0: 눌러앉은 손님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0: 반갑습니다. 우주에서도 태양계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죠?
1: 그렇죠. 가끔씩 또 찾아와서 우리를 아주 설레게 합니다.
0: 설레게 하고 그대로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을 거고.
1: 네.
0: 가끔 어디 들이받기도 하고.
1: 아, 아주 좋은 질문인데. 예. 사실 태양계 바깥에서 날아온다는 거는 이미 태양의 중력에 애초에 붙잡혀 있었던 적이 없는 외부의 천체라는 거고. 네. 그렇다면 당연히 속도도 아주 빠릅니다.
0: 네.
1: 그래서 태양의 중력에 붙잡혀 있는 천체였다면 예쁘게 찌그러진 타원궤도를 그리거나 원궤도를 그리거나 했을 텐데.
0: 네.
1: 보통 이렇게 외부에서 날아오는 빠르게 잠깐 들어왔다가 스쳐 지나가는 천체들은 우리가 흔히 쌍곡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주 크게 이제 돌아가는 그런 궤적을 그립니다.
0: 네.
1: 그래서 이런 천체들은 애초에 너무나 에너지가 높은 상태라서 태양계 안에 어디에 들이받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
0: 아.
1: 그냥 아주 빠른 속도로 잠깐 만났다가 다시 멀어지는.
0: 스치듯.
1: 맞아요. 정말 스쳐 지나가는 인연인 경우가 많습니다.
0: 그렇게 되는군요.
1: 네.
0: 혜성이나 소행성은 태양계 바깥에서 온 손님입니까? 아니면 태양계 안에 맴돌고 있던 친척 같은 친구들입니까?
1: 아, 이것도 진짜 너무 좋은 질문인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태양계 안에 있는 대부분의 소행성이나 혜성들은 아무래도 당연히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함께 태어났던 부산물일 거예요. 그래서 아주 먼 옛날 지금으로부터 거의 50억 년 전에 그 거대한 먼지구름이 수축하고 중심에 응애에다 아기 태양 태어나고 그다음에 또 주변에 남아있던 찌꺼기들을 또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응애 아기 지구 이렇게 여기저기 만들었을 텐데.
0: 네네.
1: 근데 이제 그 주변에 또 남아있는 찌꺼기들이 조금 더 있었겠죠.
0: 있겠죠. 네.
1: 그것들이 이제 계속 그 주변을 떠돌다가 일부는 또 목성 같은 덩치 큰 행성에 추락하기도 하고 여전히 또 외곽에 남아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부분의 소행성과 혜성일 거고요.
0: 네네.
1: 다만
0: 네.
1: 또 그중에 일부는 가끔씩 우리 태양계도 가만히 우주 공간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은하계를 함께 휘젓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주변에 다른 별들이 우연히 스쳐 지나가거나 하면서 외부에서 날아온 애들도 조금씩 조금씩 스파이처럼 껴있을 수도
0: 네네네.
1: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혜성이나 소행성들의 뭉쳐있는 성분을 분석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다른 일반적인 소행성과 좀 많이 다르다. 얘는 좀 출신이 이상하다.
0: 외부에서 온.
1: 네.
0: 외부인인지.
1: 맞아요. 네,
0: 내부자인지.
1: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색출하는 경우들도 가끔씩 있죠.
0: 아, 그렇구나.
1: 네.
0: 근데 이제 태양계 뭐 바깥 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태양계는 어디까지를 태양계로 봐요? 경계가 있습니까?
1: 아, 진짜 이거 너무 재미있는 질문이에요.
0: 삼삼콤보 칭찬.
1: 진짜로. 예, 예. 이게.
0: 네.
1: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태양계의 경계, 여긴 더 이상 태양계가 아니다라고 하려면 태양의 중력의 영향을 거의 받을 수 없는 거리여야 할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 벗어나야 더 이상 태양의 중력에 붙잡혀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 보통
0: 네.
1: 이 경계를 오르트 구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0: 아, 오르트 구름?
1: 네. 그래서
0: 저희 오르트 구름 얘기 한 번도 안 해주신 것 같아요.
1: 그런가요?
0: 이게 뭡니까, 오르트 구름이?
1: 의외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0: 그런 것 같아요.
1: 네. 네. 노래 제목도 있잖아요.
0: 유나 씨
1: 네.
0: 노래 제목이죠.
1: 이 네. 오르트 구름은 간단하게 말해서 이 태양계 외곽에 크고 네. 작은 얼음 조각들, 혜성이 될 아이들이 동그랗게 퍼져서 뭉쳐있는 그런 거대한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태양계 외곽에 숨어있다가 뭔가 주변 행성들의 중력 섭동으로 인해서 궤도가 틀어지고 우연히 태양계 안쪽으로 갑자기 날아오는 것들을 보게 돼요.
0: 네.
1: 그게 이제 태양계 근처로 오면 긴 꼬리를 그리면서 우리가 말하는 혜성으로 보이는데 이 혜성들 중에 이제 유난히
0: 네.
1: 주기가 아주 긴 애들이 있어요. 거의 그 한 바퀴 궤도를 돌 때 걸리는 주기가 막 수만 년씩 걸리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런 장주기 혜성들의 궤적을 거꾸로 쭉 따라가면
0: 네.
1: 이 혜성들이 원래 어디에 살고 있었을지를 내다볼 수 있겠죠.
0: 역추적하는
1: 맞아요.
0: 예.
1: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관측했던 장주기 혜성들의 궤적의 그 출발점을 쭉 그려보니까
0: 네.
1: 태양계 외곽에 태양을 중심으로 했을 때 거의 만 AU, 10만 AU까지
0: 그러니까 1 AU가 지구에서 태양거리죠.
1: 맞습니다.
0: 예, 예.
1: 그곳에 만배에 달하는
0: 네, 네.
1: 엄청난 먼 거리에 살고 있던 얼음 조각들이 온 것이다 라는 거를 추적하게 된 거예요.
0: 그게 그 태양의 중력에 영향을 받지 않은 그 경계랑도 일치하나요?
1: 네. 아, 그래서 예. 거기에 가장자리에 아슬아슬하게 잡혀 있으니까 이제 어디 안 가고 태양계 안에 그래도 태양의 중력의 그 소나기 안에 잘 그냥 떠돌고 있다가 네. 우연히 이제 뭐 주변에 다른 묵직한 별이 지나가거나 아니면 태양계 행성들의 어떤 중력적인 섭동이 겹쳐서 네. 우연히 이제 안쪽으로 잠깐 궤도가 찌그러지게 되면 그때 이제 천천히 곤두박질 치게 되는 거죠.
0: 네. 오르트그룹 얘기도 또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잡지사에서 전에 이제 설명해 주셨던 그 성간천체.
1: 네.
0: 태양계 바깥에서 찾아왔다는 성간천체. 뭐 그중 어떤 거는 막 외계선으로 사람들이 착각하기도 하고.
1: 아, 맞습니다.
0: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요.
1: 네네. 네. 그 우리가 이제 한동안 잡지사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최근에 목격된 오우무아무아라는 그 이상한 천체도 있었고 네. 또 그것보다 더 거대한 두 번째 그 방문자 아틀라스도 있었습니다.
0: 그게 외계선인가요?
1: 아, 이제 어떤 분들은 네. 오우무아무아가 선발대고
0: 아 맞다, 맞다. 네. 아 그랬다.
1: 그
0: 선발대
1: 쓰리아이 아틀라스가 이제 본체다.
0: 예, 맞아요.
1: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네. 그래서 뭐 잠깐 태양계를 빠르게 스쳐 지나가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여유가 많지는 않았지만 네. 현재로서는 이제 그 태양계 바깥에서 아주 낮은 온도에서 만들어진 얼음 덩어리 같은 천체가 태양계 안쪽으로 지나가면서 이제 얼음 성분이 다 날아가고 하면서 속도가 변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아닐까라고 지금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성간천체라는 게 그러니까 별과 별 사이를 떠도는 천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럼 걔는 어떤 항성계에 묶여있지 않은 애들인가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네. 얘네들도 원래는 고향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태양계 외곽에 있는 그 혜성들처럼 원래 자기가 살던 별이 있었을 텐데 네. 예를 들어서 그 중심 별이 터지거나 아니면 그 별이 또 다른 더 묵직한 다른 별과 중력적인 힘겨루기를 하게 되었거나
0: 네.
1: 그런 어떤 중력적으로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그러면 원래 살고 있던 고향을 벗어나서 이제 자기도 원치 않는 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0: 네.
1: 그렇게 별과 별 사이 어느 한 별에 정착하지 못한 채 유랑을 하다가 또 우연히 태양계를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목격이 되었던 겁니다.
0: 그렇군요. 자, 이렇게 태양계 안팎을 왕래하는 천체들에 대한 얘기로 좀 시작해봤는데요. 오늘 좀 파고 들어가 볼 주제는 이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태양계를 찾은 손님 중에는 뭐 혜성이나 소행성, 뭐 성간천체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항성,
1: 네.
0: 그러니까 별 자체가 태양계를 찾아온 적도 있다면서요?
1: 그럼요. 그러니까 이 별들이 네. 정확하게 다 똑같은 속도와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아요.
0: 네.
1: 가끔씩 가다가 우리보다 뒤처지는 별들도 있고 또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별들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약간씩 서로 어긋나는 방향으로 쭉 나아가다 보면 또 별이 우연히 비슷하게 같은 거리를 지나갈 때도 있거든요.
0: 네.
1: 그러면 이제 그럴 때 가끔씩 태양계에서 오르트 구름에 거의 닿을랑 말랑할 정도로 다른 별들이 쓱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0: 선을 넘을랑 말랑.
1: 맞아요.
0: 태양계의 선을.
1: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옷깃이 스치면서 네. 이제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게 되는데
0: 네.
1: 예를 들면 오르트 구름은 가장자리에 있으니까 네. 그 먼 거리에서는 태양의 중력도 상당히 미약할 겁니다.
0: 그렇죠.
1: 근데 갑자기 그 주변에 훨씬 가까운 거리에서 또 다른 묵직한 별 하나가 쓱 지나가면
0: 네.
1: 이제 오르트 구름 천체들 중 일부가 그쪽 별로 넘어갈 수도 있고
0: 그 오르트 구름 천체는 그 아까 얼음 조각이라고 네. 하셨던
1: 그쵸. 그런 태양계 가장자리에 있는 혜성들 중 일부가
0: 네, 네.
1: 이제 다른 별 제격에 끌려가면서 우리가 빼앗길 수도 있고
0: 그렇죠. 예.
1: 또는 그 별이 스쳐 지나가면서 예쁘게 안정된 궤도를 돌고 있던 소행성들, 혜성들의 궤도를 다 흐트려 놓아서 갑자기 태양계 안쪽으로 지구를 향해서 융단 폭격이 벌어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0: 아 그렇구나. 예전에 뭐 태양은 어디 뭐 성단에도 안겨 있고 되게 홀로 있는 외톨이 별이라고 하셔서
1: 네.
0: 이렇게 다른 별이 근접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또 그런 경우도 있네요.
1: 네.
0: 대표적으로
1: 네. 그 이제 이런 태양계를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과거에 지나갔던 별로 제일 유명한 별 중에 하나가 숄츠의 별이라는 별이 있습니다.
0: 숄츠의 별?
1: 별. 네. 네. 그래서 이 별은 약간 음모론으로도 많이 활용되는 별이기도 한데
0: 네네.
1: 오래전에 이 별이 지구 근처를 태양계 근처를 지나가면서
0: 네.
1: 그때 이제 지구의 대멸종을 일으켰다. 갑자기 소행성들이 쏟아지게 만들어서 뭐 그런 약간 음모론의 주인공으로도 자주 활용되는 별이기도 해요.
0: 아까 이 지나간 건 맞아요?
1: 어 맞습니다.
0: 그건 맞아요.
1: 이 별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태양 그 은하계에서 우리 은하계에서 수많은 별들이 어떻게 어느 방향과 속력으로 움직이는지를 잘 알고 있어서 그 움직임을 거꾸로 추적하면 이제 우리가 실제 각 별들이 과거에는 태양계에서 어느 정도 거리까지 접근했다가 또 멀어졌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추적할 수 있거든요.
0: 네. 근데
1: 숄츠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22광년 정도 거리 있어요.
0: 22광년이요?
1: 네.
0: 예.
1: 근데 뭐 22광년이면 아주 멀진 않거든요.
0: 그럴 것 같아요.
1: 별치고는.
0: 예, 예, 예.
1: 근데 과거에는 이제 거의, 우리 태양계 오르트그룹 안쪽까지 다가와서 태양으로부터 5만 AU.
0: 5만 AU?
1: 네. 그 정도면은 거의 한 0.5광년 정도 될 거예요.
0: 아, 0.5광년 정도까지
1: 네.
0: 근접을 한 거예요?
1: 오르트 와. 구름이 거의 다 알락 말락할 정도까지 다가오는 거죠.
0: 예.
1: 그래서 한 7만 년 전에 태양계를 가까이 스쳐 지나갔던 별이라고 부르고 그 정도로 가까웠다면 아마 그때 7만 년 전이면 우리의 또 먼 조상들이 지구 어딘가에 살고 있었을 테니까 그들도 충분히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았을까.
0: 그러네.
1: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0: 7만 년 전처럼 가까운 과거는 아니지만
1: 네.
0: 오늘 이제 진짜 소개해 주실 별이 HD7977이란 별인데.
1: 아, 맞습니다.
0: 이 별도 태양계에 근접해서 이제 다가왔던 모양이에요?
1: 맞습니다. 예. 방금 소개드린 숄츠의 별은 비교적 최근에 한 7만 년 전에 또 태양계를 잠깐 구경하고 간 별이라면 방금 또 편집장님 말씀해 주신 HD 7977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밝혀진 사실인데요. 한 250만 년 전에
0: 250만 년 전.
1: 네. 250만 년 전에 또 비슷하게 우리 태양으로부터 한 만 AU 안팎까지 접근을 했다가 멀어진 별일 수도 있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0: 만 AU까지 접근한 게 사실이면 아까 숄츠의 별보다 더 가까이
1: 맞습니다.
0: 온 거네요.
1: 네. 예. 그래서 아마 정말 최대로 가까이 접근했다면 이게 워낙에 오래전에 지나간 별이다 보니까 궤도의 오차가 좀 크긴 합니다.
0: 예.
1: 그래서 그 정말 가까이 지나갔다면은 뭐 한 3, 4천 AU까지도 접근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오차가 좀 적은 답을 찾아보면 한 만 AU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0: 네. 오늘은 HD 7977이 근접했을 때 태양계와 근접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 것 같은데요. 그 오르트그룹에 있는 얼음 천체들, 그 소천체들의 궤도에 영향을 주는 기본적인 요인들부터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좋습니다. 사실 우리 태양계가 우주 공간에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이 거대한 별 수천억 개가 원반 모형으로 모여있는 은하계 안에 멤버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사실 태양계에게도 이 은하 자체가 가하는 중력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르트 구름은 태양계 가장자리에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태양이 붙잡고 있는 중력도 워낙에 작아요.
0: 그렇죠.
1: 오히려 태양계 바깥 그 수많은 별들 은하가 통째로 가하는 외부의 중력 효과가 더 셀 수도 있는 거죠.
0: 그렇겠죠. 예.
1: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은하에 의한 중력적 효과다라고 해서 은하 조성력이라고 합니다.
0: 아, 은하 조성력.
1: 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약에 이런 외부의 방해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냥 혜성들은 이쪽에서 그러니까 앞쪽에서도 똑같이 날아오고 뒤쪽에서도 똑같이 날아오고 오른쪽 왼쪽 뭐 어디 할 것 없이 사방에서 똑같은 빈도로 날아와야 합니다.
0: 그러니까 태양계를 향해서.
1: 네 맞습니다. 태양계를 태양을 중심으로 했을 때 혜성들의 궤도 분포가 뭐 어느 한쪽으로 그렇죠 치우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방으로 어느 뭐 방향성 없이 아무데나 그냥 넓게 퍼져서 똑같이 동그랗게 둥글게 퍼져서 분포해야 되거든요.
0: 네.
1: 근데 이 은하의 조성력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천문학자들은 어떻게 기대를 하냐면 은하 조성력이 선호하는 특정한 방향으로 혜성들의 궤도가 더 많이 찌그러져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태양계 안쪽으로 쏟아지는 혜성들의 그 출발점 분포 역시 혜성들의 고향 그 위치 역시 사방에 그냥 고르게 분포하고 있지 않을 거다.
0: 은하의 분포에 따라서 더 강하게 끌어들이는 쪽으로 그 오르트 구름에 있는 혜성들도 더 끌려가겠죠.
1: 그렇죠.
0: 그걸 실제로 뭐 관측을 해보기도 했습니까?
1: 그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26년에 그 천문학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수만 년을 주기로 아주 길게 찌그러진 궤도를 그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장주기 혜성들의 궤도 분포를 이제 비교를 해봅니다.
0: 네, 오래 비교해봤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혜성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쪼갤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역학적으로 브랜뉴한 혜성, 최근에서야 이 태양계 안쪽으로 날아오기 시작한 신입생들. 네, 그래서 이거를 역학적으로 새로운 혜성이라고 이제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 얘네들은 그 궤도의 장 반경, 그러니까 긴 반지름, 타원 궤도의 긴 반지름이 한 만 AU를 훨씬 넘는 정말 길게 찌그러진 혜성들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런 길게 찌그러진 궤도를 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오르트 구름에 잘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태양계로 들어오기 시작한 애들이에요.
0: 신입생이니까.
1: 그렇죠. 신입생이니까 그 먼 거리에서 태양계 안쪽까지 그려야 하는 궤도 자체가 길게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이런 그 신입생 혜성들을 분류를 했고요.
0: 네.
1: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젊은 귀환 혜성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2학년쯤 됐다고 볼 수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첫 번째 신입생 1년차는 이제 한번 잘 돈 거예요.
0: 네.
1: 그리고 다시 또 다음 주기가 되었을 때 잠깐 태양계 바깥으로 잠깐 방학을 보내고 왔다가 다시 또 다음 학기를 보내러 태양계 안쪽으로 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번에 처음 들어온 애들이 아니라 앞서서 한 바퀴 돌았고 이번에 다시 이제 안쪽에서 한 번 더 궤도를 돌고 있는 그런 선배 혜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다시 돌아온 애들이구나. 네.
1: 그래서 얘네들은 당연히 신입생들 이번에 처음 들어오는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줄어든 궤도를 그리게 되죠. 옛날에는 저 멀리서 처음 와야 되니까 그 길이 길어야 하지만 이제 한 바퀴 돌고 다시 두 번째 바퀴를 돌고 있는 애들은 훨씬 좀 쪼그라든 안쪽으로 작아진 궤도를 그리게 됩니다.
0: 이제는 태양계에 묶여서 좀 이렇게 작아진 궤도로 도는
1: 맞습니다.
0: 그런 친구들이군요.
1: 네.
0: 예.
1: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태양계 오르트 구름 이 가장자리 천체들에게 그 영향을 가하고 있는 게 오로지 은하 자체의 중력, 은하의 조성력밖에 없다고 하면 처음 들어오는 신입생 혜성이든 아니면 한 번 돌고 다시 또 들어오고 있는 귀환 혜성이든 어쨌든 비대칭한 분포를 가져야겠죠.
0: 그렇죠. 비대칭해야죠.
1: 네.
0: 예.
1: 근데 정말 이상한 결과가 나왔어요.
0: 왜요?
1: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그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어떤 애가 더 많은 영향, 그러니까 이 은하의 조성력 말고 또 다른 외부 요인이 함께 섞여 있어서 숨어있는 요인이 더 섞여 있어서 함께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누가 더 영향을 많이 받게 될까요?
0: 제 생각에는 그 신입생들이요.
1: 어떤 점?
0: 왜냐하면 더 바깥쪽 경계 쪽에 있으니까 더 외부와 좀 접촉을 잘할 수 있고 또 멘탈적으로도 신입생들이 아무래도 기도 얇고
1: 뭔가 취약하고
0: 노련미가 떨어지거든요.
1: 정말 놀라운 통찰력인가요? 아니요, 진짜로.
0: 네네.
1: 사실 이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직관적으로 오랫동안 여행한,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린 그 선배 혜성들 한 바퀴 돌고 또 돌고 있는 애들이. 그냥 여행한 시간이 더 길 테니까 그래서 여러 요인들에 의한 영향을 더 많이 받지 않았을까.
0: 그렇네. 그 말도 듣고 보니까.
1: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0: 네네네.
1: 근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설명드렸던 한 차례 앞서 들어왔다가 다시 한 바퀴 돌고 또 들어온 선배 혜성들, 2학년 혜성들. 이 친구들은 우리가 원래 기대했던 것처럼 그 한쪽으로 치우친 비대칭한 분포를 잘 그리고 있어요.
0: 그러면 은하 조성력의 영향을 잘 받고 있어요.
1: 예. 그대로 잘 보여주는 거죠.
0: 네네.
1: 근데 오히려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한 신입생들 있잖아요.
0: 네네.
1: 이 친구들은 은하 조성력의 영향을 안 받는 것처럼 되게 사방에 고르게 분포하는 그
0: 고르게 분포해요?
1: 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0: 은하 조성력의 영향을 안 받을 순 없을 테고.
1: 그러니까요.
0: 그러면 그 은하 조성력을 좀 방해하는 다른 요인이 있는 건가요?
1: 그렇죠. 그러니까
0: 신입생들한테는.
1: 이게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오히려 덜 직관적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은하 조성력은 은하가 존재한 이래로 계속
0: 그렇겠죠.
1: 작동했을 거 아니에요.
0: 예, 예, 예.
1: 그러면 2학년들에게도 당연히 작동을 하고 있을 거고 2학년에게 뒤이어서 또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신입생 혜성들도 똑같이 당하고 있을 텐데 오히려 오래전에 들어와서 한 바퀴 돌고 또 들어온 이 선배 혜성들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유입된 애들은 안 받고 있다는 거니까
0: 그렇죠.
1: 그러면 옛날에는 은하 조성력이 있다가 최근에 갑자기 사라졌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0: 어떻게 설명하죠? 그 등방하게 분포하는 그 신입생들.
1: 그래서 이번에 천문학자들이 어떤 가설을 제안을 했냐면 오히려 아까 우리 편집장님이 너무나 뛰어난 통찰력으로 해석하셨듯이 옛날에 들어왔던 우리 선배님들 때 시절에는 아직 은하 조성력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은하 조성력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고 그때 라떼는 은하 조성력밖에 없어서 그냥 그렇게 우리가 예상했던 비대칭한 분포를 잘 보였던 거예요. 우리 선배님들.
0: 그 상태로 고여버렸어.
1: 그렇죠. 그 상태로 고여버렸어요.
0: 예.
1: 근데 갑자기 요즘 아이들, 요즘 후배들, 요즘 것들이 들어오는
0: 예성들.
1: 그렇죠. 얘네들은 이 은하 조성력 말고도 또 다른 무언가의 영향을 함께 받았는데 그것이 우연하게도 은하 조성력의 효과를 지워버리는 반대쪽에서 다시 이 혜성들을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작동했을 거라는 거죠.
0: 아, 반대쪽에서 끌어당겼을 거다? 네. 그래서 말이 되죠. 네. 그게 뭘까요?
1: 이게 그래서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천문학자들이 아, 숄츠의 별 같은 애

0: 네. 그랬더니 이제 HD 7977이 네. 지금으로부터 한 250만 년 전에 꽤나 가까운 거리에서 지나갔었고 딱 그때 지나가면서 250만 년 전에 딱 휘젓고 지나가면서 그때 이제 신입생들의 일부가 발랑 까졌고
1: 그렇죠.
0: 그래서 그 발랑 까진 신입생들이 이제 이런 이상한 궤도를 그리게 되었다.
1: 골고루 분포하는.
0: 네, 골고루 등방하게 분포하는 궤도를 그리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1: 250만 년 전에 그랬던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지금 관측했을 때 그게 아직도 그러고 있나요?
0: 이게 너무 예. 좋은 질문인 게요. 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숄츠의 별이랑 네. 오늘 소개해드린 그 HD 7977이랑 비교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인들의 입장에서는 250만 년 전에 지나갔던 이 첫 번째 별이 더 위험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1: 더 위험하다?
0: 네. 왜냐하면 그 먼 거리에 머물고 있는 오르투구름 가장자리 얼음 조각들이 이제 잠깐 흐트러져가지고 이제 안쪽으로 날아오게 될 텐데 네. 그 날아올 때 걸리는 시간이 대략 200만 년 단위거든요.
1: 아, 그 시간이 200만 년이에요? 네. 아, 그럼 얼추 오히려 지금이랑 맞아지는 거네요.
0: 그렇죠.
1: 타이밍이.
0: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살고 있던 고향집에서 네. 이제 입학하는 이 대학교로 네. 오기까지 걸리는 네. 그 여행 시간이 200만 년인 거예요.
1: 아, 그 얼음 조각이 떨어진다는 게 결국 혜성 같은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아, 그게 그럼 지금 더 많이 보일 수가 있겠네요.
0: 맞아요. 그래서 이제 슬슬, 네, 슬슬. 이 네. 앞서 250만 년 전에 지나갔던 별의 네. 영향이 네. 이제 조금 나타날 수 있다. 아. 이런 생각 해볼 수가 있는
1: 거죠. 반대로 숄츠의 별이 근접했던 건 7만 년 전이니까
0: 네. 아직 한참 남은
1: 거죠. 그 영향을 우리가 보려면 한참 더 기다려야 되는 거고.
0: 네, 맞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이건 무슨 얘기죠? HD 7977이 오르투구름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도 영향을 줬다고 하던데요.
0: 아, 맞아요. 예.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르투구름은 아직 관측으로 실체를 확인한 적이 없는데 네. 단지 그 궤도 분포를 가지고 태양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퍼져 있을 건지 그 안에 개수가 얼마나 될지를 유추만 하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HD 7977이라고 하는 별을 생각하게 되면서 그럼 250만 년 전에 얘가 지나갔을 때 앞으로 얼마나 많은 혜성이 떨어질지 또 지금까지 날아왔던 장주혜성들의 분포가 어떤지는 알고 있으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비교해 본 거예요.
1: 네.
0: 그랬더니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정말 그 별이 지나가면서 평상시보다 현재 혜성들이 한 두 배 이상 많이 쏟아지고 있는 특별한 시기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라면 네. 평상시에는 덜 떨어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별을 몰랐을 때에는 네. 네. 그냥 원래 지금 떨어지고 있는 혜성들의 빈도가 평상시인 줄 알았던 거예요.
1: 그렇죠.
0: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쏟아지고 있는 이 양이 뻥튀기 된 양이었다는 거예요.
1: 보정을 해줘야죠, 그렇죠? 그러면.
0: 그러면은 평상시가 아닌 거니까 네. 다시 평상시 수준으로 보정해서 오르투구름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1: 네, 네.
0: 그러면 옛날에는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그게 정상 수치인 줄 알고 아 이렇게 많이 쏟아지고 있다면 오르투구름은 이렇게 거대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정상 수치가 아니라 뻥튀기 수치였으니까
1: 줄여야겠네요.
0: 맞아요.
1: 오르투구름 규모를
0: 다시 줄여야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오르투구름의 규모나 얼음 조각의 양이 한 절반 가까이 줄 수도 있다. 쪼그라들 수도 있다 예.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1: 아, 그러네요.
0: 네.
1: 알겠습니다. 250만 년 전에 태양계를 근접 방문했던 별. 아, 참 신기한 얘기인데요. HD 7977이라는 별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우주먼지 지용배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HD 7977처럼 별의 이름엔 보통 일련 번호가 붙는데요. 재밌는 건 천문학자들이 시대에 따라서 새로운 별 목록, 성표라는 걸 만들어내면서 같은 별이어도 성표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리우스의 경우 성표에 따라 뭐 큰 계자리 알파성으로 우리가 부를 수도 있지만 HD48915로 불릴 수도, HR2491로 불릴 수도, HIP32349로 불릴 수도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 개인에게 부여된 어떤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가 또 각각 다른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 중에 시리우스, 베텔게우스, 북극성처럼 이런 고유 이름을 가진 별은 극히 드물다고 하니까 인간의 기준에서 보면 그 별들은 나름 또 축복을 받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많아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2: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1: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운동을 시작해야 하는데 운동복도 사고 신발도 사고 식단도 짜고 그러다 한 달이 갑니다. 이동기 교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게으른 완벽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게으른 완벽주의자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이 아니라 잘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문제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시작하기가 두려워진다는 겁니다. 완벽주의가 올라올 때 저는 또 세 가지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바시 구범준 PD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비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비교는 현실이 아니라 렌즈다. 남의 삶은 크게 보이게 만들고 내 삶은 작게 보이게 만드는 렌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비교가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굳어지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주의. 이 말 좀 멋있게 들립니다. 저는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서요. 이렇게 말하면 왠지 되게 꼼꼼해 보이고 성실하고 프로페셔널한 사람처럼 들리는데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완벽주의가 꼭 그렇게 멋진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완벽주의는 가끔 일을 잘하게 만드는 힘이 아니라 아예 시작을 못하게 만드는 핑계가 되기도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겉으로는 게으름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야, 왜 안 했어? 왜 아직 시작도 못했어? 왜 맨날 미뤄? 남들이 보기에는 게을러 보입니다. 나도 나를 그렇게 봅니다.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나는 왜 의지가 약할까? 나는 왜 맨날 말만 하고 못할까?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단순한 게으름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두려움입니다. 잘 못할까봐, 부족해 보일까봐, 실망시킬까봐, 내가 별거 다닌 사람이라는 게 들킬까봐. 그래서 시작을 못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마음에 관한 겁니다.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는 마음. 저는 이 마음을 아주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바시를 시작하고 나서 언젠가는 꼭 책을 쓰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여러 번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세바시를 만들면서 배운 것들을 책으로 한번 쓸 거야. 멋있죠? 문제는 그 언젠가가 정말 언젠지 모를 언젠가였다는 겁니다. 2011년에 세바시를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책이 나온 건 2026년 올해입니다. 15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 책을 왜 못 썼을까요? 바빴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바빴습니다. 세바시도 만들고 회사도 만들고 강연자도 만나고 직원들 월급 걱정하고 바쁜 건 사실이었죠. 그런데 바쁘기만 해서 못 쓴 걸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건 반만 맞는 말입니다. 나머지 반은 이겁니다. 완벽하게 쓰고 싶었습니다. 세바시 15년을 다 담으려면 정말 좋은 책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강연자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내가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책을 내려면 정말 깊이 있고 감동적이고 세바시다운 책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저를 쓰게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못 쓰게 만들었습니다. 글을 쓰려고 컴퓨터 앞에 앉으면 이런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야, 이 주제가 충분해? 더 좋은 사례가 있지 않을까? 야, 구성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문장이 좀 별론데? 이게 책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면 한 문장 쓰고 멈춥니다. 자료를 더 찾아봅니다. 목차를 다시 만들고요. 제목도 바꿉니다. 구성 다시 짜죠. 겉으로 보면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쓰지 않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서운 대목입니다. 완벽주의는 자주 준비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연세대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게으른 완벽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조금 찔렸습니다. 게으른데 완벽주의자라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말이 됩니다. 게으른 완벽주의자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잘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너무 잘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시작하기가 두려워진다는 겁니다. 보고서를 써야 하는데 자료를 더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강연 원고를 써야 하는데 구성을 더 완벽하게 짜야 할 것 같습니다. 운동을 시작해야 하는데 운동복도 사고 신발도 사고 식단도 짜고 헬스장도 멋진 곳에 등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한 달이 갑니다. 책을 써야 하는데 목차를 더 다듬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년이 간 겁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완벽주의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조금만 더 준비하고 시작하자.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직 부족해. 야, 더 완벽해지면 그때 하자. 뭐 듣기에는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때가 잘 오지 않습니다. 완벽해지는 날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벽의 기준은 계속 도망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준을 맞추면 내일 더 높은 기준이 생깁니다. 이번에 자료를 모으면 더 좋은 자료가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번에 문장을 고치면 다음 문장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게 완벽은 늘 한 걸음 앞에서 도망갑니다. 우리는 그걸 쫓다가 시작할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제가 책을 쓰면서 가장 크게 배운 게 있습니다. 책은 완벽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엉망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더라고요. 처음 쓴 문장은 대체로 별로입니다. 저도 초고를 보고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별로인 문장이 있어야 다음 문장이 나옵니다. 엉성한 초고가 있어야 고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지 못할 때 가장 큰 착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결과를 내야 한다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좋은 결과는 처음부터 좋았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대체로 어설픕니다. 좋은 책도 초고는 거칠고요. 좋은 강연도 첫 리허설은 어색하고요. 좋은 영상도 첫 촬영은 삐걱거리기 마련입니다. 세바시 강연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바시 영상을 보고 와 저분은 말을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정말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무대 뒤를 보면 처음부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초고는 엉망이고요. 리허설 때는 버벅거리고 그걸 줄이고 다듬고 다시 말하고 연습해서 15분짜리 강연이 훌륭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성도는 시작 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시작한 다음에 생깁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완성도는 시작의 조건이 아니라 시작의 결과입니다. 지금 이 구피디의 마음 읽기 시리즈 영상도 완벽함을 빌미로 미루고 미루다 시작한 겁니다.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미루다가 아마 시작은 내년이나 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용기 있게 시작해서 오늘로 3화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소프트웨어 업계에는 완벽주의를 이기는 아주 좋은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베타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다 만든 다음에 내놓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작동하는 상태에서 일단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반응을 봅니다. 오류를 찾습니다. 불편한 점을 듣습니다. 그리고 고칩니다. 그리고 내놓는 거죠. 처음부터 완벽한 제품을 만들겠다는 태도와는 다릅니다. 베타 테스트는 말하자면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전략입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서 더 나아지겠습니다. 저는 이 태도가 우리 삶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나로 시작하려 하지 말고 베타 버전의 나로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 부족해도 시작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평생 정식 출시된 완제품으로 살지 못합니다. 사람은 늘 업데이트해야 되거든요.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조금 나은 버전이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가끔 버그도 있죠. 말실수라는 버그, 감정폭발이라는 버그, 늦잠이라는 버그, 충동구매라는 버그, 다이어트 실패라는 버그. 괜찮습니다. 다음 업데이트에서 고치면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하지연 교수님도 세바시 강연에서 비슷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95점을 받고도 불안하다고 합니다. 객관적으로는 충분히 잘한 점수죠. 합격선이 60점이라면 아주 높은 점수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100점을 못 받은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아씨, 5점이나 틀렸네.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참 무섭죠. 95점을 받고도 마음은 실패한 사람처럼 느끼는 겁니다. 완벽주의는 성취를 기쁨으로 느끼게 하지 않습니다. 성취한 것보다 부족한 것을 먼저 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완벽주의자는 잘하고도 자주 불안합니다. 해냈는데도 편하지 않습니다. 칭찬을 받아도 안심하지 못합니다. 결과가 좋아도 다음 걱정이 바로 옵니다. 그러니까 완벽주의는 불안을 없애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을 키우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완벽해야만 괜찮다는 생각은 우리 마음을 계속 긴장시킵니다. 삶이 매번 시험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인생은 매일 100점을 맞아야 통과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뭐 가끔 70점짜리 하루도 있고 가끔 50점짜리 하루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채점 불가할 정도로 점수가 낮기도 하죠.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루는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날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그랬죠? 최고의 하루보다 괜찮은 하루가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 최고의 하루를 만들려고 하면 아침부터 부담스럽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할 것 같고 운동 바로 하고 책도 읽고 일도 완벽하게 해내야 할 것 같고 가족에게도 친절해야 되고 사람들에게도 뭐 배려해야 되고 밤에는 감사일기도 써야 할 것 같죠. 듣기만 해도 피곤합니다. 그런데
괜찮은 하루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해야 할 일 하나를 했다. 몸을 움직였다. 누군가에게 뭐 날카롭게 말하지 않았다. 밥을 제대로 먹었다. 잠깐이라도 내 마음 읽기를 했다. 이것만 해도 괜찮은 하루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생은 대단한 하루 몇 개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괜찮은 하루들이 쌓여서 괜찮은 삶이 되는 겁니다. 완벽주의가 올라올 때 저는 또 세 가지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지금 진짜 준비가 필요한 걸까? 아니면 두려워서 준비를 핑계로 삼는 걸까? 준비는 필요하죠. 하지만 준비가 시작을 피하는 명분이 될 때가 있는데요. 그걸 구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일을 60점으로 시작한다면 무엇부터 할 수 있을까? 100점으로 시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막막합니다. 하지만 60점으로 시작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보고서라면 제목만 써볼 수 있고요. 운동이라면 운동복만 입어볼 수 있고요. 글쓰기라면 첫 문장만 써볼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걸 망치면 나는 끝나나? 대부분 아니죠. 조금 민망할 수는 있죠. 고쳐야 할 수는 있습니다.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끝장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작은 실패를 인생 전체 실패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많은 일은 망해도 수정 가능합니다. 초고는 고치면 됩니다. 첫 촬영 망쳤어요? 다시 찍으면 됩니다. 첫 발표가 어색하면 다음에 나아지면 되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겁니다. 게으른 완벽주의자는 시작조차 못하지만 불완전해도 시작한 사람은 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갑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베타 버전으로 시작합니다. 부족하게 시작해서 조금씩 업데이트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오늘 미루고 있는 일이 있다면 완벽하게 시작하려 하지 말고 작게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작은 시작은 생각보다 힘이 셉니다. 시작하면 다음이 보이거든요. 가만히 있을 때는 모든 게 거대한 산처럼 보이지만 한 걸음 걸으면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 보시고 오늘 댓글에 여러분들의 사연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완벽하게 하려다가 미루고 있던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그게 글쓰기였을 수도 있고 운동이었을 수도 있고, 한 단어만 남겨주셔도 좋고 문장으로 스토리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저도 이 영상이 완벽하지는 않을 겁니다. 말이 조금 길 수도 있고 중간에 표정이 어색할 수도 있고 나중에 편집하면서 아, 저 말은 내가 왜 했지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일단 시작한 거니까요. 이미 공개됐잖아요. 이 시리즈도 완벽하게 시작하려 했다면 아마 또 15년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불안하지만 시작합니다.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봐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 해주십시오. 자, 다음 시간에는 마음을 돌보는 가장 빠른 방법, 빠른 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불안하고 지칠 때 왜 마음보다 몸부터 움직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세바시 구범준 PD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잘 읽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올가닉원스토어.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올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올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기분 좋은 여름날이 열리고 있습니다. 8월 20일 목요일 뉴욕의 하늘은 빛가루를 겨울날 눈가루처럼 공기 중에 날리고 있는데 노란색 스쿨버스들이 실어다줄 오늘 하루를 보낼 방학 동안의 야외에서의 즐거움이 백팩은 맨 어린아이들의 재잘거리는 그 소리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뉴욕과 그 일대 오늘 오후 5시 무렵에 이 맑은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할 거라는 일기예보가 또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일 이른 새벽까지 뉴욕을 적실 이 비는 홍수주의보까지 자주 침수되는 지역에 내려놓고 있는데 뉴욕보다 더 북쪽인 보스턴에선 해가 지고 나서 시작될 비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고 뉴욕에서 조금 남쪽 버지니아 페어팩스를 보면 퇴근길만 적시고 그칠 거라고 나와 있는 오늘 미국 북동부의 날씨는 최소한 오전에 이 등을 따갑게 하는 햇볕의 강렬함에 나무에 매달린 사과들이 익어가는 걸 느끼게 합니다. 지난 6년 동안 영국의 왕실을 떠나서 미국에 살아오던 영국의 해리 왕자 부부가 두 자녀들과 함께 다시 영국으로 이주해 갈 거라는 뉴스가 지금 대서양을 사이에 둔 두 나라의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짙푸른 녹색의 나무들이 우리의 눈을 시원하게 하고 있는 8월의 이맘때 오늘 뉴저지 숏리에서 보내드리는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실명 주는 어제와 비슷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도 안 볼 수가 없어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비가 올 확률이 96%라고 나와 있습니다. 뉴욕과 그 일대에 비가 오후 5시 무렵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데 오후 2시부터 조금 구름이 끼기 시작하면 비가 밤새 내려서 내일 새벽 5시까지 이어질 거라라고 지금 예보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일 금요일은 오늘보다 온도가 조금 내려가고 비가 적시고 지나가서일까요? 낮 최고 기온이 화씨로 79도, 섭씨로 26도가 되는 금요일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는 찾아들어서 비가 올 찬스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토요일은 어떨까? 토요일에는 비가 오는 경우가 한 50%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비가 올 거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그리고 야외 활동을 계획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기온이 내려가네요. 섭씨로 한 26도에서 28도 정도니까 더운 아주 뜨거운 날들은 지나갔다. 여름이 이제 입추 지나고 나서 맞게 그 다음 전통절기로 향해서 간다 이렇게 보면 맞겠습니다.

친구가 프랑스에서 스페인으로 옮겨갔습니다. 라이가. 그리고 공식적인 데뷔전을 어제 했습니다. 등번호 7번을 달고 와 어제 벤치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강인 선수 병역 면제 이 페이퍼워크 같은 것이 있어서 일찌감치 이렇게 훈련을 조인하지 못해서 한국에서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공식적인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스페인의 프로팀에서의 데뷔전은 어제 있었습니다. 7번을 단 그 전에 안투안 그리즈만 선수가 달고 뛰었던 이 7번을 단 이강인 선수가 어제 라리가 개막전에서 교체 선수로 들어가서 데뷔골을 터뜨리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경기에 MVP까지 됐습니다. 완벽한 첫 경기를 만들었다. 우리가 모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병역 특례 행정 절차가 있어서 프리시즌 합류가 늦어져서 그래서 벤치에서 출발했다. 이건 이 선수가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서 벤치에서 출발하게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 선수가 들어간 후반 그리고 들어가고 나서 13분 만에 이 팀에 그때까지 0-0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던 이 경기에 한 골을 넣어서 결승골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새로운 7번의 등장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스페인의 마드리드 리아드 에어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열린 이 말라가 팀과의 경기에서 이번 시즌 라리가 1라운드 홈경기 후반 25분경에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선제 골을 터뜨린 이강인 선수는 뭐라고 우리가 더 기쁘다 잘했다 뭐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홈 개막전에서 전반전을 좀 답답하게 보냈다고 이제 저는 하이라이트만 물어봤죠. 경기를 지켜보신 많은 분들이 답답한 경기였다. 언제 이강인 선수가 나오나 했는데 후반 12분경에 이강인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뭔가 번쩍번쩍해요. 이 최전방과 이 측면을 바꿔가면서 날카로운 중거리 슛으로 어쨌든 골대에서 멀던 가깝던 분위기를 확 바꾸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후반 25분에 13분 만에 경기에 들어온 지 오른쪽에서 온 패스를 받아서 상대 수비 3명을 제치고 페널티 아크 오른쪽에서 이강인 선수가 왼발 가마차기로 골망을 흔들어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저 이 장면 봤는데요. 누가 이 하이라이트를 만들었는지 이강인 선수의 골 들어가는 장면이 정말 20번 정도는 반복되는 것 같아요. 나중엔 그만 알았다고 이렇게 외칠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데뷔 전에 이강인 선수가 골을 넣었을 뿐더러 MVP가 됐다. 근데 이 골을 넣는 장면이 참 신기했어요. 골대를 정면으로 향하고 있지 않았고 이렇게 패럴렐로 이강인 선수는 왼편을 향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패스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잠깐 했는데 바로 왼발로 감아서 슛을 시도했고 성공을 했습니다. 감동의 물결이 이강인 선수의 라리가 데뷔 경기를 보기 위해 찾아간 관중석의 팬들 사이에 치솟았고 화면으로 보는 우리 그리고 하이라이트로 밤늦게 본 저의 가슴에도 출렁거렸습니다.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 후에 나온 첫 골. 그러니까 스페인 라리가에서 3년 3개월 만에 기록한 득점이다. 이렇게 또 찾아났네요. 그 전에 마요르카 이 팀에서 뛰던 2023년 5월이 그러니까 라리가에서 기록한 마지막 득점이었다.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한 골을 넣으니까 경기의 흐름이 당연히 바뀌었겠죠. 그래서 후반 40분경에 마니아 선수가 프리킥을 골로 성공시켜서 아틀레티코가 2-0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강인 선수 최우수 선수로 MVP 이 경기에 선정을 했고 등번호 7번이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이 팀의 번호인데 그리스만 선수가 미국에 프로축구로 옮겨오면서 바로 또 이강인 선수에게 가서 많은 또 의미가 있었던 그런데 증명을 한 거죠. 데뷔전에서 득점을 하고 MVP가 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와, 또 바로 이어서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뛰고 있는 LAFC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 했나 우리가 찾아볼 수밖에 없잖아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다 합해서 지난 시즌과 해서 14경기 만에 벤치에서 출발한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라운드를 밟기는 했지만
LAFC가 콜로라도 래피즈 원정 경기에서 아주 아픈 패배를 해서 팀이 2연패를 한 건데 손흥민 선수는 모두 합해서 27분을 뛰었고 슈팅을 한 개 날렸는데 LAFC가 어제는 또 자책골로 네 그게 그냥 결승골이 돼버렸네요. 0-1로 져서 지금 서부 3위를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코로라도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지 못했다. 우리는 손흥민 선수가 연속 골을 넣을 때 너무 또 기뻐했고 지금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 복귀한 뒤에 데뷔골 그리고 MVP 된 것만큼이나 행복했는데요. 5경기째 손흥민 선수는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0: 미국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린 자녀들이 한창 돈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버는 그 인컴이 수입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 많은 경우에도 크레딧 카드로도 충당하고 이런 저런 방법으로 돈을 끌어다 해서 어쨌든 아이들을 키워내기도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부모로서 어린 자녀들과 씨름을 하며 스트러글 하는 미국에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들어오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을 때 이건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해봤거나 지금도 또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최근 미국의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어제 이제 크게 뉴스가 됐는데 미국의 40조 달러 부채는 빚은 무슨 뜻일까 잠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국가 부채의 40조 달러는 한 10년 사이에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일단 그 규모와 성장, 이거는 성장이 좋은 게 아니죠. 증가 속도를 우리가 듣게 되면 또 놀랍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에 군사비 지출이 점점 더 쌓여가고 뭐 사회보장 그리고 건강보험 같은 이 대규모의 복지 프로그램에 돈이 필요했고 또 반복적으로 감세 세금을 줄여주는 정책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오게 된 그런 결과였고 일찍이 전문가들이 또 많은 경고를 했던 예견된 결과다. 재무부가 발표한 최신 그 숫자 수치에 보면 부채가 지금 40조 474억 달러를 넘어섰고 40조를 확실히 넘어섰습니다. 올해만 해도 미국은 2조 달러 이상을 추가로 빌려서 전쟁 비용과 작년에 공화당이 통과시킨 감세 패키지 등을 이걸 충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이 미국의 빚 이야기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이 짧은 뭐 1분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도 한 300만 달러 빚이 늘어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게 지금 미국의 빚이 국채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마디로 정부가 벌어들이는 세금의 수입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쓰는 거. 그래서 정부를 좀 지출을 축소하자.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2기 때 일론 머스크가 들어와서 큰 전기톱을 들고 다니면서 그 비주얼이 우리에게 또 충격을 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미국의 돈을 버는 사람들보다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자에 대한 비용만 해도 연간 1조 달러 거의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방비보다 더 이자에 돈이 많이 나가고 있다. 미국의 부채가 경제 규모 GDP를 넘어선 이 상황 이거 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가 정책에 있어서 정치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시에 이제 재정 질서를 다시 회복하자라고 했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돈이 또 필요하게 되는지 또 이 감세 세금을 줄여주는 이런 것들 복지 프로그램 자동 지출이 증가되고 뭐 제가 지금 원인만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미국 재정 구조의 취약성 그럼 미국이 이 돈을 어디서 빌려 충당하고 있나? 우리가 그냥 가정 경제를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꼼꼼하죠. 일단 국내 투자자, mutual fund, 연기금, 보험, 또 은행, 개인 투자, 뭐 이런 것들에서 빌리고 해외 정부, 해외 투자자들, Federal Reserve, 연방준비제도, 사회보장, 메디케어, 국민연금 등 정부 내부의 신탁기금에서도 빌리고 경쟁이 들어가면 자세한데 그래서 일본이 또 미국에 이렇게 투자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일본의 엔화가 떨어지는 걸 미국 정부가 그냥 두지 못한다. 이걸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2: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코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2: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어제 미국의 재무부가 투자자들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자체 부채 규모를 두 배로 늘려서 불안한 채권시장을 진정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재무부가 채권 투자자들의 스트레스를 조금 완화한 거죠. 그러면서 시장은 국채 수익률은 떨어졌고 주식은 올라갔는데 아무튼 이런 지금 미국의 재무부의 조치는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거의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다음 날에 이루어졌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큰 채권시장이다. 그리고 정부 부채 수익률이 전 세계적으로 기업 대출, 모기지 같은 것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조금씩 알지만 지금 국채, 미국의 부채가 40조가 넘어가는, 조 달러가 넘어가는 그런가 하면 최근에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이 트릴리언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죠? 네, 트릴리언에요. 밀리언에어, 밀리언에어, 트릴리언에어까지 트릴리언에어가 나오기 시작한 미국의 지금 경제적으로 볼 때 이 개인의 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또 국채가 이렇게까지 해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한 40명 있으면 국채 갚는 뭐 그런 건가요? 그 정도로 상황이 됐는데 이해는 잘 가지 않지만 앞으로 조금 관심을 가질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이란에 이제 경제적 D-Day를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뭐 어떻게 폭격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대통령으로서 가서도 좀 공격을 한번 해서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무기고가 뭐 바닥에 났다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미사일이라든가 많이 쓰기는 썼죠. 전쟁 시작되고 나서. 그리고 이란과의 핵 프로그램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협상을 해서 종전 협정을 끌어내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나서 경제적으로 이미 어려워진 이란의 경제를 압박하겠다. 그런데 이란은 여전히 버티고 있다. 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전쟁 이전부터 경제 위기, 이게 상처이 많았기 때문에 이란이 뭐 어차피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쟁 동안에 그 위기가 더 악화되기는 했지만 이란으로 봐서는 우리는 버틸 수 있다. 그리고 미국에 지금 중간선거가 있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또 한 번 전문가 아닌 우리들도 이란 퀘스천을 합니다. 이란과 미국이 지금 불안한 대치 상태. 누가 먼저 눈을 깜빡일까? 전쟁 초기 한 두 달 정도 됐을 때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는 상당히 이 질문 자체가 interesting했죠. 재밌었죠. 그런데 지금은 누가 먼저 눈을 깜빡일까? 그래서 그렇게 이 질문에 관심이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몇 주 동안 대화를 통해서 풀자 해서 외교적 진전을 기다렸지만 뭐 특별한 결과는 없었고 미국, 이란 모두 상대보다 훨씬 더 오래 버티고

확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이야기를 뭐 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미국과 이란의 전쟁의 상황은 당분간은 그대로 이렇게 이어질 것 같다. 영국의 타블로이드가 너무 심하게 해서 영국에서 못 살겠다. 이래서 해리 왕자와 메겐 마켈이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또 딸을 낳고, 그러니까 아들의 딸의 그런 부모로서 살아왔는데, 영국에서 떠나오고 나서 이제 다시 영국으로 복귀할 것이다 라는 뉴스가 영국의 태블로드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해리 왕자와 메겐 마클 측에서 뭐 특별히 아니다라고 나오는 뭐 소식이 없는 걸 보니까 진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영국을 방문해서 손자, 손녀까지 또 다 데리고 가서 찰스 국왕을 만났다라고 또 들었는데, 뭐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에서 왕실로서의 그 재탄생하는 뭔가 프로젝트를 꿈꿨다면, 미국에는 너무나 그 셀레브리티들이 많기 때문에 과포화된 미국 시장이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아 거기 있지라고 한번 눈을 들 뿐 미국의 대중들이 그렇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이런 무관심 속에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 교육도 저 본격적으로 받아야 하고 하니까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야단이 났습니다. 약 10년 전에 처음 만나서 2018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부인이 미국의 배우로 흑인의 혼혈이 또 있어서 그 피부 색깔 때문에 영국 왕실에서도 자신이 많이 그 인종차별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또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 3살 연상입니다. 왕자보다. 그리고 2019년에 런던에서 아주 왕자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주해서 캘리포니아에서 2021년에 또 릴리벳 공주 이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언론이 태블로이드가 너무나 괴롭혀서 이 관심과 압박을 떠나서 2020년에 떠나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또 뭐 왕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왕실과 끊어진 누가 어느 쪽에서 먼저 그걸 시작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늘날에 이제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학교를 알아보고 영국에서의 자녀들과 함께 생활을 다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선거는 사실 대통령 선거는 없지만 중간 선거가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의 대통령으로 또 연방 상원 하원이 다 다수당이 공화당인 그런 대통령으로 절대 놓칠 수 없는 이 중간 선거 올해 11월 3일의 선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어왔던 텍사스가 뭔가 좀 조짐이 이상하다. 여기 텍사스에서 어쩌면 블루가 물결이 조금 높아질지도 모른다라는 기대 이걸 칭하는 블랙세스라는 현상이 또 새로운 용어로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루가 민주당을 칭하는 블루잖아요. 거기에 텍사스 붙여서 우리가 브렉시트를 얘기했던 것처럼 블랙사스라고 부르고 있는데 파란색 미국 민주당의 색깔과 텍사스를 결합한 이 용어가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텍사스를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주로 바꾸자 하는 그런 가상의 시나리오. 이걸 진짜 현실로 어느 지역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닌가. 올해 그런 희망, 꿈을 민주당 사람들이 갖고 있던 꿈을 표현한다. 블랙사스. 사실 몇 년 동안 정치 분석가 또 전략가 그리고 뉴스 매체에 의해서 조심스럽게 뭐 조심을 하소라기보다 꿈으로 한 번씩 나타났던 용어인데 텍사스 주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도시가 확장하면서 이 변화되는 인구 숫자뿐 아니라 거기 들어오는 데모그래픽스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느냐가 주 전체 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을 최소한 민주당에서는 하게 되는 거죠. 갖게 되는 거죠. 1976년부터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게 계속

텍사스주는 그렇게 갔었습니다. 1994년 이후로 민주당의 주전체 공직에 선출한 적이 없다. 이 정도인데 최근 선거, 그러니까 올해 선거뿐 아니라 최근에 뭔가 이렇게 불루의 느낌이 강한, 또 그게 최소한 공화당의 지지율이 텍사스에서 줄어들고 있다. 뭔가 블랙사스에 희망을 걸자라는 변화를 지금 할 수 있다라는 증거로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그 예로 제임스 탈라리코라는 후보가 있습니다. 지금 텍사스 민주당 연방 상원의 후보로 본 선거에 나가고 있는데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다, 공화당 후보를. 블루 텍사스를 이룰 수 있는 연방 상원 의원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게 합니다. 지금 사실 공화당의 후보 켄 팍스턴에 대해 48대 45% 정도니까 아주 조금 앞서고 있지만 이것도 굉장히 숫자가 커 보이는 거죠. 네. 제임스 탈라리코의 연방 상원 선거에 지금 기대를 걸고 있는 블랙사스. 새롭습니다.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2: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세상의 모든 아침은 다이아몬드 딜럭스 클럽 정식회원 킴스 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천변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 맨해튼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의 킴스 보석 47스트리트 5에비뉴 6에비뉴 사이 맨해튼 2층 높이 한글 간판 킴스 보석 보입니다. 제트크롬 골드바 실버바도 킴스가 쌉니다. 이번 주 킴스 보석 세일 상품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 K라디오.us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또 뭘 해먹나 걱정이시라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뉴저지 한남체인 안에 만나방에서 하세요. 성이모랑 정혜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서 소박했던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집니다. 나물들 맛있고 국잼, 떡까지 반찬 걱정 끝.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남체인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터하 재단의 핫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기다리는 상담원이 꼭 받습니다. 우리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전화기 자편의 목소리. 핫라인 무료 상담 전화는 정신건강 정보와 기관도 안내합니다. 에스터하 재단의 핫라인 800-713-9336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 볼라버드 홈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전 2 비전 MX와 GDR Max Pro 연습 시스템 PGA Teaching Pro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 다양한 음식도 즐길 수 있고요.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실 수 있고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 모은 홈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플러싱 154가 노던 블라바드 2층에 있습니다.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도 제공됩니다. 929-766-0088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5991133.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 뭉치가 그 마음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을 한자리에 모아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폴링마트와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 앤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함께할 인재 찾고 있습니다. POS 설치 및 기술 지원을 담당하실 분을 모집하는데 관련 경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배우려는 열정과 책임감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516-331-2250, 516-331-2250으로 연락하십시오. 부산은 연상호 감독의 손에서 탄생한 최고의 기대작 한국 영화 커머니 군체가 개봉됩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진 바이오테크 시설, 봉쇄된 건물 안에서 감염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공포로 변하는 순간 세정 교수와 생존자들의 피할 수 없는 사투가 시작되고 전지현, 구교환, 지창욱, 신현빈, 김신욱, 고수 등이 출연합니다. 영화 커머니 군체 8월 28일 금요일 극장에서 개봉됩니다. 뉴욕은 AMC Bay Terrace 6, 뉴저지는 AMC Richfield Park 12에서 개봉됩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0: 제가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전화로 초대를 합니다. 뉴저지 세탁협회 김상규 회장님 전화로 지금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또 우리 청취자들과 특별히 만나게 된 이유는 가장 중요한 뉴저지 세탁협회의 32회를 만난 세탁인 골프대회가 8월 30일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1: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32년 동안 똑같은 장소에서 네. 하이브리지 힐 골프 클럽이에요.
0: 네.
1: 거기서 지금 32회째를 하고 있거든요.
0: 네.
1: 네.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코스를.
0: 네.
1: 그 많은 분들이 골프 치는 분들은 다 아시고요.
0: 네.
1: 네. 그래서 이제 12시까지만 30일 날 일요일인데 12시까지만 오시면은 네.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0: 아, 혹시 미리 신청 못 하셨어도 여기 장소랑 다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세탁인 골프대회 뉴저지 골프대회 한답니다. 갑시다 하면 12시까지만 네, 도착하셔야 되는 거예요?
1: 네. 12시부터 저희들이 접수를 받거든요.
0: 네.
1: 네. 그래서 이제 1시 되면 샷건으로 동시에 이제 출발을 합니다.
0: 네.
1: 시작을 하죠. 네.
0: 아, 여기까지만
1: 오시면 됩니다. 네.
0: 네. 이 장소가 특별히 이 코스가 골프 코스가 좋아서인가요? 아니면 정이 들어서인가요? 같은 장소 하이브리지 힐 고집하시는데 네. 그 이유가 있나요?
1: 거기가 저희들하고는 굉장히 이제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제 정이 들었고요.
0: 네.
1: 많은 분들이 그 코스를 좀 재밌다 그러십니다. 네.
0: 그보다 네.
1: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고 또 한 가지는 다른데 그 하우스가 이렇게 잘 돼 있고 식당이나 뭐 이런데 거기는 커다란 대형 텐트가 뭐 150명씩 이렇게
0: 와.
1: 입주할 수 있는 예 대형 텐트가 있고 전부 식탁이 돼 있고 해서
0: 네.
1: 야외식 처럼 이렇게 재미나게 진행하면서 네.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네.
0: 네. 32회째를 만난 세탁인 골프 대회. 그러면 32년 전에 시작하셨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뉴저지 네. 세탁인 골프 대회를
1: 초대 회장님부터 네. 네. 초대 회장님부터 김우영 그 초대 회장님부터 하셨고
0: 네.
1: 제가 이제 16대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2년씩 덤으로 하면 32년 맞죠?
0: 네.
1: 네, 그래서 이제 32년이 됐습니다.
0: 네.
1: 네.
0: 그러니까 매년 오시는 분들이 주로 오시고 새롭게 여기 좀 가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권유를 따라 오시기도 하고
1: 그렇죠.
0: 그런 거겠죠.
1: 제가 또 고배를 또 많이 하죠.
0: 네.
1: 제가 이제 한인의 뉴저지 한인에도 인발부대 있고
0: 네.
1: 또 이래서 많은 협회,
0: 네.
1: 각 협회에서 또 협조를 해주시고요. 또 회원님들도 오시고.
0: 네.
1: 그래서 작년에도 100여 명이 참석하셔서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0: 네.
1: 올해도 기대해봅니다.
0: 네. 근데 보통 이렇게 골프대회 오세요라고 플라이어나 포스터를 보면 거기에 상금, 상품 뭐 엄청나게 쓰잖아요. 1등은 뭐, 2등은 뭐, 그리고 돈도 이렇게 액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요.
1: 네.
0: 1등은 네. 상품, 2등도 상품, 그리고 세 명 탑 피니셔즈도 상품, 롱게스트 드라이브 상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상품만 써도 다 알아서 온다 이건가요?
1: 근데 이제 그 구체적으로 쓰기가 좀
0: 네.
1: 좀 난해하고 의견도 적고
0: 네.
1: 그러니까 그런데 기술적인 것은 저희들이 그날 이제 그렇게 하시면은
0: 네.
1: $1,000도 좀 드리고
0: 네.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시고 네
1: 예예 그 그렇게 돼 있고
0: 네.
1: 순위별로 그 다음에 상품도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 상품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0: 네.
1: 세탁협회는 상품 많이 준비하는 걸로 그 정경이 나 있는데요.
0: 네.
1: 네 그렇게 해서 그 재미있는 그 순서를 갖고
0: 네.
1: 또 제가 노래도 가끔 해주고
0: 김상규 회장님께서 부르시는 노래 때문에도 또 오실 분들이 계시겠네요.
1: 예.
0: 네. 일단 전화번호를 하나 알려주세요. 어디로 문의를 해야지 또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제가
1: 좀 네. 저희 협회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0: 네.
1: 네, 732
0: 네.
1: 283에 5135.
0: 네.
1: 네, 저희 그 협회로 연락을 하시면은 저희 네. 직원이 항상 친절하게 받습니다.
0: 네. 네. 732-283-5135.
1: 네, 맞습니다.
0: 네. 뉴저지 한인이라고도 안 쓰셨어요. 뉴저지 세탁협회. 이건 그냥 이렇게 부르면 안다.
1: 예전에는 뉴저지 한인 세탁협회로 이렇게 했는데요.
0: 네.
1: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가 왜 한인만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은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일러 교육을 그 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0: 네.
1: 저희 협회 사무실에서, 그런데 인도, 그 분도 오시고요. 그 다음에 스페니시 분도 오십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들이 그 명칭을 바꿨습니다.
0: 아.
1: 네. 그래서 뉴저지 세탁협회로요.
0: 네, 이제 이해가 가네요. The Cleaners Association of New Jersey. 이렇게 네. 하니까 우리 한인들이 모여서 즐기고 서로 정보 교환하는 것도 좋지만
1: 네.
0: 뉴저지에서 이 세탁업을 하시는 분들 다 도움되는 말씀도 정보도 이렇게 나누자 하는.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뉴저지 세탁협회 네. 그 웹사이트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1: 예,
0: 그런데 그렇군요. 정말 빼곡하게 필요한 정보들을 네. 그렇게 다 올려놓으셨더라고요.
1: 네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다른, 그러니까 미국에서 누구도 하지 않는 그 monthly 매거진을 발행합니다.
0: 네.
1: 제가 이제 편집인이고 발행인이 돼서 벌써 저희 협회에서만 그렇게 발행한 것이 23년째고요. 예. 제가 이제 그 거기에 인발부 돼서 한 지가 한 15년 됐습니다.
0: 네.
1: 그래서 60페이지로 제가 증면을 해서
0: 네.
1: 매달 네, 저희들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전에는 그 페이퍼 종이로도 저희들이 발행을 다 해서 미 전역으로 다 보냈는데
0: 네.
1: 이제 너무 이제 종이값도 오르고 인쇄비도 많이 네. 오르고 해서 또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웹사이트에 올려놓고 이메일로 네. 보내고 또 저희들이 직접 카톡으로 보내면은 이게 전국지이기 때문에
0: 네.
1: 저희는 그 미주 세탁인 총연합회가 또 소속돼 있어요.
0: 네.
1: 그래서 50개 주에서 모든 협회가 같이 이렇게 인발부가 돼 있거든요.
0: 네.
1: 현재 회장님은 저희 전직 회장님이신 이용호 회장님께서 이제 총연 회장님이신데,
0: 네.
1: 네, 이게 미 전역으로 다 가는 매거진입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이 받고 협회에서 네. 받으면 각 그 협회 회원들한테 다 보내드리고 이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0: 네.
1: 그러니까 뭐 발행 부수는 얼마인지도 몰라요. 만 부도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명실공히 총연과 그다음에 각 지회와 저희 협회가
0: 네.
1: 같이 공이 이렇게 협조하는 교양지입니다.
0: 네.
1: 이제 세탁에 대해서는 그 다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것도 스킬적인 문제는 협회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다 답변을 해드리고
0: 네.
1: 그 매거진은 유일하게 교양지가 돼서
0: 네. 네,
1: 한 달 내내 이제 두고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새로운 것을 이제 발행하고 있고 그러죠.
0: 네.
1: 그게 동포사에서는 유일하고 제일 오래된 매거진입니다.
0: 네.
1: 그런 분들은 많으시겠죠.
0: 뉴저지 세탁협회에서 세탁인 마당이라고 그 제목을
1: 네네,
0: 맞는 거죠. 이 매달 월간 발행을 한다는 건 요즘 시대에 그게 온라인이든 아니면 페이퍼로 찍어내는 것이든 정말 그것도 교양지라고 하시니까 시도 있고 그 산문도 있고 그런 거라고 제가 상상이 되는데
1: 예, 거기에는 이제 중편 소설도 제가 그 정향하신 그 소설가님하고 연결이 돼 있고
0: 네.
1: 또 거기 시인이신 최승희 그 시인님은 유튜브의 유일한 유튜브 시인인데요.
0: 네.
1: 네, 오래되셨습니다. 지금 이제 연세도 많은데, 그 네. 60살에 유튜브를 배워가지고,
0: 컴퓨터를
1: 배워가지고,
0: 네.
1: 아직 한번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유튜브에 네. 잘 나와 있습니다. 음악하고 모든
0: 네.
1: 배경. 네, 이런 분들을 이제 제가 이제 섭외를 해서 부탁을 드렸고요.
0: 네.
1: 거기에는 각종, 네, 음악부터 음악 소 소개부터 명곡 소개부터 없는 게 없을 정도로 공감과
0: 네. 네.
1: 저희들 일반 상식이라든지 모든 것이 망라돼 있습니다.
0: 네. 뉴저지 세탁협회가 발행해 온 매달 네. 60면이나 되는 온라인으로 나도 좀 받아보고 싶다. 가게에서 네. 일하면서 한 번씩 시간이 있을 때 좀 보고 싶다 하시면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되나요?
1: 그렇죠. 저희 협회로 연락을 주시거나
0: 네.
1: 저희 그 웹사이트 www.kcanj.org입니다.
0: 네. 네. 전화번호로 드리는 게 좀 기억하시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네. 7, 3, 2
1: 모든 것을 네. 다 안내해드리고
0: 네, 네.
1: 네, 필요하신 일반 분도 저 언제든지 저희들이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0: 네.
1: 원하시면은
0: 네.
1: 거기에 이제 독자 투고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셔가지고
0: 네.
1: 그 독자 투고도 매달 한 서너 분씩 이렇게 그 투고하신 분이 거기 실립니다.
0: 네.
1: 뭐 조지아에서도 있고 시카고에도
0: 네.
1: 우리 전역에서 이제 투고해서 오시니까요.
0: 네.
1: 네. 그래서 anytime 거기는
0: 네.
1: 참여하실 수 있고
0: 네.
1: 원하시면 저희들이 이메일로 바로 발송해 드립니다.
0: 네. 뉴저지 세탁협회 사무실 번호가 732-283-5135 732-283-5135 이번 8월 30일에 개최될 오후 1시입니다. 32번째를 맞는
1: 시작이니까
0: 1시부터 네네, 12시까지 오시면
1: 12시부터 네. 예,
0: 골프대회 문의도 해주시고 이날 하이브리지 네. 하이브리지 예. 힐 네, 여기로 네. 가시면 12시까지 가시면 피 내시고 시작하셔서 상품 상금 전폭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지 힐 골프코스로
1: 네,
0: 가시면 되고요. 그런데 네. 김상규 회장님, 이 뉴저지 세탁협회가 이제 한인이라는 걸로 이렇게 제한하지 않고 뉴저지에서 세탁업을 하시는 분들의 고충과 또 서로 경험과 이 법률적인 상식 새롭게 업데이트된 거를 다 같이 나누자 하는 의미에서 뉴저지 세탁협회라고 이름을 그렇게 오래전에 바꾸셨다고 하셨는데 여러 협회 단체 중에서 또 아주 보기 드물게 사무실도 확보하시고 사무원도 근무하는 그런 단체라고 들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저희 그 현재 그 사무실이
0: 네.
1: 벌써 32년 전에 그거를 준비했고요.
0: 네.
1: 네. 그래서 그 랜로드도 같은 분이고요 지금까지
0: 네
1: 네 저희들하고 굉장히 유대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일하게 저희 그 정부 기관하고
0: 네.
1: 그 오래됐으니까요. 예.
0: 네.
1: 전화번호도 한 번 안 바뀌고 그래가지고 네 저희가 그 거기서 보일러 시험을 치면은
0: 네.
1: 지금은 이제 팬데믹 이후로 이제 다른 데서 진짜 다시 지금 거기서 시험을 볼 수 있게끔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0: 네.
1: 하고 있고요.
0: 네.
1: 그런데 검사 그 인스펙터가 오십니다.
0: 네.
1: 예, 사무실에
0: 아.
1: 네. 네,
0: 그러니까.
1: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모든 네, 회원들의 네. 그 모든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0: 네.
1: 티켓 발부된 거 뭐 등등 이런 거를 저희들이 협회에서 해결해 드리고요.
0: 네.
1: 또 정부하고 직접 긴밀하게 그 창구가 열려 있는 곳입니다.
0: 네. 뉴저지 세탁협회.
1: 네. 협회보다도
0: 네.
1: 네. 네. 그렇게 그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협회입니다.
0: 네. 사무실 어디에 위치해 있죠?
1: 좀 이제 중부 지역 그러니까 중북부 지역에 있는데요. 서쪽으로.
0: 네.
1: 네. 네. 그 지역은 그 아이슬린, 네. 아이슬린이라는 지역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0: 아이슬린.
1: 에디슨 직전, 예.
0: 아.
1: 에디슨 직전 그 시리인데요.
0: 네.
1: 네. 거기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그 인도인들이 그 한국인 플라싱이 그 형성되는
0: 네.
1: 인도인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보니까 괜찮습니다. 인도분들도
0: 함께 뉴저지 세탁협회에서 또 같은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서로 정보도 나누고 마음도 네 응원도 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 보일러 관계된 세탁업 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좀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 네.
0: 네 오늘 정상규 뉴저지 세탁협회 회장님 8월 30일 네. 있을 세탁인 골프대회 32번째를 만났는데 하이 브로치 힐로 12시까지 가시면 됩니다. 무조건 가시면 책임져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상규 회장님 감사합니다. 말씀.
1: 네, 감사합니다.
0: 네.
1: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0: 네. 네.

아침 아직 오전에 바라봐보는 하늘은 맑기만 한데 파라는 오르는 길을 멈추고 한 번쯤 돌아가는 길을 생각하게 만드는 달이다. 오세영 시인의 8월의 시가 눈에 들어옵니다. 8월은 정상에 오르기 전 한 번쯤 단풍이 들기 전 생각해보는 달.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쇼 게시판입니다. 가족 성장 상담센터에서는 가족의 치유와 회복, 성장과 행복을 위한 가족 성장 상담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7주간에 걸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9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8시에서 10시에는 우울증과 분노 치유 클래스를, 9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8시부터 10시에는 친밀한 가족관계 원리에 대한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강의는 부부상담학 박사이며 하베스트대학교 가족성장대학원의 오광복, 이은경 교수가 인도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족성장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문의는 전화 410-440-6061, 410-440-6061이며 카톡 아이디는 ISAAC0120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날린 하이트론스의 핫썸머 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내부가 보이는 LG 노크온 냉장고와 월풀, 포도어 냉장고가 무려 50% 반값 세일. 8월 15일까지 선착순 30분께 드리며 모든 가전제품 프라이스를 매칭해 최저가로 드립니다. 파나소닉, 세라젬 등 프리미엄 명품 안마의자는 최대 40% 할인해드리며 한국인의 필수품 LG, 풀무원, 김치, 마마 등 인기 김치 냉장고를 최저가 판매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며 허리와 어깨 통증에 효과가 있는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는 30% 할인하고 코골이, 소화불량 환자에 효과 있고 안마 기능까지 있는 모션 베이스를 매트리스와 동시 구입하면 50% 할인합니다. 한 가지 더, 독일 명품 알텐바흐 저압 냄비가 드디어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영양은 그대로, 조리 시간은 짧게, 집에서도 깊고 진한 국물의 삼계탕 보양식을 뚝딱 완성해보세요. 뉴저지 201-941-0024, 뉴욕 플러싱 718-445-2005, 하이트론스. 올 가을 어디로 여행을 떠날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고의 가을 유럽 여행을 만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살아있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 그리고 낭만 가득한 이태리 7일, 알록달록 가을 풍경이 아름다운 동유럽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9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 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정과 낭만의 남유럽을 원하신다면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코스도 만나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을, 유럽 여행은 다양한 코스를 준비한 동부관광과 함께하세요.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어제의 마음을 오늘 아침까지 꼭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 조금 속상했다면 오늘은 조금 덜 속상해도 되고요. 어제 누군가에게 서운했다면 오늘은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하루를 선물처럼 받으니까요. 어제의 실수도 또 지나간 후회도 오늘 아침만큼은 잠시 문 밖에 내려놓고 따뜻한 차 한 잔처럼 천천히 오늘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은 오늘, 그래서 더 기대할 수 있는 오늘입니다. 8월 20일 목요일 아침,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편안하기를 바라면서 투데이 출발합니다.

0: 오늘 목요일 아침은 리치 밸런스의 라밤바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좀 흥겨우셨나요? 오늘 아침 여전히 날씨가 화창하고 기분 좋은 그런 아침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오늘은 이제 목요일, 내일은 금요일, 또 주말로 들어가는 이런 시간입니다. 일주일이 정말 너무너무 빠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목요일이어서 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사연을 나누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도 제게 보내주신 사연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아, 나도 그런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카톡 남겨주십시오.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저희 카톡 K-Radio US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며칠 전 저녁에 남편과 집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그거 어디 갔지? 그런데 남편이 TV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합니다. 저기 거기 있잖아.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죠. 어디? 아, 거기 그거 있는데. 순간 제가 좀 화가 나서 말했어요. 아니, 그거가 뭔지도 모르면서 내가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말합니다. 아, 당신이 말하는 거가 그거 아니야? 결국 계속 사오정의 대화처럼 서로 그거, 거기, 저거 이것만 반복하다가 제가 직접 찾아냈죠. 그런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찾은 물건을 남편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이거 말하는 거였어 했더니 남편이 아주 당연하게 그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 부부가 30년을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명사를 생략하고 사는구나. 예전에는 여보, 냉장고에 있는 우유 좀 갖다줘 이렇게 정확하게 말했는데 요즘은 여보 그거 좀, 그거 어딨지 저거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남편이 냉장고로 갑니다. 가끔은 서로 말도 안 했는데 눈만 마주쳐도 알아요. 제가 남편을 이렇게 쳐다보면 남편이 커피?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면 커피도 타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편이 저를 쳐다보면서 여보 오늘 저녁은? 하면 제가 바로 말해요. 아, 오늘 너무 피곤하다. 나 오늘 요리 못해. 그럼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묻죠. 아니, 내가 뭐라고 하기도 전인데 어떻게 알았어? 아유, 당신 표정 보면 알지. 이렇게요. 생각해보면 참 이상해요. 젊었을 때는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싸웠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말이 정말 줄어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말은 줄었는데 서로 알아가는 시간은 더 길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가끔 너무 익숙해서 상대방의 말을 대충 듣기도 하고요. 아, 알았어. 이렇게 건성건성으로 넘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일부러 남편에게 제가 말을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여보,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이렇게요. 오래 산 부부에게 필요한 건 어쩌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좀 관심을 갖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오늘 와서 저녁 뭐 먹을까? 뭐 먹고 싶어?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하네요. 그거. 그게 뭔데? 남편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해주는 거 다. 아, 됐어. 오늘은 당신이 해. 그랬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오늘 저녁은 나가서 먹자고 하네요. 우리 부부의 대화 방식 문제 있는 건 아니겠죠? 결혼 30년 차 부부. 결혼 몇 년 차 되셨어요? 뭐 어떤 분들은 정말 30년, 30년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40년, 50년, 그런 분들께는 저희가 진짜 명함도 못 내밀죠. 그런데 이렇게 오래 사신 분들 보면은 진짜로, 오늘 사연자처럼 그냥 눈만 봐도 이렇게 딱 무엇을 말하는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척하면 척.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너무 재밌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뭐가 어디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여보 그거 못 봤어? 그렇게 그냥 물어보면 그걸 또 찰떡같이 알아들을 때가 있으니 오래 산 부부는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닮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대화 방식이 문제가 있느냐라고 마지막에 질문을 주셨는데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이걸로 싸우시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래도 굉장히 예쁘게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시네요. 그런데 어쨌든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것 굉장히 좀 부부 사이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지 마시고 오늘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조금 명확하게 그렇게 물어보셔도 참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부부 소통 방식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알려주십시오. 투데이와 함께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보 혜택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여름 시즌인데요.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하고 있죠.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은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품목을 50% 할인하고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합니다.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은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친 분들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입니다.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은 무제한 무료고요.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원이 플러싱에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350가지 유기농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원. 플러싱 154-08 노던블러바드에 있습니다. 929-845-0958, 929-845-0958.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블러바드의 홀19 스크린 골프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프로 연습 시스템 있고요.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2층 홀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도 있습니다. 929-766-0088. 부산행 연상호 감독의 손에서 탄생한 최고의 기대작 한국 영화 군체가 찾아옵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진 바이오테크 시설. 봉쇄된 건물 안에서 감염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공포로 변하는 순간 생존자들의 피할 수 없는 사투가 시작됩니다. 전지현, 구교환, 지창욱, 신현빈, 김신록, 고수 출연하고요. 8월 28일 금요일 극장에서 독점 개봉합니다. 가까운 극장에서 예매하시는데요. 뉴욕은 AMC, 베이트라스 6에서 상영하고 뉴저지는 AMC 리치필드 파크 12에서 상영합니다. 투데이 곧 돌아올게요.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늘 푸른 농장 얼룩이 옥수수 5개 6불 99, 캘리포니아 생대추 파운드당 1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5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4: 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고국 그리고 아시아, 이제 모국 여행도 클래스가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여행. 푸른 투어는 업그레이드된 호텔과 차별화된 식사, 여유로운 일정으로 당신을 모십니다. 강원에서 제주까지 이어지는 뷰티풀 코리아 골든로드 9일, 식도락의 천국 일본 완전 일주 10일, 4배의 감동을 선사할 동남아 4개국 12일, 백두산과 중국 프리미엄 일주 9일까지 푸른과 함께하면 아시아 여행도 특별한 감동이 됩니다.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7: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8: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7: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8: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7: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8: 866-566-9191, 866-566-9191.
9: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0: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오늘은 이것인데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런 문자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납된 교통 티켓이 있습니다. 지금 결제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혹은 24시간 안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등록이 정지됩니다.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바로 아래 보면 Pay Now 이렇게 지금 결제하기 같은 링크가 하나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자를 만약에 받으신다면 일단은 절대로 누르지 마십시오. 실제로 뉴욕주 DMV가 지난 3월에요. 이런 사기 문자가 대량으로 유포되고 있다라고 공식 경고를 내놨는데 이런 사기범들은 DMV를 사칭해서 미납 티켓 있다. 뭐 운전면허 정지된다. 이런 좀 협박성 문구를 막 보내요. 빨리빨리 돈을 내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좀 DMV 홈페이지하고 비슷하게 만든 그런 가짜 웹사이트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요. 우리의 개인 정보들을 입력하고 심지어 금융 정보까지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그런 정보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분명히 이런 경고가 나왔고요. 이런 것들은 절대 누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뉴욕 DMV가 모든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운전면허나 차량 등록이나 아니면 자동차 검사 이런 것들 만료되기 전에 문자나 이메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왔다는 그 하나만으로 사기라는 뜻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그 문자의 내용과 행동 방식을 어떻게 요구하는지 그것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내라 이런 거 있잖아요. 24시간 안에 내라. 뭐 이런 것들로 겁을 준다. 이건 좀 의심해 볼 만한 것이라는 거죠. 연방거래위원회 FTC도 이런 유형의 사기를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작년에도 정보기관을 사칭하는 그런 사기 신고가 크게 증가했대요. 그중에서도 뭐 미납된 톨비를 내라 이런 가짜 문자들 아주 주요한 수법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실제로 이지패스 같은 톨게이트 시스템 이런 걸 흉내내가지고요. 미납된 어떤 톨게이트 그 비용이 있다라는 그런 것들 저도 한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잘 알아두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의 돈과 또 개인정보를 빼내서 사기를 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뉴저지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저지 그 자동차 관련 행정기관 MVC도 과거에 실제로 그 리얼 아이디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뭐 운전면허 정보를 확인해라 어떤 그런 문자 같은 거 이런 것들로 이렇게 누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메시지가 어디서 왔는지 잘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원치 않는 문자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서 이런 자동차 관련 업무를 하라고 이렇게 막 요구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이런 문자를 앞으로 받으시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야 되잖아요. 첫째는 절대 뭐 당연히 링크를 누르지 마십시오. 혹시 진짠가 확인하고 뭐 잘 모르겠으면 잘 아는 분께 한번 보여주거나 알아보고 눌러도 늦지 않거든요. 그리고 문자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해요. 공식적인 DMV나 뭐 MVC 홈페이지를 찾아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정보를 절대로 입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내 운전면허라든지 어떤 분들은 소셜 시큐리티 넘버까지 이런 거 절대 넣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주로 이 사회적인 범죄 신분 도용 같은 것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요. 이런 문자가 왔다고 해서 절대로 겁을 먹지 말라는 것이죠. 사기꾼들이 제일 원하는 게 바로 당황이에요. 우리의 당황. 당황하게 만들어서 내가 티켓을 안 냈나? 그때 내가 그냥 뭐 어떻게 했나?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고 진짜 면허가 정지되면 어떡하지? 걱정되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그들의 바람입니다. 이렇게 불안해지는 순간 나도 모르게 링크를 이렇게 탁 누르게 되는 건데요. 오늘부터는 이런 문자가 오면 딱 세 단어만 기억하세요. 멈추고 확인하고 직접 들어가서 확인한다. 그렇죠? 정말 문제가 있는지 공식 기관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만약에 주위에 부모님이나 주위에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 계시면 오늘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DMV

라고 문자가 와도 바로 누르지 마세요, 엄마, 아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한마디가 사실 우리의 그 귀중한 돈, 뭐 몇백 달러, 몇천 달러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지켜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모르면 당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이렇게 당황하면 당하는 것 같아요. 천천히, 차분하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결제 함부로 하시지 마시고 잠깐 멈춰달라라고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카톡과 또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와 실시간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 카카오톡이 있죠. K-Radio US로 들어오셔서 일단 친구를 맺어주시고요. 원하시는 그런 인사, 노래, 사연 다 좋습니다. 질문 그런 것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kradio.us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도 얻으시고 또 중요한 그런 인터뷰들도 또 다시 듣게 되어 있으니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브로 들어보실 수가 있어요. 유튜브로도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K-Radio AM1660 혹은 K-Radio 라이브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귀로도 들으시고 눈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올게요.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고상의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의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그린자두 노란자두 파운드당 2불99, 시험주 수박 금토 1 한정 개당 3불99, 단호박 파운드당 99장, 철옥수수 10개당 7불99, 냉동 소 목동심 물고기 스마트카드 공개 한정 파운드당 9불99, 냉동 연계 파운드당 3불4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7: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6: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묵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7: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 집들만은 산토리니도 가니?
6: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4: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 들어가는 키스 뷰티 그룹이 준비한 따뜻한 감사의 자리 제4회 공경의 날 행사에 어르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10월 2일 금요일 그레인렉에 위치한 레너드 팔라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뉴욕에 거주하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초청 행사입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뵙기 위해 이전에 참석하지 않으셨던 분들을 우선으로 초대합니다. 참석자는 선착순이 아닌 추첨을 통해 선정되오니 서두르지 마시고 신청 기간 안에 접수해 주세요. 신청은 8월 25일과 26일 이틀간 진행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플러싱의 더 웨스틴 플러싱 라과디아 공항 호텔에서 접수받습니다. 신청하실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해 뉴욕주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세요. 문의 전화는 516-401-4155 516-401-4155번입니다. 키스 뷰티 그룹이 정성껏 마련한 제4회 공경의 날 행사에 어르신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0: 비즈니스를 만나다. 현재 미국 내에서 신제품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2, 3분 만에 강력한 울세라 리프팅을 집에서 고통 없이 편하게 끌어올려준다고 하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면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와이저 리빙의 다니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사실 네. 이 여성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이 울세라 시술을 대부분 아세요. 좋은 건 정말 알겠는데 사실 저도 좀 겁이 많아서 아 이게 아프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오늘 맞습니다. 소개해 주실 것은 전혀 좀 다른 컨셉이죠?
1: 네, 정말 고통 없이 네. 울세라 리프트를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0: 네.
1: 그래서 사용하신 분들은 홈세라라고 합니다.
0: 아, 그래요?
1: 이제는 집에서 정말 아프지 않게
0: 네.
1: 얼굴이라든가 목 혹은 턱에 처진 피부를 끌어올려주는 강력한 울세라의 리프팅과 함께
0: 네.
1: 사용하는 즉시 얼굴 슬림, 얼굴 축소 바로 경험하시고요.
0: 네.
1: 탄력과 함께 또 팔자 주름이라든가 입술 주위의 주름, 목주름까지 초음파가 아닌 미세전류로
0: 네.
1: 빠르고 강력하게 잡아주면서 콜라겐이 생성되며 피부는 정말 탱탱하게 바뀝니다.
0: 그래요. 네.
1: 사용하시면 네. 이제 조금 과정해서 표현한다면 얼굴이 반쪽 됐다고 합니다.
0: 아이고, 그렇군요.
1: 이게 이제 울세라 같이 뭐 한 시간을 받고 고통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0: 네.
1: 2분에서 3분 정도에 잠깐 사용하는 즉시
0: 그쵸.
1: 이렇게 네, 얼굴이 축소가 되고 슬림이 되는 거 바로 따라옵니다.
0: 네, 그렇군요. 조금 전에 미세전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미세전류 UK 디바이스가 어떤 제품인지 소개해 주세요.
1: 네, 미세전류라고 하면 마이크로 커런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 있지만 이 미세전류로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각광받기 시작했는데
0: 그렇군요.
1: 우리 몸에는 이렇게 이러한 미세한 전류가 흐른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러한 미세한 전류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노화가 찾아오고
0: 네.
1: 피부에는 주름, 검버섯 혹은 각종 염증이 나타나고
0: 네.
1: 세포가 점점 약화돼서 이제 치매라든가 이런 것이 다가오는데
0: 네.
1: 주름이나 목주름까지 초음파가 아니라 이제 미세전류를 강력하게
0: 네.
1: 잡아주면서 네 그렇게 콜라겐을 생산해주기 때문에
0: 네.
1: 2, 3분 정도 예, 이렇게 또 강력한 울세라 리프팅을 집에서 경험하실 수 있고,
0: 네.
1: 한국 식약처와 또 미국 FDA에서 의료기기로 인증이 되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안전하고 또 효과에서 검증된 디바이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 맞아요. 우리가 이게 이제 검증 기준이죠. 미국 FDA, 한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이 미세전류 굉장히 노벨상까지 수상할 만한 그런 것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전화번호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본사 번호입니다. 562-529-5343, 562-529-5343번이니까요. 연락 주시면 상담과 주문도 함께 도와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임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 갖는 분들이 많아서 임상에 어떤 보고도 있나요?
1: 네, 피부에 그 미세전류를 적용한 임상이
0: 네.
1: 미국 워싱턴 대학에서
0: 네.
1: 진행되었는데요. 사용하면 ATP라는 세포의 생체 에너지가 무려 500% 이상 증가되는 것이 임상에서 드러났고요.
0: 네.
1: 또 노화로 인해 죽어가는 세포를 무려 500%나 다시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0: 네.
1: 맑고 깨끗하면서 탄력 있는 젊은 피부로 만들어주는데 세포 활성화로 이제 몸의 염증도 잡아주고
0: 네.
1: 통증까지 가라앉게 안치기 때문에 이 미세전류 하나도 엄청난 효능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0: 그렇죠.
1: 사용하는 즉시 엘라스틴 섬유수 45% 증가
0: 네.
1: 또 콜라겐 두께나 이런 것들이 단백질도 72%가 증가되면서
0: 네.
1: 결국엔 피부의 활력소를 불어주고 탱탱한 피부, 맑고 투명한 깨끗한 피부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 미국의 워싱턴 대학까지 이 임상까지 있다고 하니까 진짜 피부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이 UK 디바이스를 직접 사용하시고 나서 와 달라진 피부에 이제 좀 감격을 하시면서 보내주신 음성 후기를 한번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갈게요.
1: 네.
2: 제가 골프를 쳐요. 낮에도 많이 치기 때문에 옆에 검버섯이 꽤 많았었어요. 다 없어졌어요.
3: 그 디바이스를
2: 쓰고? 네.
4: 이건 리프팅만 되는 게 아니라
2: 네.
4: 검버섯도 없어진다고요?
2: 그때 그 말씀도 하셨어요. 한 일주일 지나니까 제가 눈에 띄게 그 차이를 알겠더라고요.
3: 목주름의 개선 상황을?
2: 네. 뭐 목이 이렇게 자글자글 그러니까 제가 잔주름이 많아요. 건조 피부이기 때문에 제 얼굴도 잔주름이 많고 눈가에도 많고 그러는데 그걸 썼는데 어? 어? 이렇게 마음이 거울을 보면서 어? 진짜? 이게 진짜야? 이런 얘기가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네. 어저께도 제가 모임이 있어서 나갔거든요. 근데 그중에 제일 먼저 만난 여동생인데 네. 언니 뭐 했어? 뭐죠? 그 보톡스 맞았어? 네네. 뭐 왜 이렇게 이뻐졌어? 뭐야? 그러고 묻더라고요. 왜 표가 나? 그랬더니 언니 막 얼굴 피부 색깔이 달라. 그래서 증명이 된 거잖아요. 아니, 30년 동안 보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만져보면 제 피부가 이렇게 좀 쫀쫀한 맛이 없었어요. 처진 느낌? 그 여기에 또 이렇게 팔자주름이 좀 많이 깊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것도 많이 펴지고 제가 이렇게 만져보면 얼굴이 이렇게 각이 진 것 같은 느낌? 왠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쫀득쫀득? 네. 네, 네. 팽팽한 느낌?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
0: 네, 정말 너무 짧은 시간 안에 2, 3분 정도 안에 이 나의 피부가 달라짐을 느낀다면 와,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 대단하죠. 네, 보통 한 시간을 해도
0: 그러니까요.
1: 울세라의 그 정말 고통을 참고 처음 바로 시술을 해도 네. 한 6개월 정도 약간 리프트되고 조금 밝아지는 그렇죠. 그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참지만
0: 맞아요.
1: 이제는 집에서 하루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만 하셔도 되고 네. 한 번 리프트 된 거는 15일 정도 갑니다. 2주 이상 가기 때문에 네, 그 전에 계속 사용하시면서
0: 네.
1: 점점 그 자리를 잡아가기 때문에 탱탱한 피부 바로 경험하십니다.
0: 아 그렇군요. 한 번 하고 한 2주 정도 갖고 또 하고 너무 좋습니다. 이 효능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사실 크게 보면 효능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0: 네.
1: 피부에 사용하고 그리고 두피 케어가 가능하고요.
0: 네.
1: 그리고 몸의 통증을 잡아주는데 먼저 피부 쪽으로 말씀드린다면
0: 네.
1: 울세라의 강력한 리프팅과 함께 얼굴이 축소되고 슬리밍 되는 거 바로 경험하세요. 그래서 얼굴이 크시거나 아침에 얼굴이 부으신 분들
0: 네.
1: 한 2분, 3분만 사용하시면 예 바로 이렇게 슬리밍 되면서
0: 네.
1: 또 리프팅 되는 거 바로 확인하시고 광대뼈 튀어나오신 분들
0: 네.
1: 이중턱 팔자주름, 아이백 이 모든 것이 관리가 되고요.
0: 네.
1: 그리고 콜라겐, 엘라스틴 생성 촉진으로 피부가 탄력이 있습니다.
0: 그렇죠.
1: 사용하고 나면 본인이 아세요.
0: 네.
1: 왜 이렇게 탱탱하지 피부가?
0: 네.
1: 예. 네. 그리고 우리 몸에는 또 피부에는 노폐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죠.
0: 네.
1: 예. 그래서 노폐물이 쌓일 때 피부 트러블과 또 통증도 가능하고 또 뽀드각질 나면서 여드름 이런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데 이런 노폐물 배출에도 탁월하기 때문에
0: 네.
1: 염증을 낮춰주고 피부 트러블을 이렇게 없애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0: 네.
1: 또 아토피 피부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0: 그래요?
1: 병원에서는 이러한 예, 마이클 크런 그 미세전류로
0: 네.
1: 치료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지방분해 슬리밍 또 모공 축소는 기본이기 때문에
0: 네.
1: 이렇게 또 예, 피부에 관한 쪽으로는 효능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 그렇군요. 아, 이 UK 디바이스 하나면은 지금 몇 가지를 다 쓸 수가 있어서 그게 정말 좋을 것 같고 피부는 정말 확실하게 케어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피부 노화로 걱정하신 분들 그 걱정을 덜어낼 수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뿐만 아니라 두피 케어가 가능합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이 본체가 하나지만
0: 네.
1: 끝에 있는 액세서리를 다 꺾이면
0: 네.
1: 이제는 피부가 아니라 두피에 사용할 수 있는데 더 이상 두피 케어샵 다니지 않으셔도
0: 네.
1: 집에서 손쉽게 케어할 수 있는데 두피 혈액순환을 도와서 탈모 예방뿐만 아니라 발목까지 지켜줍니다.
0: 아, 발목까지요?
1: 실제로 네, 머리가 많이 빠지시는 분
0: 네.
1: 미세전류와 또 음파 회전 진동으로 그냥 빗기만 하면 돼요.
0: 네, 아쉽네요.
1: 그럼 미세전류가 두피를 자극시키고 이 두피 안에 있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일단 머리 빠지면 확 줄고요.
0: 네.
1: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머리가 발모되는 것 또한 임상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0: 네.
1: 두피 케어도 가능한 걸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0: 그렇습니다. 두피도 많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피부와 두피 케어까지 진짜 그야말로 우리가 요즘에 올인원 하는데 그거네요.
1: 네.
0: 네.
1: 왜냐하면 이 UK 디바이스 하나 가지고
0: 네.
1: 피부 두피 케어 그리고 몸에 있는 통증을 치료합니다.
0: 그렇죠.
1: 사실은 이 통증 치료 때문에 만들어진 이 UK입니다.
0: 그래요.
1: 세계 최초로 전류변화 시스템 장착된 치료기이기 때문에
0: 네.
1: 전류를 쪼개서 우리 몸에 흡수하도록 만들어서 그 흡수된 미세전류로 인해 퇴행성 무릎 관절이라든가 또 지연성 근육통, 어깨 결림,
0: 네.
1: 뭉친 근육, 뭐 인대 통증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되고 네. 또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피로회복까지
0: 네. 네.
1: 그다음에 사용하는 즉시 강력한 근육이완이 되기 때문에
0: 네.
1: 통증 감소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리고 저녁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0: 네.
1: 인썸니아라고 하죠.
0: 네.
1: 불면증이 해방됐다고 너무 좋아하십니다.
0: 아, 그것도요.
1: 네, 실제로 이 미세전류로 병원에서는 네. 스트레스나 알 수 없는 두통, 알츠하이머,
0: 네.
1: 불면증 치료할 때 이렇게 미세전류가 사용되고 있고 통증이 있는 부위에 통증 치료로 적극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그 원리로 만들어진 이 UK 디바이스도 통증까지 치료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러네요. 이 UK 디바이스가 우리 집에 있다면 이제 저도 피부 관리하고 뭐 만약에 남편이 두피 걱정하면 남편은 하고 통증까지 다 같이 잡을 수 있다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전화번호 한번 알려드릴게요. 본사 번호입니다. 562-529-5343번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과 또 주문도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정말 좋은 제품이 거기다가 우리 한국 제품이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자랑스러운 Made in Korea.
0: 아,
1: 예, 전체가 모두가 한국 제품인데
0: 네.
1: 한국 제품뿐만 아니라 식약처, 그토록 까다롭다는 한국 식약처 의료기기로 인증받았고
0: 네.
1: 그리고 FDA에서 의료기기인 1등급 치료기로 인증을 받아서
0: 네.
1: 예. 믿고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0: 네.
1: 또 중국, 일본, 유럽 그 어렵다는 CE 허가서 이 모든 걸 다 받았고 인체에 그렇군요. 무해하다는 허가까지 받아서
0: 오.
1: 전자파, 중금속, 유독성 화학물질 이런 거에서 무해하고
0: 네.
1: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0: 네.
1: 정말 효과와 안전에서 보증되는 제품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0: 네, 정말 이렇게 많은 기관에서 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이 신뢰성은 뭐 우리가 더 말할 나위가 없네요. 대한민국 제품, 그럼 이 한국에서도 이 실제로 UK 디바이스가 지금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생겼는지가 좀 궁금해요.
1: 네, 이거는 이제 약간 플래시라이트 같이 그렇게 생겼고요.
0: 네.
1: 길쭉하게 그리고
0: 네.
1: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아주 세련된 외관이기 때문에 티타늄 3중 도금 되어 있고 고급스러운 또 외관을 유지하기 때문에
0: 네.
1: 사용하는 것에 그 정말 이게 어떤 명품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고 티타늄은 굉장히 가벼워요.
0: 그렇죠.
1: 하지만 강도가 높기 때문에 뷰티 디바이스로는 매우 뛰어난 품질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0: 맞아요.
1: 부식이나 변색이 없고 또 알레르기 반응도 전혀 없어서
0: 그렇죠.
1: 민감한 피부에도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십니다.
0: 맞습니다.
1: 그리고 24K 금 회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도율도 높고
0: 네.
1: 또 고급스러운 소재로 어떤 브랜드 이미지나 제품의 프리미엄 가치 있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0: 맞아요. 네. 혹시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지금 이렇게 모델이 딱 사용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지금 이렇게 탄탄하게 이런 소재도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도 보고 있는데 정말 그 약간 프레쉬 라이트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무겁지도 않을 것 같은데. 네.
1: 너무 가벼워요.
0: 고급스럽게 생겼네요.
1: 근데 중요한 건
0: 네.
1: 오랫동안 한국에서 피부 미용샵 원장님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0: 이미
1: 이게 홈케어로 그렇죠. 만들어지긴 했지만
0: 네.
1: 네, 또 피부에서는 피부과 한 다음에 집에서 케어하라고 이렇게 또 많이 사용도 하시고
0: 네.
1: 정말 한국 피부 미용은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 원장님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0: 네.
1: 그만큼 UK 디바이스의 효능이 충분히 입증되었고
0: 네.
1: 이 필드에서 6만 명의 임상을 거쳐 만들어진 디바이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UK 디바이스 나도 정말 한번 이번에 꼭 구입하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오늘 아주 좋은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드린다고 하니까요.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UK 디바이스 이렇게 그 검색해 보시면 한국에서 판매가가
0: 네.
1: 320만 원
0: 지금요.
1: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0: 네.
1: 이건 의료기기로 인증이 됐기 때문에
0: 네.
1: 일반 어떤 미용기 단순 미용기보다는 좀 고가이지만 320만 원에서 미주 공식 판매가가 2,500불인데요.
0: 네.
1: 현재 저희가 정말 특별가 700불 깎아서
0: 네.
1: 오늘 방송 듣고 전화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0: 네.
1: 1,799불 이 가격으로 드리겠습니다.
0: 네, 좋네요. 1,799불.
1: 네. 네, 여기에는 이제 오늘 방송 듣고 연락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정말 특별가 드리고, 또 미네랄 응축 바이오 크림이라고 있는데, 이 바이오 크림을 바르고 같이 사용하시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0: 아, 그래요?
1: 500ml 굉장히 큰 샴푸 사이즈 큰 바이오 크림인데요.
0: 네.
1: 얼굴, 몸 다 발라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 미네랄 농축 바이오 영양 크림, 한 300불이 넘는 크림인데요.
0: 네.
1: 함께 선물로 드리고,
0: 네.
1: 그리고 저희가 늘 소개하는 뭐 자동 케겔 운동기, 바디닥터에서 나오는 케겔 운동기나 또 EMS 허리벨트 같이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시크릿 혜택으로 사상 유례 없는 특별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무이자 할부 가능합니다. 12개월,
0: 네.
1: 24개월, 36개월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0: 네.
1: 예, 예, 얼마 내지 않고 먼틀리 예, 페이먼을 이렇게 구입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자가 없고 피가 없어서
0: 그렇죠.
1: 이렇게도 많이 구입하십니다.
0: 오, 그러네요. 야, 이거 진짜 오늘 2,500불짜리인데 이게 700불이나 깎아주신다고 합니다. 1,799불에 오늘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그 미네랄 농축 바이오 영양크림 이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선물로 또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아, 그리고 많이 이제 구입하시는 걸로 알아요. 케겔 운동기나 우리 뱃살 빼는 EMS, 허리벨트 이거를 더 구입하신다 그러면 시크릿. 혜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화를 한번 주셔서 다시 조금 더 상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본사 번호입니다. 562-529-5343번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1: 네, UK 디바이스 사용하신 분들은 하나같이 이 시대 최고의 의료기기, 미용기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세 전류로 노벨상까지 받은 그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UK 디바이스로 울세라의 그 강력한 리프팅 효과를 고통 없이 이제 집에서 편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피부 처짐이 바로 리프트 되면서 탱탱한 피부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피 케어로 가능하고
0: 네.
1: 몸에 있는 통증도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0: 네.
1: 저희가 이번에 드린 엄청난 특별가 혜택 놓치지 마시고 지금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 아 좋습니다. 제가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본사 번호입니다. 562-529-5343 562-529-5343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1: 네. 네, 저 핸드폰으로 만약에 연락 주신다면
0: 네. 네.
1: 핸드폰도 가능합니다. 제가 핸드폰 처음 공개하는데
0: 네.
1: 가끔은 이제 저 대표님하고 상담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0: 그렇죠.
1: 네, 핸드폰은 562-833-5299입니다.
0: 네. 네, 혹시 직접 우리 다니엘 박 대표께 나는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562-833-5299.
1: 5299.
0: 네.
1: 5299.
0: 네. 네. 562-833-5299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좋은 정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투데이 또 여러분과 잠깐 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곁으로 좋은 정보, 재미있는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GC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올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올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전 11시 생활의 지혜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라디오 생활백서. 바람이 한결 시원해졌습니다. 괜히 막 마음도 좀 넉넉해지는 기분? 요 여유를 그대로 안고서 우리가 이 가을이 오기 전에 혹은 가을이 오면 즐길 거리 문화생활 얘기를 나누는 오늘은 라디오 문화백서입니다. MK스페이스 아트 디렉터 이은정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MK스페이스 아트 디렉터 이은정입니다.
0: 갑자기 이렇게 좀 시원해져도 되는 건지, 물론 낮엔 좀 덥기도 합니다만은 어떠세요?
1: 아, 오늘은 조금 더운 것 같습니다.
0: 하지만 어느새 9월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 문화행사는 가을에 좀 많죠? 어떻습니까?
1: 네, 사실 8월 달에는 조금 휴지기가 있고 9월에 새로 시작하는 그런 좋은 전시와 그런 문화 공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도 좋은 소식들 많이 나눠주세요.
1: 네.
0: 자, 오늘은 어떤 얘기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어떤 얘기부터 풀어볼까요? 네.
1: 네, 오늘은 최 씨의 갤러리, 중요 갤러리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1: 많은 분들이 최 씨의 갤러리가 많다는 건 아는데 막상 어디를 가야 할지는 잘 모르시더군요.
0: 그렇죠.
1: 네네. 그래서 오늘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최 씨의 주요 갤러리 전시 소개와 함께 다른 지역의 문화 일정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0: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최 씨의 사실 뭐 갤러리는 많은데 어디로 가봐야 될지 어디가 좋은지 어디에 가면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하나하나 펼쳐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 네. 아무래도 한인 갤러리로서 우리 최 씨에 있는 코스모스 갤러리 전시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0: 네. 그 전에 앞서서 한인 갤러리로서 하셨는데 최 씨의 혹시 한인들이 운영하는 갤러리가 많은가요?
1: 네, 몇 군데가 있습니다. 네, 최 씨의 코스모스 갤러리는 공간이 좀 커요.
0: 네.
1: 그래서 이번에 최 씨 코스모스 갤러리에서 열리는 IYAC 2026년도 IYAC 글로벌 청소년 미술대회 수상작 전시에 대해서 오늘 좀 이따가
0: 네.
1: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0: 네.
1: 일단은 간단하게 기간을 알려드리면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고 네. 있습니다.
0: 오늘 23일까지 열리는 YAAC 글로벌 청소년 미술대회 수상작 네. 전시가 있다라는 소식. 하지만 요 전시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짜잔 하고 한 분 모시고 오셨거든요.
1: 네. 마이 슬라이드 황재중 대표님이 이 전시를 진행을 하시는데요. 오늘 함께 모셨어요.
0: 네.
1: 그래서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0: 네. 2부에 직접 만나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이제 첼시 코스모스 갤러리 전시 얘기는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이외에 또 어떤 소식들이 있을까요?
1: 네. 이 코스모스 갤러리에서 이 전시가 끝나면은 또 전시가 있어요.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MK스페이스가 기획한 특기분 전시가 첼시 코스모스 갤러리에서 또 이어집니다. 저희 MK스페이스에는
0: 네.
1: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동행작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0: 네.
1: 이번 제4회 동행작가로 최요셉 작가가 선정되어서 MK 그랜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
0: 축하합니다.
1: 네. 이번 전시는 최 작가의 여덟 번째 개인전이고 오프닝 리셉션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번 전시는 코스모스 갤러리 김숙기 관장님의 관대한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0: 네. 아, 코스모스 갤러리 관장님이 또 후원해 주셔가지고 이분이 동행작가 선정이 되셨군요.
1: 네.
0: 자, 요 전시도 또 기대를 해 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예 공연 얘기들 좀 나눠볼까요?
1: 네. 아, 공연 전에 네. 제가 디아 첼시
0: 네.
1: 그에서 열리는
0: 네.
1: 회고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려드릴까 해요.
0: 디아 첼시.
1: 네네. 네. 디아 첼시에서 지금 아르헨티나 작가 데이비드 라멜레스의 회고전이 열리고 있어요.
0: 네.
1: 이 작가가 뉴욕에서 여는 첫 개인전인데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그림, 조각, 설치, 영상까지 정말 다양한 작업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0: 네. 그 전에 한 가지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디아 첼시도 있고 디아 뭐뭐뭐 이런 게 많더라고요. 이게 디아가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시나요?
1: 그 디아 네. 첼시 파운데이션인데요. 네. 업스테이트 뉴욕 쪽에도 디아 아트 파운데이션 추천하는 네. 그런 뮤지엄이 있습니다. 근데 이 22가에 네. 또 이렇게 조금은 규모가 작지만 그 위쪽 업스테이트에 있는 것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이 디아트 파운데이션 갤러리가 있습니다.
0: 네. 네.
1: 그 갤러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전시를 간단하게 좀 먼저 안내해 드리고 네. 싶습니다.
0: 네, 네, 좋습니다. 아르헨티나 작가 데이비드 라멜라스 그랬는데 사실 저는 이제 무지해가지고 잘 모르긴 합니다만은 살짝만 뭐 특징이랄까요? 이분의 전시를 보면 뭐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랄까요?
1: 아, 직접 가서 네. 보시기를 권장을 네. 해드려요.
0: 하긴. 네.
1: 네. 왜냐하면 이게 네. 좀 광대한데요. 이 다양한 작업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0: 네.
1: 이 전시에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제가 오. 추천하고 싶은 날짜가 네. 9월 12일 토요일인데요.
0: 9월 12일? 네. 아니, 근데 이 전시가 계속 오래 되나 봐요.
1: 네. 1월 16일까지예요. 네. 그런데 내년 1월 16일이니까 아직 시간은 많지만
0: 네.
1: 9월 달에는 아무래도 날씨도 좋고 이 토요일 날 가시면 오후 1시에 네. 디아 도슨트가 안내하는 무료 공개 투어가 있거든요.
0: 네.
1: 사전 예약을 권장합니다. 근데 거기 전시를 보시고 나와서 또 다른 제가 좀 안내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0: 네네네. 좋습니다. 예약 없이 가셔도 선착순으로 입장해서 보실 수 있다니까 디아 첼시에서 열린 아르헨티나 작가 데이비드 라멜라스 회고전에 여러분 관심을 꼭 가져주시고요. 나와서 또 어디로 가면 될까요?
1: 네. 디아 첼시를 나와서 웨스트 22번가를 걸을 때
0: 네.
1: 가로수를 보세요.
0: 보인다 보여. 네. 저 잎은 네.
1: 나무 옆에 서 있는 커다란 현모한 돌기둥이 보이는데요.
0: 네.
1: 독일의 거장 요셉 보이스의 7천 그루의 참나무 프로젝트입니다.
0: 아, 그게 프로젝트예요?
1: 네. 네. 그래서
0: 네. 네.
1: 그래서 요셉 보이스라면 20세기 독일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잖아요.
0: 그렇군요. 네.
1: 네, 네. 근데 이 분의 이 작업이 네. 1982년 독일 카셀에서
0: 네.
1: 시작이 되었습니다. 도시 곳곳에 7천 그루의 나무를 심고
0: 네.
1: 나무 한 그루 심을 때마다 약 4피트 높이의 현무한 기둥을
0: 네.
1: 짝지어 세우는 대형 프로젝트였어요.
0: 야, 시간 오래 걸리겠다. 네.
1: 네네. 이 프로젝트가 5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일단은 1987년에 완성이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보이스는 완성되기 한 해 전인 1986년에 네. 세상을 떠났습니다.
0: 야.
1: 그래서 그 결실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 작업이 이곳 뉴욕에서 네. 다시 이어진 거예요.
0: 와, 굉장히 의미 있네요.
1: 네네네.
0: 와.
1: 그래서 이 디아트 파운데이션이 1988년 웨스트 22번가에서
0: 네.
1: 처음 5그루의 나무와 5개 현무암 기둥을 설치했는데요.
0: 네.
1: 이후 1996년에는 10번가와 11번가 사이 전체 블록으로 프로젝트를 확장했습니다.
0: 네.
1: 네네. 그래서 현재도 이 거리를 보면 나무와 돌이 한 쌍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0: 나무 한 그루? 그 옆에 돌 현무암?
1: 네네네. 네.
0: 와.
1: 그래서 이제 혹시 그 동네에 가시면
0: 네.
1: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유명한 요셉 보이스의 작품이라는 거.
0: 와.
1: 예, 네. 그거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몰랐으면 그냥 이 동네는 현무암이 많이 나오나? 나무 옆에 한 대씩 세워놨지.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1: 네네네.
0: 야, 이게 프로젝트였구나.
1: 네네.
0: 1980년대 초 그때면은 막 산업화로 환경 파괴되고 막 이럴 때.
1: 네네네.
0: 그때도 남다른 시각으로 바라봤는데 사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환경 문제는 더 심각한 상황인데.
1: 그렇죠.
0: 그래서 더 독특하고 멋진 것 같네요.
1: 네네네. 그러니까 살아가며 자라는 나무가 있고요.
0: 네.
1: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키는 돌이 한 작품 안에서 딱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는
0: 네.
1: 총 38쌍이 첼시의 거리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평소 그냥 지나치던 거리의 모습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0: 네.
1: 오늘 요셉 보이스의 작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0: 굉장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1982년에 독일에서 이 7,000그루의 나무를 심고 한 그루 옆에 이렇게 돌 기둥 세우고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독일에는 그럼 7,000그루가 거의 다 만들어졌나요?
1: 그러니까 5년에 걸쳐서
0: 네.
1: 그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나무가 참나무라고 하지만 실제로 꼭 참나무는 아니어도 됐다고 해요.
0: 네네.
1: 그래서 이 시민 한 사람 사람의 작은 행동과 참여가 모여서
0: 네.
1: 우리가 사는 도시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공공 예술이 되는 건데요.
0: 야.
1: 이게 정말 뜻도 깊고 그 당시에 네. 그런
0: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1: 네네네. 그래서 이분이 워낙 현대 미술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신 작가시고
0: 네.
1: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지금까지 또 연결해서 이 디아 아트 파운데이션에서 또 이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0: 네.
1: 또 의미가 있고 해서 첼시에 가시게 되면 첼시의 중요 갤러리 그 소개 링크를 제가 드렸거든요.
0: 네. 네,
1: 우리 진행자님께.
0: 요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1: 네. 이걸 네. 홈페이지에 올리셔서 사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많은 걸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0: 맞아요.
1: 네, 이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링크를 보시고 중요 갤러리 그 리스트를 보시고 한번 이렇게 방문을 하시면서 또 이 거리에 이 작품도 함께 둘러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자, 우선 요셉 보이스의 독일의 현대미술 거장으로 불리는 대표 작가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첼시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 이제 아니까 아는 자는 보일 거 아니에요. 보실
1: 네.
0: 수 있겠습니다.
1: 네.
0: 저희 광고 듣고 나서 계속해서 또 즐길 만한 문화 이야기 뭐가 있는지 MK스페이스 우리 이은정 아트 디렉터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라디오 생활 백서 이 시간은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드디어 오픈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버드 홀 19 스크린 골프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 한국 최신 시설에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 가 노던 블러버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그리고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 제공합니다. 929-766-0088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에서 무더위를 날려버릴 특별한 세일을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 노던점에서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 결정하셨어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노던 플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도 없답니다. 오늘은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사발.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4: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 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출시 대륙 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푸른투어만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미 전역 9개 지사 직접 운영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5: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6: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7: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6: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8: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9: 키스뷰티 그룹에서 코스 설치와 기술 지원을 담당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련 경력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516-331-2250 516-331-2250번으로 연락주세요.
10: 케이팝, 케이드라마, 케이푸드, 케이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한인경제인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클럽, HMA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필뷰리, 이코노보험과 메트로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Radio 등 미동부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한인경제인협회로 지금 연락해주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오늘은 라디오 문화백서로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MK스페이스의 이윤정 아트디렉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독일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요셉 보이스의 프로젝트 공공미술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게 첼시에서도 그 프로젝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 해주셨거든요. 가보고 싶네요.
1: 아, 꼭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자, 다음 얘기는 어떻게 이어갈까요?
1: 네, 오픈하우스 뉴욕 위켄드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오픈하우스 뉴욕 위켄드. 뭘까요?
1: 네, 줄여서 OHNY라고 하는데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열려요.
0: 네.
1: 사실 저도 한 번도 참가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한번 구경해 볼까 합니다.
0: 네. 네, 오픈하우스 뉴욕 위켄드. 그러니까 한마디로 풀자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말에 그런 건가요?
1: 네. 그러니까 이 사실상
0: 네.
1: 이 뉴욕에 숨겨진 건축물 그리고 또 역사적 장소를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0: 말 그대로 오픈하우스네요.
1: 네, 네. 대규모 축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0: 네.
1: 네네. 이 공식 웹사이트도 우리 웹사이트에다 올려서 한번 방문해서 자세하게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뉴욕시 5개 보로 전체에서 300곳이 넘는 장소가 문을 여는데 새로 지은 건물부터 역사적인 공공 건축물, 도시 기반 시설, 공연장, 개인 작업실까지 정말 다양하다고 해요.
0: 네.
1: 네, 네.
0: 잠깐만요. 오픈하우스니까 네. 이거 다 문 열어놓고 누구나 와서 보세요. 이렇게 오픈하는 거 공짜 무료.
1: 네, 네, 네. 거의 네. 대부분이 무료고요.
0: 네.
1: 몇 군데는 약간의 그 피가 있나 봐요. 근데 네. 뭐 아주 약해서
0: 예. 도네이션 느낌.
1: 네네네네. 그러니까 뭐 부담 없이 이렇게 방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예, 행사인 것 같아요.
0: 네. 네네. 어떤 단체가 주최를 하는 건가요?
1: 오픈하우스 뉴욕이라는 비영리 단체인데요.
0: 아, 비영리 단체 이름이 좋네요. 오픈하우스 뉴욕.
1: 네네. 네. 2001년에 건축가 스콧 로라는 분이 설립했어요.
0: 네.
1: 그래서 9/11 테러 이후에 도시 공간이 폐쇄적으로 변해가던 시기에 도시를 다시 시민들에게 열어주자라는 취지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0: 네.
1: 네. 런던에서 시작된 오픈하우스 월드와이드라는 국제 네트워크의 뉴욕 지부이기도 하고 매년 자원봉사자만 1,000명 넘게 참여하는 정말 큰 행사라고 합니다.
0: 네. 제가 앞서서 물어봤는데 뭐 5개 보루에 무려 몇 개요? 300곳이 넘는 곳이 문을 연다. 근데 이게 또 오픈하우스니까 무료예요. 그럼 거의 대부분 무료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디를 어떻게 가는지 이런 거는 언제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1: 네네. 그러니까 인기가 많거나 보안이 필요한 것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0: 연모 In Love인데요. 사랑의 천만 가지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네 개의 장으로 이어진다고 해요. 세계를 관통하는 이 음악이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가 된다고 합니다.
1: 네, 서혜경 재단이 주최하는 공연이고 카네기 홀 공연이라 유료겠죠?
0: 네, 그렇습니다.
1: 어쨌든 요 우리 또 서혜경 피아니스트 관련해서는 또 라디오 생활백서에서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직접 한번 뵙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네, 네,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1: 자, 이렇게 해서 코스모스 갤러리 전시부터 이번 가을에 놓치기 아까운 문화 소식들을 이렇게 쭉 전해 주셨거든요. 잠시 후에 우리가 또 만나볼 분이 있어요. 이분 관련해서 앞서서 살짝 소개는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2부에 만나보실 분을 말씀해 주시면 네.
0: 네. 2026년 IYAC 글로벌 청소년 미술대회를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황재중 대표님.
1: 네.
0: 네. 마이슬라이드 대표님이십니다.
1: 네. 네. 잠시 후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MK 스페이스 이윤정 아트 디렉터와 함께 했고요. 잠깐만 함께 계셔 주실 거죠?
0: 네, 여기 있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생활백서. 라디오 생활백서, 오늘은 라디오 문화백서로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서 이제 MK스페이스의 이윤정 아트 디렉터님이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뉴욕 곳곳의 소식들 전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짜자잔! 네. 앞서 말씀드렸던 2026 IYAC 글로벌 청소년 미술대회 관련해서 이번에 전시가 있고요. 전시 중이고요. 그래서 우리 요 대표님을 또 모셨거든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앞서서 마이슬라이드의 황재중 대표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1: 네, 지금 2026 IYAC 글로벌 청소년 미술 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주식회사 마이슬라이드의 황재중 총괄 디렉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마이슬라이드의 황재중 총괄 디렉터님 어서 오십시오. 일단은 그 IYAC 글로벌 청소년 미술 대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1: 아, 네.
0: 예. 글로벌 청소년 미술 대회인데 이거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1: 네. 일단 그 저희 IYAC 글로벌 청소년 미술 대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6회째 진행을 하고 있고요.
0: 네.
1: 청소년 미술 대회는 5세에서 19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좋은 작품들을 모아서 뉴욕 첼시에 있는 디투어 갤러리와 그리고 디투어 갤러리랑 그리고 코스모스 갤러리에서 이 학생들 작품을 전시도 하고 뭐 수상 혜택도 드리고 있는 대회로 알고 계셔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0: 네, 올해 6회를 맞았다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5세부터 몇 세까지요?
1: 저희가 주니어 부분이랑 그 유스 부분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0: 네.
1: 주니어 부분 같은 경우에는 5세부터 12세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유스 부분 같은 경우에는 13세부터 19세 학생들 작품을 받고 있습니다.
0: 네. 제가 알기로는 이거 지금 뭐 이 대회에 참가할 수는 없다.
1: 아, 참가 기간은 사실 종료가 됐고, 네네, 지금 요거 방송으로 전달해 드리는 내용은 저희가 이제 이 학생들 작품을 모두 모아서 네. 뉴욕 첼시에서 전시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와주십사 이제 그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0: 네. 요번에 이제 이 IYAC 글로벌 청소년 미술대회 수상작들이 뉴욕 맨해튼 첼시 디투어 갤러리 그리고 요건 이제 유스 부문이고 주니어 부분은 코스모스 갤러리에서 네. 수상작들이 전시 중에 있다. 언제까지인가요?
1: 일단 저희 현지 시간,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8월 19일부터 8월 23일까지 5일간 진행하고 있고요.
0: 네.
1: 뭐 별도의 뭐 일정료나 이런 거는 없고 오셔서 요 학생분들의 요 창의력이 통통 튀는 작품들을 잘 구경을 해주시고 또 많은 그 학생들의 작품을 좀 응원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0: 네, 일단은 이제 작품 전시 중이어서 저희 K-Radio에 방문을 해주셨는데 이 글로벌 청소년 미술 대회 관련해서 이런 게 있었어 나도 한번 해볼 수 있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떤 취지로 시작하게 된 미술 대회일까요?
1: 일단은 저는 요 취지를 한국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좀 구상을 했어요.
0: 네.
1: 왜냐면은 이제 한국의 미술 대회들은

0: 정말 많거든요. 이제 그냥 한 달에도 뭐 몇 수십 개씩 이제 쏟아져 오는 요 대회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네. 사실 대부분의 대회들이 전부 다 요 어떤 뭐 브랜드를 조금 홍보하는 목적성이 좀 강해요. 그래서 네. 학생들이 뭐 어떤 뭐 은행이나 뭐 네. 기업이나 요런 이제 미술 행사에 작품들을 접수를 해주시고 그 이제 작품들을 어떤 이제 마케팅적인 요소로 좀 활용을 하는 기업들도 좀 많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죠. 왜냐면
1: 진짜 창의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렇죠. 미술 작품을 낼 대회가 없군요. 네.
0: 그렇죠. 뭐 물론 이제 그 대회들도 이제 정말 창의력을 좀 많이 더 관심 갖게 보고 이제 청소년 아티스트를 발굴하는데 물론 목적이 있겠지만
1: 네.
0: 어쨌든 이제 브랜드 홍보 목적성이나 아니면은 뭐 조금 그런 작품들을 활용해서 좀 마케팅에 활용하는
1: 그런 경우도 꽤 많을 텐데 잠시 후에 자세한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라디오 생활백서, 라디오 문화백서로 탈바꿈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0: 판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2: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자, 오늘은 라디오 문화백서로 함께하고 있고요. 2026 IYAC 글로벌 청소년 미술대회 수상작이 지금 뉴욕 맨해튼 첼시 디투어 갤러리에서 전시 중이고요. 코스모스 갤러리에도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술대회를 주최한 마이슬라이드의 황재주 총괄 디렉터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대회의 취지가
1: 그러니까 조금 더 순수하게 어떤 홍보 목적이 아닌 이제 청소년 이제 아티스트들을 발굴을 하고 또 좋은 작품들을 발굴을 해서 이거를 조금 세계 무대나 아니면 네. 조금 넓은 무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0: 네. 네, 그야말로 청소년들이 예술 활동을 지대로 펼칠 수 있는 네네네네. 그런 대회 6회를 맞았다는 건 어느 정도 이미 한국에서 크게 사랑받고 또 여러 기관으로부터 인정도 받으셨겠어요.
1: 아, 너무 감사드리기도 너무 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여러 가지 이제 연계들 좀 많이 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그 한국에서 유명한 어떤 그 미술 도구 같은 네. 것들을 유통하고 제작하는 뭐 알파색채라던가 드림디포라던가 네. 뭐 그런 기업들과 함께 했었고요. 네. 그리고 뭐 대한항공도 이번에 이제 후원을 조금 해주셔서
0: 큰 기업들이었네.
1: 네, 덕분에 이제 더 풍요롭게 풍족하게 이제 이 행사를 진행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좀 혜택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이번에 수상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뉴욕 갤러리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전시도 진행하고 있고 네. 디투어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실물 작품입니다. 그래서 실물로 직접 받아가지고 전시를 하고 물론 이제 코스모스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물 작품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저희가 이제 고화질로 인쇄를 해서 작품 전시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실제 디투어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작품 판매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0: 그래서 아, 실제 그 작품 살 수 있어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생분들 작품을 보시고 만약에 이제 이 작품은 정말 좀 느낌 있다, 좋다 하시는 네. 분들은 균일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네. 500달러에 구매가 가능하시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 금액을 이 창작자분한테 드리는 것도 있지만 창작자분이 선택을 해서 아 나는 이거를 조금 더 의미 있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부단체에 저희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창작자분 네. 이름으로.
0: 좋은 취지네요.
1: 네, 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이제 최우수상을 받으신 학생분들은 여기 삼성역에 있는 뭐 코엑스 미디어 아트 워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코엑스 쪽이랑 그리고 파르나스 호텔 앞에 엄청 큰 이제 미디어 타워가 있는데 그쪽에서 양면으로 저희 요 수상 작품들을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송출 중에 있습니다.
0: 상영을 하고 있어요?
1: 상영을 네. 하고 있습니다.
0: 와.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무슨 아트북?
1: 아, 네, 맞습니다.
0: 네.
1: 네. 그 자, 올해부터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저희가 이제 수상한 작품들 중에서 그 전시 진행하고 있는 작품들을 더 전부 모아서 실제 이제 도록으로 이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뭐 이 전시장에서 보여드리는 어떤 브로셔 개념이 아니라 실제 저희가 이제 유통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ISBN 넘버까지 받은 이제 정식 도서로 이제 제작이 되어지고 있고
0: 판매도 하고
1: 네. 네. 그리고 수상하신 친구들한테는 뭐 무료로 증정해드리고 뭐 이 올해 이제 작품들이 궁금하다. 이제 어떤 친구들이 수상했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하셔서 네. 이제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제작을 하고 뭐 또 조금 더 혜택을 좀 말씀드리면은
0: 네.
1: 그 수상한 친구들 중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최우 수상 친구들은 여기 그 뉴저지 상원의원 분 고든 존슨 분이라고 네. 그 분 그 상까지 이제 수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0: 네. 네. 특상을 받는
1: 특상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0: 친구들에게는 뉴저지 상원의원 상을 수상할 수 있는 것까지. 학생으로서는 대학 입시에도 큰 도움이 되겠네요.
1: 아무래도 그 많은 경험들이 필요하잖아요. 학생분들은 이제 실제로 이제 이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경험들로 인한 이제 경력들이 쌓이면 아무래도 이제 대입에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저희는 조금 더 어떤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과 그리고 수상 혜택들을 마련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네. 고맙습니다.
0: 대회는 있는데 근데 과연 이 대회 작품들을 심사는 누가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번 IOAC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교수님을 네. 섭외를 했고
0: 네.
1: 그리고 또 그 스케드 대학이라고 네. 하는 여기 미국의 유명한 그 디자인이나 파인아트 이제 대학에서 이제 교무처장으로
0: 네.
1: 계신 그 데이 클리포드라고 하는 분도 섭외를 해서
0: 네.
1: 어떤 뭐 그 한국의 교수님은 이제 이화여대 임장수 교수님이세요.
0: 아, 네. 예.
1: 이 교수님 같은 경우는 동양화 전공이시고 이제 데이 클리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무처장이시고
0: 네.
1: 네. 그 입시하는 학생들의 작품을 이제 좀 검수하시는 분이신데 그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심사를 좀 볼 수가 있어서 조금 더 폭넓게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심사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0: 네, 한국에서 이제 예술 쪽으로 공부를 하려는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큰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겠네요.
1: 네, 네. 그렇게 좀 큰 무대로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지금 이 학생들은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더 좀 더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마련이 돼서 이제 나중에 조금 더 큰 꿈을 펼칠 때. 이런 경험들이 좀 기반이 돼서
0: 네. 이제
1: 나중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녹여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어릴 때부터 뉴욕에 내 작품이 전시가 됐어 이러면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예술을 배우더라도
1: 그렇죠. 네, 맞아요.
0: 꿈이라든지
1: 네.
0: 본인이 가질 포부라든지 또 시각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6 IYAC 글로벌 청소년 미술대회 수상작이 지금 딱 뉴욕에서 전시 중이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 이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작품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거든요.
1: 아, 네네네.
0: 작품들은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오늘 또 그 실제로 수상한 친구들 음성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1: 맞습니다. 저희가 뭐 최우수상 받은 학생들에 대한 음성은 아니고 대신에 이제 뭐 각 저희 이제 뭐 골든메달, 실버메달 뭐 이렇게 동메달, 금메달, 은메달 뭐 이렇게 있는데
0: 네.
1: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조금 특별해 보이는 작품들을 좀 선별을 해서
0: 네,
1: 네 학생들의 음성을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0: 자, 일단 첫 번째 만나볼 친구 만나기 전에요. 대체 얼마나 특별한 좀 특별한 시각을 가진 작품이다 그랬는데 소개를 살짝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아마 여기 청취하시는 분들은 여기 그림을 못 보시니까
0: 네.
1: 저희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처음엔 이제 이윤식 학생의 그림이에요.
0: 이윤식?
1: 네. 네. 여기 이제 홍콩에서 접수를 해주신 학생인데
0: 네.
1: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제 어떤 파란 들판 같은 데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 이제 건물이 있는데 요게 이전에 이제 홍콩에서 큰 화재가 있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거기 불타서 지금 이제 진화가 다 됐지만 조금 파손이 된 건물들이 보여지는 조금 밝지만 살짝 어두운 느낌이 나는 그런 작품입니다.
0: 네. 사회적인 문제에도 바라보는 시각이 담겨있는 그런 작품일 것 같은데.
1: 네, 맞습니다.
0: 작품을 만나보지 못하지만 실제로 이윤식 학생이죠?
1: 네네, 맞습니다. 네.
2: Hi, my name is Yunshik Mackey-Lee and I'm an 11th grade student at Hong Kong International School, otherwise known as HKS. I wanted this painting to be about the morning after the fire and rather than the fire itself. And there's not really any drama in it, and just really the remembrance and prayer. I think grief doesn't always look like the destruction, look like the fire, and sometimes it's just an ordinary park where on an ordinary path, on an ordinary bush, and on an ordinary afternoon, and that silence between what happened a couple days ago and everyday life just continuing felt pretty heavy and almost unbearable.
0: 아무래도 세계적인 무대에 나설 친구들이라서 저는 이윤식 그래서 한국어로 소감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러네요. 네.
1: 네. 네. 저도 음성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홍콩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이다 보니까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조금 더 편한 학생인 것 같아요. 이양생 같은 경우에는.
0: 네.
1: 네. 그래서 들어봤을 때는 이제 이 그림이랑 연결되는 설명이 조금 있는데 그림 자체도 되게 어둡게 묘사되진 않았거든요. 어떤
0: 네.
1: 되게 그냥 쾌창한 아침 같은 풀도 이렇게 있고 푸르르르게 좀 있고 그리고 아웃내 사람들도 좀 있고 색감 같은 것도 되게 쨍하게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운데 이제 타다버린 건물이 보여지고 있는 거를 같이 묘사를 해준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슬픔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어둡게 그리고 표현하지 않고 뭐 좀 이렇게 밝은 분위기 속에서도 그런 슬픔이나 파괴나 이런 것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0: 네. 제 6회는 내가 출품하지 못했지만 7회는 내가 한번 나가봐야지 하는 친구들은 네. 지금 어떤 작품들이 수상을 했는지 또 어떤 취지로 아이들이 이 그림을 그렸는지 실제 수상한 친구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1: 네.
0: 또 다음은 어떤 친구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까요?
1: 다음은 여기 이창규 학생의 작품인데
0: 네.
1: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묘사나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재밌어가지고
0: 네.
1: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좀 저희가 선별을 좀 했고
0: 네, 일단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알겠습니다.
3: Hi everyone, my name is Eli Lee and I'm currently in 11th grade at Seoul Foreign School. The title of this artwork is called Who's the Human Now? It took me about 5 weeks to create this artwork through newspaper clippings and colored pencils. In this artwork, the newspapers and microphones in the foreground symbolize society's social pressure on us, whereas the alien symbolizes courage to innately be yourself and live the truth. Thank you so much for this award, and it really means a lot to have this opportunity to connect with people. Thank you.
1: 네, 요거 작품을 조금 보시면 좋겠지만
0: 네.
1: 작품을
0: 우리 또 상상력을 통해서
1: 네, 좀 상상을 해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인간 마스크 같은 걸 벗고 있는 어떤 외계인이 가운데
0: 네.
1: 있어요.
0: 외계인이
1: 네, 외계인이 실제 이제 그 녹색 피부가 있는 눈 큰 외계인이 인간 탈을 이렇게 벗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0: 네.
1: 그 장면 뒤에 이제 실제 이렇게 콜라주처럼 실제 그 영문 신문 같은 것들을 이제 배경에 다 막 깔아놓은 작품입니다.
0: 네.
1: IYC 6회 같은 경우에는 그 뉴스는 주제가
0: 네.
1: The Beginning of a New Connection이라고 새로운 연결의 시작이라고
0: 네.
1: 주제가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어요.
0: 네.
1: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되게 특별하게 외계인이나 사람 같은 것들을 그리고 그 밑에 막 기자들이 막 마이크를 들이대고 있는 장면을 그렸는데 그게 이 주제를 되게 새롭게 해석한 것 같아서 재밌어서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0: 네. 이게 이제 뉴스 부문의 주제가 새로운 연결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주고
1: 네네.
0: 그래서 이제 외계인이 등장하는 색다른 아이디어와 재밌는 발상 그리고 그림까지 직접 네. 보진 못했지만 이런 작품들이 나와서 수상을 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네. 계속해서 문윤하 학생 음성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네.
4: Hello, my name is Yunha Erica Moon and I'm a senior at Seoul Foreign School. But when you hear the same noise every day, you eventually stop hearing it. That idea became the starting point for my piece, Noise. I wanted to capture the chaos of Seoul through things we normally overlook. Road signs, vending machines, and other fragments of everyday life. By bringing these familiar objects together in an unfamiliar way, I want the viewers to pause and reconsider what they usually take for granted. This award has encouraged me to keep questioning the ordinary through art. Thank you.
0: 문효나 학생도 뉴스 부문인가요?
1: 네.
0: 그러면은 네. 뉴욕 맨해튼 첼시 디투어 갤러리에서 작품을 실제로 다 볼 수 있겠네요.
1: 맞습니다. 가시면은 네. 요 지금 듣고 계신 그 작품들이 청취자분들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0: 네.
1: 직접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0: 네. 8월 23일까지 전시가 된다는 말씀 전해드렸고요. 이 친구는 어디다 초점을 맞춘 그림을 그렸을까요?
1: 소음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뭐 서울에서 자라는데 뭐 요런저런 소음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 소음들이 연상시키는 장면 장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갖다 붙여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든 부분들이 그 아이디어적인 부분에서 정말 재밌어서
0: 네.
1: 네. 인터뷰 요청을 좀 드렸었습니다.
0: 대체 어떤 소리가 소음으로 들렸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1: 궁금하시죠.
0: 그리고 이 친구에게만 유독 소음이었을 수 있는 장면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1: 맞아요.
0: 드네요.
1: 네네. 네.
0: 자, 이제 마지막 한 친구 남았습니다. 역시 수상한 친구고요. 이름이
1: 김나윤 학생입니다.
0: 김나윤 학생의 네네. 목소리입니다.
5: Hello, my name is Nayun Kim and I'm a 7th grade student from Korea. I'm very happy and honored to receive this award from IYAC. My artwork is called Beyond Borders. I created this painting to show the harmony between Korea and the Americas. At first, Korea and the Americas may seem very different. But I believe that if we respect each other and understand our different cultures and unique characteristics, we can create a beautiful and special harmony together. That is the message I wanted to share through my painting. Thanks for this wonderful opportunity.
0: 네, 이 친구 그림은 어떨까요? 목소리가 굉장히 귀여운데요?
1: 맞아요. 친구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색감이 일단 너무 쨍하게 들어와서 일단 눈에 되게 많이 띄었던 작품이고요.
0: 네.
1: 보시면은 뭐 녹색이나 파란색이나 빨간색이나 엄청 쨍한 색깔들로 되게 눈에 띄게 작품이 구성이 되어 있고.
0: 네.
1: 재밌는 점은 뭐 어디 무슨 뭐 사바나 같은 풍경이에요. 근데 네. 뒤에 있는 장면은 동양화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산이나 학이나 뭐 달, 해무리 같은 것들이 이제 보여지고
0: 네.
1: 앞쪽에는 뭐 앵무새가 있고 술록이 있고 술록이 이제 물을 마시고 있고 뭐 우리 무슨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데서 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 거를 네. 잘 이렇게 조합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화 같은 거에 신경 쓴 작품이라서 해석도 너무 좋고
0: 네.
1: 그리고 그림도 독특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저희가 인터뷰 중에 좀 드렸었습니다.
0: 굉장히 색감이 원색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네. 해주셔가지고
1: 맞습니다.
0: 어떤 그림일까 막 궁금해지네요.
1: 네.
0: 자, 이렇게 이제 제6회 2026 IYAC 글로벌 청소년 미술대회 수상작들을 지금 뉴욕 맨해튼 첼시에 있는 디투어 갤러리에서 직접 만나보실 수 있고 그리고 주니어 부문은 코스모스 갤러리에서 전시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8월 23일 일요일까지라서 한국에서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한인 청소년들이 그리는 작품은 어떤지 아 근데 갑자기 궁금하네요. 꼭 한인만 참여할 수 있는 대회인가요?
1: 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그 한국에서 이 브랜드가 이제 뿌리를 두고 있고 해서
0: 네.
1: 한국 학생분들이 워낙 참여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하지만 IYAC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청소년 미술 대회이기 때문에 나이 연령만 맞게 되면은 어느 나라에서도
0: 네.
1: 다 접수 신청이 가능하고요.
0: 청소년이면 몇 살까지일까요?
1: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주니어 부분이 5세에서 15세 그리고 유스 부분이 13세에서 19세까지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0: 전 안 되네요.
1: 죄송합니다.
0: 아, 네네. 네. 혹시 네. 이 뉴욕 유저지 뭐 여기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청소년들도 이 대회에 출품할 수 있나요?
1: 물론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언제든지 저희 이제 매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0: 그래서 네.
1: 내년에도 한 뭐 6월 정도쯤부터 시작해서 약 두 달간
0: 네.
1: 접수를 받고 그리고 전시도 한 8월 정도에 진행할 예정이니까 혹시라도 이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저희 그 마이슬라이드 홈페이지나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같은 데에서
0: 네.
1: 정보를 받으셔서 날짜에 맞춰서 작품을 그려서 접수를 해주시기만 하면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십니다.
0: 혹시 지금 그 마이슬라이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친구들 수상작들을 살짝 볼 수는 있나요?
1: 네 맞습니다. 그 현재 전시되고 있는 작품은 이제 촬영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아서
0: 네.
1: 보는 건 좀 어렵습니다만 9월 초에 저희가 모든 작품들이 전부 다 이제 촬영이 완료되고 업로드가 될 예정이에요.
0: 그래서
1: 거기서 이제 올해 수상한 작품들을 보실 수 있고 그 외에도 뭐 작년 아니면 재작년 이렇게 전시된 작품들을 확인을 해주실 수 있으시니까 혹시나 이제 작품을 만드실 때 참고하시거나 이제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웹사이트에서 수상한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네, 자 청소년이라면 전 안 되고요. 청소년이라면 제7회 IYAC 글로벌 청소년 미술대회에 도전도 한번 해보시고 도전하기 전에 지금 전시 중인 이 수상작들을 직접 한번 보시는 것도 색다른 그 창의력과 감각을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8월 23일 일요일까지 전시가 되고요. 뉴욕 맨해튼 첼시에 있는 디투어 갤러리 여기서 유스 작품들 그리고 코스모스 갤러리에서 주니어 작품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헤어질 때가 됐는데 끝으로 네.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1: 이제 개인적으로는
0: 네.
1: 저는 이제 많은 청소년분들이 더 많은 도전을 하길 바랍니다. 왜냐면은 이제 저도 이제 미술 관련된 이제 전공을 좀 했었는데
0: 네.
1: 그 친구들이 만약에 이제 한 10명에서 시작하면은 보통은 이제 지나가신 친구들은 뭐 두세 친구들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떤 자신감이라던가 경험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아 나는 재능이 없나? 나는 이런 부분에 조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결국은 포기하는 친구들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IYC 같은 경우에는 그런 친구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더 많은 동력과 어떤 인스퍼레이션 같은 것들을 받아서 끝까지 이 어떤 미술이나 아니면은 뭐 관련된 이런 일을 결국에 이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많은 친구들이 이런 이벤트 행사에서 더 어떤 그 자신감을 얻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받고 그걸 끝까지 이제 해내서 또 미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0: 네. 그 무슨 미술 대회마다 그 색깔이 있잖아요. 그 이 대회는 이런 쪽으로 중시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IYAC 글로벌 청소년 미술 대회 출품작들은 여기에 제일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런 작품들 대부분 수상작이 된다. 힌트랄까요? 꿀팁이랄까요?
1: 근데 저희가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심사위원분들 인터뷰를 거의 항상 해요. 네. 근데 심사위원분들이 보통 하시는 말씀은 아이디어,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한 어떤 생각 같은 것들을 학생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0: 네.
1: 지금 이제 전문 작가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선한 아이디어라든가 그리고 학생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작품으로 녹일 수 있는 해석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시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0: 네. AI가 아트, 예술 세계를 장악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또 작품들이 있잖아요.
0: 네.
1: 어떤 AI가 이렇게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서 만드는 그런 작품들이 아니라 이제 사람의 어떤 본연의 어떤 느낌이나 그리고 사람이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아직도 중요하다고 보고 결국은 이제 돌고 돌아서 네. 그런 부분들이 다시 각광받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이 어린 아티스트 분들이 힘을 내서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더 넓은 무대에서 보여주시면 그것들이 더 미술 시장을 발전시키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네. AI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인간미는 못 따라오니까. 네.
1: 네,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네.
0: 네. 자, 오늘 마이 슬라이드 황재종 디렉터와 함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분.

0: K-Radio 게시판입니다. 가족 성장 상담센터에서는 가족의 치유와 회복, 성장과 행복을 위한 가족 성장 상담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7주간에 걸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9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8시에서 10시에는 우울증과 분노 치유 클래스를, 9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8시부터 10시에는 친밀한 가족관계 원리에 대한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강의는 부부 상담학 박사이며 하베스트대학교 가족성장대학원의 오광복, 이은경 교수가 인도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족성장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문의는 전화 410-440-6061, 410-440-6061이며 카톡 아이디는 ISAAC0120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날릴 하이트론스의 핫서머 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내부가 보이는 LG 노크온 냉장고와 월풀, 4도어 냉장고가 무려 50% 반값 세일. 8월 15일까지 선착순 30분께 드리며 모든 가전제품 프라이스를 매칭해 최저가로 드립니다. 파나소닉, 세라젬 등 프리미엄 명품 안마의자는 최대 40% 할인해드리며 한국인의 필수품 LG, 풀무원, 김치, 마마 등 인기 김치 냉장고를 최저가 판매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며 허리와 어깨 통증에 효과가 있는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는 30% 할인하고 코골이, 소화불량 환자에 효과 있고 안마 기능까지 있는 모션 베이스를 매트리스와 동시 구입하면 50% 할인합니다. 한 가지 더, 독일 명품 알텐바흐 저압 냄비가 드디어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영양은 그대로, 조리 시간은 짧게, 집에서도 깊고 진한 국물의 삼계탕 보양식을 뚝딱 완성해보세요. 유저지 201941-0024, 뉴욕 플러싱 718-445-2005, 하이트론스. 올 가을 어디로 여행을 떠날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고의 가을 유럽 여행을 만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살아있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 그리고 낭만 가득한 이태리 7일, 알록달록 가을 풍경이 아름다운 동유럽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9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 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정과 낭만의 남유럽을 원하신다면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코스도 만나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을, 유럽 여행은 다양한 코스를 준비한 동부관광과 함께하세요.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감정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연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와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임명제청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지명직 최고위원회 청년회는 전용기 의원을 노동엔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 노조연맹 위원장을 지명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비당권파 현역의원 4명에 대한 징계가 임박하면서 당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1부 승부사들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 짚어봅니다.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민주당 전대 이후의 상황 그리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입장도 함께 들어봅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말은 총알이 되고 논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 최강 정치 승부사들이 펼치는 피튀기는 정치 토론. 승부사들.
1: 예, 박정희 한판 승부. 정치 평론계의 최강 승부사 네 분을 만나는 시간 승부사들을 만나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전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1: 자, 그리고 국민의힘 유인석 전 대변인도 함께합니다.
4: 네, 안녕하세요.
1: 자, 그리고 강소영 변호사와 서정욱 변호사님 두 분 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1: 예, 아유, 지난주 못 뵈가지고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3: 네 분을.
1: 예, 더 반갑습니다. 아, 일단은 조희대 대법원장 이분이 이제 대법관 후보 서면으로 제청을 하면서 이게 또 엄청나게 여권에서는 굉장히 난리가 났네요. 파장이 큰 상황인데 김민석 대표가 이제 첫 최고위원 회의를 하면서 조희대 씨라고 언급을 했고 물러나라 현수막을 전국에 걸어라 하면서 김남준 홍보위원장이 지시를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왜 이렇게 화가 났습니까?
3: 사실 이제 조희대 그 대법원장은 네. 12월 4일날 예. 아침에 출근길부터 우리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죠.
1: 아.
3: 그러니까 12.3 불법적인 내란이 일어난 이후에 네. 우리 국회가 우리 한동훈 의원님과 함께 어땠습니까? 계엄 해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불법적인 비상계엄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1: 네. 예.
3: 시간이 8시간이나 지나가지고
1: 맞아요.
3: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이란 분이 출근길에 기자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 예. 잘 살펴봐야 된다? 이것은 최고 그 수장으로서 저는 정말 잘못된 발언이고
1: 예.
3: 저는 사실 내랑 공범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감정적으로.
1: 예.
3: 그래서 이미 국민적인 신뢰를 저는 잃은 분인 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탄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은
1: 네.
3: 탄핵은 법적 근거가 있어서 확실히 관통을 시켜서 인용까지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1: 예.
3: 우리가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법관을 제청하는 과정에서 청와대하고 조율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 예.
3: 그러면 그냥 본인의 신념에 맞게 대법원장으로서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분을 제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1: 그런데 예.
3: 7개월 동안 그 작업을 안 했잖아요.
1: 예.
3: 그러다가 또 한 명 대법관이 퇴임을 하자 마치 1 플러스 1 이번에는 너 하나 이번에는 나 하나 이제 됐지 이거는 완전히 법관이 아니라 정치 행위를 한 거라고 저는 간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 네.
3: 이 행위 자체가 너무나도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7개월의 공백 기간 속에서도 법원 행정처장이 그 추천되었던 네 분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본인은 대법원장이 시킨 게 아니래요.
1: 예.
3: 그런데 대법원장 시킨 게 아닌 것도 문제예요. 네가 뭔데 그걸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확실한 해명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습니다.
1: 예, 이석 대변인.
6: 아이고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네.
1: 말하세요.
6: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작년 12월 4일 아침에 말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거기서부터 이건 국민들이 뭐 내란 공범이라고 감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는 저는 그건 좀 마음에 안 와닿는데요. 아무리 그쪽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공범이라는 얘기 좀 과하다 생각하고 아마도
1: 감정적으로 그렇다.
6: 네. 그 무슨 말이냐고요. 거기서 살펴봐야 된다 그러면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좀 과하다. 아마도 이 대통령 파기환 송심. 그 대선 직전에 있었던 그것 때문에 감정을 많이 갖고 계실 걸로는 이해를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때 대선 후보가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다고 저도 인정은 하지만
1: 예?
6: 적어도 대법원장이 정치행위를 했다느니 뭐 예를 들어 이번 서면 제청권 관련해서도 할 일을 안 했다니 그렇게 보는 건 정말 심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인사 추천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네 분을 추천을 했고 그 중에 한 분을 지금 재청한 거잖아요. 그 바깥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했다느니 뭐 대통령 보고 알아서 하라니 했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하고는 다르잖아. 아무것도 하는 건 아닐 겁니다. 7개월 동안 계속 뭔가를 했겠죠.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이 그 네 분에게 전화를 했다? 내용을 알려주셔야죠. 전화하면 안 되는 건지 뭐 사적인 전화인지 뭔지를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으니까 나중에 좀 얘기를 해주세요.
3: 아니 예. 포기하라는 식으로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6: 포기하라는 식으로?
3: 네.
6: 네 명에게 다?
3: 네. 그래서 네 명이 포기하면은 이거 다시 이제 하는 거니까.
4: 물러날 거냐 안 물러날 거냐. 네.
3: 그거예요.
6: 그 말씀을 해주셔야지.
4: 했고. 자, 강 변호사님.
5: 네, 일단, 재청이 늦은 게 이제 핵심인 것 예. 같습니다. 재청이 늦은 게. 예. 우리나라 구조상 대법관 한 명이 1년에 쳐내야 될 사건이 3천 건은 되는데,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민들에게 피해가 오는 거고, 대법원장이 재청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서, 이제 국회에서 또 절차를 거치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그런 절차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행간을 읽어보면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나. 이게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것이. 재청을 본인이 소신대로 하면 되죠. 대통령과 협의가 안 된다면 말씀해 주신 대로.
4: 예.
5: 근데 그럼 왜 끌다가 이제 했느냐. 대법원에서 네 대법원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김건희 씨 사건이나 한덕수 그렇죠. 사건이나 예. 앞두고 있는데 대법관 임명이 지연이 되면 이 사건들이 미뤄지는 그런 상황까지 좀 많이 시간을 일부러 끌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4: 예.
5: 대법원장이.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제 네 분의 추천된 분 중에 이제 김민기 부장판사를 청와대에서는 예. 선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4: 여성이고
5: 네. 네,
4: 상징성이 있다. 첫 대법관.
5: 네, 네.
4: 이재명 정부에서.
5: 그러한데 네.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민기 부장이 안 된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안 된다 이 사람은.
4: 남편이도 헌법재판관이. 뭐 사유를 직접 명식을 거론 안 했습니다.
5: 예, 근데 예. 명분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그건
4: 예.
5: 이제 이건 제 순수한 제 개인 의견이고 추론입니다만은
4: 예.
5: 오영준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될 때에도 논란이 됐던 게 우리법연구회 출신인데다가 아내인 김민기 부장판사가 예전에 뭐 드루킹 사건에서 이런 판결을 했고 김만배 씨 사건에서 항소심 무죄 선고하는데 재판부에 있었고 이런 것들을 거론하면서 너무 편향된 사람 아니냐 오영준 재판관이
4: 예.
5: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예. 역으로 돌려보면 그 김민기 부장판사 이제 아내분이 김민기 부장판사가 오히려 더 이제 편향의 어떤 원래 편향된 사람이 김민기 부장판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4: 예.
5: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사건들 결국 마지막 최종 판단자는 대법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갈 대법관으로 김민기 씨가 들어간 김민기 부장판사 들어가는 건 나 마음에 안 든다. 그 사람 들어가면 유죄 판결 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오해를 사는 행동이라고 봐요. 그러니 뭐 청와대하고 협의가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왜 미뤄졌는지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없이.
4: 그런데 이제 말이 그러니까. 좀 다른 네. 것도 이제 법안행정처장이 이제 국회 법사위 나와서 했던 얘기는
5: 네.
4: 협의하고 청와대에 만나달라고 요청 많이 했는데 청와대에서 안 만나줬다. 아, 또 법안행정처장 그분도 대법관이잖아요.
5: 그렇죠.
4: 그분 입장은 아 우리 계속 만나려고 했는데 청와대 시간 안 내줬다. 또 이렇게 또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은 누가 말이
3: 그 부분은요.
4: 예.
3: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안 만나줬다는 게
4: 네.
3: 대통령이 안 만나줬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민정수석이 안 만나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확실해야 돼요. 왜냐.
4: 예.
3: 지금까지 재청을 할 때는 대법원장이 대통령하고 직접 대면을 해가지고 재청을 했거든요.
4: 아, 예.
3: 그 전에는 다 물밑에서 조율이 됐기 때문에 가서 재청을 하는 거지 조율이 안 됐는데 대통령하고 대법원장하고 얼굴 맞대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는 그 정확한 해명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4: 짧다 우리 서 변호사님도
7: 네. 어제 제가 그 법사위 보면서 김용민 있잖아요.
4: 네.
7: 진짜 이분이 저 너무 황당한 게
4: 네.
7: 노경필 처장 보고
4: 네.
7: 아니 이게 언제 들어갔느냐? 재청권이
4: 아, 아.
7: 몇 차기한테 들어갔느냐?
4: 아, 아.
7: 모른다 했더니
4: 네.
7: 자기 유신 때 들어갔대. 유신 때
4: 유신.
7: 7차기 연할 때
4: 예.
7: 유신헌법에
4: 예.
7: 대통령이 대법관들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유신헌법에 넣은 독소다. 이렇게 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변호사 맞나? 이거요.
4: 예.
7: 옛날에 재헌헌법부터 1, 2차 어떻게 했냐면 이게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임명했거든요. 그런데 5차 때 민주당 정권 4.19 끝나고 민주당 정권 그게 5차예요. 그때 들어간 겁니다. 사법부 독립을 위해 들어간 거예요.
4: 예.
7: 대법원장이 재청권을 해서 그 사법부의 수장으로 독립을 지켜주는 거예요.
4: 예.
7: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면 되는데 왜 대법원장이 재청해야 되느냐. 이 재청권은 임명권과 동등한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무조건 누구 해? 그러면 이 대법원장 재청권이 형해화 되죠.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대법관 임명은 상권이 합치돼요. 대법원장이 재청하고 국회는 동의하고 대통령 임명하고 근데 하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잘못된 거죠.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행위는 적법하다 이렇게 봅니다.
4: 대법원장의 재청 그리고 네.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 이 세 개가 동등한 걸
7: 그렇죠.
4: 동등한 수준이다. 인석 대변인.
6: 신림동 일타 강사다운 서정욱 변호사의 평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디가 위에 있다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가 상식처럼 생각하는 상권분립의 원칙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법원장도 대통령과 합의해서 재청 동의 임명 과정을 밝게 하는 것이 맞겠죠.
4: 예.
6: 근데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의견이 다를 때 지금처럼
4: 예.
6: 어떻게 조율해야 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아니 어떻게 대통령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서면 재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안 만나줘서 서면으로 재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대법원의 논리고
4: 예.
6: 민주당은 서면 재청이라는 관례 어긋난 일을 하는 것부터가 정치 행위이고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선출됐다는 사실을 망각한 뭐 약간 민주당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선출될 권력이 가장 위고 대법원장은 임명된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낮추잖아요.
4: 예.
6: 아마 그 논리에서 지금 이 갈등을 자꾸 재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결국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결국 양쪽 다 똑같다는 논리로 귀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그 어떤 관행상, 관행적인 생각 이걸 고려해 볼 때 아니 대통령은 왜 뭐 이런 인사도 문제가 이렇게 생기나. 선관위 같은 경우도 대통령과 관련이 없이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문제 생기니까 국민들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잖아요.
4: 예.
6: 비슷한 겁니다. 이걸 자꾸 크게 하면 대통령한테 좋을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런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생각합니다.
4: 그럼 이제 수순이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하고 국회가 동의를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상황 순서로 가게 되는 거죠.
3: 그렇죠.
4: 거죠?
3: 근데 이제 대법관은 네. 국회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4: 네.
3: 그러지 않으면 이제 임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4: 그러니까 장관장 다게?
3: 네. 국무위원하고 다릅니다. 근데 이제 자꾸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4: 예.
3: 대통령이 인사와 관련해가지고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이용훈 대법원장도 그렇고
4: 예.
3: 모든 역대 대통령들이 사실상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의 문제였지 다 대법원장하고 대통령하고 임명한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은 예.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본적인 제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면 그건
4: 예.
3: 맞는 말이지만
4: 예.
3: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능력이 부족해 해서 이번에 특별하게 조희대 대법원장과 갈등이 있었다. 이것은 잘못된 거고 사실 그게 문제여서 2017년도에는 여당하고 야당하고 합의해가지고 개헌까지 하려고 했었어요.
4: 예.
3: 근데 개헌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됐던 것이고
4: 네.
3: 제가 오늘도 논문 두 편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4: 네.
3: 유럽이든 선진국이든 다 이런 문제를 겪었어요.
4: 예.
3: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 권한을 다 빼버렸어요.
4: 예.
3: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바로 상원에다가 추천을 하면 상원에서 인사청문회 하는 거고
4: 예.
3: 또 영국 같은 경우도 대법원장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독립적인 추천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의회에서 이렇게 해결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87년 헌법을 개헌을 할 때도 대법원장에게 이 채점권을 준 것도 내부적으로는 그때 당시 법에 무지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대법원장이 재청하는 것은 전문성을 요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4: 예.
3: 외부적으로는 상권 분립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4: 예.
3: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와서는 이제 누구 잘못이냐 따지는 것보다
4: 네.
3: 이재명 정부에서 앞으로 또 많은 대법관들을 임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4: 22명까지 할 수 있는
3: 네.
4: 거 아니에요?
3: 저는 좀 합의를 좀 보는 상황으로 좀 매끄럽게
4: 그래요.
3: 가는 것이 낫다.
4: 누가 그러면 이렇게 좀 이렇게 품어서
5: 아니 근데 이거는 이제 협의 과정이니까
4: 네.
5: 그 이제 협의 끝에 협의가 도저히 안 된다 이랬을
4: 네.
5: 때 이제 우세한 이론은
4: 네.
5: 어쨌든 임명 행위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니까
4: 네.
5: 그렇다면 협의가 안 될 때는 뭐 재청을 하는 수밖에 없고
4: 네.
5: 그 대통령 입장에서 임명권을 갖고 있으니
4: 네.
5: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다
4: 예, 예.
5: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4: 한 번도 없었잖아요. 대통령이 임명 거부한 적 없었어요.
5: 네네 없었죠. 근데
4: 네.
5: 그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견해가 갈리는데
4: 예.
5: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제 대통령이 고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선출된 권력이고
4: 예.
5: 대법원장은 임명된 사람이니 대부분은 이제 국민들의 뜻을 대신한다고 판단을 하고 대통령의 의사가
4: 예.
5: 그래서 한 양보를 해오던 것이 관례인데 그냥 내가 맞다 당신이 틀렸다 이렇게 한 게 맞느냐 이제 이 요지예요.
4: 예.
5: 그렇긴 한데 지금 이제 문제는 그런 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5개월 또는 6개월 동안 방치됐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역에 이제 손봉기 지금
4: 대구
5: 부장판사 대구 분이시잖아요.
4: 대구,
5: 제가 늘 이제 법정에서 뵙던 분이고 이야기들이 여러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네 명의 추천된 분 중에 가장 뭐라 그럴까 뒤처져 있던 분이에요. 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어요 사람들이. 낮다고 봤는데 이제 추천이 되면서 이제 재청이 되면서 깜짝 놀랐어요 지역에서도.
4: 아.
5: 그러면서 근데 대부분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럴 거면 빨리 하시지 왜 이렇게 하셨냐.
4: 아.
5: 그러면서 어떤 얘기 나오면 이러면 손봉기 부장판사가 네.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는 구도라는 거예요. 절차를 세련되게 해야지 이게 되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민주당에서 또 막 때릴 거 아닙니까? 손봉기 부장판사 국회 또 불러가지고 청문회하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
4: 그분은 죄가 없는데 사실은.
5: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그 대법원장 지금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견해가 법적인
8: 게 아니라
5: 1
8: 플러스 1로 흥정하려고 그런 거예요.
5: 그러니까요. 그 법적에서 반응도 안 좋다는 거예요.
8: 아니 어쨌든 간에 본인이 처음에 노태학 그 대법관 그 퇴임한 다음에 바로 한 명을 재청을 하게 되면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국회에서 부결시켜버릴 수 있잖아요.
4: 예.
8: 그러니까 재청 자체를 안 한 거죠.
4: 그럼 이 힘겨루기의 끝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6: 이렇게 투명하게 얘기를 하다니.
4: 서 변호사님 정리. 일타 강사.
7: 왜 이게 늦어지냐면 예를 들어 저쪽에서는 김민기를 계속 고집했잖아요. 그 조회되는 처음에 그 여성 판사 그 박순영 판사를 하자. 그런데 그게 안 되니. 그래서 가다가 제3의 대안으로 왔는데 저는 적임자라는 게 우리가 보통 대법관의 다양성 때문에 향판들이 한 명씩 들어간 적이 많아요.
4: 맞아요.
7: 저는 뭐 상당히 적임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잘못 알고 있는 게 이 재청이 중요한 얘기를 서면으로 하지 이걸 구두로 한다고 아니 구두라는 게 흔적이 남습니까? 기록이 남아야죠.
8: 구두로 하고
7: 이게 원래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면으로 인사혁신처를 보내는데
4: 이타강사예요.
7: 다만 이제 하기 전에 대통령하고 차 한잔 하면서 그 말로 이런 사람이 어떠냐 이거지. 이게 그게 공식 재청인이 아니잖아요. 모든 행위는 문서로 합니다. 따라서 이게 그 서면으로 인사혁신처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다. 그래서 구두 재청은 그나 재청인 행위가 아니고 그냥 협의죠. 협의.
5: 아니, 조금 비트시는데
4: 아 비트셨어요.
5: 예예예. 예. 당연히 국법상 행위를 문서로 해야죠. 그런데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손봉기 부장판사에 관해서 우리가 재청할게요라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8: 근데 사실 지금 법원 내에서도 그럼 손봉기 판사가 과연 이 시대 트렌드에 맞는 그 대법관이 될 수 있느냐. 지금 대법원에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 대법관 구성 중에서 검찰 출신 한 명, 변호사 출신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왜 도대체 현직 판사들만 시키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지금 대법원장보다 더 기수가 낮은 사람만 시키냐. 해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장이 인사 코드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줄 세우는 것이고. 그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렇게 혁신적인 후보자를 선택한 건 아니라고 봐요.
6: 그런데 네 명 추천한 분 다 판사 아니에요?
8: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6: 인사 추천위원회를 그럼 욕을 하셔야지.
8: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김민기 판사라든지 박순영 판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여성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상대 이 여성도 지금 14명 중에서 11명이 남성, 3명이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하나의 분야에서라도 배려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손봉기 판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4: 알겠습니다. 예, 이거 또 답이 없는 논쟁이어서 일단 두 그 대통령과 국회 또 이제 대법원 이게 지금 힘겨루기 아직까지는 지속되는 상황이다. 네. 어떻게 끝이 어떨지는 플래카드를 쓰라고 했잖아요. 전국에. 네?
8: 그건 강수영 변호사가 얘기할 겁니다.
4: 아니 근데 그거가
6: 뭐예요?
4: 당대표 그러니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플래카드를 전국에 걸어놓으라고 홍보위원장한테 지시를 했어요 오늘.
5: 네. 규탄은 할 수 있어요. 규탄은 할 수 있는데 이건 좀 조심스러운 제 말씀이지만 민주당이 지금 내용이 심했고 전당대회에서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좀 이렇게 내부 결속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규탄할 대상이 있으면
4: 외부의 대상에
5: 외부의 적이
4: 대해서.
5: 있으면 뭉치는 건 당연히 인지상정 아니에요.
4: 그러니까
5: 그런 것도 조금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당원들도 있었고 신중론을 이야기하는 당원 도 있어요. 근데 탄핵은 부담스러운 건 맞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헌법재판소의 허들을 넘어야 되는데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재청 지연에게는 헌법 위반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결국 재청을 했고 늦게나마. 근데 이 상황에서 6개월 5개월 늦은 것을 중대한 위반으로 보고 임기가 크게 많이 남지 않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결정을 헌법재판소에서 할 것인가? 저는 조금 비관적으로 보거든요. 법조인적인 시각이에요. 근데 우려되는 건 남은 22분 임기 내에 선물 두 분이 대법관 임명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4: 아.
5: 계속해서 씨름을 하면서 예. 결국 그렇게 되면은 대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렇게 부딪히면은 나중에 대통령의 판단을 하는 대법관들을 가두리 양식을 하려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이 살 수밖에 없어요. 계속 부딪히면. 이거는 좀 비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6: 예. 이거는 시작이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연세가 좀 있어서 내년 6월이면 이제 정년 퇴임하잖아요. 이제 대법원장 새로 뽑을 거 아닙니까?
4: 예.
6: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민주당 코드에 맞는 분이 누군가 대법원장이 되겠죠.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뭐 20명 2명 2명 된다고 하면 예. 20명이 남은 거 아니에요?
8: 점진적으로
6: 30년까지 그럼 그 20명 임명할 때마다 국민의힘은 기가 막힐 거예요. 그냥 뭐 서면이고 뭐간에 샥 갈 거 아닙니까? 제청 확 해가지고 임명 동의 촥 해가지고 대통령 임명하고 근데 과연 균형이 맞춰질 수 있겠냐? 방금 전에 왜 판사만 맞냐? 검사 출신 뭐 변호사 출신 얼마 없다고 하는데 지금 손봉기 이분만 해도 예를 들어 비서울대 출신이에요? 나는 그래도 지역에 사신 분이에요? 그런 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좋은데 이제 성향 가지고 얘기할 거란 말입니다. 그 사회적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 민주당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사회적 혼란을 감당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혼란을 야기하려고 하는 듯한 태도다. 이렇게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봐요, 저는.
4: 그래서 어제 이제 당대표 후보자들 네. 세 분 이제 청와대에서 만찬했잖아요.
8: 그랬죠.
4: 장면 보셨죠?
8: 네.
4: 어떻게 보셨어요? 장면이 이제 향후 6회로 단합이 된 것 같습니까?
8: 전 단합됐다고 보고. 아직 왜 웃으세요?
4: 아니, 저 사진 나오고 있어요. 저 사진. 사진 지금 이제 세 분의 후보 대통령 그리고 네. 정무수석 그리고 대통령 실장 원내대표까지 해서 총 7분이군요. 예. 네.
8: 근데 일단 저는 그 중점적으로 봤던 게 5시간을 같이
4: 있었어요. 그렇죠. 5시간.
8: 우리 이제 아시겠지만 네. 이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4: 그렇지.
8: 2시간 안에 끝납니다.
4: 그럼 우리 이제 다시 좀 정리하고 네. 좀 가서 잘까요? 뭐, 네. 그러니까 아니, 뭐 집에 갈까요?
8: 더 이상 얘기해봤자 싸우기밖에 더 하겠어? 우리 갈 거예요. 근데 5시간이나 있었다는 것은 네. 그래도 비교적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공감대 형성이 잘 됐고.
4: 디지털화가 됐다?
8: 네. 그리고 제가 그 다녀오신 저 7분에게는 못 물어봤지만 그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하루 종일 탐문을 해보니까
4: 하셨구나.
8: 확실히 대통령 네. 앞이라서 그런지 나머지 참석자들이 상당히 말을 조심하더라. 아끼더라. 그나마 송영길 의원이 네. 부동산 문제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4: 송영길은 네. 좀 아주 그냥
8: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포인트는 네. 그거예요. 포인트는. 어쨌든 승자의 포용 네. 그러니까 김민석 당대표가 네. 전당대회 기간 중에서 과했던 말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
4: 사과했죠.
8: 네,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도 우리가 사선을 함께 넘은 동지 아닙니까? 라고 했기 때문에
4: 예.
8: 어쨌든 비교적 성공적으로 화합의 모습을 갖췄다.
4: 아.
8: 하지만 앞으로 일주일이 중요하다.
4: 아.
8: 그래서 각 지지자들이 예. 일주일 동안만은 좀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참아야 된다. 일주일 참으면
4: 2주 후는 괜찮아요?
8: 일주일 참으면 한 달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과정에서 사실 대통령도 정청래 의원보다도 정청래 의원을 지지했던 분들을 향해서 만찬을 한 거거든요.
4: 예,
8: 그래서
4: 예.
8: 이것을 좀

0: 박선호 누나 두 분을 모시려고 했는데 박선호는 안 된다고 그래서 서미아 의원께도 요청을 했는데 서미아 의원도 스케줄이 있다고 해서 안 네. 오셨고요. 그래갖고 이성윤 의원과 한민수 의원 네. 이제 모셨는데 그분들은 왔다. 한민수 의원은 나 원래 스케줄이 있는데 그거 취소하고 왔다. 하면 세 분이 그래서 되게 기분 좋게 얘기했단 말이죠. 서 변호사.
1: 네, 저는 이거 어제 만찬 보고요. 지금 네.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하더라고요.
0: 누가요?
1: 지금
2: 분노해요?
1: 만찬 보고?
0: 왜? 네. 왜? 아니,
1: 수혜가요.
0: 아, 수혜.
1: 지금 통영에 엄청난 수혜가 나가 아, 지금도 난리예요.
0: 그렇지, 그렇지.
1: 근데 이렇게 국민들이 힘들어 안 하고 피눈물 흘리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지역별로 종로에서 뭐 육회 가져오고 어디 금산에서 인삼 가져오고 어디 고흥에서 뭐 유자 가져오고 에이. 지금 이럴 때입니까? 대통령이 한번 수혜했냐 가봤어요? 옛날에 정청래 대표가 호남 수혜하니까 되자마자 그 살더라고. 복구원장에 가가지고
0: 예, 예, 예.
1: 수혜도 게 호남 수혜와 영남 수혜가 다릅니까? 표가 없다고 김민석 대표 부산에 가서 제가 발언 모두 발언 몇십 분 한 거 예. 수혜 이야기 하라고도 없어요. 조의대 욕하는 게 절반 나머지 절반이에요.
0: 예.
1: 제가 다 읽어봤어요. 와 그리고 이게 누가 한 명 갔습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요.
3: 아, 그건 아니죠. 이렇게 당대표 되고 나서 첫 번째 행사가 거제도 갔어요.
1: 부산에 제가 이거 모두 발언 김민석 다 했더니 수혜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고
2: 아니, 부산장에 수혜 현장에 갔잖아요.
1: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
0: 계속해 보세요.
1: 안 갔다면서요.
0: 아,
1: 아니 제대로 대통령은 네. 아예 안 갔고 아. 그다음에 부산 현장 최고 발언이 예. 조의대 비판한 것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0: 아.
1: 제가 모두 말을 다 읽어보니
0: 예, 예.
1: 지금 너무한 거 아니냐. 아. 이럴 때는 좀 자중하고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지진 막 이게 위로한다 해가지고 그때도 욕이 많이도 묻어요. 우리나라 위로하기 전에 인도네시아부터 하느냐? 그래서 또 올렸잖아요. 정말 예. 이렇게 좀 국민 일이 힘들 때는 예. 자중하는 모습. 이게 뭐냐고 전국에서 다 모아가 이렇게 웃으면서 저기 쇼할 때입니까? 그럼 화합은 어차피 안 돼요.
0: 예, 강 변호사님.
2: 그 날마다 술을 드시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해보셨어요? 날마다 매일같이 폭탄주 돌리는 분한테는 지적 안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갈등상이 커지면
0: 예.
2: 국민 전 영역에 너무나 악영향을 미치잖아요. 지금 전당대회까지는 국민들이 꼭 참았어요.
0: 예.
2: 근데 전당대회 끝났는데도 계속 티격태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정 못하고 마비됩니다. 그러면
0: 예.
2: 전 국민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빨리 융합하는 모습 보여야죠. 그래야 예. 동력을 다시 살릴 거 아니겠습니까? 뭐 망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 다 싫으시겠지만 일어서야 되죠. 그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지금 뭐 물러나라 할 거예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0: 예. 네.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4: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히스 뷰티 그룹이 준비한 따뜻한 감사의 자리 제4회 공경의 날 행사에 어르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10월 2일 금요일 그레인렉에 위치한 레너드 팔라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뉴욕에 거주하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초청 행사입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뵙기 위해 이전에 참석하지 않으셨던 분들을 우선으로 초대합니다. 참석자는 선착순이 아닌 추첨을 통해 선정되오니 서두르지 마시고 신청 기간 안에 접수해 주세요. 신청은 8월 25일과 26일 이틀간 진행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플러싱의 더 웨스틴 플러싱 라과디아 공항 호텔에서 접수받습니다. 신청하실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해 뉴욕주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세요. 문의 전화는 516-401-4155, 516-401-4155번입니다. 키스 뷰티 그룹이 정성껏 마련한 제4회 공경의 날 행사에 어르신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그린자도 노란자도 파운드당 2불99, 시험료 수박 금토 1 한정 개당 3불99, 단호박 파운드당 99장, 찰옥수수 10개당 7불99, 냉동 소 목중심 불고기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9불99, 냉동 영게 파운드당 3불4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2: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K-POP, K-드라마, K-food, K-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 클럽 HMA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필뷰리, 이코노보험과 메트로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리디오 등 미동부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한인경제인협회로 지금 연락해 주세요.
4: 네, CBS 박종호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승부사들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민주당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오늘 이제 김인석 당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두 분을 임명을 했습니다. 전용기 의원을 청년 몫으로 노동계에는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 노조연맹 위원장을 지명을 했는데 요 지명에 대해서 최민희 의원이 조금 전에 SNS 입장을 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걸 말하는 게 김민석 대표 돕는 기자라 생각해서 내가 말을 한다라고 하면서 김민석 대표는 최고 지명은 대표의 전속 권한이다라고 하면서 명단을 공개했는데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잠시 당황했다. 당원 제26조 4에 따르면 지명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지명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 인준으로 확정한다 명시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안 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절차를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마 그럼 이거를 내일 또 오전에 뭡니까 최고위원회 할 때 또 발언을 하면서 문제를 제기할 것 같은데
5: 아니 뭐 이미 문제 제기하셨으니까
4: 아, 했네.
5: 뭐 예. 새삼스럽게 최고위원회에서 하실 문제는 아니고
4: 예.
5: 본인이 우리 CBS에 나오셔가지고도 전화 예. 인터뷰로
4: 박성태 앵커
5: 네, 최고위원회에서 일어난 어떤 뭐 일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예. 직접 공개하지는 않겠다. 수석 대변인의 예. 입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4: 예.
5: 그리고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하기 전에 사전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얘기하셔도 충분히 된다.
4: 예.
5: 그런데 이제 김민석 당대표가 이 최고 위원 지명직을 발표를 할 때 그걸 네.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신 것 같아요.
4: 네.
5: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4: 아.
5: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위원을 원래 청년 트랙을 따로 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 이렇게 경선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해서 본인 사무총장을 통해가지고 확인을 하라고 했는데
4: 예.
5: 저희 당이 곧 있으면 청년위원장을 선출을 합니다.
4: 예.
5: 그런데 청년 최고위원을 또 이렇게 경선으로 뽑는다? 이것은 중복되기 때문에 유권자도 겹친다고 하더라고요.
4: 예.
5: 그래가지고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그 당규에 보면 그 지명직 최고위원을 당대표가 선임을 할 때는 예. 최고위에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4: 그래요?
5: 그 부분은 최민희 최고위원께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다.
4: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 얘기는 청년위원장 선거 말씀하신 대로 곧 있으니까 청년위원장 선거를 하면서 청년위원장을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하는 방안을 생각해달라 하면서 요지는 결정을 재고해달라. 황 변호사님.
6: 지금 전당대회에서 개파 갈등 때문에 온 국민들이 지쳐가지고.
4: 아, 벌써 이제, 신표정이야, 이미. 네.
6: 저희 다 지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이제 마무리돼서 다시 한번 이제 정치를 제대로 이제 진짜 정치를 하겠군.
4: 예.
6: 이제 끝. 지금까지는 봐줬다. 약간 국민들이 이런 식으로 벼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4: 벼르고 있는데.
6: 근데 이걸 갖다가 또 이제.
4: 제거해주세요!
6: 다시 선거판을 만들겠다는 거 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또 이 최고위원 자리 하나 가지고 또.
4: 대리전.
6: 대리전 하는 거 아니에요?
4: 신청과 친석 대리전.
6: 그걸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이거는 좀 저는 너무 아닌 것 같고 차라리 그럴 거면 차제에. 뭐. 그 처음에 그 전준희에서 청년 최고 이야기 나올 때 친청계에서 반대했잖아요.
4: 네.
6: 청년 최고 한 자리 하는 거에 대해서. 네. 그때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좀 청년들 지지를 이끌어내지 그랬어요. 청년들 지지가 그렇게 걱정되면은 네. 그때 당시에 그걸 하자고 적극적으로 했었어야죠.
4: 네.
6: 그거 없애고 한 자리가 5위 자리가 그냥 선출직으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4: 예.
6: 일반 선출직으로. 근데 뭐 이제 와서 뭐 청년을 위한다 그러면 전 별로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아요.
4: 네. 벌써 피곤해지셨는데 서 변호사님 안 피곤하신 것 같아요.
7: 아, 근데 그 네. 당규를 보면요.
4: 또 분노하고
7: 있어요. 또 국민들이 분노하고
4: 있어요.
7: 아니, 당원을 해석할 때요.
4: 예, 말씀하세요.
7: 저는 지명을 하니까 이제 정권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4: 예, 예.
7: 근데 그 다음에 최고의 의결을 거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최고의 의결할 때
4: 예.
7: 미리 좀 상의해서
4: 아.
7: 다 양해를 구하면 원만하게 만장일치로 통과될 거 아니에요.
8: 각자랑 얘기가 똑같네.
7: 일방적으로 지명했다가
4: 예.
7: 만약에 김민석계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놓을 수도 있잖아요.
4: 예.
7: 그러면 이게 부결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4: 예.
7: 법리로 보면.
4: 예.
7: 따라서 이게 저는 법의 의무적으로는 없지만
4: 아.
7: 사실상 이게 같은 또 최고위원이니까
4: 아.
7: 사전에 좀 협의해서 이런 사람 하려는데
4: 예.
7: 잘 좀 의결해 주세요.
4: 예.
7: 이렇게 하는 게 협치 아닙니까?
4: 어.
7: 저는 이거 최민희 지적이 맞다 봐요.
4: 어.
7: 이런 식으로 벌써 당이 뭐 지금 당이 깨지는 소리가 벌써 듣기네. 이 정도면 재고하라는 거는 전쟁입니다. 재고하라고 하잖아요.
4: 굉장히 해맑은 웃음으로.
8: 예. 대법관 재청 문제랑 이렇게 빗대보면 뭐 비슷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최고위원들의 재청 없이 당대표가 독단적으로 최고위원회에 그냥 붙여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다수의 힘으로 동의를 받아 임명하겠다 뭐 이렇게 들리는데요.
5: 아니.
8: 그럼 대법원장이 훨씬 낫네요.
5: 아니 그 당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할 때 그 동의 안 받아도 된다니까요. 아니,
8: 어쨌든 좋아요. 네. 제 얘기는 뭐냐면 네. 서로 간에 대척되는 지점이 있는데
4: 네.
8: 이걸 한쪽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다들 반대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서로 협의하라는 거 아니에요.
4: 예, 예.
8: 그 과정에 있어서 제도가 정비돼 있든 안 돼 있든 간에 밖에서 볼 때는 누가 옳으냐 가지고 힘겨루게 한다고 보잖아요.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그러고 있는데.
5: 근데 저는 그거
8: 대법원장 보고 왜 뭐라 그러냐는 거예요. 거기도 그러는데.
5: 얘기 좀 별개고.
8: 아 어떻게 별개에 똑같이 얘기지.
5: 당 대표의 그 고유한 인사권에 대해서
4: 지명을
5: 여기서 뭘 왈가왈부를 해요. 그거는 물론 이런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추천은 충분히 할 수가 있죠.
4: 예.
5: 그런데 당 대표가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가지고 본인이 하겠다는데 그걸 예. 가지고 시비 거는 거는 저는
7: 받아도 만약에 지금 부결되면 또 욕할 거 아니에요.
5: 부결이 왜 돼요?
7: 왜 저쪽에 세 명이고 아직은 이쪽이 두 명 지명 안 했으니 두 명은 표결권이 없잖아요.
4: 표결 과정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5: 필요 없다니까요.
7: 아니, 최고위원이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돼 있습니까? 당원이
5: 아니,
7: 근데 당대표가 마음대로 지면 끝나는 게 아니고,
4: 네.
7: 최고의 의결하는데 이쪽이 3명이고,
4: 네.
7: 저쪽이 2명에다가 김민석이 한 표면 3대3이잖아.
4: 예.
7: 그럼 한병도가 예. 예를 들어 이쪽으로 돌아서면 부결되면 또 왜 인사권 침해하느냐고 또 난리가 있냐고.
5: 민주당 역사에
7: 네.
5: 선출된 당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하는데
4: 예.
5: 뭐 2대3이네 3대3 이런 거 한 적도 없고요.
4: 예.
5: 그냥 임명하면은 다 대표의 그 권한을 인정하고 존중해가지고 그대로 예. 갔던 게 관례입니다. 그리고
4: 예.
5: 당규상으로도 확인을 해봤는데
4: 예.
5: 그게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4: 알겠습니다.
5: 하여튼 그 문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예. 강서별 대변인 되게 좀 약간 분노는 안 하는 스타일인데 요걸 굉장히 좀 화가 나실 것 같아서
5: 아, 당대표의 권한인데 인사권인데
8: 아, 그 최민희 의원한테 화를 내셔요. 왜 여기다 그러시냐고 일타 강사인데 네.
5: 신청된 것 같아.
4: 근데 민주당 TV를 만들자. 김민석 당대표가 아. SNS로 그러니까 이제 홍보위원장한테 뭐 이렇게 연락해서 지시할 수도 있는데 SNS로 지시했단 말이죠. 이제 그 민주당 TV 새벽을 방송하고 앞으로 민주당 지금 나가고 있네요. 김남준 홍보위원장이 요청합니다. 아, 당의 브랜드 컨셉부터 시작해서 또 민주당 TV 추진 TF 협력해서 민주당 TV를 통해 새벽 방송을 통해서 이제 민주당 얘기 나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또 김남준 홍보위원장은 본인 또 그 뭡니까 SNS로 대답해요.
6: 네.
4: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또 네. 댓글을 달았군. 네. 댓글이 아니라 이제 공유를 해가지고
6: 네.
4: 네. 일단 민주당 TV 새벽 방송
6: 네.
4: 잘 될까요?
6: 상당히 쉽지 않을 거예요.
4: 상당히 쉽지 않을 거예요. 네.
6: 뭐 강성필이라든가,
4: 그렇지.
6: 강수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맹활약해도 쉽지 않다.
4: 그러니까
8: 아침에 제가 엄청난 제안을 했어요.
4: 어떻게
8: 겸손은 쉽다. 강성필의 뉴스 농장 이런 거 하라. 아,
4: 뉴스 농장. 어, 농장. 괜찮다.
5: 공장의 대형의 농장.
4: 뉴스 농장. 그러니까.
5: 네. 겸손이 힘들다니 우리는 겸손이
4: 열광했어요. 네. 야 네. 좋다. 네. 겸손은
8: 그런
4: 쉽다.
8: 그런 걸 해야지. 네. 네.
6: 근데 그래. 이제 그게 그래서 왜 제가 그 이제 힘들다고 말씀드리냐면 아까는 약간 농담처럼 제가 한 건데 당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메시지가 정제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요즘 유튜브에서 잘 되려면은 사람 후려 감아야 되잖아요. 극단적으로 막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썸네일도 아주 자극적으로 막.
4: 강세현 변호사 얼굴 크게 만들고.
6: 그럼요.
4: 어? 옆에 네. 서정호 변호사 얼굴 크게 만들고.
8: 그렇죠. 그런 게 있어야지.
6: 네, 그런 게 네.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아서. 근데 그래도 뭐 국무회의 생중계나 이런 것도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분들 또 챙겨보니까 무슨 네.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무슨 뭐 구독자 늘리자고 얘기한 건 아닌데 네. 저는 근데 그걸 떠나서 목표점을 예. 흥행이나 이런 거를 염두하지 않고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하는 시간대에 방송할 거 아니에요.
4: 7시를 예상한다 맞는데.
6: 예,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원해요. 그러니까 의제 설정이요. 그날 하루의 의제 설정.
4: 그날 하루.
6: 제가 이제 한 1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은 예. 제가 출연한 시사 채널들이요. 예. 오전에 김원준의 뉴스 공장에서 다뤘던 거를 다 해요. 꼭지로. 아, 대부분. 예.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논조하고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4: 그렇죠.
6: 그럼 이제 문매를 맞아요. 아. 채팅창에서.
4: 아.
6: 그런 분이 불과 1년 전에 그랬어요.
4: 예.
6: 근데 이제는.
4: 아니,
6: 그건 이제 그때 일이고 이제는 아. 적어도 국무회의에서 나오는 대통령의 감심사가
4: 예.
6: 그날 하루에 의제 설정이 되도록 여당이 노력하는 모습은 있어야 되겠다.
4: 예.
6: 민주당 TV가 그 역할을 해주면 뭐 김어준 씨 무조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4: 예.
6: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설정하는 의제도 있고
4: 아.
6: 민주당이 설정하는 의제도 있고
4: 아하.
6: 국민들이 좀 두루 알게끔 이전에는 한 채널이었으니까
4: 아.
6: 그런 의미에서 좀 성장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4: 예. 예. 출연 제거하면 나가시겠어요?
6: 가야죠.
4: 가야죠. 네. 아니, 뉴스 동작.
5: 강수영 변호사는 그 출연이 아니라
4: 네.
5: 거기서 진행을 맡아야 돼.
4: 아~
5: 탄적도 없기 때문에
4: 아~
5: 외부에서 수혈을 해가지고 스타성 있는 사람을 해야 되고
4: 네.
5: 제가 이제 당에 건의도 할 거지만
4: 네.
5: 아셔야 될 게
4: 예.
5: 이 프로그램이 잘 되려면 홍보는 예. 무조건 돈입니다.
4: 아,
5: 이거 돈 짜게 주고 이렇게 아끼려고 하면 안 됩니다.
4: 출연료 무조건 더 많이 줘야
5: 예.
4: 된다.
5: 그래야지
4: 좋은 멤버십보다 많이 줘야 된다.
5: 좋은 분들을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4: 예.
5: 김호준 방송처럼
4: 예.
5: 뭐 점심에는 주식 전문가도 부르고 뭐 부동산 전문가도 부르고
4: 예.
5: 또 뭐 일타 강사 또 선영욱 변호사 한번 또 불러보고 국민의힘은 어떻게 돌아가나 한번 들어보고
4: 적과의
5: 네.
4: 농장.
5: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게 다채롭게 해야지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당 의원들도
4: 예.
5: 이 민주당 TV에 나가면
4: 예.
5: 어, 후원금도 쌓이고
4: 예.
5: 내 인지도도 올라가고 아, 뭐 괜찮네. 그래야지 이게
4: 나가고 싶은 채널에 돼야 된다.
5: 안 그러면 다시 김호준 갑니다.
4: 그렇지.
8: 예, 어떻게 그렇지. 나가실 거예요? 제안 오면?
4: 적과의 농장.
7: 아이, 저는 국민의힘도 안 나가는데 나갈 일 없죠. 국민의힘도 안 나가는데.
4: 예, 아, 아무튼 두 분이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네. 아무튼 김남준 홍보위원장이 아마 론칭을 열심히 할 텐데.
6: 아니 우리 앵커님께서 아시잖아요.
4: 네.
6: 이 방송에서도
4: 예,
6: 국회의원
4: 예.
6: 모시고 방송하면
4: 예, 조회수가 안 나온다?
6: 좀 떨어지잖아요.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좀 됩니다.
4: 아, 예. 2부에 이제 이소영 의원이 나오실 텐데 이소영
6: 아,
4: 그래? 의원님 같은 분은 잘 나옵니다.
6: 아, 예. 예. 예.
4: 그래 또
5: 뭐 밖에 있다고 해서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아, 아 훌륭합니다. 민주당의 아, 80년대 선도주자. 이소영 화이팅.
6: 네, 저랑 동갑입니다.
4: 아,
6: 예.
4: 그렇구나. 자, 오케이. 자, 이슈를 넘어가서 아, 밖에서 이소영 의원이 듣고 계신다는데요.
6: 아,
4: 예. 예. 아이고 세상에 좋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 부동산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5: 예.
4: 이제 용산공원 얘기인데 저도 이것도 또 난리가 났어요. 이것도 지금 이제 경제수석이 하준경 경제수석이 요 강성필 대변인 자리에 앉아서 저희 방송에서
5: 예.
4: 용산공원에
5: 예,
4: 그 어린이 공원 자리도 좋은데 청년들을 쓴 그 해서 만들어서 좀 좋게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이게 뉴스가 많이 퍼졌어요.
5: 예.
4: 지금도 오세훈 시장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요. 예, 자, 우리.
8: 제가 오늘 용산의 지역구인 권영세 의원 방송을 들었고, 제 앞순서 출연하셔서 같은
4: 예.
8: 곳에. 쭉 들어봤더니, 역시, 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용산 어린이공원에 뭐, 이용률이 저조하니까.
4: 사람이 별로 없다.
8: 근데 말씀하시던데요.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휴장이고, 거기 저녁이 되면 문을 닫고 하니까,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 그 다음에, 이 얘기잖아요. 장관, 국토부 장관님 말씀은, 방사청 부지나, 거기, 장교 숙소, 뭐, 이 부분은 어차피 건물로 있고 녹지가 아니니, 거기에다 진짜, 가능한 얘기예요. 제가 봐도. 네,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민주당이 논리부터 세워야 돼요. 자, 일단 용산공원 특별법이 노무현 정부 때 열린우리당이 과반인 국회에서 통과된 건데 거기에 의하면 용산공원은 절대로 다른 용도로 바뀌면 안 되고 예. 부지도 매각되면 안 된다고 돼 있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지금 방사청 부지나 이런 곳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때 서울의 그 용산 녹지 축을 뭐 만들기 위해서 거기를 또 공원용 부지로 편입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 녹지가 돼 있다는 거예요. 녹지가 형성은 안 돼 있는데 공원 부지로 다시 묶였다는 거예요. 그걸 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그 구사했던 논리를 어떻게 바꿀 거냐 그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현상적으로 여기 건물 있으니까 어차피 녹지 아니니까 그냥 하자는 얘기는 적어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 때 했었던 논리 어떤 생각들 그거하고 배치되는 거니까 그 경과는 설명을 해주셔야 뭔가 그래도 알아는 들을 텐데 너무 어리둥절해요.
5: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책임을 졌기 때문에
4: 예?
5: 저는 이재명 정부가 굳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까지
8: 정책이 아니라 녹지로 그러니까 주로 왔잖아요. 공원 용지로.
5: 네, 그래서 결론은 말씀하셨던 그 특별법도 지금 당에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발의가.
8: 그러니까 논리가 뭐냐고요. 제 얘기는.
5: 논리는 간단한 겁니다. 아니 서울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용산 부지가 90만 평이나 있고
4: 예?
5: 그중에서 한 10% 정도 뭐 말씀하셨던 부지 한 8만 평 정도를
4: 예?
5: 한 1만 가구로 청년 임대주택으로 하겠다.
4: 예?
5: 자꾸 오세훈 시장은 미래 세대에게 넘겨줘야 된다는데 아니 지금 세대가 일단 죽겠다는데 그래서 지금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청년 임대주택으로 예?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왜 반대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8: 그럼 그리고 그렇게 거기에 얘기하면 대해서, 노무현 네. 대통령이 좋아하실까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민주당에서는 노무현 정신 얘기하면
5: 아니 뭐 그런 걸 좀 감정적으로 노무현 대통령하고 연결시키지 말고.
8: 제 얘기는
5: 말고.
8: 논리가 지금 없잖아요.
5: 무슨 논리가 없어요.
8: 20년 전에 통과됐던 그 뭐 2007년 7월에 통과됐던 그 법을
5: 네.
8: 바꾸자는 얘기인데 네. 바꿀 필요성은 인정한다니까요.
5: 네, 네.
8: 그러면 그 법을 만들었던 정치의 주체들이
5: 네.
8: 경과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 설명이 없이 법 바꾸면 돼요. 법 준비하고 있어 이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논리를 손바닥 바꾸듯이 바꾸는 그 경과를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5: 아니, 논리를 예. 뭘 손바닥으로 바꿔요. 예. 지금 공급이 필요하니까 지금 공급을 알겠습니다. 하기 위해서 보시자 하겠다는데.
4: 예. 예. 서민아 사장님도 말씀.
7: 아, 저는 이제 그, 이거는 보존해야 된다 봐요. 보존해야 된다고요.
4: 아, 보존해야 된다.
7: 왜냐하면 뉴욕이 예. 왜 명품 도시입니까? 센트럴 파크라는 게 공원이 있잖아요.
4: 예.
7: 도시 딱 중앙에 이 정도 규모의 공원이 있는 게 명품 도시예요.
4: 예.
7: 지금 뭐, 만 가구 청년들 임대주택 처음에는 그 정도 하죠. 이게 야금야금 잠식돼요. 나중에 가면 이게 완전히 그걸 다 차버립니다.
4: 예.
7: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공급이 급해도 시장이 맡기면 재개발 재건축할 때 많아요. 시장이 맡기면 돼요.
4: 어디에요?
7: 많다니까. 이윤 보상해주고
4: 많아요?
7: 규제 풀면
4: 오.
7: 재개발 재건축 눈에 띄는 사람들 시행사들 많아요. 정부가 자꾸 이 어느 땅을 뭐 태능이든 어디 정부가 공급을 하지 말고
4: 예.
7: 시장이 맡기되 규제를 풀면 알아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이 늘어납니다.
4: 예. 가보여사님
6: 이미 다 많이 드러났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공급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4: 예.
6: 분명히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을 한꺼번에 시행했을 때는 그분들이 어딜 가했어요 또. 그럼 또 전세난 월세난이 또 이제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4: 예.
6: 병행이 돼야 되잖아요. 새롭게 짓는 것도 병행이 돼야 되잖아요.
4: 예.
6: 땅이 없다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안철수 의원 뭐 각자 지역구에 다 하고 막 그러시던데
4: 예.
6: 글쎄요.
5: 그래요. 국민의힘이 또 그 말씀하시려면 도시정비법 이거 동의부터 해줘야 돼요.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 일 도와주려면 이 정비사업 3년 단축한 법이고요. 공공주택법 이것도 2년 단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도 오세훈 서울시장을 도우려면은 민주당과 함께 이 법에 동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4: 예. 제가 들어보니 설득의 기술이 상당히 부족해요. 제가 원한 건 뭐냐면 논리, 경과에 대한 설명 이런 게 없이 이런 식으로 밀어붙인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5: 예.
4: 상황에 대한 이해는 다 하고 있단 말이죠. 분명히 제가 지적한 것은 20년도 안 된 기간 동안에 이렇게 상황을 바꿔버리겠다는 만약에 지금 상황이면 그 법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내용도 다를 거고 용산공원 특별법이요. 그럼 민주당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고 우리는 녹지 정책을 어떻게 보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럴 수 있다라든지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니, 그냥
5: 왜 녹지를...
4: 국회 과반이라고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얘기만
5: 아니,
4: 하냐는 거예요.
5: 그게 아니라 전체 90만 평에서 10%도 안 되는 땅에다가
4: 예.
5: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건물이 지어진 땅에다가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건데 무슨 센트럴파크, 막 르센부르크 파크 뭐 이런 데하고 훼손 안 하고도 남은 부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녹지를 그렇게 훼손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 저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더 이상의 논리를 필요로 한 건지 공급하라고 해서 공급하겠다는데 공급을 안 하면 뭐라고 하고 공급을 예. 하겠다고 하면 뭐라고 진짜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4: 알겠습니다. 한 3분 남아서 국민의힘 얘기 하나 못해가지고 지금 비단권파 4명 징계 수위 논의를 하는데 오늘은 결정 안 되었고 내일 오전에 나온다고 합니다.
6: 그래요.
4: 징계하면 또 전문가인 서정욱 변호사님.
7: 자. 저는 징계 반대로는
4: 안 그러니까 이제 연락해봐요. 당내 소식, 당내 소식. 그래서 내일 오전에.
7: 아마 그 저는 중징계가 다 2년 당원권 정지.
4: 당원권 정지 2년? 4명 다?
7: 거의 4명 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데 그 윤리위원들끼리 좀 의견이 있겠죠.
4: 예.
7: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4: 예.
7: 내일도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죠. 지금 이제 구성이 5명밖에 안 돼 있으니까
4: 예.
7: 아마 저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다. 계속 밀린다. 지금 징계에 대해서 당에서는 뭐 의견이 다양하거든요.
4: 예, 예.
7: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조경태 의원은 좀 문제가 많지만 나머지는 이제 조금 선처가 필요하다.
6: 근데 잠깐만요. 윤리위원회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데 그런 건 어디서 들으시는 거예요? 2년으로 다 정해져 있다 이런 건. 그분 징계해야 돼요.
7: 아니, 그런 소문이 많다는 거예요.
6: 윤리위원회는
7: 아니고.
5: 또 징계를 해.
8: 아니, 5명이면 사람이 적으니까 빨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7: 뭐, 그것도 이제 의견이 다양할 수 있는 거죠. 다섯 명 사이도 좀 중징계하자.
8: 증거가 없는 거야.
7: 중징계하자, 이게.
8: 증거도 없고.
4: 예.
8: 저는,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징계 의결할 수 있고, 그 수위가 높을 수 있는데, 이거 장정 지도부에서 굉장히, 오버하고 있는 거다.
4: 예.
8: 그걸 아셔야 한다. 과속하고 있다는 걸. 그거의 하나의 증표가 될 거라 저는 봅니다.
4: 그래서 이제 내부는 징계를 하는 이진수 의원은 징계 안 하고 있다. 이걸 또 굉장히 비판하고
8: 그럼요.
4: 있잖아요.
7: 그거는 이제 당원 주권이 그 당원들은 이진수 위원장에 대해서 징계 요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당원들은 오히려 이진수 요즘 상당히 지지율이 뜨고 있어요.
4: 아, 그 이진수 대통령을 본다는 건 서정 변호사님 발로 많이 나오긴 하는데.
7: 아, 요즘 이게 이거 아니 보수층에 트로이카가 뜨는데요.
4: 트로이카?
7: 그게 한국자? 중간에 장동혁 네. 오른쪽에 이진수
4: 왼쪽으로
7: 안철수.
4: 아니, 설수?
7: 안철수가 새로 뜨고 있습니다. 한동훈 공개하면서 이제
8: 트로트. 서정 변호사는 아주 잘 되는데 막판에 또 이러시는 분이에요.
4: 제가 참. 서정 변호사님, 왜 충격 받으셨어요?
6: 인기 있으면 징계 안 해야 돼요? 그 당원들이 띄워주면 징계 안 하는 겁니까? 독립된 기구고 징계서 있으면 징계하는 거지. 그거 뭐 인기 있으면 안 하고 이런 게 어딨어요. 정치 기구도 아니고.
4: 한병도 문 대표가 국회의원 하시면 안 될 뿐이다.
5: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국회 윤리를 좀 정상화시켜가지고 저는 저런 분들은 제명시켜야 됩니다.
6: 그럼요.
5: 그러니까 조정식 국회의장에게도 김민석 당대표가 그 제안을 했는데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제명밖에 답이 없습니다. 저런 분하고 아니 국민의힘에서도 정강정책하고 다르잖아요. 신념이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정치를 해요. 음모론자예요. 제명시켜야 됩니다.
4: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오늘 박성태 뉴스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진수 의원 같은 분이 끌려다니면 국민의힘이 미래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진수 의원 관련한 이슈는 또 향후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추가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네 분 뵈니까 좋고 또 방송도 할 얘기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6: 감사합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늘 푸른 농장 얼룩이 옥수수 5개 6불 99, 캘리포니아 생대추 파운드당 1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5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 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올가닉원스토어.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올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올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시절, 여러분의 리즈 시절의 이야기와 음악을 만나는 곳, 레트로 음악 방송 1시의 음악다방. 안녕하세요, 성룡아입니다. 여러분, 오호, 오늘 목요일이에요. 내일이면 금요일이고요. 오늘은 이 불금 전야제를 펼칠 수 있는 목요일입니다. 저는요, 여행도요, 떠나가기 며칠 전이 더 설레이더라고요. 항상 이 며칠 전이 가장 이 설레임 피크를 치고요. 주말도 마찬가지로 목요일부터 이 주말이 기다려져서 더 왠지 목요일이 좋더라고요. 오늘따라 왠지 더욱더 기분 좋은 목요일 오후 1시입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나른하게 피곤이 슬슬 몰려올 그런 시간이지만 오늘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나게 놀아보려고 다방문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혼자서 방송 꾸려가느라 얼마나 매일 긴장이 되고 떨리는지 몰라요. 그래도 목요일쯤 되니까 조금 더 나아졌네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문자메시지 또 신청곡 덕분에 힘을 내서 제가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한테 말 많이 걸어주시고요. 메시지 팍팍 보내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끝인 내일까지 잘 부탁드려요. 오늘은 특히 목요 퀴즈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이 마감일이죠. 주간 베스트 사연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간 베스트 주제는요, 바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은지, 그리고 그 이유입니다. 20대 초반으로 돌아가서 배낭여행 한번 실컷 떠나보고 싶다 하는 분 계실 거고요. 신혼 시절로 돌아가서 남편이나 혹은 아내한테 잔소리 대신에 따뜻한 말 한마디 더 해주고 싶다, 이런 스윗한 분들도 계실 거고요. 10년 전 그 여름날로 돌아가서 아, 그 아파트 계약서에 서명을 했어야 했다. 아, 그때 서명만 했어도 내가 지금. 네, 이러시면서 선택하지 않았던 바로 그 순간, 지금도 두고두고 생각나는, 후회되는, 그 후회 가득한 순간, 이런 시절의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나 그때 너무너무 행복했다,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사연도 좋고요. 오늘 목요일까지, 오늘까지 사연을 보내주셔야지만 내일 금요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요. 가장 많은 표를 받으신 장원분께 H마트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카톡으로 사연 많이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런데 혹시 자신의 사연을 내가 직접 읽어서 보내겠다 하시는 분들도 정말 대환영입니다. 글로든 오디오로든 오늘 2시까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첫 곡을 들어볼 텐데요. 이 곡 속에 오늘의 목요 퀴즈쇼의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퀴즈쇼 문제는요, 노래 듣고 돌아와서 드릴게요. 오늘 음악다방 첫 곡이자 목요 퀴즈쇼의 힌트 곡입니다.

머리가 핑핑 돌아가는 신나는 시간 목요 퀴즈쇼. 오늘 퀴즈는요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방금 들으신 첫 곡을 포함해서 오늘 음악방송에서 들려드리는 모든 노래들이 가진 아주 특별한 공통점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요 문제가 단 하나예요. 문제는 하나지만요 힌트는 계속 나가기 때문에 끝까지 들으셔야 하고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힌트 곡을 포함해서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곡들의 특별한 공통점 찾기, 이 한 문제입니다. 오늘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추첨해서요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에서 드리는 맛있는 상품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정답자로 뽑히셨습니다 하고 제가 카톡을 보내드리면요 올가닉 원 매장에 가셔서 카톡 보여주시고 추어탕, 오이냉국, 통곡장 이 중에서 가장 드시고 싶은 음식 선택해서 두 팩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매장이 뉴저지 플리사이즈 파괴도 있고요. 또 뉴욕 플러싱에도 있으니까 가까운 곳으로 가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들으신 곡이요. 무려 1978년도에 발표된 명곡이었죠. 1978년도는요. 대한민국 최초의 고속도로 휴게소인 추풍령 휴게소가 처음 문을 열어서 이곳에서 팔던 우동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행을 탔었던 우동 바람이 불었던 해였습니다. 그리고요 세종문화회관이 정식으로 개관했던 그런 해이기도 하고요. 목요 퀴즈쇼 이제 두 번째 힌트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어떤 공통점이 숨어 있을지 감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힌트곡 나갑니다.

0: 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1: 제가 퀴즈쇼니까 지금 공명을 소개를 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답 많이 많이 올려주십시오. 단골 손님들 만나볼게요.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에스더와 재단의 헬플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상담 전화 에스더와 재단 헬플라인. 공감과 위로가 필요할 땐 전화 800-713-9336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자연을 연구하고 가치를 증명합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야엘. 이스라엘 장미 줄기세포의 생명력. 야엘 발효 화장품. 240시간 저온 발효. 동충하초와 산삼을 더해 더 깊은 효능. 야엘 동충하초 사양 공진단. 최상위 1%의 이스라엘 사막 청정에너지 야엘 4개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도 젊음과 건강은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야엘 문의 전화 뉴욕은 718-500-3350, 뉴저지는 201-500-3350번입니다. 드디어 오픈했어요.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예요.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가요. 뉴욕 최초 골프존 2 비전 NX, 그리고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해드립니다.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실 수 있고요.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을 했습니다. 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곳,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됩니다. 929-766-0088번입니다.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 모기지도 뱅크오퍼 홈 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 모기지도 뱅크오퍼 홈 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 모기지.
4: 뱅크오퍼 홈 모기지.
5: 뱅크오퍼 홈 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1: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 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 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방이 출시, 대륙 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푸른 투어만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미 전역 9개 지사 직접 운영.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6: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7: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8: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1: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8: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1: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9: 빔덴탈
1: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2: 케이팝, 케이드라마, 케이푸드, 케이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 한인경제인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클럽, H-MAR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필뷰리, 이코노보험과 메트로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라디오 등 미동부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한인경제인협회로 지금 연락해주세요.
1: 한시의 음악다방 목요 퀴즈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두 번째 힌트곡으로 드린 곡이 발표된 해는요. 첫 곡과 똑같이 1978년도인데요. 1978년도에 대한민국 최초의 고속도로 휴게소인 추풍령 휴게소가 문을 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세종문화회관도 정식으로 개관을 했고요. 그런데 세계적으로도 재미있는 일이 있었던 해입니다. 귀여운 이 가필드 고양이 아시죠? 이 가필드 만화가 처음 신문에 연재되기 시작했던 해가 바로 1978년도고요. 스웨덴에서는 세계 최초의 디지털 시계가 출시돼서 대히트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전에는 아날로그, 그러니까 이 분침, 시침이 돌아가는 시계만 있다가 숫자로 시간을 간편하게 보여주는 디지털 시계가 이 1978년 이 해에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이쯤 이렇게 두 개의 곡을 들어보신 다음에 퀴즈 정답 눈치채신 분들 많으시죠? K-Radio US 저희 카톡 아이디입니다. 빨리 이 카톡에 친구 추가하시고요. K-Radio US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의 정답자 모두 후보에 올리고요. 스마트폰 앱으로 요즘에는 이렇게 추첨을 할 수 있는 앱들이 있어요. 모든 정답자 이름을 딱 올려놓은 다음에 딱 한 분을 추첨해서 퀴즈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종이에다가 정답자분들 이름 다 써서 그중에 한 개 이렇게 뽑아서 상품 보내드렸는데요. 요즘은 이 앱으로 아주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힌트 곡을 보내드릴게요. 이 곡이 발표된 해는요, 1981년도인데요. 1981년은 대한민국에서 이 역사적인 컬러 TV 정식 방송이 전국으로 확대 개편이 되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알록달록한 화면 앞에 모여 앉아서 신세계를 경험했던 바로 그 해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힌트곡 잘 들어보시고요. 앞선 두 곡과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세 번째 힌트곡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목요 퀴즈쇼의 힌트곡 세 곡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과연 이 곡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5초 후에 퀴즈 마감하도록 할게요. 정답 아시는 분들 지금 빨리빨리 올려주십시오. 5, 4, 3, 2, 1. 퀴즈 마감합니다. 그럼 퀴즈 마감하면서 정답 소개해 드릴게요. 모두 산울림 김창완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곡이다. 첫 곡은요, 이승윤의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였고요. 두 번째 곡은 아이유의 너의 의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곡은 김필이 부른 청춘이었습니다. 7080 시절에 이 파격적이면서도 실험적인 사운드로 한국 대중음악사를 바꿨던 전설의 밴드죠. 산울림. 후배 뮤지션들이 저마다의 색깔로 다시 불러도 여전히 근사한 명곡이라는 것 오늘 다시 확인을 했고요.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모두 모두 후보자 되셨습니다. 제가 방송 끝나고요. 추첨해서 한 분께 상품 수령하실 수 있도록 카톡 보내드릴게요. 오늘 퀴즈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요 퀴즈쇼의 정답 주인공이죠. 김창완 씨의 목소리로 김창완의 개구쟁이 듣고 오도록 할게요.

0: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저희 단골 손님들 한 번 더 찾아뵐게요.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을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를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 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세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뉴저지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식품이 아닌 건강을 드리는 유기농 원. 오늘 목욕 퀴즈쇼에도 협찬해 주셨어요. 900여 가지 대한민국산 유기농 농수특산물과 엄선된 건강식품 유기농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생후 6개월 아기부터 온 가족까지 즐길 수 있는 건강 먹거리, 품격 있는 건강한 식탁, 유기농 원과 함께하세요. 플러싱 노던블루바드 154-08 929-845-0958 올가닉 원.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의 손에서 탄생한 최고의 기대작 한국 영화 콜로니 군체가 찾아옵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진 바이오테크 시설, 봉쇄된 건물 안에서 감염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공포로 변하는 순간 세정 교수와 생존자들의 피할 수 없는 사투가 시작됩니다. 전지현, 구교환, 지창욱, 신현빈, 김실록, 고수가 출연하고요. 영화 콜로니 군체는 8월 28일 금요일 극장에서 독점 개봉합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극장에서 예매하세요. 뉴욕은 AMC 베이테라스 6에서 상영하고요. 뉴저지는 AMC 리치필드 팍 12에서 상영합니다.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유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000.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9047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코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0: 오늘은 또 한시 음악다방에 반가운 분을 모셨습니다.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리지널 후코이단으로 꾸준히 사랑을 받아온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에서요. 드디어 신제품인 리미티드 에디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의 크리스틴 매니저와 함께 프로모션에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K라디오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도 좋은 정보와 함께 건강에 관련한 좋은 소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번에 리미티드 에디션 프로모션을 진행하신다고 들었는데, 이 리미티드 에디션, 기존의 오리지널 후코이단 제품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1: 네, 가장 큰 차이점은 네. 후코이단의 그 원료와 후코이단 함량이 다른 것입니다.
0: 네.
1: 네, 그래서 기존의 오리지널 우미노 시즈쿠의 그 후코이단은 오키나와산 모즈쿠 후코이단, 그다음에 미요키에서 추출한 메카부 후코이단, 그리고 아가리쿠스 버섯 뿌리 균사체를 배합해서 오랫동안 많은 고객분들께 사랑을 받아온 제품이라고 한다면요.
0: 네?
1: 이번에 새롭게 판매되고 있는 리미티드 에디션 후코이단은요. 거기에 이제 가곰의 다시마 후코이단을 추가해서 모즈쿠 후코이단, 그다음에 메카부 후코이단, 가곰의 다시마 후코이단 이렇게 세 가지 후코이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루에 그 우리가 복용해야 되는 섭취 기준 후코이단 함량을 더 많이 높인 프리미엄 포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특히 이 가곰의 다시마 후코이단은요. 기존 후코이단의 원료와는 아주 다른 특징을 가진 원료이기 때문에 기존의 후코이단과 서로 이렇게 어떤 하나가 더 낫다 이것보다는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이 리미티드 에디션은 가곰의 다시마 후코이단이 추가된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1: 그렇습니다.
0: 네, 네. 그렇다면 기존 오리지널 제품하고 리미티드 에디션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서로의 장점을 살려서 이렇게 서로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1: 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0: 오, 그렇군요. 그러면 리미티드 에디션에는 가곰의 다시마 후코단이 새롭게 들어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존 오리지널 제품과 함께 섭취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점을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1: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오리지널 후코이단에는 오키나와산 모즈쿠 후코이단, 메카부 후코이단, 그리고 아가리쿠스 버섯 뿌리 균사체가 함유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네.
1: 네, 근데 이제 이 오키나와산 모즈쿠 후코이단과 메카부 후코이단은 또 다른 특성을 가진 후코이단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또 아가리쿠스 버섯 균사체라는 베타글루칸이 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여기에 리미티드 에디션의 이 가곰의 다시마 후코이단이 더해지면서 이제 이게 다양한 후코이단의 원료를 함께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우리의 이제 면역력은요. 네.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밤낮이 교체함에 따라 또 6시간에서 8시간 간격으로 어떤 기복을 보이는 그런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시간대에 걸쳐서 후코이단을 여러 번 보충을 해주면 인체의 그 본연의 방어의 리듬을 탄탄하게 유지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기존의 후코이단 또 이번에 새로 나온 리미티드 애들 이렇게 두 가지 핵심 포뮬러를 함께 사용하면 네 가지의 유효 성분이 면역세포에 다각도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컨디션에 맞춰서 다른 특성을 가진 후코이단이 서로 보완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더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그렇다면 이번에 이 리미티드 에디션에 새롭게 적용된 가곰의 다시마 후코이단이 이렇게 새롭게 주목받는 이유가 뭔지 또 궁금합니다.
1: 네, 여러 가지인데요. 이 네. 가곰의 다시마 후코이단은 세포 간의 정보를 전달해줘요. 세포 간의 정보를 전달해주면서 또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그래서 이제 그 기존의 오리지널 후코이단을 더욱 다양하게 보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0: 네.
1: 특히 이제 이 가곰의 다시마는요, 일본 홋카이도 하코다테 인근의 그 제한된 해역에서만 자라는 매우 희귀한 일종입니다. 품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다시마보다는 점성이 끈적거림이 높고 또 후코에단 함량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칼슘, 철, 마그네슘 등 아주 다양한 영양 성분도 함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오리지널 오미노시즈 후코에단과 리미티드 에디션은 어느 한 제품이 더 좋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다른 원료의 장점을 살려서 함께 보완하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발된 두 가지의 포뮬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0: 그러니까 이렇게 두 제품이 서로 장점을 보완하도록 설계됐다. 네, 그렇다면 혹시 실제로 오리지널 제품 또 이번에 나온 리미티드 에디션을 함께 이 두 가지를 같이 복용하신 고객님의 사례도 혹시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례가 혹시 있나요?
1: 네, 그럼요.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 오리지널 오미노시즈 쿠쿠이단과 리미티드 에디션을 함께 복용하신 고객님께서
0: 네.
1: 직접 복용하시는 방법 그리고 경험을 담은 후기를 보내주셨거든요.
0: 오, 네.
1: 이 고객님은 오리지널 후코이단을 15년 이상 꾸준히 섭취해 오셨어요.
0: 오, 네.
1: 오리지널 후코이단을 그리고 또 미국의 여러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분들께도 이 제품을 권해서 지금 함께 제품을 드시면서 건강관리를 이어오고 계신 분이신데요. 제가 직접 그 후기를 읽어드릴게요.
0: 네, 네 읽어주세요.
1: 네네. 저는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오미노시즈쿠 오리지널 후코에단과 리미티드 에디션 신제품을 함께 복용했습니다. 복용 방법은 아침에 오리지널 후코에단 캡슐 3알, 그리고 저녁에 오리지널 후코에단 3알, 그리고 잠들기 약 1시간 전에 리미티드 에디션 캡슐 4알을 꾸준히 복용했습니다. 이 복용량은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내용을 참고하며 저희가 실천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복용 후에 피로감이 많이 줄어들었고 치료 중에도 생각보다 힘들지 않고 식사도 잘하고 잠도 잘 자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은 저에게 꼭 필요한 시기에 복용이 했고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도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해서 드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느끼는 점은 다를 수 있지만 저에게는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리미티드 에디션 복용은 끝났고 마쳤고 지금은 오리지널 후코에단만 복용하며 건강관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제품을 만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0: 이렇게 고객님이 직접 보내주신 후기를 듣다 보니까 무엇보다 이렇게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고 또 그것을 꾸준하게 실천을 해오셨다는 점이 정말 기억에 남는데요. 매니저님, 이렇게 실제 고객님들 상담을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오리지널 후코이단 제품과 리미티드 에디션을 함께 복용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1: 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기존의 오리지널 후코이단 제품을 오랫동안 드셔온 고객분들께서 리미티드 에디션을 출시한 이후에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두 제품을 꼭 함께 복용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거든요.
0: 네.
1: 저희는 먼저 고객님께서 현재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고 계신지 또 어떤 목적으로 제품을 선택하시는지 충분히 상담을 한 후에 개인에게 맞는 복용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존 오리지널 제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방법이 더 잘 맞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또 상담을 통해서 오리지널 제품과 리미티드 에디션을 함께 또 선택하시는 것이 그분 건강에 잘 맞는 또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0: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무엇보다 자신의 몸 상태 또 건강관리 목적을 고려해서 본인한테 딱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실제 상담을 진행하시면서 고객분들이 저는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이런 부분이 정말 만족스러워요.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점도 궁금해요.
1: 네. 실제로 많은 고객분들이 오미노시즈쿠 후코에단을 드시고 예전보다 덜 피곤함을 느낀다. 그리고 식사 후에 컨디션이 조금 더 편안해진 것, 속이 편안해진 것 같다.
0: 네.
1: 또 이렇게 이제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변화를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0: 네.
1: 또 소화가 예전보다 더 편안하고 잘 된다. 또 그리고 평소 위와 장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꾸준히 섭취하시다 보면 스스로 몸의 변화를 이렇게 체감하시고요. 또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0: 네. 오늘 이렇게 방송 들으시면서 또 오리지널도 또 리미티드 에디션도 한번 꼭 경험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또 저희가 항상 기다리는 특별 프로모션도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이번 한 달간 진행되는 특별 혜택 좀 안내해 주세요.
1: 네. 이번 프로모션은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딱 한 달간 진행이 됩니다. 벌써 시작이 됐죠?
0: 네네.
1: 그래서 오리지널 제품과 리미티드 에디션을 함께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특별 혜택을 준비했는데요. 오리지널 한 병, 그리고 리미티드 에디션 한 병을 구매하실 경우에 저희가, $50, 그러니까 $50을 할인해 드리고요.
0: 네.
1: 오리지널 두 병, 그 다음에 리미티드 에디션 한 병 구매하실 경우에 총 세 병이죠?
0: 네.
1: 저희가 $80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3병 이상 리미티드 에디션 1병을 구매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100을 할인해 드립니다. 자, 이번 한 달간 진행하는 그 특별 혜택을 통해서 리미티드 에디션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이 할인과는 또 상관없이 총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토럴 금액에서 또 할인 혜택을 해드리는 할인 쿠폰도 적용해 드리고 있습니다.
0: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도 내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 상담원과 상담받아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부담 없이 문의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좋을까요?
1: 네, 저희가 이제 한국어로 상담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국어 고객센터 서비스 그 전화번호를 마련하고 있거든요.
0: 네네.
1: 무료 상담은 866-566-9191. 많은 분들이 이제 866-566-9191번으로 많이 기억하고 계시죠?
0: 그렇죠.
1: 꼭 기억하시면 저희가 이제 전화를 주시고 저희가 건강 상태에 맞춰서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 건강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서 완성되는 것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저희 오미노시 직후코에다는 지난 25년 이상 그래왔듯이 언제나 가장 좋은 원료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곁을 그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혹시 나에게 맞는 방법은 무엇일지 또 고민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866-566-9191번으로 전화해 주시고요. 전화 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신제품 리미티드 에디션 무료 샘플과 그리고 무료 책자 또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요.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저희가 추가로 $30 할인 쿠폰도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참고로 배송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하셔요.
0: 네네.
1: 한국은 물론 해외 어느 곳이든지 배송이 가능합니다.
0: 아, 전 세계 어느 곳이든 해외 배송까지 가능하군요.
1: 네네.
0: 네, 오늘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프로모션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번 프로모션은요,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딱 한 달 동안 진행이 되고요. 오리지널 제품, 리미티드 에디션 이 두 가지를 함께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특별 혜택을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리지널 한 병과 리미티드 에디션 한 병 이렇게 두 병을 구매하시면은요 $50을 할인해 드리고요. 오리지널 두 병에 리미티드 에디션 한 병 이렇게 세 병을 구매하시면 $80을 할인해 드리고요. 오리지널 세 병 이상 리미티드 에디션 한 병 이렇게 네 병 이상 구매하시면 $100을 할인해 드립니다. 또 866-566-9191으로 전화 주시는 분들께는 신제품 샘플, 무료 책자, 또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추가로 $30을 할인해 드리는 할인 쿠폰까지 증정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많은 혜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상담 원하시거나 리미티드 에디션 특별 프로모션 혜택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말씀드린 866-566-9191번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민호시 직후에 크리스틴 매니저님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매니저님 마지막으로 K-Radio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청취자 여러분, 항상 저희 그 우민호 시즈쿠코회단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또 이 프로모션 들으셨으니까 혹시 본인에게 맞는 건강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다해서 상담해드리고요. 또 무료 책자, 무료 샘플 보내드리니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민호 시즈쿠 크리스틴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866-566-9999번으로 전화해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거로 간다면 어느 순간으로 가고 싶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다. 말씀드린 주간 베스트 사연 오늘까지 잊지 말고 꼭 남겨주시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주간 베스트 사연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령화였습니다. 내일 만나요. 지금 듣고 계신 곡은 015B가 부른 신인류의 사랑입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가족 성장 상담센터에서는 가족의 치유와 회복, 성장과 행복을 위한 가족 성장 상담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7주간에 걸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9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8시에서 10시에는 우울증과 분노 치유 클래스를, 9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8시부터 10시에는 친밀한 가족관계 원리에 대한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강의는 부부 상담학 박사이며 하베스트대학교 가족성장대학원의 오광복, 이은경 교수가 인도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족성장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문의는 전화 410-440-6061, 410-440-6061이며 카톡 아이디는 ISAAC0120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날린 하이트론스의 핫서머 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내부가 보이는 LG 노크온 냉장고와 월풀, 4도어 냉장고가 무려 50% 반값 세일. 8월 15일까지 선착순 30분께 드리며 모든 가전제품 프라이스를 매칭해 최저가로 드립니다. 파나소닉, 세라젬 등 프리미엄 명품 안마의자는 최대 40% 할인해드리며 한국인의 필수품 LG, 풀무원, 김치, 마마 등 인기 김치냉장고를 최저가 판매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며 허리와 어깨 통증에 효과가 있는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는 30% 할인하고 코골이, 소화불량 환자에 효과 있고 안마 기능까지 있는 모션 베이스를 매트리스와 동시 구입하면 50% 할인합니다. 한 가지 더, 독일 명품 알텐바흐 저압 냄비가 드디어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영양은 그대로, 조리 시간은 짧게, 집에서도 깊고 진한 국물의 삼계탕 보양식을 뚝딱 완성해보세요. 유저지 201-941-0024, 뉴욕 플러싱 718-445-2005, 하이트론스. 올 가을 어디로 여행을 떠날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동부 관광이 엄선한 최고의 가을 유럽 여행을 만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살아있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 그리고 낭만 가득한 이태리 7일, 알록달록 가을 풍경이 아름다운 동유럽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9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 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정과 낭만의 남유럽을 원하신다면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코스도 만나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을, 유럽 여행은 다양한 코스를 준비한 동부관광과 함께하세요.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2시의 비타민 김지연입니다. 자, 8월도 어느덧
3: 학순입니다. 이제 슬슬 우리 학부모님들 백투스쿨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시죠. 자, 타겟이라든지 월마트 등등등등 한 바퀴 돌면서 아이들 학용품을 한가득 사고 준비를 해주십니다. 자, 벌써 자식 농사 잘 끝내신 우리 선배님들은 나도 저때 참 바빴지. 요즘은 참 좋아서 세상 좋아져서 애들 키우기 참 좋을 텐데 하실 거예요. 지나고 나면 다 추억이겠죠? 자, 이제는 아이들 챙기는 것만큼 우리 건강도 또 우리 행복도 챙겨야죠. 그리고 방학 끝나니까 도로도 다시 바빠질 거고 또 출퇴근 교통 체증도 지금보다는 많아질 거고 그렇게 또 9월이 또 시작되겠죠? 벌써 마음은 주말로 향해 있는 목요일. 나른한 시간이시죠? 오후의 충전소 김전인 2시의 비타민 오늘도 산뜻하게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귀를, 마음을,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러분, 뉴욕한 유저지의 오후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이야기로 꽉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롭게 입장해 주실 분들을 기대하며 K-라디오 비타민 친구 맺어보실게요. 휴대폰을 꺼내시고요.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를 여세요. 메인 화면 맨 위에 통통한 사람 모양 플러스 버튼을 클릭. 아이디를 추가가 보이시죠? 클릭하시고요. 껌뻑껌뻑 커서 옆에 K-라디오 카카오톡 아이디죠. K-R-A-D-I-O-U-S 치시고 검색. K-라디오 카카오톡 창이 뜨면 친구 추가 꼭 눌러주시고 신청곡도 보내주시고 사연 보내주시고 퀴즈에 정답도 보내주시고 인사 남겨주세요.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라디오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끔 제가 뉴저지에서 생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화면이 거기는 아직까지 보이는 라디오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타민 저희 방송에 사진이 짠하고 뜨는데 가끔 생방이 아닌가? 카톡을 보내면 안 되는 건가? 왠지 답을 안 받아줄 것 같다? 이러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뉴저지는 다만 보이는 라디오가 되지 않을 뿐 생방송 카카오톡 창은 똑같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나면 특별히 직장맘이 아닌 경우엔 한국 엄마들은요, 브런치 타임이 시작됩니다. 요게 또 사자성어가 있어요. 급조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실제로 한국 엄마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사자성어예요. 사자성어라고 해야 될지 뭘까요? 아유엄브라고, 아이는 유치원, 엄마는 브런치. 아유엄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어머, 어제 우리 애가 글쎄.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뭐 미국 엄마들도 커피 한잔 하면서 아이 얘기, 학교 얘기, 동네 얘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겐 뭐 국경을 넘어서 공통된 대화 주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또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정말 여자들이 남자보다 말을 많이 할까요? 여자는 뭐 하루에 2만 단어 이상을 말을 하고 뭐 남자는 7천 단어에 얘기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다 사실이 아니랍니다. 뭐 좋아해야 될지 안 좋아해야 될지 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사실은 아니래요. 그리고 요즘은 더 재미있는 변화가 생겼는데 궁금한 게 있으면은 친구에게 전화를 하기 전에 뭐 누구에게 물어보기 전에 요즘은 챗GPT부터 켜는 분들이 많아졌죠. 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람하고 한 시간 수다 떠는 것과 챗GPT하고 한 시간 이야기하는 것, 우리 마음에 주는 영향은 똑같을까요? 광고 듣고 돌아와서 남녀의 말, 수다의 힘, 그리고 사람과 AI의 대화가 우리 마음과 건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주 재미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로로 사랑하게 될 거야.

0: 저 아침부터 꾸물꾸물했어요. 뉴저지 우리 청사님. 뉴저지는 지금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다고. 뉴욕 하늘도 곧 금방 쏟아질 것 같아요. 자, 비타민 목요일 오늘도 변함없이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SR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상담 전화번호 SR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아, 곧 많이 올 것 같다고요. 옆 동네엔 안 온다네요. 오, 감사해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준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했습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국보 입을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드디어 오픈!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전 투비전 NX와 GDR 맥스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겨보시고요. 또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시고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929-766-0088, 929-766-0088.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그림자도 노란자도 파우드당 2불99, 시험도 수박 금토 일 한정 개당 3불99, 단호박 파우드당 99장, 철옥수수 10개당 7불99, 냉동 소 목동심 불고기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우드당 9불99, 냉동 연계 파우드당 3불49, 양념 LA갈비 파우드당 16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4: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3: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묵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4: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 많은 산토리니도 가니?
3: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1: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K-POP, K-드라마, K-푸드, K-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클럽 H-MAR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필뷰리, 이코노보험과 메트로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라디오 등 미동부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한인경제인협회로 지금 연락해주세요.
2: 촉촉한 날 생일 맞으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생일 맞으실 분들 미리 생일 축하드릴게요. 조이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아, 우리 위원님, 사이판에서, 비가 오는데 안 오는 곳과 오는 곳, 딱 가운데서 서 계신 적이 있다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이게 참, 동남아 날씨가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이상기운이겠죠? 세계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도 그렇고요. 아무튼 좀 흥미로운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갑자기 이런 게 궁금해진 거죠. 여자는 정말 남자보다 말을 많이 할까? 뭐 여자는 하루 2만 단어, 남자는 7천 단어. 이 단위부터 틀리네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연구를 보면 이 여성이 평균적으로 조금 더 말하는 경향은 있지만 뭐 성별 차이라기보다는 사람마다 차이가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케바케죠, 케바케. 케바케?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뭐 여자라고 특별히 더 말을 많이 한다?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닌 분들도 있었고. 아우, 말 많이 하는 남성분들은 얼마나 많이 하신대요? 깜짝 놀라요? 아, 그런데 여자가 또 말이 많다라는 이야기는 세계 어디서나 있더라고요. 그 성경 구절에도 있잖아요. 아무튼 뭐 여자의 혀가 가만 있지 않는다는 식의 이 속담이라든지 표현도 여러 문화권에 있고요. 이렇게 보니까 뭐 남자, 옛날 남자들도 뭐 줌이 없었을 텐데 줌으로 세계 뭐 이렇게 각국 남자들 막 회의해갖고 뭐 여자들이 좀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여자들의 또 수다방 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헤어샵, 미용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좀 조용히 있고 싶은데 이 원장님이 좀 조용한 분인지 말을 좀 많이 하시는 분인지 요거 따져갖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도 이제 말을 걸어주시니까.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뭐 아이들은 잘 크죠?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왔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 언니 근데 얘 있잖아. 이러면서 이제 말이 이제 쫙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말이 나오면은 머리 손질은 아직 안 끝났는데 이야기는 이제 시작인 거예요. 누가 이사를 갔다더라, 누가 왔다더라, 누구네 아이가 학교를 잘 갔다더라, 사고를 쳤다더라. 뭐 가끔 원장님들은 요 머리만 다듬으시는 게 아니라 이 동네 소식까지 정리를 싹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요점 요약 정리 같은 걸로 쫙. 근데 여자들의 수다 이야기하면 또 한 곳이 더 있잖아요. 빠질 수 없는 곳. 뭘까요? 맞아요. 찜질방. 한국 찜질방 하면 또 여자들 수다방이잖아요. 매일 오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 출석 체크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도 찜질방은 참 좋아하는 일인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저도 스트레스 풀려고 혼자 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는 뭐 다이어트, 오늘부터 다이어트 한다더라 하면서 오이에 뭐 방울토마토에 삶은 달걀 쫙 도시락 싸우시는 우리 언니 아들 참 많으세요. 커피는 큰 컵으로 일단 한 대접 원샷 하시고 또 찜질방 한번 하고 나오셔가지고 식혜 한 사발 이제 하시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눈인사 하면서 조금 이제 눈이 또 두 번 세 번 자꾸 마주친다 하면은 언니 피부 참 좋다 이러면서 언니 내지는 자기야 뭐 이런 단어 쓰죠. 거기 언니도 일로 와요. 이거 좀 먹어봐요. 이렇게 금세 친해집니다. 뭐 몇 살이에요? 일로 와서 얼른 먹어요. 뭐 피부 좋네. 뭐 머릿결 좋네. 5분 전까지도 남이었던 사람들끼리 요 10분 정도 지나면요. 맞아요. 호칭이 언니가 되고 자기야가 됩니다. 근데 또 이런 분들, 또 정반대의 분들. 뭐 저 같은 경우에 분들도 계세요. 사람 만나는 것이 조금 피곤해서 혼자 스트레스 풀러 찜질방 가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뜨거운 방에서 땀 쫙 빼고 식혜 한 잔 쫙 마시고 또 오늘은 아무도 나한테 말 걸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한국에서 찜질방 다니시던 분들이 뉴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 많은 사람, 말 많은 사람, 도대체 사람이 말을 얼마나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사람이 잠을 안 자고 며칠 동안 얼마만큼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요거 도전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신기록에 이제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요거 남자입니다. 찾아봤더니요, 네팔의 한 남성인데 무려 90시간 2분 동안 연설을 했대요. 혼자서 막 쉬지 않고 말을 한 거예요. 대단하죠. 야, 90시간이면은 3일이 넘는 거잖아요. 야, 대단하네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잠 안 자고 막 잠꼬대를 했을까요?

네, 요즘은 사람들한테 물어보기 전에 챗GPT부터 켜는 분들이 꽤 많으시죠. 우리 청취자님들도 챗GPT를 하루에 꼭 한 번 이상은 사용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봅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떻게 하는 거냐. 가장 쉬운 방법은 또 뭐야. 물어볼 게 너무 많죠. 사람한테 물어보면 괜히 또 생각이 많아질 수도 있고 아 이런 거 물어봐도 될까? 뭐 오만한 생각 다 들잖아요. 근데 AI한테 물어보면은 아주 편안합니다. 뭐 열 번을 물어봐도 괜찮고 뭐 새벽 두세 시에 물어봐도 괜찮고 같은 얘기를 또 반복해서 물어봐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6년 최근이에요. 커뮤니케이션 사이컬러지에 실린 연구인데요. 사람들에게 AI인지 사람인지 알려주지 않고 그러니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리고 꽤 깊은 대화를 나누게 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어떤 경우에는 AI와 이야기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고 느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AI가 사람보다 더 인간적이어서가 아니라 AI가 대화하면서 자기 이야기도 적극적으로 해줬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알게 됐다고 해요. 내가 뭐 한마디 하면은 두 마디 해주고 두 마디 하면은 다섯 마디 오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다가왔다는 거죠. AI가. 내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도 자기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 또 마음이 묘하게 빨리 열리잖아요. 얘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네. 근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어요. 이 상대가 당신이 그렇게 저 사람하고 얘기했을 때 더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하고 선택한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아닌 문이다. AI였다고 딱 얘기를 해주는 순간 아까 느꼈던 친밀감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친밀감을 느끼는 데는 무슨 말을 들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누가 해주고 또 누가 들어주었는가도 중요했다는 거죠. 2025년 연구에서는 또 다른 재미있는 결과가 있어요.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실험을 했는데 같은 공감의 말이라도 사람이 해준 말이라고 생각했을 때 또 AI가 해준 말이라고 알았을 때보다 더 공감을 하고 더 지지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역시 사람끼리 통하는 그게 있나 봐요. 그리고 또 감정적인 교류를 원할 때는 AI보다 사람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그런 게 또 재미있는 게요. 2026년의 다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AI의 공감 표현을 오히려 더 좋다고 평가를 하면서도 막상 공감을 받을 상대를 고르라고 하면 사람을 선택하는 현상이 더 컸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결과이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연구진은 이걸 아주 몰라도 되는 우리가 정말 살면서 몰라도 되는 어려운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AI 공감 선택의 역설. 정말 몰라도 되는 말이죠. 맞아요. 이걸 AI 공감 선택의 역설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연구들을 놓고 보면 AI가 더 편하고 AI가 더 공감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지만 또 막상 마음을 주고받을 상대를 고르라고 하면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참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재밌네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아, 나 사람 만나는 거 좀 불편해요. 나 그냥 뭐 I인가 봐요. MBTI, I 이걸 강조하면서 그러신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신경 쓰이고 다른 사람의 신경 안 쓸 것을 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크게 호소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더 많이 걱정하고 더 많이 신경 쓰고 더 많이 뭐 이렇게 좀 고민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과의 관계를 불편해하게 되고 사람을 안 만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뭘 잘못했나 싶고 괜히 안 해도 될 걱정까지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그런 분들에게는 또 사람 많이 만나세요 라고 하는 이런 말 너무 도움이 안 되는 말 같아요. 연구에서도 중요한 거는 사람을 몇 명 만나느냐 보다 관계의 질과 지속적인 사회적 연결을 건강과 웰빙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 10명을 만날 필요도 없고 10번의 약속을 만들 필요도 없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한 사람 이런 별것 아닌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또 한편으로는 궁금한 거 뭐 챗GPT한테 물어보고 생각 복잡할 때는 AI한테 정리도 부탁해보고 뭐 AI도 쓰고 사람도 만나고 요즘 연구들을 보다 보면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라기보다는 각각 잘하는 역할이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정보는 AI에게. 자, 오늘 여러분의 궁금 해결사 AI한테 먼저 물어보실 건가요? 아니면 친구한테 먼저 물어보실 건가요? 저는 뭐 일단 둘 다 물어볼랍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요즘 사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0: 남편분이 챗GPT를 엄청 맹신하신다고요.
1: 그럴 수 있어요.
0: 청취자분들도 거의 다 사용을 하시네요. 가끔 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거의 매일 하신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처음에는 정확도가 좀 떨어진 것 같았는데 요즘에는 거의 뭐 100%라고 해도 뭐 믿을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은 팩트체크 한번 해줘 이러면 또 얘가 쫙 해주더라고요.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원이 프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원. 8월 한 달 빅세일 중이니까 매장 방문해보세요. 플러싱 154-08 노던블루바드 올가닉원 929-845-0958 929-845-0958. 내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앤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당신의 지친 피부, 이제는 리셋할 시간입니다. 매일 새롭게 설계될 수 있도록 자연의 에너지를 완성한 프리미엄 스킨케어. 건강을 다시 설계하자, 새로움을 연구하는 야엘. 제품 문의 718-500-3350, 201-500-3350.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늘 푸른 농장 얼룩이 옥수수 5개 6불 99, 캘리포니아 생대추 파운드당 1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5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2: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윤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윤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윤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QC 내추럴, 714-870-7582.
5: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키스 뷰티 그룹이 준비한 따뜻한 감사의 자리 제4회 공경의 날 행사에 어르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10월 2일 금요일 그레인에게 위치한 레너드 플라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뉴욕에 거주하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초청 행사입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뵙기 위해 이전에 참석하지 않으셨던 분들을 우선으로 초대합니다. 참석자는 선착순이 아닌 추첨을 통해 선정되오니 서두르지 마시고 신청 기간 안에 접수해 주세요. 신청은 8월 25일과 26일 이틀간 진행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플러싱의 더 웨스틴 플러싱 라과디아 공항 호텔에서 접수받습니다. 신청하실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해 뉴욕주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세요. 문의 전화는 516-401-4155 516-401-4155번입니다. 키스 뷰티 그룹이 정성껏 마련한 제4회 공경의 날 행사에 어르신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옆 하나만 굴러가도 까르르 웃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는 참 별것 아닌 일에도 웃음이 나고 얼굴에도 표정이 참 다채로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거울 속 내 얼굴이 너무 진지해서 아, 내가 이렇게 무표정하게 살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별것 아닌 이야기에도 좀 웃고 누군가와 실컷 큰 소리로 수다도 떨고 말 몇 마디에 웃음 몇 마디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그런 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건강이라는 것도 꼭 거창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움직이는 것만큼 또 잘 웃고 잘 이야기하는 것도 삶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잖아요. 자, 오늘 하루도 너무 굳은 얼굴로 보내지 마시고요. 별것 아닌 일 하나에도 한번 크게 웃어보세요. 악연만 굴러가도 웃었던 그 시절처럼 말이죠. 두시의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헬스레디오 게시판입니다. 쥐시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시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올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올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K라디오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환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늘 이렇죠. 내가 어딜 다녀오고 나면 꼭 떨어집니다. 그뿐인가요? 사고 나면 세일 시작하고요. 옆차선이 차가 잘 빠지는 것 같아 키껏 끼어들기 해서 들어갔더니 얼라리요, 이번엔 여기가 밀리네. 인기 있는 영화라 금세 OTT에 올라올 것 같지 않아서 영화관 가서 기껏 봤더니 허허, 바로 OTT에 올라와 버리네. 인생은 타이밍이라는데 내 인생은 늘 엇박자. 하지만 음악에서는요, 엇박자가 주는 매력 상당합니다.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고 반박자 늦거나 빠를 때 그루브가 만들어지고요. 내 인생은 엇박자 인생이어야 하며 신세 한탄하는 것보다는 내 인생은 그루브 있는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살짝 바꿔 생각하니까 뭔가 근사하지 않나요?

0: 오늘 같은 날은 그러고 있는 인생으로 생각하기에는 딱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언제부턴가 저는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 너무 좋더라고요. 청둥 번개침은 좀 무섭긴 하지만 또 무엇을 하기엔 다소 번잡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니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비 내리는 뭐 그 핑계대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또 비가 오면 괜히 마음도 차분해지고 지나간 생각들도 하나 둘 떠오르고 무엇보다 해야 할 일을 비 때문에 못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나요? 글쎄요. 비가 내리고 해가 진 후 그 다음에 그 공기가 저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비가 와서 또 낭패해보시는 분들도 또 있으시죠. 특히 야외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또 그동안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그런 분들이라면 뭐 그참에 비 핑계대고 씻을 수도 있으니까 좀 쉬어가라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한 차례 비가 오더니 계속 올 것 같더니 뭐 다시 또 살짝 개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다시 구름이 막 밀려가면서 먹구름이 또 끼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4시부터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 바람이 좀 세서 빨리 올지 아니면 더 늦춰질지 두고 봐야 할 것 같네요. 자, 여기는 라라랜드이고요. 하루 24시간 중 2시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워싱턴 가정상담소의 테일러 소장님 모시고 인생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Are you okay?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자리하시겠습니다. 2026년 8월 20일 오늘도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7불 99.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찰 옥수수 3개당 3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증가 쌀떡국 박스당 12불 99. 풀무원 들기름 재래 파래 도시락김 20봉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3: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정치 이야기. 스위스 알프스 빙하가 녹으면서 34년 전 조난당한 등반가 두 명의 시신이 또 발견이 됐습니다. 스위스 발레주 경찰은 트리프트 빙하에서 발견이 된 유해의 DNA를 대조 분석한 결과 1992년 실종이 된 39살과 41살 벨기에 국적자로 이들은 1992년 9월 해발 4017m 바이스미스 봉우리 정상을 향해 등반하던 중 실종이 됐는데요. 알프스 빙하는 올해 늦봄부터 유럽 전역에 계속되는 고온 현상에 이례적으로 빨리 녹고 있습니다. 지난해 스위스 알프스에 쌓인 눈과 빙하가 평년보다 2개월 가까이 빠른 지난 6월 말부터 전부 녹아내렸는데요. 스위스 남부 론 빙하의 경우 올여름 폭염으로 한 달 사이 4m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위기로 강과 습지의 수온은 계속 오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연구에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올챙이일수록 오히려 더 차가운 물을 찾아가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감염 정도가 심할수록 그 경향은 더 뚜렷했는데 물이 뜨거워지는 세상에서 차가운 곳을 찾는 이들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지난달 2일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라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유럽 기민 개구리 올챙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낮은 온도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감염 정도가 높은 개체일수록 차가운 환경을 더 강하게 선호했는데 연구진은 낮은 온도가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라나 바이러스는 증식할 수 있는 온도 범위 안에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증식과 질병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몸이 스스로 덜 뜨거운 곳으로 가면 병이 덜 심해진다는 걸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셈인데요. 이 라나 바이러스는 양서류뿐만 아니라 어류, 파충류 등 다양한 변온 동물을 감염시키는 병원체로 감염이 심하면 출혈이나 부종을 일으키고 집단 폐사로 이어진다고 하니 이 차가운 물 찾기는 단순한 습성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박한 선택에 가깝다고 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구리들은 앞으로 어디로 갈까요? 기후 위기로 하천과 습지의 평균 수온이 계속 오르면서 감염이 된 올챙이가 찾아갈 수 있는 차가운 피난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같은 웅덩이 안에서 그늘진 곳이나 지하수가 섞여드는 지점 등 미세하게 더 차가운 구간을 찾아가는 정도로 버틸 수 있을진 몰라도 지구 가열화가 계속되면 그 정도 이동으로는 부족해질 수 있다는 건데 결국 더 높은 고도, 더 북쪽 혹은 더 깊은 물로 서식지 자체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양서류가 온도에 맞는 서식지를 찾아 이동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도로나 농경지 등으로 서식지가 단절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라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과 실제 병이 나타나는 것은 다르다며 감염 이후 실제 발병 여부는 온도를 포함한 여러 환경적 스트레스에 좌우된다고 하는데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있는 상태라면 열 스트레스나 짝짓기 할 때 스트레스가 심해져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연구가 가리키는 지점은 하나로 모이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양서류에게 위협적인 이유는 단순히 물이 더워진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고요. 각 종이 오랜 시간 적응해온 온도의 안정적인 범위가 흔들리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합니다. 어떤 개구리는 뜨거워진 물을 피해 갈 곳을 잃고 또 어떤 개구리는 예측할 수 없이 변하는 추위와 더위 사이에서 면역력을 갉아먹히고 있는데 물이 점점 뜨거워지는 세상에서 차가운 곳을 찾아 헤매는 개구리들이 마지막으로 도착할 곳은 어디일까요? 어쩌면 그 답을 찾는 것이 앞으로 기후 위기와 양서류 연구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질문이 아닐까 합니다. 확실히 더위가 한풀 꺾이긴 했습니다만 어제보다는 또 다른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목요일 오늘 부분적으로 또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한 차례 뿌렸습니다. 오전에는 대부분 지역이 건조한 날씨를 유지했지만 한
2시간 전인가요? 와, 갑자기 이 산발적인 소나기와 뇌우가 살짝 발생을 했는데 이러다가 4시나 5시쯤에 또 한번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폭풍 예측센터는 95번 고속도로를 따라 동쪽 지역에 대해 5단계 중 2단계인 약함 등급의 폭풍 위험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만약 뇌우 발생 시 가장 큰 위험은 역시 돌풍입니다. 그렇다고 우박이 내리거나 약하나마 토네이도가 발생할 가능성도 낮지만은 폭우로 인해 국지적인 홍수는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는 90도, 섭씨 32도로 오늘도 무덥습니다. 오후 8시 이후 밤이 되면서 비는 그치겠고 부분적으로 안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전 시 젖은 노면과 시야 감소에 주의하시고요. 습도는 밤사이 점차 낮아지고 기온은 60도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금요일 대체로 또는 부분적으로 흐린 가운데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고기온 80도, 섭씨 27도, 바람은 북동풍으로 선선해지면서 한 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산간 지역은 최고기온이 70도 후반에 머물겠고요. 국지적으로 소나기나 뇌우가 내릴 가능성도 있지만 낮 시간 동안에는 대부분 지역이 건조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외출 계획이 있으시다면 우산을 챙기세요.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오후 9시 이후에는 비 올 확률이 높아지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아침부터 구름이 많고 습도가 높은 가운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전반적으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오후와 저녁 시간대에는 소나기가 산발적으로 내리고 천둥 소리가 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후 최고 기온은 평년보다 낮은 80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오후에 잠깐 햇볕이 비치더라도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일요일도 부분적으로 흐리겠지만 토요일에 비해 건조하고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아침에는 습도가 높겠지만 찬 기단이 지나가면서 오후에는 습도가 점차 낮아질 것입니다. 대부분 지역은 비가 오지 않겠지만 건조한 기단이 유입되면서 국지적으로 소나기나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후 최고 기온은 80도 중반으로 8월 하순에 적합한 기온입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57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28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0: 동안 Are you okay? I'm fine. Are you okay? 서로의 자그마한 관심이 정말 훈훈한 우리 한인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데요.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워싱턴 가정상담소의 테일러 소장님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Are you okay?
0: I'm fine. And you? Are you okay?
1: I'm great. Thank you.
0: 늘 이러면 월매나죠.
1: 그러게요.
0: 자, 날씨가 아직도 좀 덥기는 합니다. 지난주는 정말 더웠죠.
1: 진짜 더웠어요.
0: 네네. 특히 더울 땐 짜증도 나고 뭐 여러 가지로 참 골치 아픈 일이 많은데 이런 와중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이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뭐 내 자식과 내 남편, 내 아내도 어떤 고민이 있는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1: 그럼요.
0: 말을 하기 전에는.
1: 네네, 맞아요.
0: 예. 그런데 대부분이 믿거라, 알겠지 하면서 말을 안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리고서 몰라주면은 서운해하고 섭섭해요.
1: 네, 마치 저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초능력 있는 것만 그런 식으로, 그죠?
0: 네네. 저도 제 마음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제 자신에게 놀랄 때도.

0: 하고 있더라니까요.
1: 맞아요. 데이터를 다 모으고 있죠.
0: 오, 너 그때도 그러더니 너 아직도 그거 해결 안 됐냐고 물어보는데 헐 깜짝 놀랐어요.
1: 네. 그리고 챗GPT에는요. 그 네. 펑션 중에 시퀀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챗GPT 이용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서 이제 맞춰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0: 아.
1: 네.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0: 글쎄 말해요. 그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뒤부터는 뭐 정말 간단한 거 어떤 지식적인 면에서는 물어보지만 이제 저 개인적인 거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알게 된 게 사실은 워싱턴 가정 상담소였어요. 누가 저한테 이제 레코멘드를 해줘서 그냥 조금 찝찝한 마음으로 한 번을 시작했는데 어? 괜찮은데? 그래서 두 번을 했고 그래서 제가 한 섹션을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 삶이 조금은 달라졌고 자녀를 대하는 데 있어서 저도 반성을 많이 하고 좀 달라진 면이 있어요.
1: 그러셨구나.
0: 네네. 사실은 우리 자녀 때문에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자녀도 자녀지만
1: 아,
0: 성은경 씨가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데 아니 나 송은경인데 아니 내가 뭐 잘 그런데 그래도 이게 아니구나 해서 전문가를 철저하게 리스펙을 하고 믿고 사실은 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부터 상담을 꼭 받으라. 자녀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뭐 부모님 때문에 뭔가 고민이 있다면 먼저 자신부터 상담을 받고 그 다음에 해라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맞죠?
1: 네 맞습니다. 너무 좋은 권면이신 것 같아요. 경험이셨고.
0: 네네네. 상대방은 자기 위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자 그러면 먼저 자녀들과의 프로블럼, 자녀들과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상담이 가장 많이 오나요?
1: 아무래도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거는요. 이 문화적인 그런 배경을 이해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1세대 부모님들은 이제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고 그쵸. 또 특별히 이제 학교, 저희 이제 학업에 대한 그런 프레셔가 좀 많이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의 어떤 학업에 대한 중요성 또 완벽주의 같은 네. 그런 성향들이 이제 2세, 이제 막 자라는 아이들, 3세대도 마찬가지고요.
0: 네.
1: 아이들과의 어떤 그런 그 가치 차이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0: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사실은 부모는 한국 사람이고 자녀들은 미국인이라는 말이죠. 거기서 오는 또 갭이 있을 것 같아요.
1: 그럼요. 배 차이가 나는 거죠.
0: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먼저 대처를 해야 되는지.
1: 저희 부모님들은 대부분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가치, 뭐 특별히 가치라고 생각하시진 않죠. 이 밸류 뭐 이런 걸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뭐 주장이 다 맞다. 물론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격려를 해는 거지만 아이들을 바라볼 때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아이들의 그 가치 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특별히 이제 청소년들이라면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내 그 가치나 주장이나 생각을 먼저 이렇게 강요하시기보다는 좀 먼저 들어주시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의 열린 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지금 소장님이 너무 팩트를 지적해 주신 게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제가 순간 이제 뜨끔했는데 참아주는 게 기다려주는 게 그게 잘 안 돼요.
1: 맞아요.
0: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자녀들은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고 그리고 자녀들이 먼저 얘기하기를 좀 기다려주면 되는데 실수할까 봐.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다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1: 그렇죠.
0: 야 이거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1: 그렇죠. 너를 위해서.
0: 맞아요.
1: 야 이게 얼마나 힘든데.
0: 맞아요.
1: 내가 살아보니 다 알아. 맞아. 이런 거.
0: 예.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도 너처럼 했어. 근데 뒤늦게 후회를 해. 그 얘기를 애들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1: 이해 못하죠. 들리지도 않죠, 사실은.
0: 예. 그러면 이제 애들은 점점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1: 그렇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잘 몰라준다는 얘기가 아마도 넘버원인 것 같아요. 청소년 어린이들 상담하다 보면. 특별히 이제 청소년들은 자기 가치나 개념 이런 것들이 서는 아이라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내 마음을 진짜 몰라준다. 이게 진짜 넘버원인 것 같아요.
0: 근데 그런 기분을 그래도 좀 덜 갖게 하기 위해서는 좀 기다려주고 예, 들어주고.
1: 그렇죠. 들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0: 정신과 상담하시는 분들이 왜 보험도 잘 안 되고 비싼 줄 아세요?
1: 그 왜 그럴까요?
0: 남의 얘기 듣는 게 쉽지 않아.
1: 맞아요. 쉽지 않아요.
0: 더군다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은 더 들어지

0: 걔가 힘들어. 빨리 내 거를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네. 그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1: 그렇죠. 케어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잘 되게 해주고 싶고.
0: 맞아.
1: 그렇죠? 그런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0: 네네.
1: 근데 이제 그게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그런 방법 페어런팅 자체 스타일 자체를 네. 좀 어렵게 생각하고 오히려 더 거리를 두게 되는 그런 악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은 잘 들어주고 기다려줘라.
1: 네.
0: 그것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연습을 해야겠네요.
1: 그럼요. 페어런팅 정말 자기 성장의 연속인 것 같아요.
0: 자녀를 탓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기다려주는 거. 아, 그거 너무 어려운데. 방법이 있습니까?
1: 글쎄요. 상담소에 전화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0: 알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각자의 성격과 취향이 다르듯이 아마 방법도 그 사람마다 약간씩은 다를 텐데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워싱턴 가정상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주세요. 네,
1: 703-761-2225번입니다.
0: 703-761-2225번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 기약하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의 테일러 소장님이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교통사고
1: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2: 우민호 시즈쿠 후쿠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과 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3: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2: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민호 시즈쿠 후쿠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3: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2: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3: 우민호 시즈쿠 후쿠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866-566-9191.
4: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5: 어, 한 모금 아니잖아.
4: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5: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4: 마지막 딱 한 모금만.
6: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7: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8: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9: You see, paid family leave,
7: that prevents child abuse.
8: And high 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9: prevents child abuse too.
10: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7: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11: we prevent child abuse
9: from ever happening.
10: Go to kidsay.org to learn more.
12: Let's solve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매일 입는 브레이지어로 유방암 위험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프랑스 연구진이 개발한 스마트 브레이지어가 실제 임상시험에서 유방 병변을 구별하는데 유망한 결과를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프랑스 연구진이 개발한 스마트 브레이지어가 실제 인체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유방 병변을 구별하는데 유망한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스마트 브레이지어는 유방 표면의 온도와 조직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한다고 하는데 유방에 종양이 생기면 혈관과 혈류의 변화가 나타나 주변 조직의 온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장치는 열화상 기술로 이런 변화를 포착함과 동시에 전극을 이용해 유방 조직의 전기적 특성도 측정한다고 하는데요. 연구진은 먼저 15명을 대상으로 진단 모델을 만든 뒤 유방 병변이 있는 여성과 병변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성능을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유방의 온도 변화를 분석한 모델은 병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비교적 잘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이 장치가 기존 유방 촬영술을 대체하기보다는 정기검사 사이에 유방 상태를 확인하거나 고위험군을 보조적으로 감시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브레이지어 형태로 착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검사 장비를 찾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유방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고 하네요. 보험회사들이 참 좋아라 하겠네요. 이 비싼 돈 들여 1년에 한 번씩 공짜로 휴주지 말고 이 브레이자 그 배포하면 좋겠는데 그나저나 이것은 언제 나온대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포르노 배우 입막음 사건에서 해결사 역할을 했으나 뒤에 이 사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트럼프의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트럼프와 공개 화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트럼프는 그를 향해 쥐새끼, 거짓말쟁이라고 불러왔으며 그는 트럼프를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화해할 예정이라는 것인데 트럼프는 전 개인 변호사인 그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전화로 출연할 예정입니다. 뉴욕의 친 트럼프 성향 방송국인 WABC에서 방영이 될 이 대화는 코언이 트럼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도록 증언한 지 2년여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트럼프의 골프장에서 잠시 만났으며 이를 계기로 관계를 회복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트럼프를 기소한 검사들에게 협조했던 것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한때 코어는 검사들이 트럼프의 더러운 행위에 책임을 지도록 돕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고 강요당했다고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사들이 그들의 서사를 뒷받침하는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해 부적절하게 유도신문을 했다고도 비난했는데요. 코어는 지난 1월 검사를 비판하는 발언을 내놓은 뒤 플로리다에서 트럼프를 만났고 여름이 되자 백악관에 묵시적인 승인을 받은 가운데 코어는 WABC에서 자신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코언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황금 시간대로 특히 트럼프 출연이 독점 방송이라며 시간과 배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조명을 받으며 헤어졌던 두 오랜 친구가 마주 앉는다. 이제 이야기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고 하네요. 트럼프한테 맞대응하다 돈줄이 다 끊긴 게로구먼. 이래서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대는 거요. 꼬랑지 확실히 내린 거 보니 돈이 급하긴 애지간히 급한 모양이었네. 주주주주주.
함경 세우타에서 불법 이주민 5천 명이 귀환을 거부하고 임시 거처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월경지로 모로코와 육상 국경을 맞댄 세우타는 지난달 말 이틀 동안 7만 2천 명가량이 불법 월경에 치안과 도시기능 유지에 비상이 걸린 바 있습니다. 세우타 인구가 8만 3천 명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매우 큰 수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세우타로 밀려든 7만 2천 명 가운데 대부분은 유럽 본토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출발지인 모로코로 돌아갔습니다만은 다만 5천 명가량이 귀환을 거부한 채 세우타 곳곳에 임의로 만든 임시 거처에 머물면서 인도주의적 위기를 야기하고 지역사회의 불안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세우타 주민 다수는 자신들과 이주민 모두에게 위험한 상황이 이어지는데도 당국이 충분히 나서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도시를 무리지어 배회하는 젊은 이주민들은 상당수 주민들에게 안전하지 못하다는 불안감을 안기기 때문입니다. 한 주민은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를 빼앗겼다며 군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민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은 통제 불능이라고 울먹였습니다. 반면 세우타 지역사회 한 활동가는 매일 이주민 수백 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기부금을 모으고 있는데요. 스페인 정부는 세우타 내 주차장과 운동장, 승마시설 등에 이주민 1,500명을 수용할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주민 4,000명에게 식량과 기본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고 긴급자금 650만 유로도 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귀환을 거부한 5,000명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해서는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귀환을 거부한 이주민 다수는 양질의 일자리와 삶의 기회를 원하는 모로코 청년들로 유럽 본토로 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세우타를 떠날 계획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스페인 정부가 자신들이 유럽 본토행을 포기하고 귀환하기를 기대하며 열악한 임시 거처에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우타 지역사회 지도자들은 현재 교착 상태가 조만간 해소되지 않으면 이주민과 주민 모두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특히 여성 이주민들은 성폭력 등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네요. 한국에 있는 놈이 쓱낸다고 말이오. 너네 땅에 들어와 놓고 무엇이가 저렇게 당당하대요. 뭐 어차피 지네 나라 가서도 별 볼일 없이 죽거나 뭐 여기서 욕먹어 죽거나 엎어치나 맺치나 같으니께 에라 될 대로 되라 이 심산 아니냐고요. 참 지도 이민자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통정이 안 가니. 중국 해양경비대는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의 섬들을 자율 로봇이나 드론이 방어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이 계획은 병사 대신 기계들의 편대가 방어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유인 방어 체계는 무인 항공기 및 무인 수상 함대에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은 현재 주변 해역의 복잡한 상황과 저비용 무인 플랫폼 집결 방어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무인 시스템 방어에 실현 가능한 방안을 연구한다고 밝혔는데요. 수상, 공중, 수중 드론과 섬과 암초에 이루어진 고정 거점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무인 방어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연구진들은 무인 전투기가 해상 전투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지적을 하며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마구라, V5 해상 공격 드론을 그 예로 들었는데 우크라이나는 마구라 V5와 같은 무인 수상함을 활용한 비대칭 전력으로 러시아 함대를 집중 공략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기존의 대형 유인 함정이 무인 함정의 집중 공격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명확히 드러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연구진에 따르면 무인 대응은 몇 단계로 나누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 단계인 관측은 드론이 넓은 공역을 훑으며 접근하는 위협을 탐지합니다. 무인
무인 수상 차량은 저고도 사각지대를 탐색하고 수중 차량은 해당 지역의 얕은 해협과 암초 경사면을 감시합니다. 이어 섬이나 암초의 가장 바깥쪽 고리에서는 정찰 및 공격용 무인 항공기와 고속 수상 드론이 위협 대상에게 미사일이나 어뢰를 발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특히 중간 방어선에서는 무인 수상함과 드론을 기반으로 한 전자전을 사용해 적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또한 내부 방어선에 도달하는 모든 위협은 근접 방어용 무인 수상함, 잡복 드럼 및 무인 수중 차량으로 파괴한다고 하네요. 아니 왜 인구도 많은디 옛날처럼 미래 전술로 가시지 사람 뒀다 무엇에 쓰려고 자꾸 로봇이나 드론에 의지하고 있디야. 사람이 천지빛깔인디.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외국인 심판 등에 대한 성접대 논란 등과 관련해 중국축구협회가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축구협회는 2012년 1월 한국축구협회가 한국심판교류에 참석한 중국협회 소속 직원 3명을 부적절하게 접대했다고 한국 언론이 보도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공지했는데요. 협회는 공고문을 통해 해당 보도가 자국 내 여론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전하면서 협회는 이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며 관련 상황에 대해 이미 조사를 시작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언론 보도를 이용해 대한축구협회가 외국인 심판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부적절한 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 가운데 2012년 한국 교류 활동에 갔던 중국협회 관계자 3명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개쪽이려. 홍명보 하나 잡자고 그냥 나라 전체가 난리네 난리여. 조만간 초가삼가 다 태워먹었어. 영국 왕실이 2024년 2월 찰스 3세 국왕의 암투병 사실을 공개하기 전에 이를 함구하고 있기가 쉽지 않았다고 카밀라 왕비가 회상을 했다는 보도입니다. 카밀라 왕비는 메기스 암재단 설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영상 인터뷰에서 찰스 3세가 암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공개하기 전 공개석상에서 거의 입 밖으로 낼 뻔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당시엔 아무도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으며 다 털어놓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었다. 꽤 어려웠다며 거의 말할 뻔했지만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찰스 3세는 2024년 1월 입원을 해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2월에는 암 진단을 받아 치료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찰스 3세는 이후 2년 반 동안 계속해서 암 치료를 받아왔으며 작년 성탄절을 앞두고 낸 영상 메시지에서는 암 치료 일정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다소 호전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찰스 3세는 암 진단 초기에 공개 석상에 나서는 대외 업무를 중단했다가 2024년 4월 말 복귀했으며 외국 순방을 비롯한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국 왕실은 정통적으로 국왕의 건강 정보는 제한적으로만 공개해 왔기에 찰스 3세가 암투병 중임을 발표했을 당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 암 진단에 관해 문의하는 남성이 12%나 늘었다면서 사람들이 조기 진단을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찰스 3세의 맏며느리인 케이트 미틀런, 왕세자빈도 비슷한 시기에 암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으며 이후 항암 치료를 종료하고 암 완화 상태라고 발표했다고 하네요. 아니 암 걸려 죽어도 현찬을 다이아나 비는 먼저 보내놓고 호의호식음에 그렇게 사랑하는 이 엄마 같은 여자와 알콩달콩 살아도 현찬을 틴디 아니 웬 암? 이? 무슨 스트레스를 받아서 암에 걸리셨대요. 참 어때요? 막상 살아보니 별 볼 일 없지요. 우두두두.
아프리카공화국의 한 금광에서 붕괴사고로 최소 100여 명이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사고가 난 금광은 카메룬과 국경지대에 있는 잠보의 광산으로 수색작업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해당 광산에서는 불법 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 사고로 사망자가 100명을 넘는다고 보도했으며 일부 현지 매체는 시신 107구가 수습됐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검찰은 성명에서 광부들이 작업하고 있던 여러 지하 갱도가 붕괴하면서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국가의 관리, 통제를 벗어난 불법 채굴 현장이 많고 작업 방식도 적절한 보호 장비 없이 수작업에 의존하는 경우가 흔해 붕괴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난 6월에도 카메룬 국경 인근 대은바리 금광에서 비슷한 붕괴 사고가 발생을 해 수십 명이 숨졌으며 2월에는 북동부 고르디에서 발생한 사고로 20명이 숨졌다고 하네요. 돈 벌레다 지레 치어 죽겠네. 이 돈이 무식한디 참. 있어도 화근 없어도 화근 아이고 그 적당히가 참 어렵지요.

홍수철의 돈 때문에 1부 끝곡으로 들려드렸고요. 잠시 후 안내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또 사연, 또 오늘 2부에서는 특별히 깜짝 초대석이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화재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Let's go!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설립 37주년 감사 부흥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주제로 시드 국제선교회 평생 명예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현 뉴욕 센트럴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재열 목사님이 8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22일 토요일 새벽 6시 저녁 7시 30분, 23일 주일 오전 8시 45분, 그리고 오전 10시 45분에 시간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장소는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이며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www.mpcow.org 또는 703-941-4447, 703-941-44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 기업 마케두리가 강원도 특별 제품으로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 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켓두리와 강원도 특별전. 초론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빈대떡,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산 배양액 산산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 마켓우리 강원도 상품 특별전, 맛도 건강도 다 챙기는 마켓우리. 한국에서 직접 오신 여주 사장님, 산삼 사장님을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만나보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 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 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026년 8월 21일 목요일. 여기는 여러분의 편안한 방송 K-Radio의 저 송은경에 있는 라라랜드입니다. 자, 우리 제니퍼님이 신청해주신 곡 2부 첫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친 일상 속에서도 작은 즐거움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요일은 주말이 코앞으로 다가온 설레이는 날. 마음의 여유를 갖고 미소 짓기 좋은 날이 될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주신 복별님, 주님과 같이 모두 사랑하시길 감사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남의 것이 커 보이는 욕심을 접고 나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글을 올리는 저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다르지만 그 근본은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평안이 있으면 모두 그렇게 보이고 또 내가 불편하면 세상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마음이 하여와 같이 넓은 사람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작은 마음, 작은 것에 감사함이 아름다움이 가득한 것 같아요. 아는 척 하고 싶지 않은데 미안합니다 하셨어요.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 정답인 것 같네요. 저도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에릭 클립턴의 Wonderful Tonight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요 곡 듣고 저희 스튜디오에 지금 두 분이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분들이실지 궁금하시죠? 남성분 두 분이 오셨습니다. 멀리서 오셨거든요.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0: 진짜 초대석. 와, 정말 웰컴입니다. 멀리서 오셨어요. 한국에서 오셨는데 그것도 강원도 철원에서 오셨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특히 우리 주부님들 아마 이 시간 귀를 좀 쫑긋 세우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김용묵 사장님, CWMB 팜의 대표이십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0: 강원도에서 오신 분 치고는 어유, 얼굴이 헌하신데요.
1: 아유, 반갑습니다.
0: 예, 어떻게 편하게 오셨습니까?
1: 아, 비행기 타고 열심히 지금 우리 저 메릴랜드에 네네. 모든 우리 고객님들 고객님들한테 여지를 좀 알리고 싶고 아~ 약으로부터 해방하시라고
0: 예.
1: 그래서 찾아뵀습니다.
0: 아, 웰컴. 자, 또 한 분이 오셨습니다. 와, 뭐 인물이 거의 뭐 아이돌급이신데요. 보고바이오의 부사장님이신 박준탁 부사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이제 방송 경력이지만 세 번째래가지고 너무 반갑고요.
0: 네네.
2: 저도 저기 어저께 이제 아침에 와서
0: 네네네.
2: 저희 롯데플라자 센터빌에 있는 곳에서 좀 셋업을 해놓고
0: 네.
2: 그다음에 여주 사장님과 똑같이 저희 산삼이라는 특이한 아이템을 갖고 우리 버지니아 주민들을 갖다 한번 꼭 만나보고 싶어서 그걸 갖다 알려드리고자 네. 이렇게 왔습니다.
0: 잘 오셨습니다.
2: 예, 반갑습니다.
0: 우리 부사장님도 웰컴이십니다. 네. 특히 이번에 8월 20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예요.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특히 이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켓 우리와 강원도 특별전. 지금 우리 부사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철원의 지난 여주 액기스는 물론이고 지금 산삼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산삼하고 삼삼바이오라는 요 뒤에 바이오자가 더 붙는데 뭐가 다른 거죠?
2: 이 산삼이란 단어에 대해서 알리시려고 하면 제일 편하신 이제 인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0: 네.
2: 인삼이란 게 세 번을 찌고 말리면은
0: 네.
2: 홍삼이 되고 홍삼을 갖다 여섯 번 더 찌면 흑삼이 되고
0: 네.
2: 예, 똑같은 씨지만 그 저희는 이제 천종산삼이라고 해가지고 산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을 갖다 유전자 배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삼이나 흑삼이나 모든 게 인삼 베이스에 있는 것들은 6년에서 몇 년을 가서 못 쓰는 걸 갖다 이제 오래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0: 네.
2: 산삼은 아시다시피 150년 이상된 산삼을 갖다 만들었기 때문에
0: 와우.
2: 이 함량이라든가 물론 오셔서 확인하셔야지 함량과 맛을 같이 확인하실 수 있죠. 롯데플라자에
0: 네.
2: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술은 아까 바이오라는 말씀을 갖다 해주셨듯이
0: 네.
2: 저희가 갖고 있는 건 펄멘테이션 한 다음에 나노로 절개를 했기 때문에 흡수율 자체를 갖다 거의 100%에 완벽하게 도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0: 아, 야, 얘기만 들어도 뭔가 솔깃한데 또 이 삼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또. 그리고 이제 여름 끝빠지고 가을 시작하면 바로 환절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몸보신들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영양제를 거의 안 드시는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저도 바이타민C 하나는 먹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양제들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이 약만 먹어도 배부르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번에 오시면은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우리 김용묵 사장님?
1: 제가 이제 미국에 몇 년 전서부터 이제 진출을 하게 됐는 뉴욕, 뭐 애틀랜타, 샌디에고, 달라스 뭐 여러 곳은 저희들이 다녀봤습니다.
0: 네.
1: 다녀봤는데 우리 교민들이 늘 얘기하시는 것들이
0: 네.
1: 건강식품을 여러 가지 먹어도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0: 기분도 있어요. 기분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1: 그래서 저희들 여주는 잡수고 나면 2시간이면 결과치가 딱 나오거든요.
0: 어? 진짜요?
1: 예.
0: 2시간?
1: 예. 그리고 1시간 있다가 소변을 보시면 누렇고 거품나고 냄새난 소변 맑아집니다. 입마른 현상 없어서 소갈증 해소되고요.
0: 아우, 소갈증 앓으신 네. 분들 의외로 네. 많으세요.
1: 또 2시간 있다가 당뇨 체크하시면 당뇨 수치 4, 50 떨어지시고요.
0: 그 소갈증 때문에
1: 예.
0: 계속 물을 먹으면 또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1: 예.
0: 그래서 사탕을 드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1: 예.
0: 또 그 사탕이 당뇨에 안 좋잖아요.
1: 안 그런데 여주를 잡으면 바로 결과치가 딱 나타납니다.
0: 이야.
1: 그리고 여주를 잡수시면은 나쁜 콜레스테롤 55% 제거되고 좋은 콜레스테롤 네. 18% 새로 생기기 때문에 네. 고지혈증 탁월하고 혈압을 안정화시켜줍니다.
0: 아하.
1: 즉 얘기해서 여주는 췌장을 정상화시켜주기 때문에 네. 여주를 잡수건 하면 효과가 탁월하게 나오고 약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0: 네.
1: 여주를 잡수고 소주를 잡수면 술 안 취합니다. 여주는 간을 해독시켜줘서 네. 알코올성 간을 해독시켜줍니다. 그래서 여주는 탁월합니다.
0: 주부님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거 뭐 그래서 많이 드시면 어떡해.
1: 그래서 제가 여기 달려온 겁니다.
0: 예, 예.
1: 제가 처음 왔고요.
0: 네.
1: 뉴욕은 저희 여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0: 네.
1: 좋은 반응하고
0: 네.
1: 또 좋은 결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선물을 많이 주시는 교민들이 아, 많이 있는데
0: 예, 예. 고맙다고
1: 예.
0: 아.
1: 그런데 여기는 제가 처음 왔고
0: 아, 예.
1: 그래서 우리 교민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여주밖에 없지 않습니까?
0: 야. 특산품을 하시게 된 계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뭐 이미 말씀을 다 해 주셨고요.
1: 예.
0: 강원도 특산품 그래도 갖고 오셨잖아요. 여주
1: 예.
0: 뭐 액기스는 당연한 거고
1: 예.
0: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1: 그러니까 한국에 팔도가 있는데
0: 네.
1: 팔도 중에 건강식품에 관련된 거는 강원도가 가장 으뜸입니다. 지금 얘기해서 뭐 저쪽에 뭐 청송사과 뭐 또 저쪽 밑에 뭐 경남 쪽에 가면 감
0: 예,
1: 뭐 이런
0: 예,
1: 것들이
0: 예.
1: 있듯이
0: 네.
1: 강원도에는 청정지역이면서도 건강식품에서는 팔도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하시면
0: 아하.
1: 되고요.
0: 예.
1: 즉 얘기해서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네네.
1: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0: 특히 겨울이 뚜렷한 것 같아요.
1: 예, 더더욱이 뚜렷하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식품 하면은 한국에서도 강원도산을 최고로 쳐줍니다. 그래서
0: 그렇구나.
1: 지금 얘기해서 우리 지금 샌더빌에 가시면은
0: 네네.
1: 더덕도 있고요.
0: 더덕 저 더덕
1: 예.
0: 너무 좋아합니다.
1: 그리고 생더덕 가지고
0: 네.
1: 무친 구이 더덕도 있고요.
0: 특히 연세 드신 분들 해소 기침
1: 네.
0: 있으시고 기관지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뭐 더덕 이상이 없죠.
1: 그렇죠.
0: 예예. 예.
1: 또 강원도 정선에서 있는 빈대떡도 가지고
0: 아,
1: 있고요.
0: 빈대떡에 막걸리 막걸리 한 잔.
1: 또 강원도 정선에 팥죽도 있습니다.
0: 팥죽 저희 어머님이 팥죽 좋아하시는데
1: 옛날 어르신네들 먹었던 그 팥죽의 그 추억에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0: 있는 그 맛 그대로입니까?
1: 예, 예, 있습니다.
0: 예.
1: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거기에 뭐 참기름, 들기름,
0: 어허.
1: 생들기름 요즘 각광받고 있는 생들기름
0: 그거 예. 못 구해요 여기서는
1: 못 구하죠. 예.
0: 예,
1: 아주 듬뿍 가져왔기 때문에 장바구니에 충분히 담으셔도 좋은 효과 나타나실 겁니다.
0: 자, 그러면 우리 김용목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1: 예.
0: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애정이 많이 가고 특히 여주 액기스에 더 뭐 많이 가시겠지만
1: 예.
0: 그래도 요거는 꼭 구입하셔라 하는 제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우리 주부님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건 참기름 들기름이죠.
0: 참기름 들기름.
1: 그런데
0: 네.
1: 미국 내에서 참기름 들기름은 한국의 참기름 들기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향부터 달라요.
0: 향도 비슷하지 않나요?
1: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0: 그래요?
1: 이게 보통 여기 보면 중국산 참기름 들기름이 많은데
0: 무지개 아로 그걸
1: 네.
0: 맞아요.
1: 그런데 한국의 토지라고 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0: 네네.
1: 그 향하고 맛이 다릅니다.
0: 아하.
1: 그다음에 생들기름은
0: 네네.
1: LA 가시면은
0: 네.
1: 드시려고 사시는 분이 아니라 보습제, 화장용으로 쓰시려고 사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0: 몰랐어요. 몰랐어요.
1: 저도 깜짝 놀랐어요.
0: 그렇군요.
1: 예, 그래서 그런 그 생들기름도 한번 보시고 맛도 보시고 특히 거기에 또 우리 빈대떡.
0: 네네네네.
1: 진짜 맛있습니다.
0: 직접 부쳐줍니까? 아니면은?
1: 시식은 하시고
0: 네네.
1: 그 두 장 딱 들어가 있는 패키지에
0: 네.
1: 가격도 아주 착하지만
0: 네.
1: 맛이 다른 겁니다.
0: 가격도 착해야 되지만 사실은 맛이 중요하거든요.
1: 예.
0: 일단은 믿고 먹어봐라.
1: 예.
0: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박준탁 부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천종산삼, 그 특산품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건강제품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2: 예, 건강제품이 맞고요.
0: 네네.
2: 그다음에 이제 건강식품으로 인간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누구나 이 미국에서 천종산삼이라고 하는 것은
0: 네네.
2: 기본적으로 저희 손에 손길이 안 닿고 자연적으로 채취하는 건데
0: 네.
2: 미국이랑 한국의 산삼은 학명 자체가 틀립니다. 미국의 산삼은 파낙스 킹키플로이드라고 하고
0: 네.
2: 한국의 산삼을 갖다가 파낙스 진생이라고 해요.
0: 아.
2: 그러니까 형제가 다른 거예요.
0: 아.
2: 그래서 이제
0: 사촌?
2: 뭐 사촌인데 이제 못생긴 사촌 정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많이 드셔봤자
0: 네네.
2: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할 텐데 저희는 그 구매하는 여력을 갖다가 최대한 많이 해가지고
0: 네.
2: 아주 비싼 산삼을 갖다가 저희들이 특수 배양을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잘생긴 아버지에서 작년에 자식이 나오듯이
0: 네네.
2: 좋은 산삼을 갖다가 150년 이상 된 산삼을 갖다가 해서 만든 거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지금 한번 드셔보시는 산 민감성이라고 하는데
0: 네.
2: 드셔보시는 분 뭐 한번 마트 도시는 동안에도 그 건강이나 그런 게 다 느껴지신다고 하고 그다음에
0: 네.
2: 저희가 더 특히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은
0: 네.
2: 그걸 갖다 발효에 그걸 갖다 나노로 잘라놨기 때문에
0: 아.
2: 흡수율 결국은 돈 주고 비싸게 사 먹는데 흡수율이 내 몸에 들어와야 되는데
0: 네네.
2: 나머지 배변이 되면 안 되잖아요.
0: 안 되죠.
2: 그래서 그걸 갖다 최대한 높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저희 산삼뿐만 아니라 지금 강원도 특별전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갖다 이제 김용웅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산만 가면 심심하잖아요. 또 바다에서 나오는 또 게장도 있으니까 오시면은 뭐죠 입이 심심하지 않고 가슴은 뜨겁고 그다음에 몸은 아주 불끈불끈해서 가시는 며칠 안 남았습니다. 개봉박도 안 지면 끝날 지금 잔고가 몇 개 안 남아서 금방 끝날 수도 있으니까 빨리 오셔가지고 보냄팩도 받아가시고
0: 네네.
2: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 품절 임박이군요.
2: 예, 우리 저기 바이어가 마켓들인데
0: 네네.
2: 자주 올 수 있게 와서 이제 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0: 예, 이번에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이 가셔서 또 보시고 직접 체험하시고 느껴보시면은 아마 자주 보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 시간이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뭐 긴 얘기 필요 없죠. 백문이 불여일견. 그렇죠?
1: 그렇죠.
0: 직접 오셔서 먹어보시고 보시면 충분히 느끼실 수 있고 예. 무엇보다 우리 김용목 사장님을 보면 건강함을 느끼겠고요. 우리 또 박준탁 부사장님을 보면은 어쩜 저렇게 잘생기셨는지 산삼 먹으면 저렇게 됩니까?
1: 그럼요. 그 정도 먹어야 돼.
0: 한번 먹어서 되나요?
2: 이제 앵커님이 거짓말이 아니시다는 걸 꼭 확인해서 그다음에 이제 맛도 있다는 걸 갖다 확인해 드시면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2: 며칠 안 남았습니다.
0: 자, 오늘부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라라랜드 끝나자마자 오늘은 전부 다 센터빌 롯데마트로 집합 전부 다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시 한번 우리 CWMB펀 대표이신 김용목 사장님

0: 자, 우리 보고봐요. 박준탁 부사장님 한 말씀 부탁합니다.
1: 예, 지금까지 많은 얘기라도 두서없지 않은 걸 잘 들어줘서 반갑고요. 저 얼굴 보러 다들 꼭 와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 오시면은 그 비싼 저 천정산삼 엽기트를 갖다 맛보실 수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좋은 경험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저희를 갖다 이제 이렇게 불러주신 K라디오 저희 방송장에 감사드리고, 저번에 LA에서는 저기 임영웅이 앉았던 자리에 앉았었는데, 네네. 지금은 어떤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MC분들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저희를 갖다 이렇게 저희 바이어인 마케두리에서 강원도 특별전을 갖다 같이 하시니까 꼭 좀 그분님께서 금방금방 오시면은 좋은 경험이나 좋은 선물들 다 득템해서 가실 것 같습니다.
0: 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예, 빨리 가시는 게 좋겠네요. 저도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오늘부터 계시나요?
1: 그렇습니다.
0: 예, 예.
2: 기대하겠습니다.
0: 아, 저 좀 이따 갑니다. 네. 자, 개봉 박두 롯데 플라자 센터빌 지점입니다. 롯데마트한테 너무 감사해야 되겠죠, 먼저.
2: 예, 맞습니다. 네.
1: 라라랜드에도 감사드립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CWNB팜의 김용묵 대표님과 보고바이어의 박준탁 부사장님이셨습니다. 꼭 오셔서 두 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따 보여요.
3: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4: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생이 누룽지
3: 703-354-1950 703-354-1950.
5: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6: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7: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5: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8: 우민호 시즈쿠 후쿠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과 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9: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8: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민호 시즈쿠 후쿠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9: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8: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9: 우민호 시즈쿠 후쿠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866-566-9191.
10: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11: 그럼 딱 한 모금?
10: 한 모금 아니잖아.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11: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10: 마지막 딱 한 모금만.
12: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래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라랜드 송은경 씨. 뉴저지에 살고 있는 김윤오입니다. 작고 읽어도 좋은 인생의 지혜 함께 공유하고 싶어 보냅니다. 성격은

얼굴에서 나타나고 본심은 태도에서 나타나며 감정은 음성에서 나타난다. 센스는 옷차림에서 나타나고 청결함은 머리카락에서 나타나며 섹시함은 옷 맵시에서 나타납니다. 욕심은 부릴수록 더 부풀고 미움은 가질수록 더 거슬리며 원망은 보탤수록 더 분하고 아픔은 되씹을수록 더 아리며 괴로움은 느낄수록 더 깊어지고 집착은 할수록 더 즐겨지는 것이니 부정적인 일들은 모두 지우는 게 좋습니다. 지워버리고 나면 번거롭던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사는 일이 언제나 즐겁습니다. 칭찬은 해줄수록 더 잘하게 되고 정은 나눌수록 더 가까워지며 사랑은 베풀수록 더 애틋해지고 몸은 낮출수록 더 겸손해지며 마음은 비울수록 더 편안해지고 행복은 더 커지는 것이니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도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고 밝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또 있을까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시면서 송창식의 우리는 실청해 주셨습니다. 엊그제 생일을 보낸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오, 좀 일찍 보내주시지. 늦게나마 생일 축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윤호님에게는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0: 윤호님 아내 되시는 분 늦게나마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또 생일 맞으신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전화로 한번 연결을 해볼까 합니다. 네, 전화를 받으실지 모르겠네요. 네, 전화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호가 가고 있죠? 전화 받으셨구나. 아이고.
1: 아, 나한테 할 줄 몰랐는데.
0: 전화번호를 모르면 모를까. 아유, 어떻게 전화를 안 드릴 수 있겠어요. 네, 정말 매일 거의 매일 예, 듣고 계시고 항상 카톡 보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우리 연미님 생일이십니다. 축하 축하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와, 우리가 작년에도 했었나요? 여보세요? 헬로? 아이고, 전화를 민망해서 끊으셨나?

0: 네, 우리 연미님 진심으로 생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여보세요?
1: 네네, 전화가 꺼졌어요.
0: 아이고, 그랬구나. 예예. 예. 아이고, 오늘 생일이시라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1: 예,
0: 전화로도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
1: 작년에는 못했어요.
0: 그쵸?
1: 작년에는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가지고.
0: 아, 그랬구나.
1: 네, 작년엔 못했던 것 같고 아마도 재작년 정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재작년.
0: 그래요, 맞아요. 제가 이제부터는 꼭 기억을 해서 기억을 했다가 서프라이즈 해드릴게요. 우리 뽀들연도님께서 해피 벌스데이 영미님 이랬는데 영미가 아니라 아유. 연미. 하늘에 나는 연, 그 연미입니다. 제가 발음이 현찮나?
1: 아니야, 아니, 저기 영이 많은 것 같아요, 영이.
0: 그렇지, 아무래도. 저희 또, 또 영미, 영숙, 뭐, 네네. 영희, 네네. 참 그런 게 많았는데. 어쨌든, 오늘 네네. 울엄니가 날 낳으신 날이랍니다. 하셨어요. 새벽에 또 재방송도 들으시되는데 요새 뭐 아침잠이 없으실 나이가 되셨나? 어찌게. 건강하시죠?
1: 아니. 네네, 아예 못 들어서 그걸 또 숙제를 했지요.
0: 그러셨구나.
1: 너무 꼭 들어야 되니까 누군데 우리 송영. 꼭 들어야 돼요.
0: 그러셨구나. 너무 감사하고요. 네. 남편분 네. 지금 간병하시느라고 또 병원에 투석 다니시고 네네. 많이 어떻게 좋아지셨죠?
1: 예, 많이 그래도 사람이 됐죠. 그 전에는 쩍쩍이었는데. 네, 지금은 살이 좀 많이 붙어가지고
0: 네.
1: 보기도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0: 지난번에 사진 보내주셨는데 오, 네네. 굉장히 잘생긴 탕크루즈 닮으셨던데.
1: 아, 고맙습니다.
0: 진짜로.
1: 우리 남편 날아가는 것 같아요.
0: 아, 옆에서 듣고 계시나요?
1: 아니요, 아니요. 지금 저기 뭐야, 딴 방에 있는데 못 들어요. 약 먹고 지금 주무세요?
0: 아, 그러시구나. 그래요. 오늘 뭐 특별한 이벤트는 있으세요?
1: 그냥 뭐 남편이 그래도 케이크 사가지고 왔어요. 미리 어저께 밤에. 그래서 그냥 케이크 잘라 먹고
0: 네.
1: 예, 그냥 그게 최고죠. 뭐 남편이 살아있어서 감사하니까.
0: 그리고 기억해 준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1: 그렇죠. 예, 안 그랬으면 뭐 혼자서 또 그랬을 텐데.
0: 자,
1: 예.
0: 혼자라는 생각은 이제 하지 마시고 앞으로 항상 우리 연민님 옆에는 라라랜드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1: 감사합니다.
0: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신청해 주신 거 진추아와 아비가 부르는 Once Upon a Night 들려드릴게요.
1: 네.
0: 혹시 이 곡을
1: 네,
0: 신청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1: 제가 어렸을 때 그분들이 70년대생 그 노래 부르셨잖아요.
0: 네네네.
1: 76년도 예예 그랬는데 어렸을 때 아마도 엄마 때문에 그 노래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세대도 아닌데도 그 노래를 기억하는 건 아마도 엄마 때문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오마님께서 이제 치매가 오셔가지고 그게 너무 안타깝고 예 그래서 그냥 또 그 엄마의 딸이니까 엄마도 기리면서 엄마 아직 살아계시지만 아무튼 예전에 엄마는 아니라서 그 그래요. 추억을 한번 더듬어 보려고 그 네. 노래를 예. 신청했습니다.
0: 그래요. 저도 이 노래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뭐 진추어 안 좋아한 남자가 그때 당시 없었을걸요.
1: 없었을걸요. 예.
0: 맞습니다. 진추어의 Once Upon a Night 들려드리고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연미님에게도 역시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0: 대표.
1: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3: Talking to your kids about the dangers of vaping can be hard. Getting them to listen to hot gossip is easy. So here's some drama you could share with your kid. Dude, did you hear about Cassie and Jake? No, but did you hear that vaping can cause irreversible lung damage and nicotine affects brain development? Nuh-uh. You don't need to gossip if you want to have an open conversation about vaping. So if you want to get tips on when and how to talk to your kids, visit talkaboutvaping.org. Brought to you by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 and the Ad Council.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와, 오늘 목요일인데요. 한 분도 아직도 안 보내셨어요. 정답. 이야, 이게 이렇게 어렵나요? 이런 적이 또 처음이네요. 자, 지금부터 다시 한번 노래 한 곡 한 곡 잘 들어보시고요. 가수는 아닙니다. 예, 가수는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노래의 공통점을 찾아주시는 겁니다. 노래 잘 들어보시면 공통점 금방 캐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정답자는 물론이고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는 라라라 퀴즈.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 드실 수 있는 곳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요리 하오에서 50불 이상 드시면 20불 디스카운트 해드리는 식사권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은 김수희의 곡입니다. 기대고 싶은.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다 들려드렸는데요. 이 다섯 곡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20일 목요일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나델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여러분.

0: 이시훈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계획만 하면서 머뭇거리지 말고 일단 용기 내어서 도전해보라고 격려하는 좋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작이 아니고 끝은 어때야 할까요? 당연히 마무리가 깔끔해야 발뻗고 잠을 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도 마지막 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융자와 관련해서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있었던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A씨는 오랜 기간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크레딧 점수도 좋아서 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융자도 어프로블이 나와서 며칠 후면 클로징을 할 수 있는데 뜬금없이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클로징 서류를 보내기 전에 직장에 확인을 했는데 더 이상 그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융자를 줄 수 없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기 위해서 손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손님은 너무 태연하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아, 더 좋은 어퍼가 있어서 이번에 직장을 옮겨요. 연봉도 더 많이 받기로 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B선생님은 있는 자산을 다 동원하고 꿈에도 그리던 내 집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서 간신히 융자 액수와 다운페이먼트를 맞추어 놓았는데 융자를 주는 은행으로부터 이전에 이야기되었던 융자 액수보다 더 적게 융자를 줄 수밖에 없다며 다운페이를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 융자 상담을 할 때와 달라진 융자 금액 때문에 화가 단단히 난 손님은 은행에다가 이유를 따져야만 했습니다. A씨와 B선생님에게 무슨 일이 왜 벌어진 것이며 누구의 실수였을까요? 직장을 옮기신 A씨는 처음 융자 상담을 할 때 직장을 옮길 계획이 있다고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했습니다. 갑자기 생긴 일이라면 반드시 융자인과 부동산에게 먼저 알리고 직장을 옮기는 시기를 조정해야만 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근거해서 계산과 조건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직장이 더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이전의 계산과 조건은 무효가 되고 다시 프로세싱을 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심지어 직장이 다른 종류의 직업, 예를 들어서 요리사였던 분이 자동차 메케닉으로 옮기셔야 한다면 더 어려운 심사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언제나 리스크 매니지먼트, 즉 돈을 빌려주고 제때에 잘 받을 수 있을지가 심사의 기준이기 때문에 요리사가 자동차 정비공으로 오랫동안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융자 액수가 줄어든 B 선생님은 다름이 아니고 융자 신청을 하고 난 뒤에 새 집에 들어갈 가구와 가전제품을 사기 위해서 스토어 카드와 크레딧 카드를 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쓰지도 않았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오픈했다는 것은 앞으로 그만큼의 빚을 언제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새로 신청한 카드로 당장 내일이라도 빚이 늘어날 수 있는 손님이 되는 것입니다. 주택 구입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 순간부터는 모든 경제활동과 직장 관련 변화가 있으시면 꼭 부동산과 먼저 의논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손님 생각에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나 거래를 하는 상대방 셀러에게는 중요한 일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반이지만 마무리가 잘 되어야 나머지 반을 채울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희은입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아버지,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저앉은 우리에게 말 걸어주시는 주님, 우리 눈을 바라보시는 그 다정함에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사랑을 느낍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우리 몸에 새 힘이 있음을 믿게 하소서. 흔들리는 무릎을 굳건하게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은 일어나 걸어라 새문안교회 세운성가대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박동현의 음성으로 주여 어린 사슴이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이사야 6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내고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나와 같은 죄인 위해 서울 모태탑 창단의 곡으로 함께하고요. 신재호의 음성으로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보내드립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에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에클라의 찬양으로 청해 주셨어요. 박운성님의 신청곡 보내드렸습니다. 김명희님께서는 시골에서 듣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듣던 어디에서 듣던 좋으네요. 한결같은 방송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내 영혼의 해피피치니 김수지의 곡으로 청해 주셨어요. 저도 감사합니다. 이 곡에 이어서 조이포유에서 8751번께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는데요. 찬양 사역자들의 합창으로 보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연휴 후에 출근하려니 마음이 편하지 않은 저녁이네요. 별사탕님께서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에서 이렇게 적으셨었는데 학생들도 개학한 거죠? 개학한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어제 어떻게 연휴 후에 출근하셔서 일 잘 시작하셨나요? 최투담님께서는 한 달을 쉬셨대요. 이직한 회사 첫 출근하셨군요. 주관하여 주세요 하고 기도하셨고요. 좋은 예감님께서도 휴가를 마치고 어제 첫 출근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게 하소서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한 마음님,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고 나 자신 온전히 주님께 바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너무 연약하고 육신적으로 지쳐있다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함께 기도드릴게요. 그리고 나미님께서는 처음 글을 주셨는데요. 새벽잠을 깨우는 내가 매일 기쁘게 항상 감사합니다. 샬롬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봬요. 그리고 라베리테 301님께서도 기도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주님, 남부지방에 너무 비가 많이 내려서 피해가 심합니다. 지켜주옵소서 하셨어요. 가뭄이어서 참 걱정했는데 이 가뭄이 해갈되는 것을 넘어서 거제 통영을 중심으로 남부지역 피해 입은 곳들이 꽤 있는 것 같죠. 아, 정말 주님께서 이 피해 입은 분들 지켜주시고 얼른 피해 복구되고 또 일상생활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에서 황유리님 시편 150 프로젝트 볼륨 22를 정해주셨어요. 간미연 황바울의 곡, 베이비복스의 간미연 씨, 그리고 뮤지컬 배우 황바울 씨 부부가 함께한 곡인데요. 이 시편 150편 이 프로젝트의 22번째 곡인 거죠. 이어서 역시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에서 송미영 집사님 신청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보내드릴게요. 강찬의 찬양입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은 스태핑님께서 신청하신 찬양, 주님의 시간에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입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0: WWRU, Jersey City, New York, 1660 AM, WWRU.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 교회의 시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 사회에서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고 싶은 친구 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친구 교회 담임이신 빈상석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욥기 말씀 나눈 시간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신약으로 돌아가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욥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좀 이해 안 되었던 내용들 그리고 또 놓쳤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만 잘 들으면 됩니다. 오늘만 딱 들으면은 욥기 앞에 내용이 사실은 다 언급됩니다. 왜 오늘이 결론이고 이게 마지막이고 총합하면서 이 욥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은혜로운 강력한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무셨다 하더라도 오늘 한번 설교 딱 들으면 욥기 전체를 본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그죠? 자,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자, 이 말씀은 뭔가 하면 한마디로 딱 하나님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욥의 세 친구 가운데 가장 연장자죠. 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 너희들이 말한 것이 틀렸고 욥이 말한 것이 옳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친히 나타나셔서 판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욥이 옳았고 자신 욥의 세 친구들이 틀렸다라고 말을 한. 자, 그럼 무엇이 욥이 옳았다고 말하고 이 세 명의 친구들이 틀렸다고 말할 때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죠. 나를 가리켜 말한 것, 즉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의 논쟁이 무엇입니까? 그 소재는 고난이었습니다. 자, 욥기에 주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의 주제가 사실은 고난이 아니라겠습니다. 고난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은 사실은 고난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절대 주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난을 통해서 그걸 말하는 것이지 고난이 주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여전히 욥기에 나타난 고난은 우리가 들어야 될 귀중한 메시지고 교훈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하느냐? 고난 자체가 아니고 고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 않느냐. 고난을 보면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결과를 보니까 분명히 원인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과응보

0: 응보의 하나님이다 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과 응보의 하나님이니까 욥 너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인과 응보의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알고 계신다. 너 빨리 죄를 고백해라. 이거였습니다. 그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것이었고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이런 고난 당할 죄를 지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욥은 아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원통하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고난 때문에 죄를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서 말씀 좀 해주시라. 그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욥이 강력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욥기 38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오늘 그 세 친구들에게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욥기 9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일이 다 같은 것이라라고 말합니다. 절망이나 희망 이런 것들이 다 같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자, 이미 여기서부터 욥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죠. 왜?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온전한 자는 멸망시켜야 됩니까? 복을 줘야 됩니까? 복을 줘야 되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으니까. 그런데 욥은 벌써 하나님이 온전한 자도 멸망시키고 악한 자도 멸망시킨다. 이건 이미 인과응보를 벗어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자, 여기서 무죄한 자의 절망. 만약 인과응보 사필 규정이라면 무죄한 자의 절망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무죄한 자의 희망 또는 유죄한 자의 절망으로 바꿔야죠. 원인이 무죄라면 결과는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희망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무죄한 자의 절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 친구들이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더라. 악한 자도 온전한 자도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다 멸망하고 무죄한 자가 절망을 당하지 않느냐. 만약에 너희들의 논리라면 무죄한 자는 희망을 가져야 되고 유죄한 자가 절망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자의 절망을 보고 어이구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다 그런 거야 라고 비웃는다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욥께서 계속해서 세 친구하고 욥하고 논쟁을 했습니다. 원수까지 될 정도로 논쟁을 했는데 결판이 안 나지 않습니까? 누가 결판 내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결판 내려야죠. 그래서 욥기 38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하고 오늘 42장 7절 8절에 하나님께서 그 주제를 딱 찍어서 말합니다. 너희들 세 친구들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욥보다 더 옳지 않다. 욥이 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연 법칙에 따르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 게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을.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우리가 잘못해도 벌 안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남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과응보 그 원칙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지 그것을 포기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을 품고 그거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것이지 인과응보의 하나님은 이거 하나님께서 버려 사필귀정 하나님께서 필요 없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남용되면 인과응보의 하나님과 내가 죄를 지어도 벌 안 받을 수 있겠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물맷돌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들이 혼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왜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이 잘못되었냐고 말하면은 이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가는 인과응보라는 이 원칙에만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칙, 자연 원칙에 얽매여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얽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왜 잘못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너무 제한시키고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원칙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마치 어떤 기계처럼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원칙을 훨씬 더 뛰어넘는 분이죠. 초월하신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원칙에만 제한되는 지극히 한정적인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좀 17세기, 18세기로 돌아가면은 그때가 우리 흔히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성의 시대 아닙니까? 그게 계몽시대. 그때는 인간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맞다고 하면 그게 진리입니다. 그죠? 모든 게 이성으로 판단되는 게 진리고 감정은 그건 다 필요 없는 것. 그런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는가 하면 한 부류가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예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정교한 시계공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주 좋은 시계 기술자가 좋은 시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멋진 시계, 완벽한 시계, 아주 완벽한 시계를 만들고 태엽을 갑니다. 테이블 감죠. 옛날에 우리말로 시계 밥 준다 하는 거 똑같습니다. 시계를 만들어서 시계 밥을 주면은 이 테이블이 다 자동적으로 멈출 때까지 시계는 자동적으로 돌아갑니다. 분침, 시침, 초침이 알아서 자동적으로 돌아가죠. 돌아가는 원칙에 따라 돌아가죠. 하나님이 이런 시계공하고 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아서 앞으로 모든 이 우주 만드는 만물은 하나님이 정해 놓은 이 자연 법칙에 따라서만 움직일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해 이제. 천지를 만들어 놓고 법칙을 하나 줬으니까 이 법칙대로 이 우주는 돌아갈 것이야. 하나님은 가만히 그냥 팔짱 끼고 그냥 룰루랄라 놀고 계시는 하나님하고 같다고 말했어요. 자, 이게 한 면으로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계공이 시계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교한 시계공과 같다는 하나님은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면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잘못되죠. 첫째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에 인간을 맡겨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간섭 안 하는 겁니다. 나 간섭 안 해. 너희들 그 내가 법칙 줬으면 그 법칙대로 살아가. 율법도 줬고 자연 법칙도 썼고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살아가. 나는 간섭 안 해. 하나님 간섭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섭 안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고 우리가 울고 웃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 간섭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주관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정교한 시계공은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두 번째 잘못이 뭔가 하면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역시 이 역사를 어떤 한 법칙에만 움직이는 것이지 이 법칙에 어긋난 일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처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모든 것들이 인과응보, 자연법칙에 따라갑니까? 자, 가장 대표적으로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이 인과응보로 됩니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됩니까? 우리도 묻죠. 너는 왜 이 사람을 좋아해? 라고 말할 때 이유를 몰라요. 그냥 좋은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인과응보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되게 많은데 이걸 하나님에게 적용시켜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자연법칙 인과응보로 움직인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조그마한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 역시 인과응보로 움직인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살 때 인과응보 자연법칙에 따라 사는데 굳이 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 법칙대로 살아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 세 명의 친구들이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간섭 안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너무나 조그마한 적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인과응보를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전능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과응보나 사필귀정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조그만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를 다 알고 계시고 많은 경우에 그렇게 움직이시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능과 주권으로 그렇게 역사 안 하시고 초월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다 알고 계시고 시시때때로 자연 법칙에 따라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인과 응보에 따라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권능으로 훨씬 더 초월해서 세상 법칙에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만 가지고 올 수 있는 영적인 독특한 원칙으로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어떤 분입니까? 한평생 예수님의 길만 준비하다가 죽습니다. 의롭고 거룩하게 죽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죽습니까? 그 헤로디아의 딸이 다 생일날에 헤롯의 딸이 춤을 춰서 헤롯이 너무 기뻐가지고 뭘 해줄까라고 말할 때 헤롯의 목을 달라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쟁반에 담아서 주는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 가운데 하나가 세례 요한의 죽음이란 말이죠. 이게 인과 응보의 원칙에 따라면 이런 죽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되죠. 세례 요한은 오직 주님의 일만 했으니까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죽을 때 정말 거룩하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에서 빛이 내리고 이런 죽음을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비참하게 죽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인과 응보로. 이해 못한다는 겁니다. 이 원칙으로는. 그러나 특별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으로 역사를 운행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요업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 가운데 인과 응보의 원칙에 따라 보면요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요. 그때 우리가 요업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받고 있는 이해 안 되는 고난을 넉넉히 견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적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숫양 일곱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 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8절 중간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세 명의 친구들이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도 잘못했고 욥에게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인과 응보에 의하자면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징계하지 않기 위해서 번제를 드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려라. 자, 번제를 드려라는 것은 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욥의 세 친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세 친구들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잘못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인과 응보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아주 제한시켜버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욥에게 행한 죄인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나님 행세를 했어요.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욥을 판단하고 정죄했단 말이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요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항상 죄가 있어서 그랬어.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고난으로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정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 영적인 교만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게 세 명의 친구들이 욥에게 저지른 죄고요. 또 하나는요.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했다는 겁니다. 자, 죄가 있으면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너 이런 죄가 있구나. 그러면 너 이제 잘못되어서 하나님께 회개해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대로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할 때 욥의 죄를 세 명의 친구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죠. 한 번도 이 사람들은 욥의 죄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욥 무슨 죄를 저지는지 몰랐단 말이죠. 왜 몰랐습니까? 욥이 죄를 저지른 증거나 증인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왜 이 사람은 욥을 보고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가 하면 욥이 당하는 고난, 그 상황을 보고 당신이 죄를 지었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한 겁니다. 자, 우리가 법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무슨 큰 잘못을 했는가 하면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증인도 없이 자기가 본 상황만으로 확신하고 욥을 정죄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까? 성도들이 서로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회사에서 동료들 심지어는 가족에서 우리들이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이 특별히 욥에게 저지른 두 가지 죄, 내가 좀 잘났다고 하나님 행세하는 것,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은 네보다 10년 더 했지, 내가 그래도 성경 읽어도 네보다 더 많이 알지, 야 내가 기도를 해도 더 많이 했지, 내가 교회 생활을 해도 더 많이, 이런 것들이 은근히 우리 안에 축적되어서 우리가 은근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행세를 한단 말이죠.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건 두 번째지 아닙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자기가 생각한 판단, 자기가 느낀 정황, 상황감 가지고 죄인이라고 아예 규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증거도 없고 정인도 없는데 이게 심각한 거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일상적인 마음속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봐봐 우리 김 집사님이 이래 이래 했대. 자기는 김 집사님이 그 일한 거 본 적도 없어요. 그 일을 했던 실제적인 증인도 없어요. 증거도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만 보고 누가 카드라는 말만 듣고 누가 했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지.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분란에 빠지기도 하고 성도 간에 상처가 있기도 하고 오해에 오해를 낳기도 하고 공동체가 깨어지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죄를 정죄했습니다. 정죄했다는 사실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뭐가 나쁜 겁니까? 증거도 없었고 증인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들이 보면 상황만 봤어요. 어, 고난당하는구나?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한 겁니다. 아까 그 노 목사님이 말했죠. 돈과 이성과 그리고 이단 문제는 반드시 증인이나 증거나 그리고 머티리얼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공통점이에요. 자, 이거 이제 돈과 이성과 이단 문제 하니까 주제가 좀 커져, 그죠? 아,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누가 무슨 일을 했든 어떤 일을 했든 사소한 일 속에서 우리는 이런 죄를 무의식 중에 너무너무 많이 저지르고 너무너무 많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당신 그 증거 봤냐 하니까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말하는가? 김 집사가 말하던데. 그 말하는 것이 증거가 됩니까? 그 사람도 다 카더라 방송 들은 건데. 그것들이 우리 공동체 속에 얼마나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공동체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명의 친구들의 이 잘못을 용서해 주시려고 번제를 드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다 오늘 순단 일곱 잡고 수소 일곱 다 잡아야 될 사람들이 오늘. 그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늘 그런 속에 아무런 증거 없이 욥 세 친구들이 욥에게 너 죄 있어 말해라고 하는데 죄가 없어. 왜 죄가 없어요. 증거도 증인도 없고.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많으니까 늘 우리가 조심스럽게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우리의 말과 행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그래서 이제 번제를 드려라라고 말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이 번제가 하나의 번제가 완성되려면은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제사를 받는 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가 있어야 돼요. 죄를 행한 사람. 그리고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번제를 받을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는 누굽니까? 잘못한 욥의 세 명의 친구들. 드려야 될 예물은 오늘 나왔죠. 숫소 일곱과 숫양 일곱. 자, 그러면 번제가 됩니까?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제사장이 빠졌어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도 있고 제사를 받을 분도 있고 제사를 드릴 사람도 있고 예물도 있는데 제사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욥, 너가 제사장이 되라는 겁니다. 욥, 너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 세 친구들의 제사를 네가 받아서 하나님께 드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죠. 아니 욥은 레위 지파도 아닌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이미 말씀드리는 것처럼 욥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입니다. 레위인 율법이 오기 전 훨씬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세 명의 이 친구들은 죄를 지었으니까 제사자로 세우고 예물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제사자들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의 제사장 욥을 통하여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고 너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과 세 명의 친구들은 제사자와 제사장과의 관계입니다. 제사자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부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당신이 우리 제물을 받으셔서 하나님께 올려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사정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는 원수가 되어가 있어요. 욥기 19장을 보면 욥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세 명의 친구들이 너희들이 나의 마음을 너무 괴롭게 하구나. 우리말로 하면 상처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말이 나를 짓부순다고 말을 해요. 말이 나를 죽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이 독과 같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그 독과 같은 말이 우리 속에 안 빠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욥이 말을 들었고 그 다음 구절에는 너희들이 말로 열 번의 말로 나를 학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단어 그대로 말하면 사회법정에 가서 수해도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과 세 명의 친구들은 이런 지금 무시무시한 관계로 되어가 있어요. 서로 대적관계예요. 자, 이 대적관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꿉니까? 제사자와 제사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제사자는 제사장에게 가서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우리 제사 드리려고 하니 당신이 중매자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제사장은 예 좋습니다. 당신의 제사를 받을 테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제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 두 원수 관계인데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가 드리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이 원수 관계로 제사가 되겠습니까? 될 리가 없죠. 원수 관계인데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리가 없죠. 한다 그래도 저주 기도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이 세 명의 친구들은 먼저 찾아가야 됩니다. 먼저. 제사자가 제사장을 찾아가야 되죠. 제사장이 제사자를 찾아오진 않습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먼저 욥에게 가서 사정해야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 자 이제 내 미안하네. 우리가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당신이 안 받아주면 우리 제사를 드릴 수 없지. 그럼 우리 제가 용서가 안 돼. 우리 큰 징계를 받을 거야. 욥 우리 제사를 받아주게. 사과해야 되죠.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되죠. 그럼 욥은 그 얘기를 받고 알았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이전에는 욥은 반박만 했습니다. 나 괴롭히지 마. 나 잘못한 것을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이제 진심으로 욥이 세 명의 친구들을 줬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쪽은 찾아가서 사과하면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해서 욥과 세 친구가 화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욥기의 마지막이에요. 거기에 사용된 게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가를 보여주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고난받으시는 분이라면 두 가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게 은혜구나.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발견하구나라고 생각하면 욥기를 닫아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기를 다루면서 여러분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징계도 아니고 보상도 아닙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진짜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절대주권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기를 보면서 참 우리 가운데서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이 교만했던 적도 있고 아무런 근거나 원인도 없이 그냥 별 생각 없이 비난의 돌을 던진 것도 있습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가 좀 잘났다고 해서 업적과 공로를 세우면서 교만했던 것이 있사오니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예배가 욥의 세 친구들인 번제가 되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돌아가서 현장 속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화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친구교회 빈상석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그 선하니 친구교회는 영혼구원, 제자양육, 선교적 삶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친구교회 예배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9시, 2부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EM 청년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30분이며 주일학교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수요일 오후 7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5시 30분, 토요일은 오전 6시입니다. 친구교회는 252-00 호레이스 할딩 익스프레스웨이 리들렉 뉴욕 11361에 있으며 전화번호는 718-760-5346번, 718-760-5346번입니다. 이상으로 친구교회의 시간을 마칩니다.

KBS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지만 미국은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압박하기 위한 무력 시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IS의 충성을 맹세하고 뉴욕주 의사당 폭파와 주 상원의원 살해를 모의한 30대 여성이 연방당국에 체포됐습니다. FBI는 폭탄 제조 물품을 확보하는 등 구체적인 공격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이 자국 내 이란인들을 추방하는 과정에서 이란 정부와 협력한 정황이 담긴 아이스 이메일이 공개됐습니다. 특히 이란 측이 추방 대상자 명단 수정까지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휴대전화와 위성을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 확대를 위해 미국 800MHz 주파수 인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상 이동통신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미 해군이 흑인 전쟁 영웅 도리스 밀러의 이름을 딴 최신형 항공 모함의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붙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AI 확산이 미국의 빈부격차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유층과 AI 산업이 밀집한 지역에 부가 집중되면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지역 간 격차도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AI를 업무에 활용하면서도 인력 감축과 AI의 연관성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AI를 이유로 발표된 감원만 약 11만 3천 명에 달해 기업들의 말바꾸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폴리마켓에서 미군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 152개가 포착됐습니다. 이들은 군사 관련 배팅에서 평균 97%가 넘는 승률을 기록하며 약 8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 재무부의 장기 국채 재매입 확대에 대해 연준 인사들이 통화 정책과는 별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금융 여건이 완화적이라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금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미국 기업들은 감원과 AI 연관성에 적극적으로 선을 긋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20일 보도했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애쉬는 최근 직원 220명을 감원하면서 AI 때문에 인원을 줄이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AI가 회사에 필요한 기술과 직원들의 역량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지난달 4,800개의 일자리를 없애면서 AI로 대체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는 AI가 업무 수행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일부 업무는 자동화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AI가 업무 방식과 조직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인간의 일자리가 AI로 대체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피하는 셈입니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AI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인력을 줄였는지를 생산성 향상의 지표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웨덴 핀테크 기업 클라르나는 2024년 AI 비서가 정규직 상담원 700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대 고객 관계 관리 소프트 업체 세일즈포스도 지난해 AI의 도움으로 고객 지원 인력을 9,000명에서 약 5,000명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와 유고부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 성인 61%는 AI 때문에 대부분 사람의 경제적 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서는 30세 미만 미국인의 73%가 향후 20년간 AI 때문에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AI를 이유로 한 감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정보업체 챌린저, 그레이앤드 크리스마스의 7월 보고서에 따르면 AI는 미국 기업들의 감원 사유로 5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들어 미국 기업들이 AI를 이유로 발표한 감원 규모는 약 11만 3천 명으로 전체 감원의 24%에 달합니다. 미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40조 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재무부가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국채 바이백 규모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스캇 베선트 재무장관은 현재 국채 금리가 미국 경제의 기초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한 차례 바이백 규모를 40억 달러 이상으로 늘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20일 국채 바이백 규모가 회당 40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이날 경제방송 CNBC에 출연해 우리는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많기 때문에 지켜볼 것이라며 그 일환은 여기서 신호를 보내는 것이며 현재 국채 금리가 근본적인 경제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베센트 장관의 발언은 전날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 바이백 규모를 회당 20억 달러에서 최소 40억 달러로 두 배 확대한다고 발표한 후에 나왔습니다. 재무부는 오는 9월 9일부터 10에서 20년물과 20에서 30년물 등 장기 국채를 대상으로 바이백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미 재무부는 국채 바이백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존 국채를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특정 만기 구간의 유동성을 높이고 시장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무부 발표 이후 30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급락했지만 이날 하락분을 대부분 되돌렸습니다. 미 국채 금리는 이날 발선트 장관의 발언 이후에도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이날 국채 금리 반등에 대해서 24시간 내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잡음에 불과하다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 행정부가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초에 재정 건전화에 더욱 집중하는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미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 달러를 넘어선 것과 관련해서는 40조 달러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성장을 통해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과 무역 상대국들에 보내는 메시지는 글로벌 성장이 이 산더미 같은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덧붙였습니다. 이날 장기채 금리 상승의 또 다른 요인으로 지목된 AI 기업들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높은 금리의 장기채 대신 5년물 등 중기채 발행 확대를 권유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기업들이 AI 인프라 구축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이들이 현재의 높은 조달금리에 크게 개의치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내가 최고 재무 책임자의 자리에 있다면 이른바 벨리 채권, 가령 5년물 채권을 더 많이 발행하는 것을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I로 큰 폭의 생산성 향상이 나타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자연스럽게 완화되고 금리도 낮아질 것이라며 AI 인프라 구축이 단기적으로는 자금 확보 경쟁을 일으키고 있지만 결국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2: 버지니아주 애머스트 카운티가 전자담배 판매점과 의료용 대마 판매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학교와 공원 등 아동이 많이 찾는 시설에서 1마일 이내에는 신규 영업을 할 수 없고 영업시간과 광고에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동시에 데이터센터 개발에도 특별 허가제를 도입하면서 지역 개발 방향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3: 버지니아주 애머스트 카운티가 전자담배 판매점과 의료용 대마 판매점 그리고 앞으로 들어설 데이터센터에 대한 새로운 개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애머스트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지난 18일 약 4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관련 조례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아동과 가족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서 관련 업종을 최대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새 규정에 따라 전자담배 판매점과 의료용 대마 판매점은 학교와 어린이집, 공원, 도서관, 종교시설 등에서 1마일 이내에는 새로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전자담배 판매점이나 의료용 대마 판매점과의 거리도 1마일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이들 업종은 별도의 특별용도 지역 승인도 받아야 하며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됩니다. 드라이브스루 영업도 금지되며 지나치게 밝은 조명이나 광고성 간판을 제한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애머스트 카운티 셰리프 지미 에이어스는 새로운 조례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아동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터커 위원은 일부 전자담배 제품에 중금속이나 불법 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가 광고된 내용과 실제 제품이 다를 수 있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이번 전자담배와 의료용 대마 규제에는 공개적인 반대 의견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논의된 데이터센터 규제를 놓고는 주민들 사이에서 상당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애머스트 카운티는 앞으로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려면 기존처럼 자동 허용되는 바이라이트 개발이 아니라 특별 예외 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데이터센터 개발에는 별도의 개발 건설 기준과 규제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설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 주민은 데이터센터가 앞으로 들어오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데이터센터가 버지니아에 지어질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데이터센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개발업체에 입주 경로를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업체들에게 규정을 맞추면 들어올 수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며 사실상 데이터센터 유치 정책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대로 데이터센터를 반대하더라도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 주민은 당장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자체는 통과시키되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해서는 감독위원회가 별도로 반대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감독위원회는 장시간 논의 끝에 데이터센터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애머스트 카운티에서는 앞으로 데이터센터 개발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심사와 통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전자담배와 의료용 대마 판매점에 대해서도 거리와 영업시간, 광고 규제가 적용되면서 지역사회가 아동 안전을 중심으로 개발 기준을 다시 정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한 애머스트 카운티가 전자담배와 대마 관련 업종뿐 아니라 대규모 에너지 소비 시설인 데이터센터까지 지역사회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압박에 직면해 있는 스위스와 자유무역협정 개정에 합의하면서 대중국 수출 시 무관세 혜택을 받는 스위스산 제품 비율이 99.8%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20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과 스위스는 이날 기존 FTA 개선에 합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기존 FTA 하에서 사실상 모든 중국산 제품이 스위스로 수출될 때 무관세를 적용받는 반면 스위스산은 53%만 무관세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이 비율이 99.8%까지 높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위스 당국은 이번 협정으로 시계와 정밀기계, 제약, 화학제품 등에서 관세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면서 치즈와 커피 등에 대해서는 10년간 단계적으로 관세를 폐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유럽연합과 미국에 이어 스위스의 3대 교역국입니다. 블룸버그는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유럽과의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는 와중에 이번 협정이 개정됐다고 주목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스위스 정부 산업계는 대중국 경제 무역 협력을 고도로 중시한다며 이번 협정 개정에 대해 양자관계 발전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던 영국 해리 왕자의 영국 귀환이 아버지인 찰스 3세 국왕도 며칠 전에야 알았을 만큼 전격적으로 결정됐다고 BBC 방송이 20일 보도했습니다. 찰스 3세는 이주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찰스 3세와 다른 왕실 가족들에게도 깜짝 소식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해리 왕자 가족은 지난달 중순 약 4년 만에 영국을 방문해 하이그로브에서 찰스 3세를 만났지만 이 자리에서도 영국 이주 문제가 논의되거나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 찰스 3세는 지난 16일 차남인 해리 왕자의 이주에 대해 얘기를 들었으며 차남과 그의 가족을 더 자주 만날 수 있게 돼 기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가예나빈이 세상을 떠났을 때 12세였던 해리 왕자는 외삼촌인 찰스 스펜서 백작 등 외가 식구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리 왕자의 자녀인 아치 왕자와 릴리벳 공주가 다닐 학교는 이미 정해졌지만 어느 곳인지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잉글랜드에서 대부분의 학교가 9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시작하기 때문에 해리 왕자 가족은 조만간 새 집에 정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리 왕자의 영국 귀환으로 지난 수년간 틀어진 가족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1년 2개월 만에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 정권에서는 첫 사형 집행입니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오사카의 파친코 가게에 불을 질러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2016년 사형이 확정된 58세 다카미 스나오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다카미는 지난 2009년 7월 오사카의 파친코 가게에서 휘발유를 뿌린 뒤 방화를 저질러 손님과 아르바이트 점원 등 5명을 숨지게 하고 10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카미는 사건 다음 날 야마구치현의 경찰서에 자수하면서 붙잡혔고 이후 조사에서 근무처가 도산하거나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지 못해 자살을 생각했고 어차피 죽을 거라면 누구라도 같이 죽이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본의 사형 집행은 이시바 시게로 전 총리가 집권했던 작년 6월 이후 1년 2개월 만입니다.
1: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 뱅크 제공입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국회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크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크호프 제공입니다. 최대로 펌 최대보상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뷰티 그룹에서 코스 설치와 기술 지원을 담당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련 경력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516-331-2250 516-331-2250번으로 연락주세요.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기습 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고 연내 남북미 정상 간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직후에 나온 도발인데요. 미군은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동맹 방어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합니다.
2: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령부는 현재 평가상 이번 도발이 미국인이나 미 영토 또는 동맹국들의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본토와 이 지역 동맹국들을 방어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는 한국 시각으로 20일 오후 5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입니다. 이번 도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연내에 만날 것이라며 대화 손짓을 보낸 직후에 나와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훈련 축소에 만족하지 않고 한미연합훈련의 완전 중단을 압박하는 한편 향후 대화에서 협상 주도권을 쥐기 위해 무력 시위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고립 작전을 선언했습니다. 이란뿐 아니라 이란의 자금과 거래 통로를 제공하는 제3국에도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사실상 국제사회를 향한 강력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하의 기자가 전합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이란을 상대로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고립 작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자금줄을 제공하는 제3국에도 막대한 경제적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국제사회에 이란과의 거래 중단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을 통해 나보다 이란에 합의할 기회를 더 많이 준 사람은 없다며 비극적이게도 그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어느 나라를 상대로도 취해진 적이 없는 가장 치명적인 경제 작전을 발표한다며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전쟁이자 고립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국의 금융기관, 기업, 공항 또는 정보기관이 이란에 어떠한 형태의 생명줄이라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모든 국가가 막대한 경제적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석유 밀수와 통화 스와프, 현금 이전, 선박 등록, 위장기업 설립 등 기존 제재를 피하기 위한 이란과 제3국의 거래 방식을 거론하면서 모든 행위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고립 작전에 대해 이란은 미국의 경제 위기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눈속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20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른바 경제 디데이는 전례 없는 국가 부채와 이자 비용 급증이라는 미국 자체의 위기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는 이어 실패한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더 큰 패배와 이란 국민의 적대감만 불러올 뿐이라며 미국의 경제 테러리즘은 세계 경제와 전 세계 국가의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경제 고립 작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나라로는 우선 중국이 꼽히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도 이란산 원유를 헐값에 수입하면서 이란의 핵심적인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 경제, 정치적인 마찰을 빚을 수 있는 중국에 대한 2차 제재와 같은 단호한 징벌을 결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중국과의 통상 마찰은 그렇지 않아도 악재에 둘러싸인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을 이란에 대한 경제 디데이라고 선언하면서 모든 동맹국이 미국과 함께 이란을 고립시키고 격퇴하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미치광이들은 궁지에 몰려있으며 이런 역사적인 조치들은 그들과 그들이 전 세계 테러를 확산할 능력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것은 물론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에도 경제적인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이란의 자금 조달과 제재 우회 통로를 광범위하게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브루킹 연구소의 이란 전문가 수잔 말로니는 뉴욕타임스에 경제 압박에 성공하려면 우리의 회복력이 이란 정권보다 커야 하는데 그것이 좋은 승부수인지는 불확실하다며 이란 경제는 미국의 경제적인 압박에 맞춰 체질이 개편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존스홉킨스 고등국제문제대학원 이란 전문가 알리 나스르 교수도 이란은 지금 손실을 감수하고 세계 경제와 트럼프를 바짝 쬐야 더 나은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쪽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1: 스페이스X가 위성통신과 휴대전화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초점을 두면서 새 주파수 인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0일 소식통을 인용해 스페이스X와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 사모펀드 그레인 매니지먼트의 주파수 대역 인수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주파수는 800MHz 대역으로 미국 인구 대부분을 커버합니다. 따라서 이 주파수는 위성 사업자가 지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습니다. 당초 미국 3대 이동통신사인 T모빌이 스프린트를 인수하면서 승계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레인 매니지먼트와의 주파수 맞교환을 통해 시장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레인 매니지먼트 측은 매각을 통해 60억 달러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수 의향서 제출 시한은 다음 달 첫째 주로 연방통신위원회는 11월 5일까지 입찰 절차를 마칠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처리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도 지상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여파로 AT&T와 버라이즌 등 기존 이동통신사의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2: 당신이 왜 운전을 해?
3: 지금 프론트어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1: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아는 곳이지?
3: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개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1: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3: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4: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5: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6: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5: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3: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뉴욕은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 기온이 81도, 섭씨 27도까지 오르겠고 최저기온은 69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날씨가 한층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76도, 섭씨 24도로 오늘보다 5도 정도 낮아지겠고 최저기온은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기온 자체는 크게 높지 않지만 하늘이 흐린 만큼 외출하실 때는 가벼운 겉옷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 햇볕이 비교적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은 83도, 섭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최저기온은 69도, 섭씨 21도로 전망됩니다.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야외 활동을 계획하신다면 한낮의 햇볕과 더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날씨가 크게 달라지겠습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겠고 곳에 따라 뇌우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77도, 섭씨 25도로 오늘보다 선선해지겠으며 최저기온은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워싱턴 수도권에서

저는 비와 함께 천둥과 번개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야외 활동이나 이동 계획 있으신 분들은 최신 기상 정보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21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1: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ea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극단주의 테러단체 이슬람 국가 IS의 충성을 맹세하고 뉴욕주 의사당 폭발을 모의한 30대 여성이 연방당국에 체포됐습니다. 20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연방검찰은 미국이 지정한 외국 테러 조직에 물질적 지원이나 자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35세 제시카 보이를 기소했습니다. 뉴욕주 올버니에 거주하는 보이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9일까지 IS를 지원하기 위해 폭탄 제조에 필요한 물품을 확보하고 뉴욕주 의사당을 공격해 주 상원의원들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IS 협력자로 위장한 연방수사국 비밀정보원들과 접촉해 의사당 공격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FBI는 보이가 SNS에 올린 9.11 테러 지지 메시지 등을 통해 그를 잠재적 위협으로 판단하고 함정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보이는 FBI 정보원에게 지난 4개월에서 6개월간 의사당 공격을 진지하게 고민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달 중순부터 의사당 건물을 최소 5차례 답사하면서 건물과 주변 시설들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정보원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정보원들에게 건물을 최대한 파괴하고 회의 중인 의원들을 살해하고 싶다. 범행 후 비행기를 타고 도망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5일에는 정보원들과 만나 폭탄 공격 계획을 재차 논의했습니다. 정보원들은 보이에게 폭탄 제조에 필요한 물품을 설명하고 $200를 건넸으며 보이는 같은 날 인근 홈디포에서 못 등이 담긴 통을 구입했습니다. 이후 그는 경찰이 접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은닉 가능한 총기를 구해달라고 정보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19일 정보원들과 차 안에서 만나 폭탄 제조와 기폭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그는 차에서 내리다가 대기 중인 FBI에 체포됐습니다. FBI는 보이가 IS의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남기고 자필 선언문도 작성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만 그가 실제 IS 조직원들과 직접 접촉한 적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캣 요컬 뉴욕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현재 즉각적인 위협은 없다며 의사당과 다른 정부 건물의 경비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한 장례식장이 유족의 아버지 시신을 다른 시신과 혼동해 잘못 화장했다는 의혹으로 거액의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장례식장을 찾은 유족들은 관 안에 누워있는 사람이 자신들의 아버지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돼 항의했지만 장례식장 측은 해당 시신이 아버지가 맞다고 주장하며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유족 측은 1,6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하의 기자가 전합니다.
2: 뉴욕시 맨해튼 워싱턴 하이츠에 있는 RG 오티스 장례식장이 시신을 잘못 확인해 유족의 아버지를 화장했다는 의혹으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84세의 나이로 숨진 호세 다니엘 디아스 펠리페의 유족들은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 관을 열었다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고인의 옷을 입고 관에 누워있던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유족들은 고인이 대머리였고 키도 작은 편이었지만 관 속에 누워있던 남성은 머리카락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체격과 키도 크게 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피부색과 나이 등 외형적인 차이도 확연하게 드러났다고 유족 측은 밝혔습니다. 일부 유족들은 장례식장 직원들에게 시신이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장례식장 측이 처음에는 관속 시신이 유족의 아버지가 맞다며 유족들을 설득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When we opened the coffin, we found another man, and they were trying like for hours, trying to convince us.
2: 유족들은 수시간 동안 장례식장 측과 실랑이를 벌였고 장례식장 측이 시신을 착오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유족들은 결국 관 속의 남성의 신발까지 벗겨 확인했고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 하나를 잃어버렸던 아버지와 신체 상태가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시신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장례식장 측은 시신을 잘못 처리했다고 설명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유족 측에 따르면 장례식장은 같은 이름을 가진 시신들이 비슷한 시기에 여러 구 들어오면서 신원 확인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들이 찾던 아버지는 이미 장례식을 치르기 약 일주일 전 잘못 화장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족들은 장례식장 측의 실수로 고인의 시신을 마지막으로 보고 정식으로 작별 인사를 할 기회조차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장례식장 측이 유고를 유족들에게 전달하려 했지만 가족들은 그것이 실제로 아버지의 유해인지 알 수 없다며 장례식장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They say that they found like in the same week they got another person with a similar name. We are totally broke. We don't know where our father is at right now.
2: 유족 측 변호사는 장례식장이 처음부터 착오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시신을 아버지라고 믿도록 설득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며 장례식장을 상대로 1,6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가족들이 심각한 정신적, 심리적 외상을 입었으며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RG 오티스 장례식장이 문제에 휘말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뉴욕시의 소비자 근로자보호국은 지난 2024년 RG 오티스 장례식장을 상대로 서비스 가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비용을 받았음에도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유족들에게 고인의 유해 위치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장례식장은 위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채 사건을 합의로 마무리했으며 고객 배상과 민사 벌금을 포함해 70만 달러 이상을 지급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 뉴욕시 기록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후 이 장례식장을 상대로 최소 74건의 민원이 접수됐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RG 오티스 장례식장은 뉴욕 시내 여러 지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 소송과 관련해 언론의 논평에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1: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이 중동에 도착해 본격적인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지난 9개월간 중동을 지켰던 에이브러햄 링컨함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는데요. 항모의 중동 이동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군 항모가 비게 되면서 한반도와 인근 지역의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4: 미군 중부사령부는 20일 태평양을 떠난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이 중동 지역에 도착해 임무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지 워싱턴함의 이번 파견은 그동안 중동에서 작전을 수행해온 에이브러햄 링컨함과 임무를 바꾸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해 11월 출항해 무려 9개월 동안 바다 위에 머물렀던 링컨함은 이날 작전을 마치고 모항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로 향하는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링컨함은 긴 파견 기간 동안 단 두 차례만 육지에 들렀을 정도로 장기간 해상에 머물면서 승조원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근무 환경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샌디에이고까지 돌아가는 데는 앞으로 한 달가량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조지 워싱턴함의 중동 이동으로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미군 항공모함이 단 한 대도 없는 항모 공백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번 항모 부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시점과 맞물리면서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 핫한 뉴스와 실전 영어를 함께 알려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입니다. 오늘 다룰 소식은 뉴욕타임스 기사 After 6 years, Harry and Meghan are coming home. What changed? 6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해리 왕자와 메건, 무엇이 달라졌나?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아내와 아이들을 영국으로 데려갈 세상을 그려볼 수 없다 라며 왕실과의 깊은 갈등을 드러냈던 해리 왕자 부부가 조만간 두 자녀와 함께 영국에 완전히 재정착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왕실 내부조차 놀라게 한 이번 귀한 배경과 현지 반응을 담은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15 months ago, Prince Harry said he could not see a world in which I would be bringing my wife and children back to the UK. 15개월 전, 해리 왕자는 아내와 아이들을 영국으로 다시 데려갈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See a world in which, 직역하면 무언무엇한 세상을 보다, 이지만 실제로는 무언무엇하는 상황이나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상상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미래를 말할 때 I can't see a world where that happens. 그런 일이 일어나는 미래는 상상도 안 돼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would be bringing, 여기서 would는 가정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I would be bringing my wife and children back. 그러니까 나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려올 것이다 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을 가정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실과의 결별 이후 미국으로 떠났던 해리 부부가 당시 영국 내 반발과 미디어의 집요한 취재 속에서 느꼈던 깊은 고민과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hey want their children to imbibe the tradition, culture, history, heritage of their father's country. 그들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나라가 지닌 전통과 문화, 역사와 유산을 충분히 배우고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Imbibe,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원래 마시다, 흡수하다 라는 뜻이지만 문화나 지식, 사상을 마치 스펀지처럼 자연스럽게 체화하고 받아들이다 라는 비유적 의미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다양한 문화를 흡수하게 하고 싶다면 We want our kids to imbibe diverse cultures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 문장에서 받아들이고 배운다는 의미의 단어로 우리는 흔히 learn을 생각하는데요. learn은 지식으로 배우는 것을 말하고 understand는 이해하는 차원이고 embrace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사에서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두 자녀 아치와 리리벳에게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영국 시민으로서의 역사적 뿌리를 내려주고 싶어하는 부모로서의 마음이 이번 귀환의 주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해줍니다. The most significant of those may be the chance to further repair Harry's relationship with his father, who was diagnosed with cancer.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암 진단을 받은 아버지와 해리가 관계를 더욱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The most significant of those. Significant은 중요한, 의미 있는 또는 중대한이란 의미라서 The most significant of those 라고 하면 그 요인들 중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Repair relationship. 갈등이나 상처가 난 관계를 회복하다, 개선하다 라는 의미인데요. Further가 붙었으니 Further repair. 더욱 회복하다. 추가로 더 개선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구나 가족과 서먹해진 관계를 다잡을 때 I'm trying to repair my relationship with him 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해리 왕자가 자서전 출간과 다큐멘터리 공개 등으로 아버지 찰스 3세와 극심한 유혈 언론전을 벌였었는데요. 아버지의 투병 소식 이후 아버지를 만나 차를 나누는 등 관계 회복에 물꼬를 튼 것이 이번 영국 정착 결심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Both William and Harry have to be carrying the trauma from their childhood and that will complicate their reactions to anything.
윌리엄과 해리 모두 어린 시절에 상처를 안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든 두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Carry trauma. Carry는 들고 가다 또는 운반하다 라는 뜻이니까 carry trauma는 과거의 정신적 상처나 트라우마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다 라는 의미이고요. Complicate reactions. Complicate는 복잡하게 만들다. Reaction은 반응이란 뜻이니까 Complicate reactions는 어떤 사건에 대한 반응이나 행동을 훨씬 더 복잡하고 얼치게 만들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해리 왕자와 아버지인 찰스 3세와의 관계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형인 윌리엄 왕세자와의 감정의 골은 여전히 깊습니다. 어머니 다이애나비의 비극적 사망 등 어린 시절 공유한 트라우마가 오히려 두 형제의 화해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난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기사는 언급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기사는 6년이라는 시간과 수많은 언론전 끝에 다시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가는 해리 왕자 가족의 복잡한 상황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영국인으로서의 뿌리를 선사하고 투병 중인 아버지 찰스 3세 곁을 지키겠다는 인간적인 결단이 있었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아 보입니다. 형 윌리엄 왕세자와의 풀리지 않은 앙금, 경찰 경호 지원을 둘러싼 법적 갈등, 그리고 타블로이드 매체들의 여전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높은 해리 부부의 귀환이 최근 젊은 층과의 소통에 애를 먹고 있는 영국 왕실에 의외의 새로운 반전과 긍정적 바람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내놓고 있다고 하네요. 차가운 냉대 속에서 떠났던 그들이 고국에서 완벽한 화해와 안식을 찾을 수 있을지.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였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날릴 하이트론스의 핫 썸머 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내부가 보이는 LG 노크온 냉장고와 월풀 4도어 냉장고가 무려 50% 반값 세일, 선착순 30분께 드리며 모든 가전제품 프라이스를 매칭해 최저가로 드립니다. 파나소닉, 세라젬 등 프리미엄 명품 안마의자는 최대 40% 할인해드리며 한국인의 필수품 LG 풀무원, 김치 마마 등 인기 김치 냉장고를 최저가 판매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며 허리와 어깨 통증에 효과가 있는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는 30% 할인하고 코골이, 소화불량 환자 효과 있고 안마 기능까지 있는 모션 베이스를 매트리스와 동시 구입하면 50% 할인합니다. 한 가지 더, 독일 명품 알텐바흐 저압 냄비가 드디어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영양은 그대로, 조리 시간은 짧게, 집에서도 깊고 진한 국물의 삼계탕 보양식을 뚝딱 완성해보세요. 유저지 201941-0024, 뉴욕 플러싱 718-445-2005, 하이트론스. 가족 성장 상담센터에서는 가족의 치유와 회복, 성장과 행복을 위한 가족 성장 상담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7주간에 걸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9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8시에서 10시에는 우울증과 분노 치유 클래스를, 9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8시부터 10시에는 친밀한 가족관계 원리에 대한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강의는 부부 상담학 박사이며 하베스트대학교 가족성장대학원의 오광복, 이은경 교수가 인도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족성장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문의는 전화 410-440-6061, 410-440-6061이며 카톡 아이디는 ISAAC0120입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R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지만 미국은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압박하기 위한 무력 시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IS의 충성을 맹세하고 뉴욕주 의사당 폭파와 주 상원의원 살해를 모의한 30대 여성이 연방당국에 체포됐습니다. FBI는 폭탄 제조 물품을 확보하는 등 구체적인 공격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이 자국 내 이란인들을 추방하는 과정에서 이란 정부와 협력한 정황이 담긴 아이스 이메일이 공개됐습니다. 특히 이란 측이 추방 대상자 명단 수정까지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휴대전화와 위성을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 확대를 위해 미국 800MHz 주파수 인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상 이동통신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미 해군이 흑인 전쟁 영웅 도리스 밀러의 이름을 딴 최신형 항공 모함의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붙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AI 확산이 미국의 빈부격차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유층과 AI 산업이 밀집한 지역에 부가 집중되면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지역 간 격차도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AI를 업무에 활용하면서도 인력 감축과 AI의 연관성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AI를 이유로 발표된 감원만 약 11만 3천 명에 달해 기업들의 말바꾸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폴리마켓에서 미군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 152개가 포착됐습니다. 이들은 군사 관련 배팅에서 평균 97%가 넘는 승률을 기록하며 약 8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 재무부의 장기 국채 재매입 확대에 대해 연준 인사들이 통화 정책과는 별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금융 여건이 완화적이라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 외신 기자의 미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와 노동 언론단체들이 법원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유학생은 원칙적으로 최대 4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고 외신 기자는 240일마다 체류 연장을 받아야 합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 외신 기자의 미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새로운 이민 규정을 추진하면서 교육계와 노동 언론단체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미 국제교육자협회, 전미 교환연맹, 전미 자동차노조 등 8개 단체는 지난 18일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국토안보부 DHS와 이민세관단속국 IC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새 규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예비적 금지명령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기존의 체류 자격 유지 기간, 즉 DS 제도를 없애는 겁니다. 현재 F1 유학생과 J1 교환 방문자는 학업이나 교환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동안 별도의 체류 기간 연장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될 새 규정에는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의 체류 기간이 프로그램 기간 또는 최대 4년 가운데 짧은 기간으로 제한됩니다. 4년을 넘어 학업을 계속하려면 별도의 체류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외신 기자의 I비자는 한 번에 최대 240일로 제한되며 중국 본토 여권을 소지한 기자는 90일로 더 짧습니다. 특히 박사과정처럼 4년 이상 걸리는 학위과정이나 전공변경, 학업 연장, OPT 등을 계획하는 유학생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새로운 규정이 실제 미 대학의 교육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안길 뿐이라면서 미 대학의 국제 학생 유치 경쟁력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토안보부는 장기간 유지되는 학생 신분과 비자 제도의 악용을 막고 유학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들에게도 관심이 큰 사안입니다. 2024-2025학년도 미국 내 국제 학생은 약 117만 8천 명이며 한국은 인도와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4만 2,293명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9월 15일 이전부터 미국에서 F1이나 J1 신분으로 체류 중인 사람들은 별도의 전환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재학 중인 유학생이 새 규정 시행과 동시에 무조건 4년 제한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현재 체류 신분과 I-20 또는 DS-2019의 종료일, 향후 출입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시행 중단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오는 9월 15일 예정된 새 규정의 시행이 일시적으로 보류될 수 있어서 향후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재무부의 장기 국채 바이백 확대가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셈법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 주요 인사들은 통화정책은 독립적으로 결정된다며 재무부 조치와 연관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바이백 영향과는 별개로 현재 금융 여건이 상당히 완화적이라는 판단 아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분위기도 포착됐습니다.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20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재무부의 장기 국채 바이백 확대와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추며 부채 관리나 재정정책과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설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장기 국채 매도세에 대해선 정부의 대규모 자금 조달 수요와 인공지능 구축을 위한 자금 수요가 맞물리며 자본 확보 경쟁이 벌어진 결과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연준의 신뢰성은 의심받고 있지 않다며 기대 인플레이션은 잘 고정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살렘 총재는 현재 금융 여건이 상당히 완화적이라고 평가하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무게를 뒀습니다. 특히 다음 달 열리는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와 관련해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싶다면서 나중에 이뤄질 수도 있는 더 큰 폭의 더 급격한 인상보다 바람직하고 충격도 덜하다고 말했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이날 블룸버그 TV에서 현재 장기 국채 금리가 연준의 정책 결정에 많은 신호를 주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재무부의 국채 발행이 단기물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될 경우 연준의 통화정책 수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해당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싶진 않다고 답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장기 국채를 재매입하는 재무부의 이번 조치가 장기 금리를 낮춰 금융 여건을 완화할 경우 긴축적인 금융 여건을 유지하려는 연준의 정책 효과를 일부 상쇄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금융 여건이 이미 성장을 뒷받침하면서도 물가 압력을 낮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무부 개입으로 장기 금리가 하락하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직장 건강보험료가 해마다 가파르게 오르면서 한인 직장인들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회사 보험이 있어도 매달 개인 부담이 수백 달러에서 많게는 천 달러가 넘는데요. 보험을 잃을까 봐 이직도 못하는 잠록 현상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석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한인 기업에 근무하는 정모 씨는 매달 건강보험료를 850달러 넘게 내고 있습니다. 4인 가족을 둔 박모 씨는 매달 1,100달러 넘게 부담합니다. 이들은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와 보험료가 함께 올라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토로했습니다. 60대 초반 김모 씨는 건강보험이 꼭 필요해 65세 메디케어 연령이 될 때까지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 조사에 따르면 가족 건강보험의 평균 연간 보험료는 약 2만 6천 달러에 달합니다. 이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용도 연 6천 달러가 넘습니다.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진료비나 처방약 비용을 제때 감당하기 어렵다고 답했고 51%는 앞으로 1년간 의료비 부담을 걱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보험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원하지 않은 직장을 계속 다니는 잠락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웨스트헬스 갤럽 조사에 따르면 직장 보험을 받는 근로자의 24%가 이직하지 못한다고 답해 전체로는 약 2,3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2021년 16%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기업들도 보험 부담을 줄이려 직원을 파트타임이나 독립계약자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면서 근로자들의 보험 공백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늘 푸른 농장 얼룩이 옥수수 5개 6불 99, 캘리포니아 생대추 파운드당 1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5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국민의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커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커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커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커호프 제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기억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기억력과 인지능력 개선의 핵심 PNS 아론 사포닌. 무려 3123번의 까다로운 임상을 거쳐 그 효과를 당당히 입증했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미리 채워주세요. 기억의 안심 파트너 GC 내추럴.

0: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 정준호 변호사.
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3: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3: 규모가 곧 신형입니다.
2: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4: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3: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5: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내가 오늘 선거에 출마한다면 25%포인트 차이로 이길 것이라며 자신의 지지율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여론조사에서 정말 잘 나오고 있다며 자신이 선거에 나온다면 우리가 크게 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으로 외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늘어나는 등 경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미국 경제를 르네상스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해외로 떠났던 자동차 공장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우리는 관세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전에 대해서도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전쟁의 명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에 관해 100번이라도 다시 했을 것이라며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군이 B2 폭격기로 이란 핵시설을 공격했을 당시 이란이 핵무기를 갖기까지 정확히 2주가 남아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인터뷰는 한때 최측근이었다가 앙숙으로 돌아선 두 사람이 약 8년 만에 공개적으로 대화한다는 점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코언은 과거 15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이자 최측근 해결사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을 계기로 결별한 뒤 관련 형사재판에서 핵심 증인으로 나서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파탄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배신자, 거짓말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코언이 검찰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압박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화해 기류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두 사람이 지난해 뉴저지주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소유 골프장에서 비공개로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코언이 최근 보수 성향의 ABC 라디오 진행자로 박탈되는 과정에서도 백악관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날 인터뷰에서는 과거의 앙금을 털어내려는 듯한 분위기가 엿보였습니다. 코언은 트럼프 대통령을 과거처럼 보스라고 불렀고 트럼프 대통령은 검찰이 코언을 도구로 이용했다며 코언이 과거 검찰에서의 증언을 뒤집은 것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코언은 인터뷰에 앞서 두 사람이 서로를 용서했다며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고 어제 일이 더는 내일을 좌우하지 않도록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방송된 내용은 사전 녹음된 40분 분량 전화 인터뷰의 일부로 전체 인터뷰는 오는 23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당시 저항의 스타로 떠오른 민주당 인사들이 트럼프 2기에서 치러지는 중간선거 예비선거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있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20일 보도했습니다. 성영화 기자입니다.
6: 폴리티코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플로리다주 연방 상원임원 민주당 경선에서 알렉산더 빈드먼 전 육군 중령이 당내 급진 좌파 진영인 민주사회주의자 NG 닉슨 주 하원의원에게 충격패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유럽 담당국장이었던 빈드먼 전 중령은 2019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이어진 의회의 탄핵 조사 및 심판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며 전국적 인지도를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 막대한 정치 자금을 모아 경선을 치른 빈드먼 전 중령의 패배는 민주당 지지층의 정치적 지형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게 폴리티코의 분석입니다. 민주당 전략가인 데이비드 엑셀로드는 폴리티코에 빈드머는 영웅이지만 기억은 희미해지고 대부분 사람은 생활비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고 말했습니다. 빈드먼 전 중령뿐 아니라 트럼프 저항 투사의 정치적 무덤은 매주 늘고 있습니다. 2021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 과정에서 하원 소추위원을 맡은 다이애나 디게트 의원은 중간선거 경선에서 민주사회주의자 계열 멜라트 키로스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또 다른 소추위원 에릭 스월웰 의원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전에 뛰어들었으나 성폭행 혐의가 드러나면서 하원의 의원직 제명 징계안 표결 직전에 선거운동을 접고 의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 탄핵 심판에서 하원의 수석 법률 대리인으로 나섰던 댄 골드먼 의원 역시 경선에서 탈락했고 2021년 16의회 의사당 폭동 당시 시위대와 충돌에 표창을 받기도 한 의회 경찰관인 해리 던은 메릴랜드주 하원의원 경선에서 낙선했습니다. 이 밖에 트럼프 저항운동 자금 지원자인 억만장자 톰 스테이어, 2021년 탄핵소추 때 하원 감독위 및 정보위에서 활동한 나자 크리슈 나무르티 의원, 트럼프 탄핵을 추진한 슈리 타네다르 및 알 그린 의원 등도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줄줄이 낙마한 후보들의 공통점은 현 사법 시스템이 트럼프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해온 제도주의자라며 유권자들은 트럼프가 재집권한 뒤 이런 제도들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오히려 그 제도를 맹비난한 후보들의 메시지에 더 끌렸다고 분석했습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피로감에 지쳐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반 트럼프 성향 공화당 단체인 링컨 프로젝트의 공동 창립자인 마이크 마드리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일부 후보들이 경선에서 패배한 것을 두고 대체로 사람들은 트럼프에게 그저 지쳐있다, 트럼프와 관련된 갈등과 피로감, 반 트럼프 모델은 물론 트럼프에게 아첨하는 마가 지지 모델도 더 이상 감당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이것이 바로 트럼프 피로감이라고 말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5: 미 해군이 흑인 전쟁 영웅의 이름을 딴 최신형 항공모함의 명칭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새 항모에 붙이는 방안까지 거론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 해군이 흑인 전쟁 영웅의 이름을 따 건조하기로 한 최신형 항공모함의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CNN 방송이 2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해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기 일기 때인 2020년 1월 토머스 모들리 전 해군 장관 대행은 하와이 진주만에서 열린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 기념일 행사에서 미군의 최신 포드급 네 번째 항공모함의 명칭을 USS 도리스 밀러함으로 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흑인인 도리스 밀러는 1939년 해군에 입대했으며 태평양 전쟁의 계기가 된 일본의 진주만 공습 당시 취사 보조병이었습니다. 도리스 밀러는 일본군의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세탁물을 수거하러 가던 중이었지만 대공포로 일본 전투기들을 향해 사격했고 함선이 가라앉기 시작한 뒤에는 동료 선원들을 대피시키는 데 전념했다고 합니다. 이 공로로 1942년 해군 십자훈장을 받은 밀러는 이후 전쟁 채권을 홍보하는 활동에 파견되기도 했으나 3등 취사 부사관으로 진급한 이듬해 일본 잠수함이 쏜 어뢰에 함선이 피격되면서 전사했습니다. 밀러는 2001년 제작된 영화 진주만에서 쿠바 구딩 주니어가 연기에 유명해졌고 해군은 새 항공모함에 그의 이름을 붙이기로 한 것입니다. 항모 명칭에 병사 출신 해군 장병의 이름을 딴 건 처음이었고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이름을 딴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해군 내부 농위에 정통한 3명의 소식통은 CNN의 올 초부터 이 항모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논의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항모의 명칭을 무엇으로 변경할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두 명의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항모에 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붙이는 건 전례가 없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해군은 명칭을 변경하는 대신 다른 군함의 밀러의 이름을 붙이는 방안과 군 최고 훈장인 명예훈장을 추서하는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홍카오 해군 장관 대행과 그의 사무실은 미 함정 명명 방식에 대한 공식 지침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해군 내부에서는 해당 항모를 USS 도리스 밀러함으로 부르는 걸 사실상 중단하고 함선 번호인 CBN-81로만 지칭하는 상황입니다. 이 항모의 기공식은 올해 말 예정돼 있어 공식적인 명칭 확정 시한이 촉박한 상황입니다. 해군 조선소 요건으로 인해 이 항모는 2034년에야 인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 워싱턴 도심에서 열리는 자동차 경주 워싱턴 DC 프리덤 250 그랑프리가 열립니다. 행사는 8월 22일 토요일과 23일 일요일 내셔널몰과 펜실베니아 에비뉴 일대에서 열립니다. 워싱턴의 대표적인 명소를 배경으로 경주용 자동차들이 달리는 흔치 않는 장면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 오후 1시에는 메인 레이스가 예정되어 있으며 토요일에도 오후 3시와 4시 전시 레이스 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무료 티켓은 이미 마감됐지만 내셔널몰 7가에서 12가 사이에는 무료 팬존이 마련돼서 티켓 없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대형 스크린과 무대, 먹거리 등도 준비돼 가족과 함께 자동차 경주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 평소와 조금 다른 나들이를 원한다면 상징적인 풍경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자동차 경주 워싱턴 DC 프리덤 250 그랑프리를 꼭 관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맨해튼 브로드웨이의 인기 뮤지컬과 연극을 반값에 즐길 수 있는 브로드웨이 위기 다음 달 8일부터 20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위키드, 라이언킹, 알라딘, 시카고를 비롯해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어쩌면 해피엔딩 등 브로드웨이 주요 공연 25편이 할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티켓 한 장으로 두 장을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되는데요. 예매할 때 프로모션 코드 241 BW쇼를 입력하면 됩니다. 또 일부 공연은 평소 고가인 오케스트라 프리미엄 좌석도 약 $135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좌석 업그레이드 할인에는 업 UPBW쇼 코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브로드웨이 공연을 저렴하게 관람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공연 목록과 예매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회와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가 미주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교육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19일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 문휘창 총장 일행이 뉴욕 총영사관 관저를 방문해 김상호 총영사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는 지난 5월 뉴욕 한인회와 교육과정 개설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8월 말 미주 글로벌 센터를 설치하고 가을 학기부터 학위와 비학위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인사회와 조선족 커뮤니티 차세대 한국어 교육을 비롯해서 온라인 교육을 통한 교육 수준 향상 그리고 미 주류 사회로 K-교육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뉴욕 총영사관은 한인 동포사회의 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미주 글로벌 센터 설립이 미주 한인들에게 새로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의 교육 콘텐츠를 미 사회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뉴욕은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 기온이 81도, 섭씨 27도까지 오르겠고 최저기온은 69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날씨가 한층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76도, 섭씨 24도로 오늘보다 5도 정도 낮아지겠고 최저기온은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기온 자체는 크게 높지 않지만 하늘이 흐린 만큼 외출하실 때는 가벼운 겉옷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 햇볕이 비교적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은 83도, 섭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최저기온은 69도, 섭씨 21도로 전망됩니다.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야외 활동을 계획하신다면 한낮의 햇볕과 더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날씨가 크게 달라지겠습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겠고 곳에 따라 뇌우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77도, 섭씨 25도로 오늘보다 선선해지겠으며 최저기온은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워싱턴 수도권에서는 비와 함께 천둥과 번개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야외 활동이나 이동 계획 있으신 분들은 최신 기상 정보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21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2: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1: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

0: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한인경제인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클럽, H-Mar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필뷰리, 이코노보험과 메트로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Radio 등 미동부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한인경제인협회로 지금 연락해주세요.
1: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오는 11월 3일 열리는 중간선거 이전에 외교적 성과를 서두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전 장기화 등으로 입지가 불안해진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판세를 바꾸기 위해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노릴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자칫 북한의 주도권만 내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3: 오는 11월 3일 치러지는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 임기 중간에 실시되어 대표적인 국정평가 성격을 띱니다. 특히 6개월 넘게 이어지는 이란과의 전쟁으로 여론의 부담을 안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선거 패배 시 국정동력을 잃을 수 있어 반전 카드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하며 북미 대화 재개를 서두르는 것 역시 선거를 의식한 전략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선거까지 두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아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당초 오는 11월 18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북미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거론되었지만 이는 중간선거 이후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직전 판세를 뒤흔들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노리고 파격적인 전격회담이나 메시지를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비핵화 논의를 거부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초조해진 트럼프 대통령의 처지를 이용해 북한의 핵심 이익을 챙기려 할 것이라는 경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대화의 목표가 비핵화냐는 질문에 말하고 싶지 않다며 즉답을 피하는 등 비핵화 목표에서 후퇴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워싱턴 안보 전문가들은 미 행정부가 명확한 전략이나 상호주의 원칙 없이 대화 성사 자체에만 집착할 경우 실질적인 비핵화 성과 없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주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2: 예측시장 폴리마켓에서 미군 내부 정보를 이용해 베팅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자지갑 152개가 발견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비영리 연구단체 반부패 데이터 콜렉티브의 분석을 인용해 20일 보도했습니다. 반부패 데이터 콜렉티브는 지난 5월 5일까지 정산된 모든 시장 종목을 분석해 의심스러운 베팅을 찾아냈습니다. 적중 확률 35% 이하였던 베팅 항목에 1시간 이내 누적 $2,500 이상을 건 베팅입니다. 반부패 데이터 콜렉티브는 이 중 특정 항목을 찍어서 베팅한 것으로 보이는 556개 지갑을 찾아내 범고래 지갑으로 지목했습니다. 범고래의 정확하고 선택적인 사냥 전술에서 이름을 따온 겁니다. 이 지갑의 거래자들은 일반적으로 계좌를 개설한 후 내부자가 정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에서 매우 성공적인 베팅을 하고 그렇게 딴 돈을 대부분 현금화해서 사라졌습니다. 이 가운데 152개 지갑은 군사 방위산업 분야 항목들의 투자에 평균 97.2%의 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이 얻은 이익은 총 8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반부패 데이터 콜렉티브는 기밀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건 불법이며 더 큰 문제는 군사 관련 오르카 거래는 자금력이 풍부한 고래 거래자와 자동거래 봇의 모방 거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부패 데이터 콜렉티브 공동 설립자 데이비드 사코디는 사람들은 폴리마켓에서 비정상적인 베팅이 얼마나 쉽게 관찰되는지 과소평가하고 있다. 모든 것이 인터넷에 공개돼 있고 대형 거래자와 봇들이

0: 잠재적인 내부자 거래를 모방하는 명확한 징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외 정보기관이 이 시장을 감시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도 순진한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미군 병사 개넌 켄 벤다이크는 기밀 정보를 이용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축출에 베팅해 40만 달러를 번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미 당국은 이 사건 이후 급성장하는 예측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폴리마켓은 엄격한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의심스러운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면서 마두로 사건을 포함해 수십 건의 의심 거래자 지갑을 당국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폴리마켓은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를 정산하기 때문에 배팅 내역은 공개되지만 거래자는 익명으로 유지됩니다. 미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향후 10년간 100억 달러를 투입해 미 최초의 메모리 전문 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급증하는 메모리 수요에 대응하고 차세대 메모리와 첨단 패키징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건데요.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에서 앞서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추격하기 위한 승부수로도 풀이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미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본사가 있는 아이다호주 보이시에 대규모 메모리 연구소를 설립합니다. 마이크론은 향후 10년간 총 100억 달러를 투자해서 연구원 수백 명 규모의 차세대 연구소 마이크론 리서치 랩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내에 설립되는 최초의 메모리 전문 연구 허브로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급증하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차세대 반도체의 이론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계획됐습니다. 구체적인 주요 연구 분야로는 차세대 메모리 기술, 고성능 연산 아키텍처, 첨단 반도체 패키징, 미래 반도체 제조 공정 등을 꼽았습니다. 마이크론은 이곳에서 고객사와 학계, 정부기관, 스타트업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망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보이시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유럽, 일본, 인도, 싱가포르, 대만 등 해외 기술 네트워크와도 적극적으로 연계할 계획입니다. 마이크론은 이 시설을 내년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 연구소에 대한 투자금은 마이크론이 기존에 발표했던 2,500억 달러의 제조 관련 투자 계획과는 별개입니다. 산자이 메로트라 마이크론 최고 경영자는 오늘날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내일의 AI 경제를 누가 주도할지 결정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AI 미래는 미국산 메모리를 기반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메모리는 미 기술 지배력 핵심 요소라면서 첫 전용 메모리 설립과 100억 달러의 연구 투자는 미국 내의 혁신을 강화하고 고품질 일자리 수백 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마이크론의 행보를 지지했습니다. 최근 메모리 가격을 놓고 마이크론과 미묘한 긴장 관계를 보였던 애플의 팀 쿡 CEO도 마이크론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애플 기기의 혁신을 이식해온 중요한 파트너였다며 마이크론의 최첨단 제조 연구 기술 확장을 지원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론의 이번 메모리 전문 연구소 설립은 미 반도체 산업 부흥과 국가 과제로 추진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부응하는 동시에 고대역폭 메모리 경쟁에서 앞서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추격하기 위한 기술적 승부수로 풀이됩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2: H마트 이번 주 L대 쇼핑 찬스.
3: 그린자도 노란자도 파운드당 2불 99, 시험료 수박 금토 1 한정 개당 3불 99, 단호박 파운드당 99장, 찰옥수수 10개당 7불 99, 냉동 소 목중심 불고기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9불 99, 냉동 영게 파운드당 3불 4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 99.
2: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핫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5

0: K-Radio 모닝 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 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3: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4: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3: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무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4: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만은 산토리니도 가니?
3: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5: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
6: 에이치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7.99,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99, 찰 옥수수 3개당 3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12.99, 증가 쌀떡국 박스당 12.99, 풀무원 들기름 재래 파래 도시락김 20봉 개당 7.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다음 소식입니다.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미국 기업들은 감원과 AI 연관성에 적극적으로 선을 긋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20일 보도했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애쉬는 최근 직원 220명을 감원하면서 AI 때문에 인원을 줄이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AI가 회사에 필요한 기술과 직원들의 역량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지난달 4,800개의 일자리를 없애면서 AI로 대체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는 AI가 업무 수행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일부 업무는 자동화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AI가 업무 방식과 조직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인간의 일자리가 AI로 대체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피하는 셈입니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AI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인력을 줄였는지를 생산성 향상의 지표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웨덴 핀테크 기업 클라르나는 2024년 AI 비서가 정규직 상담원 700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대 고객관계관리 소프트 업체 세일즈포스도 지난해 AI의 도움으로 고객 지원 인력을 9,000명에서 약 5,000명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와 유고부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 성인 61%는 AI 때문에 대부분 사람의 경제적 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서는 30세 미만 미국인의 73%가 향후 20년간 AI 때문에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AI를 이유로 한 감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정보업체 챌린저, 그레이앤드 크리스마스의 7월 보고서에 따르면 AI는 미국 기업들의 감원 사유로 5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들어 미국 기업들이 AI를 이유로 발표한 감원 규모는 약 11만 3천 명으로 전체 감원의 24%에 달합니다. 메릴랜드주 앤 아룬델 카운티 공립학교가 학생의 성 정체성과 관련한 학교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연방정부로부터 학부모 권리를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은 데 따른 조치로 교육청은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 기록을 열람하고 확인할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도록 정책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7: 메릴랜드주 앤 아룬델 카운티 공립학교가 학생의 성정체성과 관련한 안전하고 포용적인 LGBTQ 플러스 학생 환경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마크 바델 교육감은 19일 교육청 공동체에 보낸 서한을 통해 정책의 기밀유지 조항을 개정하고 연방가족교육권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도록 정책 내용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정책의 핵심은 학부모와 보호자가 자녀의 교육기록 전체를 열람하고 확인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시한 것입니다. 베델 교육감은 학부모의 연방가족교육권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권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어떤 정책이나 지침, 관행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교육기록에 포함된 자녀의 성 정체성, 트랜스젠더 여부, 성적 지향, 선호 이름이나 프로나운과 관련한 정보 역시 학부모의 교육기록 열람권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점을 정책에 명시했습니다. 이번 정책 개정은 학부모와 교육청, 연방정부 사이에서 성 정체성 정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앞서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보수성향 법률단체 아메리칸 퍼스트 리걸은 지난 7월 8일 앤 아룬델 카운티 공립학교를 상대로 메릴랜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교생 자녀를 둔 두 학부모를 대리한 이 단체는 학교가 부모의 통보나 동의 없이 학생의 사회적 성별 정체성 전환을 지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교직원들에게 학생의 성정체성 관련 정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도록 하는 취지의 지침을 마련했다고 학부모 측은 주장했습니다. 학부모 측은 학교가 자녀를 남성 이름으로 부르고 관련 학교 문서에도 해당 이름을 사용했지만 자신들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연방정부도 앤 아룬델 카운티 교육청에 대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지난 7월 27일 교육부 학생 개인정보 보호 담당 부서와 법무부 민권국은 앤 아룬델 카운티 교육청이 학생의 성정체성을 기밀 의료정보로 분류해 부모에게 공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집행조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권 담당 차관보 하미 딜러는 당시 학부모에게 정보를 숨기는 학교는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이 라며 연방가족교육권 및 개인정보보호법은 선택사항이 아니며 법 적용을 우회하거나 왜곡하는 학교에는 즉각적인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당시 앤 아룬델 카운티 교육당국은 연방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지나 서신을 직접 받지는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에서 연방가족교육권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했습니다. 개정된 정책에는 연방정부의 교육지원금을 받는 학교가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 학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학생의 교육기록에서 개인 식별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원칙이 포함됐습니다. 또 학부모와 보호자가 자녀의 전체 교육기록을 열람 검토할 권리가 있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교육청은 교육기록이 학생과 직접 관련된 정보를 담은 각종 기록과 문서, 파일 등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앤 아룬델 카운티 공립학교의 새 학년도는 오는 24일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로 학부모의 교육기록 접근권이 보다 명확해졌지만 학생의 성 정체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학부모의 권리와 학생의 사생활 보호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스페이스X가 위성통신과 휴대전화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초점을 두면서 새 주파수 인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0일 소식통을 인용해 스페이스X와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 사모펀드 그레인 매니지먼트의 주파수 대역 인수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주파수는 800MHz 대역으로 미국 인구 대부분을 커버합니다. 따라서 이 주파수는 위성 사업자가 지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습니다. 당초 미국 3대 이동통신사인 T모빌이 스프린트를 인수하면서 승계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레인 매니지먼트와의 주파수 맞교환을 통해 시장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레인 매니지먼트 측은 매각을 통해 60억 달러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수 의향서 제출 시한은 다음 달 첫째 주로 연방통신위원회는 11월 5일까지 입찰 절차를 마칠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현재 스타링크라고 불리는 위성통신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간 티모빌을 통한 부가 서비스 형태로 소비자를 만나왔습니다. 이를 넘어 스페이스X는 최근 직접 위성과 스마트폰을 잇는 이동통신 사업자로 나서겠다는 포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왔습니다. 지난해 통신업체 에코스타로부터 무선 주파수를 170억 달러에 인수했으며 최근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지난 6월에는 인터넷 서비스 스펙트럼을 보유한 미국 최대 가정용 인터넷 제공업체 차터 커뮤니케이션과 소비자용 모바일 서비스 제공 파트너십에 관해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는 스페이스X의 모바일 트래픽 가운데 일부를 차터가 보유한 지상 인터넷 통신 인프라를 통해 처리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도 지상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여파로 AT&T와 버라이즌 등 기존 이동통신사의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8월 21일 금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1 세일.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올가닉 원.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설립 37주년 감사 부흥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주제로 시드 국제 선교회 평생 명예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현 뉴욕 센트럴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재열 목사님이 8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22일 토요일 새벽 6시, 저녁 7시 30분, 23일 주일 오전 8시 45분, 그리고 오전 10시 45분에 시간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장소는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이며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www.mpcow.org 또는 703-941-4447, 703-941-444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혼자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시고 말벗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시다면 한인 시니어들의 정서적 건강과 따뜻한 일상을 위해 마련한 동무지기 K-케어 라인과 효 라인과 함께하세요. 말동무가 필요할 때 전화할 수 있는 K-케어 라인과 전문 교육을 받은 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전화를 드려 안부를 확인하는 효 라인을 통해 따뜻한 말벗이 되어드리며 외로움을 덜어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는 자녀분들께도 든든한 연결망, 어르신의 하루가 바뀔 수 있는 전화 한 통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지금 워싱턴 가정상담소, 동무지기, K-케어 라인과 효 라인을 신청하세요. 571-991-3033, 571-991-3033.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목소리) 세상을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4: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바시 관객 여러분들. 저는 차의과학대학교 스포츠의학 대학원장 홍정기 교수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관심사 가지고 계십니까? 4050 우리 세대에게 물어봤더니 당연히 건강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의하니까 남성이 77세, 이게 평균 수명인데 제가 올해 56세이기 때문에 제가 21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21년을 조금 한번 주로 나눠봤더니 제가 제 사랑하는 두 딸들과 그리고 와이프와 함께 보낼 시간이 한 1040주 정도 됩니다. 이번 주가 가면 1039주입니다. 무병장수, 즉 아프지 않고 우리가 오래 살 수만 있다면 이런 꿈이 있는데 제가 오늘 드리는 내용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그냥 단지 간절히 원하고 제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가르쳐드린 방법으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다면 오늘 저에게 더 집중해 주시겠습니까? 네. 세 가지 테스트를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래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첫 번째 테스트. 오늘 댁에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다리를 살짝 꼬아서요. 제가 천천히 내려가 볼게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쿵 하지 않으실게요. 다시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여기서 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살날을 예측하고 싶지만 사정상 안 되죠. 두 번째 테스트. 이 사진과 같이 양 손을 허리춤에 살짝 다리 들어보실게요. 10초 동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 성공하셨나요? 예, 요렇게 했던 분들은 뭐죠? 예, 실패예요. 앉아보실게요. 첫 번째 테스트는 댁에 가셔서 할 수 있고, 두 번째 테스트는 지금 가능했죠? 세 번째 테스트 보여드릴게요. 아, 지금 이렇게 무릎을 구부려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이 종아리 부위에서 가장 좀 두꺼운 부위를 선택하셔서 뒤쪽에 종아리 부위에다가 내 두 개의 엄지를 갖다 대고요. 앞으로는 검지가 이렇게 쭉 뻗게끔 한번 해보실게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 것처럼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 번째 저처럼 예, 장래가 술렁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 저는 기분이 좋아요. 예, 왜냐? 그러니까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지금 했더니 건강한 사람 이게 남네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딱 붙었는데 양호하대요. 그다음에 이게 조금 겹치는데 하신 분들이 오늘 저녁에 여기 계실 거예요. 이 세 개의 테스트를 딱 하고요. 제가 잠깐만 뒤로 넘어가서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앉았잖아요. 일어나는데 이것을 1700명 데리고 브라질에서 클라우디오 박사님이 연구했어요. 51세부터 75세까지인데 대부분이 다 65세셨어요. 자, 저처럼 못 일어난 분들도 있겠죠? 예, 안타깝지만 그냥 좀 힘을 내서 일어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예 못 일어나신 분들 10년 안에 다 돌아가셨어요. 자, 두 번째, 장내가 술렁이는 게 아니라 힘이 들기 시작했어요. 자, 두 번째, 서라고 했잖아요. 10초예요. 얼마나 짧은 시간이에요? 10초를 제가 서라고 부탁드렸잖아요. 웬만하면 서시지 그러셨어요. 얘를 보니까 선 사람과 못 선 사람의,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에 비해 못 성공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이 사망률이 84% 높았어요. 아, 갑자기 숙연해져요. 세 번째예요. 우리 검사했잖아요. 맨 밑에 주의 받으신 분 오늘 밤에 있으시잖아요. 예, 저렇게 건강하신 분들에 비해서 또 이분들을 추적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섰던 사람, 못 섰던 사람 추적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대충 숫자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종아리가 지금 오늘 영어 한번 쓸게요. Right now. 좀 여유가 있다 했던 분에 비해 그렇지 못한 분이 사망률이, 잘 들으세요, 230% 높았어요. 세바시 관객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또 늙어갈 것입니다. 이때 이 세 개의 테스트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테스트냐 했더니 근육 테스트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멀쩡했던 근육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냥 우리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MRI나 CT스캔을 찍으면 저렇게 아주 건강했던 근육이 이렇게 빠지고 또 그 근육 사이사이들에 근육이 있었던 자리였어요. 지방이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빠지면 그래도 살이 빠졌을 것 같지만 근육이 빠지고 지방이 들어가니까 체중은 그대로나 아니면 더 늘게 되죠. 여러분들의 연령대는 여기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오늘 50대, 저처럼 50대가 여기 오셨다면 50대 들어가자마자 여러분들의 근육은 아마 10%에서 12% 정도 젊었을 때보다 떨어져 있고요. 저렇게 80세로 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20%가 넘게 떨어져 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근육이 빠질 때 이렇게 앉았다, 이렇게 일어나고 계단을 올라가는 그 힘이 유의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것 때문에 2016년에 이렇게 근육이 빨리 빠져나가고 많이 빠져나간 것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 지방간과 같이 동맥경화 이런 것들은 병원에 가면 건강검진에서 진단으로 어때요? 질환을 얻었다라고 우리가 판정받잖아요. 그런데 근육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가만히 연구해 보니 이 근육이 빠져나가는 것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16년에는 아예 질병 코드를 받아서 이제 근육이 빠져나가면 근감소증이라는 병에 걸립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관객분들 중에 흡연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혈압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혈압이 있죠, 당연히. 인간이니까. 높은 게 문제 아니에요. 압이 높은 게 문제죠? 혈당도 파스타 같이 드셨는데 이분은 그냥 혈당 스파이크라고 해서 올라가고 어떤 분들은 그냥 스파게티를 그렇게 맛있게 드셨는데도 아직 한 120, 130 정도에서 끝나는 분들도 계세요. 지방간, 고지혈은 어때요? 이 모든 만성질환을 한쪽 카테고리에 놓고 제가 이쪽에 근감소증을 이렇게 놓고요. 사망률을 비교해 본 거예요. 흡연, 고혈압, 당뇨, 고지혈. 오늘 관객 가운데는 몇 개는 갖고 계실 거예요. 사망률이 20에서 40% 높아집니다. 그러나 근육이 없어서 앉았다가 뭘 죽고 한번 일어날 때 아이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 사망률 250%, 250%입니다. 도봉구 영어 되네요. 자, 근육량 빠지는데 관객 여러분, 한국 여성 30대 초반부터 근육이 1%에서 2% 매해 빠지고 지금 남성분들은 40대를 딱 들어서면서 1%에서 2% 빠져서 지금 여기 보여지는 대로 계속 근육은 빠져나가게 됩니다. 1% 근육 빠질 때 앉았다 일어날 때 써야 되는 이 근력이 4% 빠집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살짝 중심 잃어서 나를 다시 잡아야 할 때 써야 되는 빠른 근육은 그리고 그 빠른 힘은 10% 빠집니다. 관객 여러분, 근육은 많은 매체가 얘기하듯 40이 됐을 때 천천히 이렇게 빠지는 것 같이 그래프를 저렇게 보여주잖아요. 아니에요. 갑자기 장염이 걸려서 너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그냥 예측하지 않았는데 이 장염 때문에 이틀을 입원하고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어머님 지금 70에서 75, 80대 그냥 그 장염 때문에 이틀 입원한 사이에 저 빨간 선 좀 봐주세요. 이틀 만에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병원 입원하시기 전 모습과 입원 이틀하고 퇴원시켜드리는데 벌써 걷는 것이나 그 다음에 움직이시는 것이 달라집니다. 안마의자에서 오래 시간 보내신 분들 빨간색입니다. 네, 그냥 가만히 적정한 나이를 지났을 때 계속해서 앉아있게 되면 이 빨간색, 즉 갑자기 급락하는 겁니다. 근육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근감소증 유병률 뭐 80세 20%, 10명 중에 2명이라는 건데요.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보다 더 높다. 여성이 여기 더 노출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근감소증이 말씀드린 대로 250%의 사망률을 올리는데 지난 72시간 동안, 3일 동안 팔이나 다리에 살짝 알배겼던 경험이 없었던 분들, 신의 가호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요즘에 걷기 많이 하시죠? 슬로우 조깅 많이 하시죠? 예, 저 한 번만 도와주시겠어요? 제가 이쪽 이 카펫에서 한번 이렇게 걸어가 볼게요. 그래서 제가 걸어가는 것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 똑딱 똑딱 해주세요. 2초입니다. 시작. 여기까지입니다. 저쪽에서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이걸 하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게 한 150cm 됩니다. 1m 50cm. 두 번째 한번 또 걸어볼게요. 준비. 똑딱똑딱 해주실 수 있죠? 준비. 시작. 제가 빨리 걸으려고 그랬는데 왜 여러분들 빨리 세세요? 조금 화는 나지만 초청 강연자이기 때문에 제가 자중하겠습니다. 제가 두 배 걸었습니다. 네, 두 배 걸었죠. 이게 3m예요. 관객 여러분, 미국의 의사협회에서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여기서 연구한 거예요. 12만 명 데리고요. 왼쪽, 여러분들 보시는 거 왼쪽이 남성, 여성인데요. 65세의 나이에 지금 처음에 보여드렸던 똑딱똑딱 65세 때 마트를 가시건 나가서 이 도봉구에 있는 공원을 걸으시건 내가 지금 걷는 것이 만보를 걸을 때도 이렇게 그랬어? 우리 그렇게 했지? 친구하고 이렇게 걸으실 수 있는 이 속도로 걸으신 분의 앞으로 살 날을 추적해서 측정.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한 대로 똑딱똑딱 도봉구청 오늘 올라오는데 야 세바시 가자 똑딱 그래 자리 찾아올 때도 이렇게 걸었다. 그러면 이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것을 지금 본 겁니다. 자, 65세 나이에 처음처럼 걸으면 앞으로 12년 남았습니다. 65세 나이에 아까처럼 저처럼 쭉쭉 나갔다면 33년 사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느리게 되는 것은 근육이 빠지면서 여러분들 몸속에 빠른 근육을 먼저 뺍니다. 이 근육이 여러분들이 75세가 넘었을 때 살짝 흔들리고 뭔가 바닥에 살짝 올라온 것을 보지 못하고 걸렸을 때, 그래서 걷다가 갑자기 이렇게 됐을 때 나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근육은 바로 빠른 근육인데요. 이게 없어지면 이렇게 넘어지십니다. 넘어지게 되면 특히 여성의 경우 65세 이상 10명 중에 4명이 넘어지십니다. 넘어지신 분들을 다시 백분율화 해서 봤더니 40%는 또 뼈가, 고관절 뼈가 부러지십니다. 부러진 분들 가운데 40%는 12개월 안에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지난 72시간 동안에 뭐 하셨습니까? 다시 묻는 겁니다. 그대로 오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무엇인가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 또는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단지 근육이 빠지는 것은 걸음걸이만 느리게 하는 게 아닙니다. 힘만 빼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한국 여성들은 도대체 얼굴을 봐서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화장 기술 때문에,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 피부 그 개선 프로그램 때문에 너무 젊어 보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드립니다. 도대체 이 건강한 얼굴을 가지면서도 이 관절 나이는 어느 정도 됐느냐? 이쁜 얼굴을 갖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나이를 모르겠는데 걷는 거에서 나이가 나와요. 이쁘고 이쁜 가방, 그리고 이렇게 걷습니다. 근육이 빠져서예요. 근육은 지금부터 매일매일 가볍게 1시간마다 10개씩 스쿼트를 함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혈당도 낮추고, 근육을 운동시키고 근육을 써서 운동하면 방금 사망률을 올리는 근감소증을 이렇게 현저하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얘기하는 생존근육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할 허리를 펴주는 기립근, 40%의 근육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요. 엉덩이가 근육이 있어야 넘어졌을 때 범퍼 역할도 할 거 아닙니까? 지난 72시간 동안 뭐 하셨냐고요. 걷기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뛰기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안타까운 것은 50이 넘어서 걷기, 만보 해도, 뛰는 거 해도 이 근육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돌아가셔서 스쿼트를, 홍정기를 기억하며 홍정기, 홍정기 이렇게 하면서 10개 하시면 근육 안에서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은 혈관벽을 단단하게 해줍니다. 지방을 태워서 연소시킬 수 있는 하얀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만들어줍니다. 혈중에 돌아다니는 당을 다 체포해서 혈당을 낮춰줍니다. 뇌까지 맑게 해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85세까지 질질 끌려다니다 그냥 86세가 한국 여성의 평균 수명인데 10년 동안은 알타가 가신다고 그러잖아요. 이 근육을 챙기시면 이 근육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겁니다. 자, 중요한 거, 85세에도 근육은 자랍니다. 30대만큼 빠르게는 아니어도 여전히 possible. 분위기 왜 이래요? 85세에도 근육은 자란다. 감사합니다.
6: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7: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8: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를 바꾸려고 하는데 혹시 맡아서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간혹 이런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를 해 오신 분께 저의 첫 번째 질문은 혹시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고 계신가요? 다시 말해서 현재 일하고 계신 에이전트와 어떤 서류에 사인하신 게 있으시다면 그 계약서를 잘 살펴보셨나요? 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에이전트는 손님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에이전시 관계가 됩니다. 손님이 에이전트를 고용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서로가 약속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손님은 어떤 약속을 해 주었는지 그리고 얼마의 기간 동안 그 계약이 유지가 되는지와 계약 파기나 만료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xclusive Right To라고 시작하는 서류입니다. 간혹 이러한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고 집을 찾거나 파는 일을 이미 시작하신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계약서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제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일하고 계신 에이전트의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신가요?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입니다. 현재 에이전트가 큰 실수를 하고 있거나 누가 봐도 부당하게 손님을 대하고 있다면 제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에이전트가 합당하게 일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손님께 고용하신 에이전트를 조금 더 믿고 기다려 보시거나 충분한 의논을 통해서 본인의 의견과 요구를 전달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에이전트와의 계약이 없다면 언제든 다른 에이전트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사인이 된 경우는 마음이 안 맞는 에이전트일지라도 절대적으로 그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에 명시된 에이전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파기하실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불만은 사항을 말씀하시고 계약의 릴리즈를 해당 에이전트가 속해 있는 브로커에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해당 에이전트가 속해 있는 회사의 브로커에게 직접 연락을 하셔서 계약 파기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 브로커는 그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비스 개선을 약속하려고 노력하겠으나 고객의 신뢰를 잃은 에이전트와 함께 지속해서 일하기는 손님 입장에서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야 하겠지만 해당 에이전트가 아주 부당하거나 원칙이나 법에 크게 벗어나는 일을 한다면 저희들이 속해 있는 어소시에이션 MBAR 또는 저희들의 라이선스를 주관하는 DPOR 같은 기관에 쉽게 어필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저 역시 30명의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브로커로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에이전트와의 계약은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이며 부득이 그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면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서 합당한 이유와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더 중요한 출발점은 사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좋은 에이전트와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인의 소개나 개인적 친분만 믿고 혹은 현혹하는 광고에 덥석 에이전트를 고용하셨다가 소중한 재산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마음고생과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으니 소개를 받으시더라도 반드시 여러 군데 인터뷰를 하시고 리뷰도 확인하시고 주변의 평판도 들어보신 후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에이전트를 고용하시기를 권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9: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10: 어, 한 모금 아니잖아.
9: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10: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9: 마지막 딱 한 모금만.
11: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4: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2: 안녕하세요. 오지큐의 창업자이자 대표이사 신철호입니다. 회사가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 돈은 1원도 쓰이지 않은 채 회사 통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갚으라는 소송은 회사가 아니라 창업자 개인에게 왔습니다. 그 돈은 누구의 빚일까요? 회사일까요? 아니면 그 회사를 창업한 개인일까요? 왜 투자자는 돈이 있는 회사를 놔두고 돈이 없는 창업자를 노렸을까요? 지금도 매월 약 1억 원의 이자가 늘어 제 빚은 120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 돈은 제가 개인적으로 빌려 쓰거나 소비한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지큐는 성장 중에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 또한 충분히 있습니다. 당연히 그 투자금 또한 그대로 회사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도 법원도 창업자가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같은 돈이 한쪽에서는 회사의 자산으로 남고 다른 한쪽에서는 제 인생을 무너뜨릴 개인 채무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창업을 장려하는 지금 이런 것이 반복된다면 제가 파산의 길로 밀려가듯 모두의 창업이 아니라 모두의 파산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판결을 존중합니다.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도 아닙니다. 다만 판결 뒤에도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연대보증은 법으로 금지됐다는데 회사가 받은 투자금이 왜 창업자 개인의 빚으로 둔갑하는가?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피하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그리고 정부는 이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오늘 저는 저 외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8년 전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인생의 어두운 터널은 은인과 행운을 만나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삶의 늪에 빠지지 않으리라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다시 어둠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터널을 빠져나왔는지를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왜 어떤 창업자가 다시 터널로 밀려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해관계인, 계약서에 개인연대보증이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관계인이란 이름으로 계약 당사자가 됐고 그 결과 회사가 받은 투자금과 이자를 개인이 갚아야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세바시를 보시는 분이 투자를 받았다면 지금 계약서를 꺼내 이해관계인이 적혀 있는지 꼭 변호사와 상의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서에 이해관계인으로 서명을 했다면 어떤 경우에 개인 책임까지 지게 되는지 반드시 전문가와 확인해 보십시오. 연대보증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선배 기업인들이 수십 년에 걸쳐 지은 그것이 이해관계인이란 이름으로 은밀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제가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연대보증을 한 것도 아닌데 채무가 저에게 있다며 소송을 걸어온 투자자입니다. 법원 역시 이를 인정해 저를 채무자로 결론냈습니다. 제 급여 대비 저축액 기준으로 저는 240년을 갚아야 할 빚을 지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이 방송을 보시면 안 되는데 쓰러지시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 자리에 선 이유가 있습니다. 수많은 창업자가 이해관계인으로 계약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될지 모르는 다음 창업자는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관계인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연대보증을 우회하는 편법이 되고 회사를 빼앗는 칼이 되는지 오지큐의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큐는 사용자의 힘으로 커온 회사입니다. 크리에이터 130만 명이 참여해 네이버, SKT, KT, 삼성, 숲에서 스티커 음악 사진을 판매하고 이제 웹툰, 웹소설까지 시작한 국내 1위 IP 마켓입니다. 사건은 2021년으로 올라갑니다. 오지키는 게티 이미지 코리아 인수를 전제로 투자자로부터 90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인수 시점도 기한도 특정되지 않은 조건부 투자였고 계약서 어디에도 개인 연대 보증은 없었습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의 투자자와 오지큐 그리고 이해관계인인 제 이름이 함께 올랐습니다. 그 사이 회사는 성장했습니다. 사용자 1,700만 명, 누적 투자 약 850억 원, 임직원 80여 명, 매출 100

그리고 그 상대를 회사가 아닌 개인으로 삼았습니다. 왜 갚을 능력이 충분한 회사를 놓아두고 돈이 없는 개인을 채무자로 만들었을까요? 돈이 없는 창업자를 공격하면 남는 것은 창업자 경영권 지분입니다. 저는 32%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MBC 문화방송이 주주로 참여할 때 오지큐 기업 가치는 2,570억 원, 제 지분은 약 32%로서 820억 원 정도로 평가됐습니다. 지금 법원 명령으로 제 지분에 대한 강제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방식에 따라 투자자가 직접 지분을 취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90억 원을 투자한 투자자가 현 기업 가치 기준으로 800억이 넘는 경영권 지분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벤처 투자 업계에는 오랜 관행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회사와 함께 창업자 개인을 이해관계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겉보기엔 중립적이지만 실질은 다릅니다. 이해관계인이 된 창업자는 회사의 진술, 보증을 개인이 책임지고 지분 처분이 제한되며 퇴사까지 제약받고 회사가 약속을 못 지키면 금전적 부담까지 더한습니다. 중립적인 이름 같지만 연대보증보다 더 치명적인 칼을 숨기는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저는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회사와 이사회, 다른 주주분들도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외부 기관이 평가한 공정한 가격으로 회사와 투자자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었고 2024년에는 한 상장사가 원금 90억 원에 투자자의 지분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 측은 협의해 볼 수 있다는 답변을 하더니 이후에는 아예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감자라는 합법적 절차로도 투자자는 2025년 12월 회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는 7개월 동안 본인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끌다가 지난 6월 18일에야 구두로 동의를 했고 이를 문서로 달라는 요청에는 한 달 넘게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 투자자는 의무가 있습니다. 출자자의 돈을 관리해야죠. 그리고 계약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당연히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수의 장치 없이 큰 조건부 투자를 하기 어렵다는 투자자의 주장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정당한 권리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다만 묻고 싶습니다. 지분 투자는 성공하면 큰 수익을, 실패하면 그 위험도 함께 지는 자본이 아닐까요? 창업자가 투자금을 빼돌린 것도 횡령이나 배임을 한 것도 아닌데, 심지어 회사에 돈이 그대로 있는데 창업자 개인을 공격해 경영권 지분을 헐값에 가져가는 설계가 국내 제도권 투자자로서 공정한 위험 분담입니까? 현재 제 급여, 퇴직금, 그리고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보유한 오지큐 주식 전체도 강제 매각 절차에 있습니다. 명령서 청구 금액은 약 97억 원. 외부 회계법인 평가로는 이에 필요한 주식이 제 지분의 약 12%, 대략 8분의 1입니다. 그러나 비상장 주식은 시장 가격을 정하기 어렵고 변수도 많아서 훨씬 많은 지분이 처분되거나 경영권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져가야 할 몫은 8분의 1인데 실제로는 회사 전체를 빼앗는 절차로 가고 있습니다. 오지큐에는 80여 명 임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850억 원을 투자한 주주가 있습니다. 130만 명의 크리에이터, 1,700만 명의 사용자, 그리고 16년의 저희 팀의 노력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투자자의 의도를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창업자의 파산은 물론 회사를 빼앗기는 일은

0: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다른컨대 수많은 창업자는 이해관계인이 포함된 계약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창업자의 책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창업자는 잘 될 때 성과만 누리고 어려울 때 책임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 정보를 주거나 투자자를 속이거나 회사의 돈을 빼돌렸다면 엄중히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책임과 무한 책임은 다릅니다. 고의도 중대한 잘못도 없는 사업상의 실패까지 창업자와 가족이 평생 감당해야 한다면 그것은 책임이 아니라 파멸에 가깝습니다. 상장을 눈앞에 둔 회사에 대해 제도권 금융사가 이러한 개인 대상 소송을 벌이고 회사를 뺏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법인이라는 제도는 회사의 사업 위험과 개인의 삶을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해관계인 다섯 글자 앞에서 그 경계가 사라진다면 법인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익은 함께 나누면서 손실은 개인이 모두 진다면 그것을 공정한 투자라 할 수 있습니까? 투자자의 권리, 창업자의 생존권, 이 둘의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책임은 잘못의 크기에 비례해야 하고 집행은 채권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멈춰야 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정책의 약속이 우리 선배 기업인들 수십 년의 노력이 이해관계인 조항 하나로 무력해진다면 규제 의미는 사라집니다. 이제 이와 관련된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첫째, 신기술 사업 투자 조합에 허용된 반칙 없애야 합니다. 중개입의 벤처 투자 조합은 연대보증을 맡고 있는데 금융위의 신기술 조합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정부 투자기구의 기준을 하나로 통일을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연대보증 효과를 내는 독소조항의 효력을 무효화해야 합니다. 둘째, 상법의 허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주주평등 원칙이 스타트업 투자의 특수성을 가로막지 않도록 상환 특례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셋째, 이미 체결된 계약도 특정일까지 일괄 소급해 이해관계인 조항을 삭제, 무효화하는 행정지도가 필요합니다. 이미 수많은 기업이 위험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포기하는 것이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영권을 내려놓고 제 개인의 파산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덜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 말 없이 물러서면 언젠가 다른 창업자가 저와 똑같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해관계인이란 단어 하나로 집과 급여, 퇴직금까지 1년 그 자리 말입니다. 그때 저는 그에게 나도 겪었지만 말하지 않았다 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8년 전 이 자리에서 저는 은인과 행운을 만나서 터널을 빠져나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번에도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많은 은인들이 나타나 이 문제를 함께 풀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국가의 제도란, 법이란, 좋은 투자자를, 은인을 만나는 행운이 있었는지에 따라 살아남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일을 공론화함으로써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 창업하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정부와 법원의 정책은 행운이 아니라 공정한 규칙에 의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좋은 투자 생태계는 한쪽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 공정하고 책임이 비례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120억 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16년간 팀과 함께 만들어온 회사를 잃을 수도 있는 시간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말씀드립니다.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침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창업자에게 책임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책임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삼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선례 하나가 쌓이면 그 위에서 다음 사람이 조금 더 안전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언제나 거대한 승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이 불합리한 구조 앞에서 끝까지 묻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정말 공정합니까? 저는 이 질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2: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3: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4: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5: 어, 한 모금 아니잖아.
4: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5: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4: 마지막 딱 한 모금만.
6: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7: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8: 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소비자를 연구하고 트렌드를 연구하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 많이 하세요. 주식 뭐가 뜰까요? 이 질문 사실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 10년 뒤에 어떤 진로를 선택하면 또 유망할까요? 혹은 바로 내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산업이 좋을까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저에게 10년 뒤에 무엇이 바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은 많이 한대요. 근데 아무도 10년 뒤에 변하지 않는 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은 잘 안 한대요. 근데 사업은 사실 후자의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변하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세워야 하기 때문이죠 라고 했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연설과 이 통찰은 정말 우리 삶에도 적용이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변하지 않는 건 뭘까요? 그렇죠? 잘 모르겠죠. 박사 논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변하지 않는 것을 찾기 위해서 일단 뭘 해야 될까요? 오랜 기간 추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뭔가를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현상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코로나 전후로 해서 우리 왜 명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백화점에 오픈런 하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죠. 저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과시 소비를 한다라는 인상을 받게 되는데요. 좀 학술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과시소비라는 것은요, 자신의 부와 지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소비로 그것을 표현하는 형태를 과시소비라고 합니다. 통계청에 활용되는 지출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사람들의 소비 데이터를 추적해서 과시소비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거 아시는 분 계시나요? 그렇죠.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 내가 나이가 조금 있구나라고 느끼셔도 될 것 같은데요. 1980년부터 1990년 사이 이때 당시 우리가 과시소비라고 한다면 주로 자동차, 가전제품, 가구를 많이 구매했습니다. 과시소비하기 위해서 2000년 그리고 2010년도로 와볼까요? 이때부터는 조금 다른 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조금 외모관리, 개인적인 서비스, 그리고 사실 가장 많았던 건 해외여행이었습니다. 정말 좀 개인적이고 경험적인 영역으로 넘어간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좀 가까이 와서 2020년 혹은 지금 이 시기에 요즘 사람들이 은근하게 아, 나 약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할 때 무엇을 통해 과시하는 것 같으세요? 최근 나온 설문조사에 따른 결과인데요. 바로 식료품이었습니다. 의외죠. 최근 들어서 요즘 젊은 소비자들일수록 식품을 조금 내가 잘 사는 것 같아 라는 감각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뀌지 않는 게 혹시 뭔지 느끼셨나요? 그쵸. 정답이 나왔습니다. 무엇을 누가 언제 어떻게 다 바뀌어요. 근데 나 좀 잘난 사람이야. 과시하고 싶은 이 욕망은요. 잘 변하지 않죠. 그것의 표현 수단은 바뀔지언정 나는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 욕망은 잘 바뀌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여전히 인정받고 싶은 이 욕망을 우리는 표현 방식만 다를 뿐 사실은요. 문화에 따라서도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독일 소비자랑 한국 소비자랑 비교를 했어요. 약간 독일 사람들 하면 약간 과시랑은 좀 멀게 좀 느껴지지 않나요? 독일 사람과 한국 소비자는 좀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사실 독일 소비자도 과시를 많이 합니다. 단, 과시하는 수단이 다를 뿐이에요. 한국 소비자들은 경제적인 면을 좀 과시하는 면이 강한데요. 독일 소비자는 난 윤리적 소비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야. 라는 것을 과시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지금까지의 통찰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시대에 따라 과시의 수단은 바뀌고 문화에 따라 다르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나는 좀 잘난 사람이야 라고 느끼는 이 욕망은 잘 변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바뀌고요. 기술도 바뀌고요. 플랫폼도 바뀌고요. 산업도 바뀝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은 생각보다 잘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잘 변하지 않는다면 이 욕망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좀 오래 살아남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오래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래가는 사람들의 특징. 자신의 확신을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인간의 기초적인 욕망 중에 하나를 유능감을 꼽습니다. 나 잘할 수 있어. 나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이 감각인데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많은 서비스나 제품들이 이 감각을 자극하기 위해서 설계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마트에 들어갔습니다. 한쪽 복도에는요, 잼 종류가 24개가 있고요. 한쪽 복도에는 잼의 종류가 6개가 있습니다. 어떤 복도에서 어떻게 소비자들이 더 구매를 할까요? 6개일까요? 24개일까요? 네, 정답을 많이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사람은요, 선택지가 너무 많아버리면 나의 통제감을 잃기 때문에 선택지가 많으냐, 적느냐가 아니고요. 내가 선택을 통제하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는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오래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판단을 조정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을 잘 예측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세요? 똑똑해야 될 것 같죠? 네, 맞아요. 지능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약간 집요함, 투지, 야망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1등은 뭐였냐? 내 생각을 의심해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측을 가장 잘 했던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우리 종종 보면 막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이 막 되게 유능해 보일 때 있잖아요. 아닙니다. 오래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틀렸나?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진짜 유능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중요한 역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내 범주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에게는 두 번째 또 굉장히 중요한 욕망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성이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타인과 관계를 맺고 교류하고 싶어하는 욕망이죠.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어요. 누군가 연결되고 싶어하는 욕망이죠. 여러분, 퇴근하는 길에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통근하도록 만약에 조정이 돼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싫어요? 여기 너무 약간 격하게 이렇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렇죠. 실제로 실험을 해봅니다. 두 집단을 나눠요. A집단에는 말 그대로 정말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퇴근하도록 했고요. B집단에는 정말 혼자 고요하게 보내도록 하는 퇴근 방법을 했대요.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성격이 외향이냐 내향이냐와는 상관없이요. 모든 사람들이 일관되게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올 때 훨씬 더 통근길이 만족스러웠다라고 합니다. 말은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만 사실은요, 우리 남들과 어울리고 싶고요, 교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욕망 중에 하나가 저는 관계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관계성을 그러면 가장 잘 자극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다정한 사람들이겠죠. 그런데요, 다정함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냥 착한 말 하는 사람, 따뜻한 말 하는 사람, 저는요, 다정함을 좀 다르게 정의하는데요.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좀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경험을 했는데 베트남에서 온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수업 당시 아무 생각 없이 사실은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경제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조용히 있던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대미 침공기라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하! 제가 그때 마음을 딱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사실 정말 자연스럽게 쓰고 있던 말이 누군가에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될 수 있고 역사 위에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정함이라는 것은요. 내가 익숙하게 쓰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낯설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태도, 또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나의 범주가 전체 세계를 다 설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혹시 예상이 가능한가요? 주변에 좀 오래가는 사람들 떠올려보면서 오래가는 사람 세 번째 특징,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전등하면 누가 떠오르죠? 네, 그렇죠. 대부분 이렇게 에디슨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에디슨은 최초로 전구를 발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에디슨은요, 전구가 우리의 일상 속에 잘 퍼질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혁신적인 제품 이런 걸 생각할 때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한 사람에게서 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아요. 잘 설계된 시스템이 하나하나하나 다 모여야 비로소 꽃이 핍니다. 지속가능한 성공도요 마찬가지예요. 성공의 핵심은 단 한 번의 성과가 아닙니다. 실패를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잘 관리해야 두드러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오래된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오뚜기라는 회사가 있죠. 근데 오뚜기는 창업 후 사업이 안정된 이후에도 매출의 한 1.5%는 항상 연구개발에 투자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거 수치는요, 당시 한국 기업 평균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히트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지속가능한 혁신을 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한 번의 성공을 넘어서 성공이 반복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설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바로 자율성입니다. 자율성이라는 것은요, 내가 선택한 삶을 책임지는 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많이 좀 게으른 편입니다. 누가 약간 시켜야 겨우 일할 때도 많고요. 또 헬스장에 정말 기부 정말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또 왜 보통 마감 직전에 보통 밤 12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11시 58분에 막 이러면서 제출한 적도 정말 많습니다. 제가 박사 논문을 받을 때요. 두 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저를 굉장히 많이 의심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아, 나 머리가 나쁜가? 아, 나 이거 내 길이 아닌가? 나 너무 내가 싫다. 이런 시기가 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 너무 쪽팔렸거든요. 일단. 그렇죠? 그리고 제가 믿고 있던 하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뒷배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사례인데 이 IBK 기업은행 투자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요. 영화 투자에서 꽤 높은 성과를 자랑하는 회사입니다. 투자 수익률이 뭐 300%를 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기업이 영화를 투자할 때 하는 체크리스트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뭐 다른 요건들을 보면 뭐 그냥 수긍이 가요. 그렇죠? 근데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바로 이 두 항목이었습니다. 바로 3연속 흥행 감독은 10% 감점, 직전작이 실패한 감독은 10% 가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그 흔들리던 시절 저의 밤을 지켜주었던 이 문장을 여러분과 나누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하필 행운의 여신이 나만 피해갈 리 없고 하필 불행한 여신이 내 발목만 잡을 리 없다. 인생은 정직한 것이다. 묵묵히 걸어가라. 감사합니다.

0: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 기업 마케두리가 강원도 특별 제품으로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 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케두리와 강원도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빈대떡,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 마켓우리 강원도 상품 특별전, 맛도 건강도 다 챙기는 마켓우리, 한국에서 직접 오신 여주 사장님, 산삼 사장님을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만나보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였습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네, 오늘이 8월 21일 금요일, 어느새 금요일이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네, 주말이 눈앞에 있으니까 또 오늘 금요일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금요일이 참 좋습니다. 네, 여러분은 몇 살부터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50살일까요? 60살일까요? 아니면 70살일까요? 네, 우리가 어릴 때는 30만 넘어도 굉장히 어른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20대 때 바라본 60살은 정말 까마득한 나이였고요. 그리고 그런데 지금 우리 60살, 60대를 보면요. 너무 젊지요. 청년의 모습 같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요즘은 현재 실제 나이에서 10살 또는 뭐 20살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마이너스 날 10년을 제하는 것이 예전에 우리가 그 실제 그 나이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나이가 드는 것이 좋으세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새로운 것들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젊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다가왔던 것들이 그냥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들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좀 편해지는 게 저는 마음이 편해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나이가 들다 보면은 이런 생각도 들죠. 오, 내가 뭘 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이 미국의 National Senior Citizens Day라고 합니다. 시니어 시민의 날이라고 할까요? 1988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결정한 날인데요. 오랫동안 가족과 지역사회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살아온 우리 어르신들의 공헌을 기억하고 감사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이 나이라는 것을 제가 좀 서두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아,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뭔가를 좀 잃어버린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가 않고 기억력도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거울을 보면 흰머리가 저도 조금씩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주름도 당연히 늘어가고요. 그런데 이런 신체적인 것은 좀 잃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얻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좀 신경 쓰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생각하고 또 뭔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또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가 있기도 했고요. 또 순간순간 선택해야 할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학교, 직장, 그리고 어떤 참 자녀를 키우면서도 선택의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어떤 생각으로 어떤 선택을 했을까 돌아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들도 참 많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사랑받을 필요도 없고 또 모든 경쟁에서 이길 필요도 없고 보통 젊었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 나이가 들면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아침에 눈을 뜨는 것,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것, 전화 한 통화 좀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내가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그 평범한 일상들이 정말 참 귀하다는 생각들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뭐 심지어는 아침에 눈을 뜨면 사실 저는 가장 먼저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하거든요. 이렇게 매일 눈을 뜬다는 것도 참 감사하고요. 젊음을 잃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좀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의 소중함을 깨달아가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금요일 이번 주도 참 바쁘게 달려오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나이를 숫자로 계산하시는 것보다 내가 지나온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참 잘 견뎌오셨고 여기까지 오신 나를 응원하면서 격려해 주시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나이, 우리가 살아온 시간과 또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을 응원하면서 라디오 워싱턴 초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 여러분께 들려드릴 곡은요. 양희은의 내 나이 40살에는 이라는 노래를 함께 듣겠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돌아보는 젊은 날, 그리고 나이 들어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담은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세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또 잠든 사이에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중동에서도 또 전쟁 소식도 들려오고 네, 참 좋은 소식보다는 염려되고 또 걱정되는 그런 소식들이 더 많지요. 제가 오늘은 여러 가지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들을 한꺼번에 좀 모아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를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은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압박의 강도는 높이는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반도에서부터 중동, 우크라이나까지 지금 미국이 상대하고 있는 주요 안보 현안을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또 공통점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정세들이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한반도.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약 10발을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지금 한미연합훈련인 일제 프리덤 실드가 예정보다 6일 일찍 종료되는 이 시점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을 하면서 한미 훈련 축소를 지시를 했고 실제 훈련도 크게 단축을 했는데 북한은 이에 미사일 발사로 대응을 한 거죠. 북한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지금 미사일을 이 상황에 쏘아내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 계산은 좀 분명한 것 같기도 하고요. 김정은에게 우리가 먼저 적대적인 행동을 줄일 테니 당신도 대화로 나오라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올해 안에 다시 만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에 김정은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어제 또 말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북한의 반응,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함께 대화를 이어나가겠다고 하는데 북한은 미사일을 쐈습니다. 더구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한미 관계를 주종관계라고 비난하는 등 공세적인 발언을 이어갔지요. 이재명 정부 이틀 전에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평화적으로 접근하면서 화해의 모드로 이어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했는데요. 또 불필요한 비방을 이번에 이렇게 김정은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하면서 불필요한 비방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나아가자라고 대응을 했습니다. 네, 상대방의 행동이 바뀌기 전에 먼저 군사적 압박을 낮추는 것이 과연 대화를 위한 현명한 전략인가라는 것을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다시 또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대화를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 먼저 움직여야 하겠지요. 북한이 이미 상당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압박만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개인적인 외교 스타일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또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이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훈련을 줄이면 북한은 그것을 선의가 아니라 압박의 성과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이 단순한 정치적 상징이 아니라 실제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작전하기 위한 군사훈련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이 실제로 성사되는지도 지켜봐야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서 어떤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주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전략을 보면은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다른 모습으로 지금 대화가 있죠. 북한에는 대화의 손을 내밀고 있지만 이란에는 오히려 압박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슨트 미 재무장관이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겠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에 대한 이른바 경제 전쟁을 선언했지요. 이란에 경제적 생명줄을 제공하는 국가들에도 심각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제재 계획을 다음 주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말 긴장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또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협상의 지혜가 너무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나라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가장 중요한 구매국 가운데 하나죠. 미국이 정말 이란 경제를 고립시키려 한다면 결국 중국을 압박해야겠지요. 그렇게 되면 이란 문제가 단순히 미국과 이란의 충돌을 넘어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 갈등으로도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어지고 있는 전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키이우와 주변 지역에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가했고 최소 16명이 숨졌다는 보도가 나왔지요. 러시아가 미사일과 드론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동안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 영토와 에너지 시설에 대한 장거리 공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한쪽이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서로 상대방의 후방과 경제의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소모전으로 지금 더욱 깊어지고 있지요. 이렇게 한반도, 중동,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까지 생각을 하면요. 현재 국제 정세에 여러 가지 어떤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지 좀 생각하게 됩니다. 한반도에서는 대화를 위한 군사적 긴장 완화가 시도되고 있고 이란에서는 경제적 압박이 강화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는 여전히 군사적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이 세 곳 모두에 미국이 너무나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거죠. 이 문제가 미국이 이 모든 문제를 동시에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과의 경쟁도 해야 하고 북한 핵 문제도 관리해야 하고 이란을 압박하면서 중동의 불안도 막아야 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국이 지금 혼자서 세계 여러 곳곳에 관여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나도 우방 국가들의 참여를 강하게 지금 외치고 있지요. 그 가운데 한국이 가장 큰 타겟으로 지금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변 국가들이 이 한국의 반응과 트럼프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또 관련해서 정책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들을 할 것 같은데요. 네, 한미 군사훈련 축소도 이어지고 또 이란 전쟁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죠. 그것이 또 한국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과 앞으로 더 관련이 깊숙이 되면서 혹시라도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미국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단순히 강하게 나가느냐, 대화를 하느냐의 선택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서는 압박하고 어디에서는 협상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압박에서 협상으로 전환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반도 앞으로 정말 몇 달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문제에서 구체적인 양보를 내놓는다면 이번 훈련 축소는 협상을 위한 승부수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반대로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계속 키우는데 한미훈련만 줄어든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때는 평화를 위한 양보가 아니라 억지력을 먼저 약화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훨씬 커질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행동을 실제로 변화시키느냐일 것 같은데요. 김정은을 과연 협상 파트너로서 신뢰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 정말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믿을 수 있는 존재는 분명히 아닌 것 같죠. 네, 시간을 계속 벌면서 계속해서 핵무기를 더 개발한다면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또 미국으로서도 세계에서는 그다지 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보다 그 대화가 무엇을 바꾸었는가, 압박을 강화했다는 것보다 그 압박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가, 앞으로 또 몇 달간 국제 정세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세계 곳곳의 날씨를 보면 도대체 지구의 날씨가 왜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유럽에서는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고 있고 아시아에서도 기록적인 더위가 있습니다. 미국 역시 곳곳에서 위험한 폭염이 반복되고 있고요. 이 기록적인 더위가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대륙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전체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걱정되는 것이 바다의 온도입니다. 바다는 지구가 받는 열의 상당 부분을 흡수하는 거대한 저장고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닷물이 평년보다 훨씬 뜨거워지면 그 영향은 바다에서 끝나지 않고 대기로 더 많은 열과 수증기가 공급이 되면서 폭염이나 집중호우 같은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상학자들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곳이 태평양입니다. 태평양에서 강력한 엘니뇨가 발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엘니뇨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지요? 적도 부근 중부와 동부 태평양의 바닷물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인데요. 보통 2년에서 7년 정도의 간격으로 나타나는데 단순히 바닷물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태평양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서쪽에 모여있던 따뜻한 바닷물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바다가 가지고 있던 막대한 열이 대기로 방출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지구 전체의 기온과 비, 바람의 흐름까지 달라집니다. 문제는 이번 이 엘니뇨가 보통 수준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영국 기상청의 장기 예보 책임자인 애덤 스카이프 교수가 BBC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엘니뇨 신호를 본 적이 없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현재 태평양 일부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섭씨 2도 이상 높은 가운데 엘니뇨가 절정에 이르면 평년보다 3도, 일부 전망에서는 4도 가까이 높아질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19세기 이후 관측된 가장 강력한 수준의 엘니뇨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염려가 되는 것이 내년입니다. 2027년. 엘니뇨가 가장 강해지는 시점과 지구의 연 평균 기온이 가장 높아지는 시점은 반드시 같은 해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엘니뇨가 겨울에 절정에 이른 뒤 바다가 방출한 막대한 열이 다음 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상과학자들은 이번 엘니뇨가 예상대로 매우 강하게 발달이 된다면 2027년이 2024년을 넘어 관측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곳곳에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이상기온도 모두 엘니뇨 때문일까요? 그렇게는 볼 수 없다고 하네요. 엘니뇨는 원래 자연적으로 반복되어 온 기후현상이고 그 문제는 엘니뇨가 발생하는 지구의 기본 온도 자체가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뜨거워진 지구에 엘니뇨라는 난방기를 하나 더 켜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산업혁명 이후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진 상태에서 강력한 엘니뇨까지 겹치면서 과거와 같은 엘니뇨가 발생을 하더라도 훨씬 높은 기온 기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없는 폭염이 반복되고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체감 온도가 110도를 훌쩍 넘기도 합니다. 반대로 다른 지역에서는 짧은 시간에 엄청난 비가 쏟아지면서 홍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네, 이것이 기후변화를 이해할 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구가 더워진다고 해서 모든 지역이 단순히 조금씩 더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곳은 가뭄이 길어지고 어떤 곳은 또 한꺼번에 엄청나게 쏟아지는 비가 내일 기후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이렇게 날씨가 덥고 폭염이 길어지면 전력 사용이 급증하고 냉방비가 올라가게 되고 가뭄과 폭우가 반복이 되면 농작물 생산량이 줄어 식료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겠지요. 산불과 홍수가 잦아지면 주택 보험료가 또 올라가게 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보험회사가 아예 신규 보험을 받지 않는 문제까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라는 것이 날씨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식량, 전기요금, 보험료와 경제 전반의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낮 기온뿐만 아니라 밤 기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낮 동안 뜨거워진 지표면이 밤에도 충분히 식지 않으면 우리 몸이 더위에서 회복할 시간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장기간 이어지는 이 열대야가 큰 건강의 위험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그 2027년이 가장 뜨거운 해가 되겠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굉장히 변수로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예전에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더위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지난해가 역사상 가장 더운 해였는데 올해가 그 기록을 깼습니다 라는 표현이 어쩌면 더 많이 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올 여름 왜 이렇게 덥지가 아니라 계속 더워지는 지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할까? 어떻게 이 지구를 회복할까? 라는 것에 정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하면서 작은, 아주 작은 실천들을 조금씩 해 나간다면 어쩌면 그 티핑 포인트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최근에 중국에서 시행된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이른바 민족 단결법을 둘러싸고 국제사회와 중국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법이 지난달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중국 정부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국가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는 56개 민족이 하나의 중화민족이라는 정체성을 더욱 강하게 갖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그런데 미국과 유럽 그리고 대만은 전혀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는 이번 법이 티베트족, 위그르족, 몽골족 등 소수민족의 언어와 종교, 문화적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중국 공산당의 이념에 동화시키려는 법이라며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외교부는 이는 중국의 내정 문제이며 허위사실과 악의적인 비방을 중단하라고 맞서고 있지요. 이 소식이 사실은 우리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족이 우리 동포들이니까요. 중국에는 약 170만 명 안팎의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고 대부분이 지린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지요. 조선족들 우리 미국에서도 가끔씩 만나실 수 있고요. 한국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사시죠. 조선족

한국은 오랫동안 한국어와 중국어를 함께 사용하면서 고유의 한국 문화와 우리 한인들의 문화와 전통을 이어왔고 또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정부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면서 학교 교육과 문화 정책에서도 중국어 중심 교육을 확대를 하고 있고요. 일부 조선족 학교에서는 한국어 사용 시간이 줄어들거나 중국어 교육 비중이 높아졌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변화를 보면서 조선족의 언어와 문화적 정체성이 점차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요. 실제로 요즘 그 조선족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죠. 미국 또 한국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면서 어머니들이 오히려 한국에서 일을 하고 또 가정이 떨어져서 사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런 정책까지 되면서 조선족 이 자치주 내에서 한국인들의 조선족들의 인구도 줄고 또 학교에서도 한국어를 이렇게 배우는 것들이 줄어들면서 그 조선족의 정체성이 굉장히 좀 많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제가 조선족 분들에게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조선족 자치제도 자체를 폐지한 것은 아니고 조선족 사회 역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점도 살펴볼 필요는 물론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경제 발전과 교육기회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고 전통 문화 보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민족 단결법, 중국 국내법 하나를 넘어서 국가 통합과 소수민족의 문화적 다양성 사이에서 어디까지 균형을 잡을 것인가라는 국제적인 논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인권 문제와 주권 문제가 계속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또 티베트족과 위구르족은 물론이고 조선족을 포함한 여러 소수민족 정책도 국제사회에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의 통합을 위해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각 민족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일까요? 미국의 한인 동포로서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은 사실 미국에 살면서도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또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지요. 한동안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미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오히려 해가 될 것 같아서 한국어를 가르치지 않으신 부모님들은 후회를 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국어를 정말 열심히 가르치신 부모님들은 굉장히 뿌듯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 주말마다 한국어 학교 가는 거 정말 쉽지 않죠. 저도 참 아이들을 계속 데리고 다니고 심지어는 직접 그냥 가르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한국어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했는데요. 네, 우리 미국에 사는 한인 동포들, 우리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물려주면서 이 아이들이 한인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미국 땅에서 또 미국인으로 정말 훌륭하게 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AI가 웬만한 일을 다 해주는 시대가 오면 사람은 도대체 뭘 잘해야 할까? 보고서도 AI가 써주고 이메일도 만들어주고 자료조사에 아이디어까지 몇 초 만에 뚝딱뚝딱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AI를 잘 쓰는 사람이 곧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런데 이 전문가의 좀 말들을 찾아봤습니다. AI를 잘 쓰는 것이 곧 일을 잘하는 것일까요?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좀 찾아봤는데요. 이 AI는 일을 잘하는 사람의 능력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도구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굉장히 공감을 하실 거예요. 네, 일을 잘하는 능력, 어떤 것을 일을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직장에서 일을 잘한다고 하면 무슨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그 찾아내는 능력,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 그리고 끝까지 결과를 만들어내는 실행력,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AI 시대에는 이 가운데 특별히 또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답은 너무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매출이 좀 떨어졌다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제 넣고 매출을 올리는 방법을 알려줘라고 하면은 뭐 답을 그냥 해주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전에 어떤 질문들을 하느냐는 거죠. 도대체 왜 매출이 떨어졌지? 제품이 문제인지, 가격이 문제인지, 고객이 변한 것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고요. 문제를 잘못 짚으면 AI가 아무리 훌륭한 답을 내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잘하는 사람보다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더 귀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답은 AI가 찾아서 해주지만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AI는 너무나도 다른 답들을 내놓고 또 사실 아직은 좀 그 답을 제대로 그것이 정확한지는 또 여전히 살펴봐야 할 그런 것 같아요. 좀 잘못된 답변을 내놓기도 하더라고요. 정확한 정보가 아닌 것들을. 네, 그리고 사실 AI가 중요시되면서 사람이 좀 덜 중요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또 중요한 것이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AI가 설득력 있는 문장을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사람은 논리만으로 움직이지 않죠. 상대방이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든지, 언제 말을 해야 하는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이건 사람의 영역이죠. 어쩌면 AI가 발전할수록 공감하고 설득하고 함께 일하는 인간적인 능력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오히려 AI가 발달하면은 이과를 공부한 학생들이 더 취업에 유리할 것 같은데 요즘엔 그 학력을 파괴하는 그 신입사원을 이렇게 뽑는 그런 조건들도 나오고 또 오히려 문과에서 학생들이 더 선호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실행력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내가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사람과 AI에게 각각 어떤 일을 맡기고 그 결과를 어떻게 연결해서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AI 시대의 가장 위험한 사람은 AI를 못 쓰는 사람만이 아니라 AI가 하는 말을 무조건 믿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AI가 아주 그럴듯하게 틀린 답을 내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 틀린 답이 틀린 것을 알지 못한다면은 정말 삶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겠죠.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없을까요? 사실 예전처럼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암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암기를 잘하는 학생일 수도 있다는 거죠. AI가 내놓은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에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사실은 내가 더 많이 알아야 할 것 같고요. 네, 기본적인 자료들은 찾을 수 있긴 하지만 내가 알아야지 전체적으로 AI를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을 모르면 AI가 쓴 글이 좋은 글인지 알 수도 없고 전문 지식이 없으면 AI가 내놓은 전문적인 답변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찾아내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더 중요해지는 것은 어쩌면 판별력과 판단력, 그리고 끝까지 일을 해내는 의지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AI는 계획을 세워줄 수도 있고 아이디어도 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어떤 것을 선택할지 결정하고 실패했을 때 책임을 지고 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지요. 그러니까 이 AI 시대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반대로 이제 AI가 다 해주니까 나는 덜 배워도 된다라는 생각은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AI가 많은 것을 대신해 줄수록 인간이 정말 잘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대가 오는 것은 아닐까요? 네, 지금 우리가 AI를 이제 겪으면서 막 알아가고 있고 시행착오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한 글쎄 5년, 뭐 몇 년, 바로 내년만 해도 굉장히 또 다른 모습으로 AI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AI 사용법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익혀서 어차피 AI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면은 함께 배워야 하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 인간의 존재, 판별력과 판단력, 이해력, 의지력 이런 것들이 또 창의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 주말, 오늘이 금요일이니까요. 또 주말 계획하신 분들 많으시죠? 어디를 나가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좀 추천할 곳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의 볼거리와 즐길거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월도 어느덧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평소 워싱턴에서는 보기 힘든 아주 특별한 행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행사 역시 워싱턴 DC 내셔널몰에서 열리는 프리덤 250 그랜드 프릭스 오브 워싱턴 DC입니다. 네, 8월 22일 내일이죠. 토요일과 23일 일요일 이틀 동안 열리는데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서 마련된 특별 행사로 인디카, 네, 이 미국을 대표하는 최고 수준의 오픈휠 자동차 경주 시리즈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디애나폴리스 500, 흔히 인디 500이라고 부르는 경기도 바로 이 인디카 시리즈에 속하는데요. 이번에는 워싱턴 DC의 상징인 내셔널몰을 무대로 처음 경주가 펼쳐집니다. 평소에 관광객들이 걸어다니던 워싱턴 도심을 고성능 경주자들이 질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정말 특별한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자동차 경주를 별로 좋아하지 않은 분들도 이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서 워싱턴에서 열리는 역사적인 이벤트라는 점에서 한번 구경해 볼 만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DC에 가실 분들은 교통 혼잡과 도로 통제를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고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대중교통, 메트로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버지니아에서 조금 가볍게 주말을 보내고 싶다면 지역 행사와 야외 나들이들도 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공식 관광 사이트에는 이번 주말 각종 공연과 가족 행사, 야외 프로그램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네, 페어팩스 파머스 마켓도 지금 열리고 있고 또 메릴랜드 쪽으로 가면은 캐롤라인 서머 페스트가 지금 21일, 네, 오늘하고 내일 열립니다. 네. 또 21일부터 23일까지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템파베이 레이스 경기도 있고요. 여름이 끝나기 전에 여러 가지 우리 주말 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들이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화려하고 특별한 볼거리를 원한다면 워싱턴 DC의 인디카 경주 그리고 여유로운 가까운 나들이라면 북버지니아의 지역 행사와 파머스 마켓 그리고 또 메릴랜드에 드라이브 하시면서 여름 축제도 함께 다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비가 또 주말에 오는 소식이 있어서요. 좀 날씨를 계속 체크하셔야 할 것 같고요. 네, 이어서 2부 순서에서 여러분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우리 금요일이면 찾아오는 K-Culture on K-Radio with MC 크리스찬 오와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As veterans, we're no strangers to helping others.
2: That's what we were taught, service before self.
1: But we do have one question for the veterans listening.
3: When is the last time you reached out for help?
1: If you or someone you know needs resources, whether it's for stress, finances, employment, or mental health, don't wait. Reach out.
3: Find more information at va.gov/reach. That's va.gov/reach.
4: Brought to you by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and the Ad Council.
5: 우민호 시즈쿠 후코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과 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6: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5: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민호 시즈쿠 후코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6: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5: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6: 우민호 시즈쿠 후코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1866-566-9191.
7: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네, 한 사람이 매일 아침 출근길에 같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늘 같은 커피를 주문하고 늘 바쁘게 커피를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계산대 직원의 표정이 유난히 지쳐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그날은 잠시 멈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그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너무 평범한 한마디죠. 그런데 며칠 뒤에 그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날 그 말이 정말 고마웠어요. 사실 그날 아침에 너무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려면 거창한 일을 해야 한다고 또 거창한 말을 해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뭐 큰 돈을 기부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특별한 기회가 찾아와야 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사람의 하루를 바꾸는 것은 의외로 아주 작은 것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따뜻한 인사 한마디, 먼저 열어주는 문 하나, 괜찮아주세요,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봐주는 관심, 그리고 오랜만에 떠오른 사람에게 보내는 짧은 문자 한 통,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굉장히 좀 마음이 울적할 때 힘을 주는 그런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네, 오늘 만나시는 분들 한 사람에게라도 기분 좋은 말 한마디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금요일이면 우리 스튜디오에서 반갑게 인사하시는 분 오늘 함께 하십니다. 크리스찬 오 MC.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Good morning, Washington.
0: 네, 좋은 아침. Good morning, Washington. 아,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일 있으세요?
1: 아니, 어저께는 네. 우리 저기 K-pop club night 저기 Falls Church에서 네. 18살까지 above 다 나올 수 있는데 저기 좀 재미있었어요. 11시 시작했는데 늦게 시작했는데
0: 네, 어제 밤에 하신 거예요?
1: 예, 뭐. 2시까지 네. 제가 DJ 했는데 네. 이건 마지막 뭐지? 어떻게 얘기하죠? Summer 끝나는 거.
0: 아 이제 여름에 이제 막바지잖아요.
1: 예, 근데 뭐 2주 있다 학교 시작해야죠.
0: 네네 다음 주 이제 아니 다음 주죠? 24일 이제 시작해요. 이번 이제 마지막 8월 마지막 주에.
1: 그래서 저거 때문에 네, 마지막 네. 어저께 저거 파티 같은 거 해야 되는데 또 오늘은 제 아는 친구 저기 K-POT 네. K-POT는 한국 바비큐하고 핫팟 있는 거 네. 알렉산드리아에서 새로 생긴 거 만들었어요.
0: 아, 네.
1: 저기 때문에 제가 오늘 4시에서 8시 반까지 DJ 해야 되고 네. 사람들 오면 뭐지?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고 디스카운트. 또 래퍼도
0: 네.
1: 있어요.
0: 네.
1: 래퍼 프라이즈는 네. 되게 좋은 거. 메타 네. 글라스 있고 and 뭐지? 이렇게 엔타이 그래비티 마사지 체어.
0: 네, 네. 마사지 체어.
1: 예,
0: 네.
1: 저 다 받을 수 있을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새로 개업을 하는
1: 거죠. 예, 예. 그랜드 오프닝이죠.
0: 그랜드 오프닝. 예. K-POT.
1: K-POT.
0: K-POT.
1: 예, 저거는 원래 체인인데 네. 뭐 페어팩스 하나 있고 네, 네. 뭐 샌틸리드 하나 있고 뭐 폴스 처치 쪽에도 있는데 이거는 알렉산드리아 새로 생긴 거예요.
0: 알렉산드리아. 네. 예. 아, 요즘은 뭐 K푸드가 굉장히 또 인기가 많다 보니까 예. 브랜드 네임에 그냥 K가 붙으면 그냥 아주
1: 맞아요.
0: 네.
1: 아니, 뭐, 제가 저번 주는 얘기했죠. 저기 베이커리 같은 거.
0: 네, 그렇죠. 뭐지, 한국 도넛츠. 예, 네.
1: 디저트 32하고 뭐 모찌 도넛 같은 것도 지금 인기 엄청 많아요.
0: 네.
1: And then 내일, I mean 오늘도 free concert performance도 있어요.
0: 네.
1: 누구죠? 저기 SNRG, The Wizards, 토시도 여기서 방송 한번 했어요.
0: 네.
1: 토시는 저기 중국 일본 남자인데 옛날에는 K 아이돌 트레이니 했었어요. 트레이니 했는데 아 뭐죠? 뭐지 저기 플라스틱 서저리 꼭 물어보는데
0: 네.
1: 안 해결 싶고 저것 때문에 다시 미국 왔어요.
0: 아 거기서 이제 플라스틱 성형을 하라고 이제 예. 서저리를 하라고 예. 그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얘기를 한 거군요.
1: 예, 예. 아, 저것 때문에 안 해고 싶고 네. 여기서 왔어요. But 오늘 저기 뉴욕에서 사는데 지금 오늘 지금 올 거고 저기 퍼포먼스는 6시 반에 K-POP에서 할 거예요.
0: 어, 네.
1: So 콘서트 공짜고 또 재밌을까요? 프라이즈도 있고 뭐, 어, 뭐 먹는 거 스페셜도 많고요.
0: 네. 아니 우리 크리스찬 오 MC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신가 생각하실 거예요.
1: 알아요.
0: 원래 저기, 이제 잡이 있으시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예, IT 일을 IT 하시고 예. 일을 하시고 너무나도 K-POP을 사랑하시니까 이걸 지금 전하고 싶으셔가지고 여기저기 뛰어다니시면서 행사도 하시고 또 주최도 하시고 DJ도 하시고
1: 쟤는 네, 음악 되게 음악을 좋아한다고 네. 옛날 DJ도 많이 했는데 옛날 DJ는 요번 DJ는 이거 뭐죠 저기 컴퓨터만 쓰고 네. 뭐 어떤 때는 USB만 붙이고요. 쟤는 옛날 바이너 있죠 LP.
0: 네.
1: 바이너 어 턴테이블 두 개 있어야 되고 믹서도 있어야 되고 또 바이너 박스도 한 네 개 박스 가져와야 됐어요.
0: 네.
1: 진짜 엄청 힘들었어요. 요즘에는 다 뭐 어떤 DJ는 아이패드 or 전화로 할 수 있는 것도 DJ 있어요.
0: 네.
1: 되게 쉽게, 되게 뭐지, 간단하게. 아이, 뭐, 옛날 하는 거는 몰라요. 젊은 사람들, 저기, DJ 하는 거 진짜 몰라요.
0: 네. 그죠. 옛날이랑 지금이랑 뭐, 옛날, 지금 굉장히 쉽게 하죠.
1: 네, 되게 쉬워요.
0: 네.
1: 아, 그래서.
0: 그, 좀 하시다 보면은 옛날 그 스타일이랑, 물론 이제 테크닉적으로는 다르긴 하겠지만.
1: 맞아.
0: 음악은 좀 어떻습니까? 다르
1: 음악은, 저기, 뭐죠? 잘 들어야 돼요. 잘 안 들으면
0: 네.
1: 어떻게 믹스하는 거 혹시 이렇게 빛 있으면
0: 네.
1: 어떻게 쉽게 또 어떻게 진짜 잘 맞추는 거 음악 잘 맞추는 거 꼭 알아야 돼요.
0: 배워야 하는 거잖아요.
1: 저것도 네. 있고 또 네. 손님 오면 춤추는 네. 사람 보면 아 어떤 음악은 다음 음악
0: 아,
1: 어떤 거 골라야
0: 네.
1: 돼요. 저렇게 생각해야죠.
0: 그 순간순간 이제 필요할 때 그 예. 음악들을 해서 하는군요.
1: And then 고르는 것도 옛날에는 뭐 앨범 있으면 어, 어떤 앨범 제가 찾아봐야 되고
0: 네.
1: 찾으면 너무 힘들어요. 예? 근데 요즘에는 쉽게 뭐 애플 뮤직, 뭐 샤잼, 뭐 스포티파이 다 쉽게 찾을 수 있죠.
0: 네. 그리고 맞아요. 예전에는 우리 아주 옛날에는 한국에 네. 그 DJ가 해주는 다방이 있었잖아요.
1: 네. 골라야
0: 네,
1: 되죠.
0: 네, 골라서 이렇게.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모습들 저도 그 정도 세대는 아닌데
1: 예.
0: 그러면 이제 신청곡도 하고 그러면 DJ가 또 멘트도 해주면서
1: 맞아요.
0: 그런 이제 참 추억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네. 어, 지금 미국에서는 또 이제 파티 같은 데 할 때 DJ가 예. 직접 와서 굉장히 그 파티 분위기를 어, 굉장히 재밌게 또 흥을 돋구어 주잖아요.
1: 예.
0: 결혼식 같은 데 보면 반드시 또
1: 어,
0: 함께
1: 맞아요.
0: 하죠. 네.
1: 예. 아니 결혼식도 DJ 하면 진짜 뭐지 어, 신부하고 신랑하고 같이 얘기해야 되고
0: 네.
1: 어떤 노래 골라야 되는 거
0: 미리
1: 그것도 있어. 아, 이 노래는 안 돼. 이거 확실히 안 되고 이거 리스트만 주, 어떤 때는 리스트만 주고 리스트에서 꼭 해야 되죠.
0: 네, 미리 그러니까 곡 같은 것도 다 이제 뭐 선정을 하셔가지고
1: 예.
0: 네, 준비를 하시는군요. 네.
1: 그
0: 지난밤에 뭐죠? K 어, 클럽 나이트.
1: 예,
0: 네.
1: 저거는 어저께고
0: 네.
1: 오늘은 K-pop, and then 이번 토요일 날은 제가 어, K-pop Gateway 저기 K-pop 물건 파는 가게 있는데요.
0: 네.
1: 제 친구 맥이 K-pop Gateway에서 어떤 사람은 생일 파티 저기 하고 싶대요.
0: 네.
1: K-pop 가게에서.
0: K-pop 가게에서 어, 생일 파티도
1: 생일 파티 할 거고 네. 저것 때문에 제가 DJ 해야 돼요. But 벌써 뭐지? 어떤 노래 제가 꼭 해야
0: 네.
1: 되는 거는 다 Cortez예요. Cortez는 저기 새로 나온 거 저기 보이 밴드고 사람 진짜 너무 많이 좋아해요.
0: 네. 사람들 반응이 그러니까 뭐 미국 분들, 미국 현지 분들을 파티 할 때 네, 많이 하시잖아요.
1: 맞아요.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아니고요.
0: 그렇죠. 그러면은 미국 분들도 요즘에 K-pop 듣는 거를 좋아하십니까? 많이 틀어주기를 아유. 원하세요.
1: BTS 보면 알죠.
0: 아, BTS.
1: 생각해 보면서
0: 네, 네.
1: 뭐 맨날 이 K그룹, K-pop 그룹 여기 DC에서 오면
0: 네.
1: 한국 사람 가는 거는 별로 없어요. 진짜 미국 사람이죠. 저기 뭐 월남 사람 뭐 어, 뭐지 저기 히스패닉 사람도 많이 나오고 요즘에 and then K-pop Demon Hunters 때문에
0: 네, Demon Hunters 네.
1: 저거 때문에 인기 엄청 많이 올라갔죠.
0: 네. 그렇죠.
1: 그래서 아, 요즘에는 골든 네. 골든 때문에 뭐 또 영화, 드라마. 요즘에 제가 I mean 저번 주 얘기한 거는 드라마 노래 고르는 거.
0: 네.
1: 진짜 잘 골라야 돼. 잘 고르면 저 노래는 올라갈 수 있죠.
0: 네.
1: 크게.
0: 그렇죠. 요즘은 또 뭐 여러 가지 그 넷플릭스나 네. 뭐 애플 뭐 여러 네. 곳에서 이제 K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 보니까
1: 네.
0: 또 그 OST도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네. 네.
1: And then 저번 주 저기 last week에는 K-Con LA에서 K-Con 했죠.
0: 네.
1: 박은빈도 왔어요.
0: 아, 그렇군요.
1: 박은빈 왔으면
0: 박현빈 씨가 네. 오셨군요. 네.
1: 아, 박은빈 꼭 보고 싶은데.
0: 아, 팬이시군요. 네.
1: 아니, 뭐 요즘에는 네. 요즘에는 박은빈 인기도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0: 아, 그래요.
1: 저기 뭐 Wonderful도 있고 옛날 Extraordinary 변화사 우
0: 네,
1: 있고.
0: 네, 맞아요.
1: 지금은 저기 Spooky and Love. Spooky and Love 지금 넷플릭스에서 있는 거는데
0: 네.
1: 진짜 너무 재밌어요.
0: 오사간 연애라고.
1: 예.
0: 네.
1: 저거 때문에 우리 노래도 준비 하나 했죠.
0: 아, 그럴까요?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1: 예.
0: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1: 뭐죠? 어떻게 얘기하죠? 아니, 내용에는 이 스토리는 진짜 너무 재밌어요.
0: 아, 네.
1: 반면은 이 박은빈 씨 캐릭터는 귀신 다 볼 수 있어요.
0: 아, 귀신을 볼 수 있는 요즘도
1: 예, 혹시
0: 네.
1: 박은빈 어떤 사람 만져면
0: 네.
1: 손으로 만져면 저 사람도 귀신 볼까요?
0: 아, 그렇군요.
1: 저거 때문에 맨날 장갑 입고, and 좋아하는 남자 있는데,
0: 네네.
1: 좋아하는 남자 못 만져요.
0: 아, 그렇군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게, 장갑을 끼고 있군요.
1: 네.
0: 네. 알겠습니다. 네. 제목이 그래서 오사칸 연애, 이 연애하는 게 쉽지가 않겠네요.
1: 안 쉽죠.
0: 네.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1: 예, 예. 네. 누구죠? 저기, All I Can Say is, Louis
0: 네, 루이스가 부르는 All I Can Say,
1: Say
0: Is.
1: Yeah.

0: 네, MC 크루치안 우와 함께 K-Culture on K-Radio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예.
0: 네, 요즘에 보면요. 옛날 노래 우리가 젊었을 때 좋아했던 노래들을 다시 또 리메이크해서 굉장히 많이 부르고
1: 리메이크도
0: 좋아하는
1: 있고,
0: 것 같아요.
1: 맞아요. 리메이크도 있고 저 옛날 가수도
0: 네, 다시 또 나와서
1: 다시
0: 노래 부르시고
1: 다시 콘서트 하고 다시 투어도
0: 네, 네.
1: 생각해보세요. 빅뱅
0: 빅뱅 지금 네.
1: 에픽 하이 에픽 하이도 에픽 여기서 하이. 네. 여기서 올 거고 또
0: 아, 여기 미국에도 다시 오시고
1: 예, 예, 예.
0: 네.
1: 또 뭐죠 저기 Girls Generation 소녀시대
0: 소녀시대 네.
1: 저기 I mean 다 그룹 아닌데 뭐 몇
0: 분이라도
1: 예,
0: 함께 하시고 네.
1: 또 티파니 혼자도 솔로도 아, 할 거야 티파니도
0: 티파니는 굉장히 솔로도 노래를 뭐 잘하니까
1: 예, 미미도 또 저기 솔로도 네. 있고 또 N-Hyphen 누구죠 NCT 127 요번 먼데이 새로운
0: 아, 네.
1: 노래도 있고 또 알파 드라이브 1, 한빈 너무 많아요. 트와이스도 있고 누구 트와이스 and then SF9 태민 샤이니에서 나오는
0: 네,
1: 거
0: 네.
1: 태민도 새로운 음악하고 투어 같은 거 할 거고 효리수 뿌리수도 나올 거고
0: 네 효리수가 그 소녀시대 멤버들이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1: 네,
0: 굉장히
1: 따로 할 거고 네, 네, 네. 또 같이도 할 거예요.
0: 같이도 하기도 하고
1: 너무
0: 네.
1: 웃겨.
0: 아, 네.
1: And then 뭐지 혹시 사람 이거 이 그룹도 알을 거야. Baby Monster.
0: Baby Monster. 네.
1: Baby Monster도 뭐 새로운 거 나올 거고요. 그래서 진짜
0: 이거
1: 요번 August하고 September, I mean 2026년 끝나면 다 컴백.
0: 네.
1: 가수하고 저기 뭐 솔로도 있고 아니 이렇게도 생각해야 돼요. 혹시 BTS 다오면 뭐 다 따라 할 거면 아니 네. 벌써 했는데 다
0: 네, 네.
1: 솔로 커리어 했는데
0: 솔로도 하기도 했죠.
1: 다시
0: 네.
1: 솔로도 할 거면
0: 네.
1: BTS 아미 팬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고 또 뭐죠 뭐 2년 있다 3년 있다 5년 있다 다시 리유니언 투어도
0: 네,
1: 할 수 있고
0: 그렇겠죠.
1: 그렇게 도움이 될 수
0: 네,
1: 있고
0: 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BTS가 계속 이제 공연을 하고 있지만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점점 솔로로 활동을 하다가 네. 또 몇 년 후에 같이 또 하고 아미 팬들도 같이 나이 들어가면서
1: 맞아요. 나이도
0: 네. 네. 그리고 계속. 또 이제 아이들 데리고 또 같이 오는 거고 네. 아마 지금 컴백하시는 가수분들도
1: 네.
0: 아무래도 그때 좋아하셨던 분들이 또 팬층에 같이 또 하니까 이게 또 가능한 것 같고요.
1: 아니, 선생님 네. 누구 혹시 진짜 좋아하는 거 그 다시 컴백하면 진짜 좋을까요?
0: 아, 가보고 싶죠.
1: 네, 누구, 뭐, 있어요? 누구 볼?
0: 아, 딱히 떠오르는 그룹은 생각은 나진 않는데, 네.
1: 쟤는 김건모.
0: 아,
1: 김건모는.
0: 김건모도 저도 한번 보고 싶어요.
1: 아니, 뭐, 김건모는
0: 네.
1: 제가.
0: 노래 정말
1: 이거는,
0: 잘하죠.
1: 이거는 확실히 네. 모르겠는데요. 저기, 김건모는 비행기 타는 거 되게 무섭대요.
0: 아, 그래요?
1: 그것 때문에
0: 못 오시는
1: 한국에서는 할 수 있는데
0: 네.
1: 여기서 미국은 안 올 거야.
0: 아, 김건모 씨가 좀 이제 스캔들이 얼마 전에 있어가지고
1: 있었죠,
0: 좀
1: 맞아요.
0: 힘들었는데 뭐 노래는 너무 잘하시고
1: 아니, 뭐 요즘에 스캔들 네. 아니, 지금도 진짜 짜증난 거는 가영
0: 네.
1: 하영
0: 씨
1: 하영
0: 네.
1: 저기 스캔들 저거는 뭐 왜 저렇게 지금 난리 나고
0: 네.
1: 지금은 great grandfather인데
0: 네.
1: great 할아버지인데
0: 네.
1: 왜 지금 저렇게 한국 네티즌은 어쨌든 너무 웃겨요.
0: 네.
1: But 김건모 아니면 서태지.
0: 아 서태지도 그렇죠. 맞아요.
1: 서태지 오면 서태지. 진짜 난리 날
0: 거예요. 아.
1: 우리 나이 있는 사람들
0: 네, 맞아요.
1: 다 좋아할
0: 저도
1: 거죠.
0: 서태지 세대고요. 그분들은 좀 함께 좀 한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1: 그래요.
0: 활동을 안 하시네요.
1: 모르겠죠. 네. 아, 그래서 저기 음악 제가 예전 컴백 음악은 또 아까 얘기한 거는 어떤 때는 리메이크.
0: 리메이크, 네.
1: 빅오션도 H.O.T 노래도 리메이크 했고,
0: 네.
1: 또 부활, Never Ever Story, 저것도 리메이크 많이
0: 좋죠.
1: 했고.
0: 네.
1: 아니,
0: 이승철 씨도 예, 굉장히 예. 노래 잘하잖아요.
1: 아니, 네. 요즘에 발라드도 어떤 때는 제가 한국 아는 DJ도
0: 네.
1: 옛날 발라드는 춤추는 거 네. 음악으로
0: 네.
1: 바꿨어요.
0: 네.
1: 너무 웃겨요.
0: 네.
1: But 어떤 때는 재밌어요.
0: 네, 맞아요. 저도 어저께 이제 밥을 먹으면서
1: 예.
0: 이제 영상을 보는데 옛날 노래들이 뭐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보면서 우연히 보다가 하나 보다가 다시 봤는데 다 옛날 뭐, 원더걸스.
1: 예, 원더걸스.
0: 이런 분들이 사실 초창에 미국에 와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1: 예, 맞아요.
0: K-pop
1: 예.
0: 이렇게
1: 또 박재 네. 박재범도.
0: 박재범도. 네.
1: 박진영. 박진영도 씨. 새로 나온 거 노래했어요. 네. Wet.
0: Wet. 네.
1: 제목은 Wet. 네. 다음 주 저거 들어봐야죠. 아,
0: 박진영 씨도 참 전 좋은 것 같아요.
1: 아니 춤은 잘 추는데 네. 제 honest opinion은 네. 노래는 잘 못해요. 그분은, 옛날 노래는 네. 기억나는데 처음 9000
0: 그쵸.
1: 아니, 1900 9000 언제죠? 95년을 4년에서 나온 거 네. 기억나요. 저거는만 and then honey 네. honey도 되게 인기 있는데 춤은 잘 추고 또 네. 노래
0: 잘
1: 모르는 거는 네. 생각 감각이 가수하고 네. 자기 탤런트 다 했는데 네. 진짜 잘 저거는 진짜 네. 잘해요.
0: 맞아요. 제작자이고 또 네. 굉장히 가수를 키워내고 네. 네. 이 굉장히 참 자랑스럽고 예전에 미국에 왔을 때 우리 K-POP이라는 단어 자체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 블랙핑크, BTS 그분들이 너무나도 세계에 그 K-POP을 퍼뜨렸기 때문에 뒤에서 따라가는 후배들은 훨씬 쉽게 가고.
1: 맞아. 또, 아니, 사인은 먼저 네, 이렇게 네. 크게 열어주는데. 그렇죠. 네. And then
0: 21.
1: 21. Super Junior, 네. Big Bang 다 많이 해주죠. 네.
0: 그리고 이제 다시 지금 그 옛날 가수들이 컴백해서도 세계 무대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1: 아, 좋아요.
0: 네. 아, 한국 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1: 아니, 우리 음악도 네. 진짜 옛날 생각하면. 네. 뭐. 한국에서 뭐 중국에서 뭐 아시아에서만 인기 있는데 네. 진짜 미국에서 오는 거는 진짜 대단하다. 네. 너무 멋있고 너무 뭐지 행복하고
0: 네.
1: 또 한국 프라이드도 네. you know, 대한민국 네. 이렇게 기분 있는 거 너무 좋아요.
0: 그 이제 DJ를 하시다 보면은 옛날이랑 지금이랑 너무 틀리죠. 이 미국 분들 반응.
1: 틀린데. 네. But 어떤 때는 제가 어저께도. 네. 어떤 노래죠? 진우션.
0: 네, 진우션. 네.
1: 옛날 노래 했는데 젊은 사람도 알았어요. 아. How deep is your love? Bee Gees 노래 네네. 다시 한 거.
0: 네네.
1: 사람 알았어요. 젊은 사람. So 저것 때문에 제 생각은 맞아요. 음악은 많이 바꿨는데 사람들 뭐 roots 있죠. 옛날 있는 거 그룹 어떻게 이 새로 나오는 거 그룹 많이 도와주는 거 많이 뭐 이렇게 길에서 어떻게 가는 거 다 네. 가르쳐 주죠.
0: 네.
1: 그렇죠. 저것 때문에, 저것 네. 때문에 기분 너무 좋아요.
0: 아, 기분이 좋아서 뭐 얼굴에 웃음이 우리 떠나지가 않습니다. 예, 예, 행복하게 예. 지금 K-POP을 알리고 계신데요. 그 하영 씨 얘기하셨어요. 지금 굉장히 그 이제
1: cancel culture.
0: 할아버지. 예. 네, 네.
1: cancel culture 진짜 너무 안 좋아요. 또 네. 옛날에는 누구였죠? 김수현. 네. 맞죠?
0: 김수현 씨도 좀 네. 스캔들이 굉장히
1: 스캔들도
0: 컸죠.
1: 있고 네. 또 이거 스캔들 하는 거는 제 생각에 한국 사람은 미국 사람보다 스캔들 뭐 뉴스에서 네, 나오는데 네, 네, 네. 없어져요. 맞죠? 다음 뉴스 네, 뭐 다른 거 뭐 네, 네, 네. 트럼프 하는 거 뭐 politics 뭐 government 한국 사람은 계속 이렇게 네. 막 찌르는 거예요.
0: 네.
1: 조금 안 좋아요.
0: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는 아무래도 개인의 사생활과 또 예술 활동은 좀 분리를 하는데 한국 분들은 이제 좀 같이 가는 게 있고, 특별히 또 일본은 굉장히 또 민감한 거여가지고.
1: 아니, 뭐 저거는 제가 네. 진짜 모르겠어요. 저기 왜 젊은 사람 지금은 네. 원래 제 할머니, 제 할아버지는 네. 진짜 일본 사람한테 많이 뭐
0: 그쵸.
1: 반대보는 거 네, 있는데 네. 젊은 사람은 네. 왜 저렇게 생각해죠?
0: 네.
1: Because 뭐 before their time 뭐지 네. 뭐 이렇게 보는 거 뭐 뭐 네. 저기 뭐 나쁜 것도 있는 거는 몰랐죠.
0: 네. 근데 이제 이분이 그 할아버지를 그런 그 친일
1: 예.
0: 그 한 행위에 대해서 몰랐다는 게가 이제 좀 문제가 예. 됐었고 몰랐는데 너무나도 그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은 후손들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시잖아요.
1: 예.
0: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나도 그 부가 세습이 되면서 굉장히 유복하게 자랐고 했던 것들이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독립 아니,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굉장히 좀 참 어려운
1: 알아요,
0: 것 같아요.
1: 어려운데. 네. 아니 생각해보세요. 혹시 누구 여기서 가수 or 뭐 네. 배우 여기 미국에 있는 사람 제 할아버지 네. 저기 뭐죠? slavery 네. 해놓은 거
0: 네.
1: 저거는 할아버지 or great 할아버지
0: 네,
1: 했는데
0: 네.
1: 어떻게 이렇게 막 잘못된 거는 네, 이 제너레이션.
0: 후손이 제너레이션에 바빠야 된다는 건.
1: 저거는 진짜 맞아요. 말도 안 돼요.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개인의 삶이라기보다는 한국의 이 여러 가지 그 정책적으로 친일 그 행위, 그 재산 환수가 안 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이게 얽힌 그런 아니, but, 사건인 것 같아요.
1: 네. 뭐 확실히 어떤 배우 or talent 저렇게 진짜 나쁜 거 했으면,
0: 그렇죠.
1: 뭐 사고 난 거, 뭐 네. 술도 너무 마시고 사람 죽이는 거는 네. 저거는 진짜 나쁜 거죠.
0: 네, 네.
1: 이거는 히스토리인데
0: 그렇죠.
1: 네. 왜 히스토리한테 이 배우는 하영된 진짜 너무 잘하는 거예요.
0: 네.
1: 저것 때문에 이 우리 스티키 러브 이 our sticky love 영어로 아니 한국말로는 뭐죠?
0: 엿 같은 사랑.
1: 예,
0: 엿 같은 사랑.
1: 지금 넘버 원이에요 저기
0: 네.
1: 넷플릭스에서.
0: 아, 네.
1: 넷플릭스는 한국에도 있는데
0: 월드와이드는
1: 네. 사람 너무 좋아요.
0: 네. 그렇죠. 그 한국적인 배경을 뭐 상관이 없죠. 전 세계에서 이제 이 드라마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
1: 예.
0: 그리고 사실 이 개인의 잘못이 있는 건 아니니까
1: 예.
0: 또 좀 분리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해결해야 되는 것도 있어서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하영 씨가 부르는 이렇게 드라마 주연으로 나오는 이런 역 같은 사랑 한번
1: 들어보죠.
0: 노래 들으면서요.
1: 예.
0: 우리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오늘 더 이제 전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1: 예, 오늘 저기, 제가 저기 K-POP에서 가야 되고, 내일은 저기 K-POP 게이트웨이 가게에서, 혹시 버지니아 비치 있는 사람 여기 들으면 꼭 나오세요. 아, 내일은 4시에서 시작하고, 오늘은 또 4시 시작해서 저기 K-POP Alexandria, King's Highway,
0: 네.
1: 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꼭 나오세요. And then support 해주세요.
0: 네, 우리 크리스찬 오가 DJ도 하면서 또 새롭게 지금 하고 있는 여러 행사들 오늘 말씀하신 거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1: 마지막 저기 12월 22일 날 우리 K-Wave Universe K-Radio도
0: 네.
1: 서포트할 거죠?
0: 네, 네, 네.
1: 우리 크리션더 스튜디오스 Falls Church에서
0: 네, 네.
1: 우리 춤추는 콘테스트 있어요.
0: 댄스
1: 댄스
0: 네, 컴피티션이군요.
1: 티켓표 지금 early bird 티켓표는 22불인데
0: 네.
1: 꼭 빨리 사야 돼요. 그래서 혹시 sold out 되면
0: 네.
1: and then 진짜 competition 하고 싶으면 돈도 많아요.
0: 네.
1: I mean 뭐 prize 돈도 많고.
0: 아, prize도. 다음에 오셔서 이거 좀 소개해 주시고요.
1: 해줄게요. 예, 예.
0: 혹시 또 참석 그 티켓도 좀 주시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1: 예, <알겠습니다.
0: 웃음> 네, 알겠습니다. 우리 MC 크리스찬 오와 함께했는데요.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1: 예, 안녕히 계세요.
0: 네. 우리 그 역 같은 사랑 제목이 좀 특이하죠? 예, 노래 들으면서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4: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5: You see, paid family leave?
6: That prevents child abuse.
4: And high-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5: Prevents child abuse, too.
7: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6: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3: we prevent child abuse
5: from ever happening.
7: Go to kidsay.org to learn more.
8: Let's solve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0: 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일 것 같습니다. 이 건강에 대한 관심과 또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또 몸에 좋다는 여러 건강식품들을 드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을 수 있는 건강 제품을 드시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리지널 후코이단으로 꾸준히 사랑을 받아온 오미노 시스코 후코이단에서 또 새롭게 신제품 리미티드 에디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미노 시스코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를 모시고 프로모션 관련 자세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리미티드 에디션 프로모션을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리미티드 에디션은 기존의 오리지널 후코이단 제품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 가장 큰 차이점은요. 이 후코이단의 원료 구성하고 후코이단 함량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오리지널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은 오키나와 모즈쿠 후코이단, 미역기 후코이단, 그리고 아가리쿠스 버섯 뿌리 균사체를 배합해서 이제 오랫동안 많은 고객분들께 사랑받아온 제품이라면, 이 새롭게 판매되고 있는 리미티드 에디션 후코이단은요, 기존 원료에 다곰의 다시마 후코이단을 추가해서, 그러니까 세 가지 후코이단만으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하루 섭취 기준 후코이단 함량을 높인 프리미엄 포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특히 이 리미티드 에디션에 들어있는 가곰의 다시마 후코이단은요, 기존 후코이단 원료와 다른 특징을 가진 원료예요. 그래서 이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0: 그렇군요. 가곰의 다시마 후코이단은 추가된 것이 지금 핵심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기존 오리지널 제품과 리미티드 에디션은 어느 하나가 더 좋은 제품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장점을 살려서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1: 네, 맞습니다.
0: 네. 리미티드 에디션에는 가곰의 다시마 후코이단이 새롭게 들어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존 오리지널 제품과 함께 섭취했을 때 어떤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까?
1: 기존 오리지널 후코이단에는 오키나와 모즈쿠 후코이단, 미역기 후코이단, 그리고 아가리쿠스 버섯 뿌리 균사체가 함유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오키나와 모즈쿠 후코이단하고 미역기 후코이단은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진 후코이단 원료예요. 거기에 이제 아가리쿠스 버섯 균사체를 배합해서 만든 건데, 아가리쿠스 버섯 균사체 같은 경우에는

0: 베타글로칸이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요. 여기에 리미티드 에디션의 가곰의 다시마 후코이단이 더해지면서 이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그러니까 다양한 후코이단 원료를 함께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1: 네, 그렇다면 이번에 리미티드 에디션에 새롭게 적용된 가곰의 다시마 후코이단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0: 일단은 리미티드 에디션에 들어있는 이 가곰의 다시마 후코이단은 이 세포 간의 정보 전달하고 이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존 포뮬러를 더 다양하게 보완하도록 설계가 되었고요. 특히 가곰의 다시마 같은 경우에는 일본 홋카이도 하코다테 인근의 제한된 해역에서만 자라는 굉장히 희귀한 일종의 다시마고요. 일반 다시마보다 점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후코이단 함량이 풍부해서 그 안에 또 칼슘, 철, 마그네슘 등 다양한 영양 성분도 함께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존 오리지널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과 이 리미티드 에디션 어느 한 제품이 더 좋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다른 원료의 장점을 살려서 함께 드시면 건강관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개발된 그러니까 두 가지 포뮬러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두 제품이 서로의 장점을 보완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 인상적이고요. 실제로 오리지널 제품과 리미티드 에디션을 함께 복용하신 고객님의 사례도 있을까요?
0: 그럼요. 최근에 오리지널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하고 이 리미티드 에디션을 함께 복용하신 고객님께서 직접 이제 경험을 담은 후기를 보내주셨거든요. 특히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을 15년 이상 꾸준히 섭취해 오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미국 여러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분들 모두가 함께 저희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 제품을 드시면서 건강관리를 이어오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세요. 네, 고객님의 후기를 좀 읽어드려도 될까요?
1: 네, 그럼요. 한번 읽어주세요.
0: 네, 감사합니다. 저는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리지널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을 15년 이상 복용을 하면서 몸에 이상이 생겨 오리지널 후코이단과 리미티드 에디션을 함께 복용했습니다. 복용 방법은 아침에 오리지널 후코이단 캡슐 3알, 점심에 오리지널 후코이단 캡슐 3알, 그리고 잠들기 약 1시간 전에 리미티드 에디션 캡슐 4알을 꾸준히 복용했습니다. 이 복용량은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내용을 참고해서 실천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경험했지만 복용 후 피로감이 많이 줄어들었고 치료 중에도 생각보다 힘들지 않고 식사도 잘하고 잠도 잘 자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은 저에게 꼭 필요한 시기에 복용을 했고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도 상담을 통해 본인한테 맞는 제품을 선택해서 드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느끼는 점은 다를 수 있지만 저에게는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리미티드 에디션 복용은 마쳤고 지금은 오리지널 후코이단만 복용하며 건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제품을 만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고 저희한테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1: 네, 아주 꼼꼼하게 개인적인 경험을 잘 적어 보내주셨네요. 네, 이런 편지 네. 받으시면 기분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0: 너무 만족하고 네. 정말 이 일을 진짜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반응이 사실은 참 이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참 힘과 응원이 되죠. 고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무엇보다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 꾸준히 실천을 하셨다는 점이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매니저님 실제 상담을 하시다 보면 오리지널 후코이단 제품과 리미티드 에디션을 함께 복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0: 상당히 많이 계세요. 특히 네. 기존 오리지널 후코이단 제품을 오랫동안 드셔온 고객분들께서 리미티드 에디션 출시 이후에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부분이 바로 두 제품을 꼭 함께 복용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1: 네.
0: 네, 저희는 먼저 고객님께 현재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목적으로 후코이단 제품을 선택하시는지 충분히 저희가 상담을 한 후에 고객분께 맞는 복용 방법 그리고 고객분한테 맞는 제품을 저희가 이제 권해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은 기존 오리지널 오미노시즈 후코이단 제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방법이 잘 맞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상담을 통해서 오리지널 오미노시즈 후코이단 제품과 이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을 함께 선택하시기도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와 건강 관리 목적을 고려해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 상담을 진행하시면서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해 주시는 변화나 또 만족하는 부분은 어떤 점입니까?
0: 저희가 실제로 많은 고객분들이 오미노시즈 후코이단을 드시고 가장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거는 예전보다 덜 피곤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식사 후에 컨디션이 조금 더 편안해진 것 같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변화를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1: 네.
0: 또 소화 부분에서 소화가 예전보다 편안하게 잘 되는 걸 느낀다. 그리고 평소 위와 장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꾸준히 복용을 하면서 스스로 이제 몸의 변화를 느끼고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1: 네. 그러면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리미티드 에디션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기다리셨던 특별 프로모션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 한 달간 진행되는 특별 혜택, 지금부터 자세히 안내해 주십시오.
0: 네, 이번 처음 하는 프로모션이죠. 이번 프로모션은 저희가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리지널 후코이단 제품하고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을 함께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 혜택을 준비를 했는데
1: 네.
0: 일단 오리지널 오미노시즈 후코이단 한 병과 리미티드 에디션 캡슐 한 병을 구매를 하시면 리미티드 에디션 50불 할인 쿠폰을 저희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리지널 오미노시즈 후코이단 두 병 그리고 리미티드 에디션 후코이단 한 병을 구매 시에는 저희가 80불 할인 그리고 오리지널 오미노시즈 후코이단 캡슐 3병 이상 리미티드 에디션 캡슐 한 병을 같이 구매를 하시면 저희가 리미티드 에디션 할인을 100불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한 달간 진행되는 이 특별 혜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리미티드 에디션을 한번 같이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번 프로모션 정말 9월 15일까지 이제 진행이 되니까요. 굉장히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도 내 건강 상태에 대해서 전문 상담원과 상담 받아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부담 없이 문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로 연락을 드릴까요?
0: 네, 저희가 캘리포니아 본사 무료 상담 전화번호는 866-566-9091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항상 전문 상담원이 고객님의 궁금한 점을 편안하게 상담해드리고 고객님께 맞는 제품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리미티드 에디션 특별 프로모션 혜택도 자세히 안내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혹시 오리지널 오미노시즈 후코이단 캡슐 샘플을 한번 드시고 특히 이제 위가 안 좋거나 장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샘플만 드셔보셔도 바로 아실 수 있으시니까 866-566-9091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무료 샘플 보내드릴 거고요. 워싱턴 DC 지역에서는 저희가 딱 세 군데 오리지널 후코이단 보실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웰빙모아, 엘리커시티 약국, 콜롬비아 히커리 약국 이 세 군데에서만 오리지널 오미노시즈 후코이단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 물론 저희가 전 세계 해외 배송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866-566-9091으로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오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9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이 프로모션, 오리지널 한 병, 그리고 리미티드 에디션 한 병을 구매하실 때 50불 할인을 해드리고요. 또 오리지널 두 병, 리미티드 에디션 한 병 구매 시에 80불 할인, 오리지널 세 병 이상, 그리고 리미티드 에디션 한 병 구매 시에 100불까지 할인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이번 기회 정말 특별한 기회, 그동안 좀 망설였었던 분들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담 원하시거나 또 특별 프로모션 혜택에 궁금하신 분들 866-566-9999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DMV 지역 웰빙모아 엘리코시리 콜롬비아 히코리 약국에서도 직접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네, 매니저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요즘에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정말 더위에 시달리고 계시는데요. 이 더운 날 너무 많이 고생하신 거 알고 있는데 수분 섭취 잘 하시고요. 그리고 더운 날 상담을 하다 보면은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번 기회에 한번 저희 오리지널 오미노시즈 후코이단 샘플이라도 먼저 드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열심히 또 계신 곳에서 잘 보내셨지요. 여러분의 일주일을 또 잘 달려오신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남은 여름날들도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청취자 여러분께 아쉬운 마음과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에 저희 연로하신 어머니를 뵈러 제가 2주 정도 지금 다녀오려고 합니다. 방송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점 너무 아쉽지만요. 우리 또 훌륭한 김승교 기자가 저를 대신해서 2주 동안 라디오 워싱턴 초대에 함께 할 거고요. 네, 음악과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 네, 저와 함께 했던 것처럼 또 더 큰 응원과 또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한국에서 K-라디오 열심히 들으면서요.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시고 또 좋은 날 되시길 바라면서 주말에 공연도 많이 있고 또 비 소식이 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요. 날씨 잘 체크하시면서 좋은 곳에서 좋은 분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갖고 여러분께 더 좋은 모습으로 다음 달 9월에 이제 가을 기운이 물씬 시작될 때 그때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월에 네,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우미노시즈 구호코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가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1: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0: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미노시즈 구호코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1: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0: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1: 우미노시즈 구호코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866-566-9191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도 박상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7불 99 씨없는 수박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3불 99 찰 옥수수 5개당 5불 헤어룸 수라면옥 명태회 비빔 팬행면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10불 99 K타운 전 튀김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3불 49 헤어룸 손 군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기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4: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넉넉한 자금을 가지고 부엌 리모델링을 하시거나 화장실을 바꾸거나 혹은 하드우드 플로어를 깔고 집 안팎을 새롭게 페인트 하시면 너무나 좋은데 그런 결심을 하고 돈을 선뜻 쓰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집을 팔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분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모든 분들의 동일한 바람은 작은 돈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계획을 하다 보면 한 가지도 시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예산도 적게 들고 때로는 홈오너가 스스로 해볼 수도 있는 작은 투자로 효과 만점인 집 꾸미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드라이브웨이 실러입니다. 차고 앞에 드라이브웨이가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데 색이 바래고 여기저기 조금씩 갈라져 있다면 업체에 한번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것에 놀라고 실러를 하고 난 뒤에 너무 깨끗하고 새 것 같아서 두 번 놀라십니다. 간혹 직접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의외로 쉽지 않은 일이라 일단 견적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파워와시도 적극 추천합니다. 댁이나 패리오, 특히 베이스먼에서 밖으로 나가는 워크아웃 계단이나 집 앞의 계단에는 이끼나 먼지가 계속 쌓여서 거뭇거뭇한 자욱들이 생기기 쉽습니다. 간혹 사이딩도 몰드가 생기기도 합니다. 파워와시 업체를 불러서 한번 청소를 하고 나면 속이 다 후련해지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일은 조금 부지런하시다면 시중에서 파는 파워와시 기계를 구입해서 1년에 한두 번씩 직접 하셔도 그 비용이 절약이 되고도 남겠습니다. 집 앞에 화분이나 나무 심기도 집을 파실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는 효과 만점입니다. 커다란 화분 두어 개를 구입해서 집 대문 양옆에 놓으면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의 시선과 첫인상을 좋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크지 않은 계절에 맞는 나무를 구입해서 뒤뜰에 심는 것도 확실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제 조금 더 비용을 올려볼까요? 댁이 너무 오래되었다면 기둥과 프레임은 그대로 두고 상판, 즉 발로 밟는 바닥 부분과 핸드레일 쪽의 나무들만 걷어내고 새로 올릴 수 있습니다. 땅에 기둥을 바꿔 프레임을 세우는 일이 큰 공사이고 위에 상판을 얹는 일은 규격에 맞게 잘 자를 수 있는 툴이 있다면 사실 직접 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지만 좋은 컨트랙트를 고용하셔서 한다면 더욱 깔끔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집 바깥을 한번 둘러보시면 지붕 처마 밑에 페인트들이 벗겨지거나 마찬가지로 창문 주변, 가라지 도어 주변, 댁으로 나가는 문틀 주변 같은 곳들에 페인트가 상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익스테리어 페인트가 벗겨지면 그 안으로 물이 스며들고 결국에는 프레임이 썩어서 나중에 더 큰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캡핑이라고 해서 그 부분들을 사이딩 재질로 아예 쌓아버리는 방법이 있고 익스테리어 페인트를 구입하셔서 덧칠을 하시면 비용은 크게 줄지만 익스테리어 페인트는 1, 2년에 한 번씩은 꼭 하셔야 합니다. 집 안에는 부엌 캐비넷의 도어납이나 핸들을 바꾸셔도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방문마다 달려있는 문고리를 요즘 스타일로 바꾸실 수도 있겠습니다. 집을 꾸미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너무나 종류가 많습니다. 버젯을 세우시고 그에 맞춰서 전문가에게 조언을 들으시면 집을 파실 때 혹은 새로운 기분으로 집을 단장하고 싶을 때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2: 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설립 37주년 감사 부흥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주제로 시드 국제 선교회 평생 명예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현 뉴욕 센트럴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재열 목사님이 8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22일 토요일 새벽 6시, 저녁 7시 30분, 23일 주일 오전 8시 45분, 그리고 오전 10시 45분에 시간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장소는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이며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www.mpcow.org 또는 703-941-4447, 703-941-44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 기업 마케두리가 강원도 특별 제품으로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마켓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케두리와 강원도 특별전, 초론의 진한 여주에키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종손의 녹두빈대떡,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마켓 센터빌, 마켓우리 강원도 상품 특별전, 맛도 건강도 다 챙기는 마켓우리, 한국에서 직접 오신 여주 사장님, 산삼 사장님을 롯데플라자마켓 센터빌에서 만나보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국회 라디오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IS의 충성을 맹세하고 뉴욕주 의사당 폭파와 주 상원의원 살해를 모의한 30대 여성이 연방당국에 체포됐습니다. FBI는 폭탄 제조 물품을 확보하는 등 구체적인 공격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선거를 치르면 25%포인트 차로 이길 것이라며 지지율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한때 앙숙이었던 전측근 마이클 코언과는 8년 만에 공개 인터뷰를 하며 화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미국이 자국 내 이란인들을 추방하는 과정에서 이란 정부와 협력한 정황이 담긴 아이스 이메일이 공개됐습니다. 특히 이란 측이 추방 대상자 명단 수정까지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휴대전화와 위성을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 확대를 위해 미국 800MHz 주파수 인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상 이동통신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미 해군이 흑인 전쟁 영웅 도리스 밀러의 이름을 딴 최신형 항공 모함의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붙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AI 확산이 미국의 빈부격차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유층과 AI 산업이 밀집한 지역에 부가 집중되면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지역 간 격차도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AI를 업무에 활용하면서도 인력 감축과 AI의 연관성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AI를 이유로 발표된 감원만 약 11만 3천 명에 달해 기업들의 말바꾸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폴리마켓에서 미군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 152개가 포착됐습니다. 이들은 군사 관련 배팅에서 평균 97%가 넘는 승률을 기록하며 약 8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 재무부의 장기 국채 재매입 확대에 대해 연준 인사들이 통화 정책과는 별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금융 여건이 완화적이라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금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강한 뇌우와 돌발 홍수를 동반한 폭풍이 어젯밤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특히 롱아일랜드에서는 수상 토네이도로 보이는 회오리가 잇따라 상륙하면서 비치클럽 시설이 크게 파손되고 직원이 다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토네이도로 인한 피해 상황 이하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 20일 목요일 저녁 뉴욕과 롱아일랜드, 뉴저지 등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을 강타한 강한 뇌우와 돌발 홍수 그리고 강풍으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 애틀랜틱 비치에서는 수상 토네이도가 육지로 이동하면서 비치클럽 시설 수십 채가 파손됐습니다. 당시 뉴욕시 퀸즈와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는 토네이도 경보가 발령됐으며 애틀랜틱 비치 앞바다에서는 거대한 수상 토네이도로 보이는 회오리 기둥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당시 포착된 영상과 레이더 자료, 현장 피해 상황 등을 토대로 수상 토네이도 두 개가 뉴욕시 퀸즈 동부 락커웨이와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애틀랜틱 비치 일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토네이도로 보이는 두 개의 회오리는 오후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육지에 상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첫 번째 수상 토네이도는 락커웨이 지역에서 짧은 시간 영향을 미쳤으며 두 번째 토네이도로 보이는 회오리는 애틀랜틱 비치에 상륙한 뒤 상대적으로 더 오랜 기간 머물렀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애틀랜틱 비치의 선앤서프 비치클럽에서는 강풍으로 대규모 시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나소 카운티 소방국은 현장에 있던 단층 카바나 30채가 파손되거나 완전히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2: We had a strong gust of wind and tornado that came through and touched down on this beach club. So there is some extensive damage. There are going to be an extensive repair that's going to be conducted. By the grace of luck that a lot of people weren't hurt here because this beach club is a very popular place during the summer. People travel from all over the island to come and enjoy the summer down here.
1: 현장 관계자는 당시 건물 전체가 흔들리고 굉음이 들렸으며 창문이 심하게 흔들리고 야외 데크에 있던 가구와 물건들이 공중에 날아다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클럽 안에 있던 사람들은 유리문이나 창문이 파손될 것을 우려해 건물의 중앙부로 대피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3: Oh my God, it is spinning around.
4: The noise was frightening. You could see the wind. It was extremely violent. I thought it was a big jet flying over. You heard this big loud rumble. But all of a sudden, you could feel the building start to move and shake a little bit. You could hear the windows pounding in and out. And all of a sudden, you look out the window and furniture from cabanas, from the deck area were flying everywhere. So we all ran to the middle of the room because we thought maybe it would break one of the glass doors or glass windows and that's what would go flying. People were sobbing. People were crying. It was no joke. It was devastating.
1: 이번 사고로 비치클럽 직원 한 명이 다쳤으며 현재까지 추가적인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블루스 블레이크먼 나소 카운티장은 폭풍 피해가 발생한 뒤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나소 카운티 긴급대응센터를 가동했습니다. 당국은 선앤서프 비치클럽뿐만 아니라 인근 실버포인트 비치클럽 등의 피해 상황도 조사 중입니다. 또 나소 카운티 남부 해안 지역에서는 집중호우로 침수가 발생해 차량 안에 고립된 운전자들을 구조하는 작업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악천후는 저기압이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을 통과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비상관리국은 폭풍이 본격화되기 전 돌발 홍수와 최대 시속 65마일에 달하는 강한 돌풍 가능성을 경고하고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실제로 뉴욕시 5개 보로와 롱아일랜드, 뉴저지 일부 지역에는 돌발 홍수 경보가 내려졌으며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스트메도우와 퀸즈 플러싱, 뉴저지의 엘리자베스와 블룸필드 등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로 주택 지하층과 1층까지 물이 들어차며 침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뉴저지 썸밋에서는 낙뢰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주택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폭풍은 밤 9시 이후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점차 약화됐으며 대부분 지역의 홍수와 강풍 위험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독립기상청 조사팀은 마소카운티 해안가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피해 규모와 토네이도 상륙 흔적, 레이더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토네이도 발생 여부와 강도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태평양에서 발달 중인 엘니뇨가 역대 최강급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내년 지구촌이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를 보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영국 기상청 장기 예보 책임자 애덤 스카이프는 20일 BBC 방송을 통해 이렇게 강력한 엘니뇨 신호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니뇨의 인간 활동으로 인한 기후 변화 영향까지 더해지면 2027년은 기록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져 기상 패턴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으로 약 2년에서 7년을 주기로 발생하며 1년간 지속됩니다. 엘니뇨가 생기면 태평양을 가로질러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무역풍이 약해지거나 바람의 방향이 바뀌며 따뜻한 해수가 동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해양의 열이 대기로 방출돼 지구 기온이 변하고 강수 패턴이 바뀝니다. 엘니뇨는 전 세계 곳곳에 극단적인 기상 현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미 인도는 우기임에도 평년보다 강우량이 적고 대서양과 카리브해에서는 허리케인 시즌이지만 바람 패턴이 바뀌며 허리케인 활동도 잠잠한 편입니다. 영국 기상청은 현재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2도 이상 높다며 엘니뇨가 절정에 달하는 올해 하반기에는 평년보다 3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평년보다 해수면 온도가 4도 높아질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관측대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 이는 19세기 이후 가장 강력한 엘니뇨 현상이 됩니다. 영국 기상청 소속 닉 던스톤 박사는 엘니뇨 현상으로 겨울철 최고 기온을 기록한 다음 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2024년을 제치고 내년이 가장 더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버지니아주 엠허스트 카운티가 전자담배 판매점과 의료용 대마 판매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학교와 공원 등 아동이 많이 찾는 시설에서 1마일 이내에는 신규 영업을 할 수 없고 영업시간과 광고에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동시에 데이터센터 개발에도 특별 허가제를 도입하면서 지역 개발 방향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5: 버지니아주 에머스트 카운티가 전자담배 판매점과 의료용 대마 판매점 그리고 앞으로 들어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새로운 개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에머스트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지난 18일 약 4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관련 조례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아동과 가족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서 관련 업종을 최대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새 규정에 따라 전자담배 판매점과 의료용 대마 판매점은 학교와 어린이집, 공원, 도서관, 종교시설 등에서 1마일 이내에는 새로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전자담배 판매점이나 의료용 대마 판매점과의 거리도 1마일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이들 업종은 별도의 특별용도 지역 승인도 받아야 하며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됩니다. 드라이브스루 영업도 금지되며 지나치게 밝은 조명이나 광고성 간판을 제한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에머스트 카운티 셰리프 지미 에이어스는 새로운 조례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아동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터커 위원은 일부 전자담배 제품에 중금속이나 불법 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가 광고된 내용과 실제 제품이 다를 수 있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이번 전자담배와 의료용 대마 규제에는 공개적인 반대 의견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논의된 데이터센터 규제를 놓고는 주민들 사이에서 상당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에머스트 카운티는 앞으로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려면 기존처럼 자동 허용되는 바이라이트 개발이 아니라 특별 예외 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데이터센터 개발에는 별도의 개발 건설 기준과 규제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설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 주민은 데이터센터가 앞으로 들어오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데이터센터가 버지니아에 지어질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데이터센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개발업체에 입주 경로를 열어주는 것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업체들에게 규정을 맞추면 들어올 수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며 사실상 데이터 센터 유치 정책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대로 데이터 센터를 반대하더라도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 주민은 당장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자체는 통과시키되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해서는 감독위원회가 별도로 반대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감독위원회는 장시간 논의 끝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에머스트 카운티에서는 앞으로 데이터 센터 개발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심사와 통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전자담배와 의료용 대마 판매점에 대해서도 거리와 영업시간, 광고 규제가 적용되면서 지역사회가 아동 안전을 중심으로 개발 기준을 다시 정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한 에머스트 카운티가 전자담배와 대마 관련 업종뿐 아니라 대규모 에너지 소비 시설인 데이터센터까지 지역사회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뱅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코포프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그린자두 노란자두 파운드당 2불99, 시험루 수박 금토 1 한정 개당 3불99, 단호박 파운드당 99장, 찰옥수수 10개당 7불99, 냉동 소 목중심 물고기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9불99, 냉동 연계 파운드당 3불4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다음 소식입니다. 알래스카주 서부지역에서 전세계가 추락해 탑승자 8명 전원이 사망했다고 21일 CNN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은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출발한 세스나 44의 전세기가 지난 22일 낮 12시 15분께 케이프 뉴웬햄 공항 인근에 추락했습니다. 사고 당시 해당 전세기에는 조종사 2명과 승객 6명이 타고 있었고 탑승자 8명은 전원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앵커리지에서 남서쪽으로 약 724km 떨어진 케이프 뉴웬햄 공항은 이 지역의 장거리 레이더 기지에 접근하기 위한 공군 활주로로 사용됩니다. 이 공항에는 군용기와 승인을 받은 전세기만 착륙할 수 있습니다. 미 공군 알래스카 사령부 사령관인 로버트 데이비스 중장은 성명을 통해 희생자들은 힘든 환경 속에서 헌신적으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던 전문가들이었다며 이번 사고는 우리 군 가족과 우리가 봉사하는 지역사회에 큰 손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이비스 중장은 희생자들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비행기는 앵커리지에 본사를 둔 전세계 운영업체 시큐리티 항공이 계약을 체결한 민간 계약 항공기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알래스카 지역 책임자인 클린트 존슨은 앵커리지에서 이륙한 전세기가 케이프 뉴웬햄 공항으로 접근하던 도중에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와 연방항공청이 사고 원인을 함께 조사할 예정이지만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사고 조사를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 외신 기자의 미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와 노동 언론단체들이 법원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유학생은 원칙적으로 최대 4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고 외신 기자는 240일마다 체류 연장을 받아야 합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4: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 외신 기자의 미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새로운 이민 규정을 추진하면서 교육계와 노동 언론단체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미 국제교육자협회, 전미 교원연맹, 전미 자동차노조 등 8개 단체는 지난 18일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국토안보부 DHS와 이민세관단속국 IC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새 규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예비적 금지명령 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기존의 체류 자격 유지 기간, 즉 DS 제도를 없애는 겁니다. 현재 F1 유학생과 J1 교환 방문자는 학업이나 교환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동안 별도의 체류 기간 연장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될 새 규정에는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의 체류 기간이 프로그램 기간 또는 최대 4년 가운데 짧은 기간으로 제한됩니다. 4년을 넘어 학업을 계속하려면 별도의 체류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외신 기자의 I비자는 한 번에 최대 240일로 제한되며 중국 본토 여권을 소지한 기자는 90일로 더 짧습니다. 특히 박사과정처럼 4년 이상 걸리는 학위과정이나 전공변경, 학업 연장, OPT 등을 계획하는 유학생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새로운 규정이 실제 미 대학의 교육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안길 뿐이라면서 미 대학의 국제 학생 유치 경쟁력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토안보부는 장기간 유지되는 학생 신분과 비자 제도의 악용을 막고 유학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들에게도 관심이 큰 사안입니다. 2024-2025 2015학년도 미국 내 국제 학생은 약 117만 8천 명이며 한국은 인도와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4만 2,293명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9월 15일 이전부터 미국에서 F1이나 J1 신분으로 체류 중인 사람들은 별도의 전환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재학 중인 유학생이 새 규정 시행과 동시에 무조건 4년 제한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현재 체류 신분과 I-20 또는 DS-2019의 종료일, 향후 출입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시행 중단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오는 9월 15일 예정된 새 규정의 시행이 일시적으로 보류될 수 있어서 향후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3: 예측시장 폴리마켓에서 미군 내부 정보를 이용해 베팅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자지갑 152개가 발견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비영리 연구단체 반부패 데이터 콜렉티브의 분석을 인용해 20일 보도했습니다. 반부패 데이터 콜렉티브는 지난 5월 5일까지 정산된 모든 시장 종목을 분석해 의심스러운 베팅을 찾아냈습니다. 적중 확률 35% 이하였던 베팅 항목에 1시간 이내 누적 $2,500 이상을 건 베팅입니다. 반부패 데이터 콜렉티브는 이 중 특정 항목을 찍어서 베팅한 것으로 보이는 556개 지갑을 찾아내 범고래 지갑으로 지목했습니다. 범고래의 정확하고 선택적인 사냥 전술에서 이름을 따온 겁니다. 이 지갑의 거래자들은 일반적으로 계좌를 개설한 후 내부자가 정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에서 매우 성공적인 베팅을 하고 그렇게 딴 돈을 대부분 현금화해서 사라졌습니다. 이 가운데 152개 지갑은 군사 방위산업 분야 항목들에 투자해 평균 97.2%의 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이 얻은 이익은 총 8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반부패 데이터 콜렉티브는 기밀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건 불법이며 더 큰 문제는 군사 관련 오르카 거래는 자금력이 풍부한 고래 거래자와 자동거래 봇의 모방 거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부패 데이터 콜렉티브 공동 설립자 데이비드 사코디는 사람들은 폴리마켓에서 비정상적인 베팅이 얼마나 쉽게 관찰되는지 과소평가하고 있다. 모든 것이 인터넷에 공개돼 있고 대형 거래자와 봇들이 잠재적인 내부자 거래를 모방하는 명확한 징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외 정보기관이 이 시장을 감시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도 순진한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미군 병사 개넌 켄 벤다이크는 기밀 정보를 이용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축출에 베팅해 40만 달러를 번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미 당국은 이 사건 이후 급성장하는 예측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폴리마켓은 엄격한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의심스러운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면서 마두로 사건을 포함해 수십 건의 의심 거래자 지갑을 당국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폴리마켓은 블록체인상에서 거래를 정산하기 때문에 베팅 내역은 공개되지만 거래자는 익명으로 유지됩니다.

0: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압박에 직면해 있는 스위스와 자유무역협정 개정에 합의하면서 대중국 수출 시 무관세 혜택을 받는 스위스산 제품 비율이 99.8%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20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과 스위스는 이날 기존 FTA 개선에 합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기존 FTA 하에서 사실상 모든 중국산 제품이 스위스로 수출될 때 무관세를 적용받는 반면 스위스산은 53%만 무관세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이 비율이 99.8%까지 높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위스 당국은 이번 협정으로 시계와 정밀기계, 제약, 화학제품 등에서 관세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면서 치즈와 커피 등에 대해서는 10년간 단계적으로 관세를 폐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유럽연합과 미국에 이어 스위스의 3대 교역국입니다. 블룸버그는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유럽과의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는 와중에 이번 협정이 개정됐다고 주목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스위스 정부 산업계는 대중국 경제 무역 협력을 고도로 중시한다며 이번 협정 개정에 대해 양자 관계 발전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던 영국 해리 왕자의 영국 귀환이 아버지인 찰스 3세 국왕도 며칠 전에야 알았을 만큼 전격적으로 결정됐다고 BBC 방송이 20일 보도했습니다. 찰스 3세는 이주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찰스 3세와 다른 왕실 가족들에게도 깜짝 소식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해리 왕자 가족은 지난달 중순 약 4년 만에 영국을 방문해 하이그로브에서 찰스 3세를 만났지만 이 자리에서도 영국 이주 문제가 논의되거나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 찰스 3세는 지난 16일 차남인 해리 왕자의 이주에 대해 얘기를 들었으며 차남과 그의 가족을 더 자주 만날 수 있게 돼 기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가예나빈이 세상을 떠났을 때 12세였던 해리 왕자는 외삼촌인 찰스 스펜서 백작 등 외가 식구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리 왕자의 자녀인 아치 왕자와 릴리벳 공주가 다닐 학교는 이미 정해졌지만 어느 곳인지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잉글랜드에서 대부분의 학교가 9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시작하기 때문에 해리 왕자 가족은 조만간 새 집에 정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리 왕자의 영국 귀환으로 지난 수년간 틀어진 가족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1년 2개월 만에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총리 정권에서는 첫 사형 집행입니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오사카의 파친코 가게에 불을 질러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2016년 사형이 확정된 58세 다카미 스나오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다카미는 지난 2009년 7월 오사카의 파친코 가게에서 휘발유를 뿌린 뒤 방화를 저질러 손님과 아르바이트 점원 등 5명을 숨지게 하고 10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카미는 사건 다음 날 야마구치현의 경찰서에 자수하면서 붙잡혔고 이후 조사에서 근무처가 도산하거나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지 못해 자살을 생각했고 어차피 죽을 거라면 누구라도 같이 죽이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본의 사형 집행은 이시바 시게로 전 총리가 집권했던 작년 6월 이후 1년 2개월 만입니다.
1: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0: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뱅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코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폼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 뱅크 제공입니다.
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뉴욕은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 기온이 81도, 섭씨 27도까지 오르겠고 최저기온은 69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날씨가 한층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76도, 섭씨 24도로 오늘보다 5도 정도 낮아지겠고 최저기온은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기온 자체는 크게 높지 않지만 하늘이 흐린 만큼 외출하실 때는 가벼운 겉옷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 햇볕이 비교적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은 83도, 섭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최저기온은 69도, 섭씨 21도로 전망됩니다.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야외 활동을 계획하신다면 한낮의 햇볕과 더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날씨가 크게 달라지겠습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겠고 곳에 따라 뇌우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77도, 섭씨 25도로 오늘보다 선선해지겠으며 최저기온은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워싱턴 수도권에서는 비와 함께 천둥과 번개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야외 활동이나 이동 계획 있으신 분들은 최신 기상정보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21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은 민주당 인사들이 트럼프 2기에서 치러지는 중간선거 예비선거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있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20일 보도했습니다. 성경화 기자입니다.
1: 폴리티코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플로리다주 연방 상원의원 민주당 경선에서 알렉산더 빈드먼 전 육군 중령이 당내 급진 좌파 진영인 민주사회주의자 엔지 닉슨 주 하원의원에게 충격패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유럽 담당국장이었던 빈드먼 전 중령은 2019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이어진 의회의 탄핵 조사 및 심판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며 전국적 인지도를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 막대한 정치 자금을 모아 경선을 치른 빈드먼 전 중령의 패배는 민주당 지지층의 정치적 지형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게 폴리티코의 분석입니다. 민주당 전략가인 데이비드 엑설로드는 폴리티코에 빈드먼은 영웅이지만 기억은 희미해지고 대부분 사람은 생활비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고 말했습니다. 빈드먼 전 중령뿐 아니라 트럼프 저항 투사의 정치적 무덤은 매주 늘고 있습니다. 2021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 과정에서 하원 소추위원을 맡은 다이애나 디게트 의원은 중간선거 경선에서 민주사회주의자 계열 멜라트 키로스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또 다른 소추위원 에릭 스월웰 의원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전에 뛰어들었으나 성폭행 혐의가 드러나면서 하원의 의원직 제명 징계안 표결 직전에 선거운동을 접고 의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 탄핵 심판에서 하원의 수석 법률 대리인으로 나섰던 댄 골드먼 의원 역시 경선에서 탈락했고 2021년 16의회 의사당 폭동 당시 시위대와 충돌에 표창을 받기도 한 의회 경찰관인 해리 던은 메릴랜드주 하원의원 경선에서 낙선했습니다. 이 밖에 트럼프 저항운동 자금 지원자인 억만장자 톰 스테이어, 2021년 탄핵 소추 때 하원 감독위 및 정보위에서 활동한 라자 크리슈 나무르티 의원, 트럼프 탄핵을 추진한 슈리 타네다르 및 알 그린 의원 등도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줄줄이 낙마한 후보들의 공통점은 현 사법 시스템이 트럼프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해온 제도주의자라며 유권자들은 트럼프가 재집권한 뒤 이런 제도들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오히려 그 제도를 맹비난한 후보들의 메시지에 더 끌렸다고 분석했습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피로감에 지쳐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반 트럼프 성향 공화당 단체인 링컨 프로젝트의 공동 창립자인 마이크 마드리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일부 후보들이 경선에서 패배한 것을 두고 대체로 사람들은 트럼프에게 그저 지쳐있다. 트럼프와 관련된 갈등과 피로감, 반 트럼프 모델은 물론 트럼프에게 아첨하는 마가 지지 모델도 더 이상 감당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이것이 바로 트럼프 피로감이라고 말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미 해군이 흑인 전쟁 영웅의 이름을 딴 최신형 항공모함의 명칭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새 항모에 붙이는 방안까지 거론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해군이 흑인전쟁 영웅의 이름을 따 건조하기로 한 최신형 항공모함의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CNN 방송이 2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해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기 일기 때인 2020년 1월 토머스 모들리 전 해군 장관 대행은 하와이 진주만에서 열린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 기념일 행사에서 미군의 최신 포드급 네 번째 항공모함의 명칭을 USS 도리스 밀러함으로 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흑인인 도리스 밀러는 1939년 해군에 입대했으며 태평양 전쟁의 계기가 된 일본의 진주만 공습 당시 취사 보조병이었습니다. 도리스 밀러는 일본군의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세탁물을 수거하러 가던 중이었지만 대공포로 일본 전투기들을 향해 사격했고 함선이 가라앉기 시작한 뒤에는 동료 선원들을 대피시키는 데 전념했다고 합니다. 이 공로로 1942년 해군 십자훈장을 받은 밀러는 이후 전쟁 채권을 홍보하는 활동에 파견되기도 했으나 3등 취사 부사관으로 진급한 이듬해 일본 잠수함이 쏜 어뢰에 함선이 피격되면서 전사했습니다. 밀러는 2001년 제작된 영화 진주만에서 쿠바 구딩 주니어가 연

0: 있기에 유명해졌고 해군은 새 항공모함에 그의 이름을 붙이기로 한 것입니다. 항모 명칭에 병사 출신 해군 장병의 이름을 딴 건 처음이었고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이름을 딴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해군 내부 농위에 정통한 3명의 소식통은 CNN의 올 초부터 이 항모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논의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항모의 명칭을 무엇으로 변경할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두 명의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항모에 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붙이는 건 전례가 없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해군은 명칭을 변경하는 대신 다른 군함의 밀러의 이름을 붙이는 방안과 군 최고 훈장인 명예훈장을 추서하는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훙카오 해군장관 대행과 그의 사무실은 미 함정 명명 방식에 대한 공식 지침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해군 내부에서는 해당 항모를 USS 도리스 밀러함으로 부르는 걸 사실상 중단하고 함선 번호인 CVN-81로만 지칭하는 상황입니다. 이 항모의 기공식은 올해 말 예정돼 있어 공식적인 명칭 확정 시한이 촉박한 상황입니다. 해군 조선소 여건으로 인해 이 항모는 2034년에야 인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스페이스X가 위성통신과 휴대전화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초점을 두면서 새 주파수 인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0일 소식통을 인용해 스페이스X와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 사모펀드 그레인 매니지먼트의 주파수 대역 인수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주파수는 800MHz 대역으로 미국 인구 대부분을 커버합니다. 따라서 이 주파수는 위성 사업자가 지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습니다. 당초 미국 3대 이동통신사인 T모빌이 스프린트를 인수하면서 승계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레인 매니지먼트와의 주파수 맞교환을 통해 시장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레인 매니지먼트 측은 매각을 통해 60억 달러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수 의향서 제출 시한은 다음 달 첫째 주로 연방통신위원회는 11월 5일까지 입찰 절차를 마칠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현재 스타링크라고 불리는 위성통신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간 T모빌을 통한 부가 서비스 형태로 소비자를 만나왔습니다. 이를 넘어 스페이스X는 최근 직접 위성과 스마트폰을 잇는 이동통신 사업자로 나서겠다는 포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왔습니다. 지난해 통신업체 에코스타로부터 무선 주파수를 170억 달러에 인수했으며 최근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지난 6월에는 인터넷 서비스 스펙트럼을 보유한 미국 최대 가정용 인터넷 제공업체 차터 커뮤니케이션과 소비자용 모바일 서비스 제공 파트너십에 관해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는 스페이스X의 모바일 트래픽 가운데 일부를 차터가 보유한 지상 인터넷 통신 인프라를 통해 처리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도 지상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여파로 AT&T와 버라이즌 등 기존 이동통신사의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고립 작전을 선언했습니다. 이란뿐 아니라 이란의 자금과 거래 통로를 제공하는 제3국에도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사실상 국제사회를 향한 강력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하예 기자가 전합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이란을 상대로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고립 작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자금줄을 제공하는 제3국에도 막대한 경제적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국제사회 이란과의 거래 중단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을 통해 나보다 이란에 합의할 기회를 더 많이 준 사람은 없다며 비극적이게도 그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어느 나라를 상대로도 취해진 적이 없는 가장 치명적인 경제 작전을 발표한다며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전쟁이자 고립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국의 금융기관, 기업, 공항 또는 정부기관이 이란에 어떠한 형태의 생명줄이라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모든 국가가 막대한 경제적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석유 밀수와 통화스와프, 현금 이전, 선박 등록, 위장기업 설립 등 기존 제재를 피하기 위한 이란과 제3국의 거래 방식을 거론하면서 모든 행위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고립 작전에 대해 이란은 미국의 경제 위기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눈속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20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른바 경제 디데이는 전례 없는 국가 부채와 이자 비용 급증이라는 미국 자체의 위기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는 이어 실패한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더 큰 패배와 이란 국민의 적대감만 불러올 뿐이라며 미국의 경제 테러리즘은 세계 경제와 전 세계 국가의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경제 고립작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나라로는 우선 중국이 꼽히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도 이란산 원유를 헐값에 수입하면서 이란의 핵심적인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 경제, 정치적인 마찰을 빚을 수 있는 중국에 대한 2차 제재와 같은 단호한 징벌을 결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중국과의 통상 마찰은 그렇지 않아도 악재에 둘러싸인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을 이란에 대한 경제 디데이라고 선언하면서 모든 동맹국이 미국과 함께 이란을 고립시키고 격퇴하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미치광이들은 궁지에 몰려있으며 이런 역사적인 조치들은 그들과 그들이 전 세계 테러를 확산할 능력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란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은 물론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에도 경제적인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이란의 자금 조달과 제재 우회 통로를 광범위하게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브루킹 연구소의 이란 전문가 수잔 말로니는 뉴욕타임스에 경제 압박에 성공하려면 우리의 회복력이 이란 정권보다 커야 하는데 그것이 좋은 승부수인지는 불확실하다며 이란 경제는 미국의 경제적인 압박에 맞춰 체질이 개편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존스홉킨스 고등국제문제대학원 이란 전문가 알리 나스르 교수도 이란은 지금 손실을 감수하고 세계 경제와 트럼프를 바짝 쬐야 더 나은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쪽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1: 재무부의 장기 국채 바이백 확대가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셈법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 주요 인사들은 통화정책은 독립적으로 결정된다며 재무부 조치와 연관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바이백 영향과는 별개로 현재 금융 여건이 상당히 완화적이라는 판단 아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분위기도 포착됐습니다.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20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재무부의 장기 국채 바이백 확대와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추며 부채 관리나 재정 정책과 독립적으로 통화 정책을 설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장기 국채 매도세에 대해선 정부의 대규모 자금 조달 수요와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 수요가 맞물리며 자본 확보 경쟁이 벌어진 결과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연준의 신뢰성은 의심받고 있지 않다며 기대 인플레이션은 잘 고정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살렘 총재는 현재 금융 여건이 상당히 완화적이라고 평가하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무게를 뒀습니다. 특히 다음 달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와 관련해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싶다면서 나중에 이뤄질 수도 있는 더 큰 폭의 더 급격한 인상보다 바람직하고 충격도 덜하다고 말했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이날 블룸버그 TV에서 현재 장기 국채 금리가 연준의 정책 결정에 많은 신호를 주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재무부의 국채 발행이 단기물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될 경우 연준의 통화 정책 수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해당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싶진 않다고 답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장기 국채를 재매입하는 재무부의 이번 조치가 장기 금리를 낮춰 금융 여건을 완화할 경우 긴축적인 금융 여건을 유지하려는 연준의 정책 효과를 일부 상쇄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금융 여건이 이미 성장을 뒷받침하면서도 물가 압력을 낮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무부 개입으로 장기 금리가 하락하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이 중동에 도착해 본격적인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지난 9개월간 중동을 지켰던 에이브러햄 링컨함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는데요. 항모의 중동 이동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군 항모가 비게 되면서 한반도와 인근 지역의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3: 미군 중부사령부는 20일 태평양을 떠난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이 중동 지역에 도착해 임무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지 워싱턴함의 이번 파견은 그동안 중동에서 작전을 수행해온 에이브러햄 링컨함과 임무를 바꾸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해 11월 출항해 무려 9개월 동안 바다 위에 머물렀던 링컨함은 이날 작전을 마치고 모항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로 향하는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링컨함은 긴 파견 기간 동안 단 두 차례만 육지에 들렀을 정도로 장기간 해상에 머물면서 승조원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근무 환경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샌디에이고까지 돌아가는 데는 앞으로 한 달가량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조지 워싱턴함의 중동 이동으로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미군 항공모함이 단 한 대도 없는 항모 공백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번 항모 부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시점과 맞물리면서 한국을 비롯한 인도 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내가 오늘 선거에 출마한다면 25%포인트 차이로 이길 것이라며 자신의 지지율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여론조사에서 정말 잘 나오고 있다며 자신이 선거에 나온다면 우리가 크게 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으로 외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늘어나는 등 경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미국 경제를 르네상스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해외로 떠났던 자동차 공장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우리는 관세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전에 대해서도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전쟁의 명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에 관해 100번이라도 다시 했을 것이라며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군이 B2 폭격기로 이란 핵시설을 공격했을 당시 이란이 핵무기를 갖기까지 정확히 2주가 남아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인터뷰는 한때 최측근이었다가 앙숙으로 돌아선 두 사람이 약 8년 만에 공개적으로 대화한다는 점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코어는 과거 15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이자 최측근 해결사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을 계기로 결별한 뒤 관련 형사재판에서 핵심 증인으로 나서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파탄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배신자, 거짓말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코언이 검찰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압박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화해 기류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두 사람이 지난해 뉴저지주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소유 골프장에서 비공개로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코언이 최근 보수 성향의 ABC 라디오 진행자로 박탈되는 과정에서도 백악관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날 인터뷰에서는 과거의 앙금을 털어내려는 듯한 분위기가 엿보였습니다. 코언은 트럼프 대통령을 과거처럼 보스라고 불렀고 트럼프 대통령은 검찰이 코언을 도구로 이용했다며 코언이 과거 검찰에서의 증언을 뒤집은 것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코언은 인터뷰에 앞서 두 사람이 서로를 용서했다며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고 어제의 일이 더는 내일을 좌우하지 않도록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방송된 내용은 사전 녹음된 40분 분량 전화 인터뷰의 일부로 전체 인터뷰는 오는 23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0: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늘 푸른 농장 얼룩이 옥수수 5개 6불 99, 캘리포니아 생대추 파운드당 1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5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1: 정오뉴스 이 시간은 뱅코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코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코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뉴스는 뱅코프 제공입니다.

8월 21일 금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헤이 라디오.
1: 헤이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파크와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올가닉 원.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설립 37주년 감사 부흥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주제로 시드 국제 선교회 평생 명예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현 뉴욕 센트럴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재열 목사님이 8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22일 토요일 새벽 6시, 저녁 7시 30분, 23일 주일 오전 8시 45분, 그리고 오전 10시 45분에 시간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장소는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이며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www.mpcow.org 또는 703-941-4447, 703-941-444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혼자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시고 말벗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시다면 한인 시니어들의 정서적 건강과 따뜻한 일상을 위해 마련한 동무지기 K-케어 라인과 효 라인과 함께하세요. 말동무가 필요할 때 전화할 수 있는 K-케어 라인과 전문 교육을 받은 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전화를 드려 안부를 확인하는 효 라인을 통해 따뜻한 말벗이 되어드리며 외로움을 덜어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는 자녀분들께도 든든한 연결망, 어르신의 하루가 바뀔 수 있는 전화 한 통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지금 워싱턴 가정상담소, 동무지기, K-케어 라인과 효 라인을 신청하세요. 571-991-3033, 571-991-3033.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요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4: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 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 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8호로 14번째 페이지. 잡지사의 힐성처럼 찾아와서 먼지처럼 살포시 눌러앉은 손님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반갑습니다.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4: 반갑습니다. 우주에서도 태양계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죠?
5: 그렇죠. 가끔씩 또 찾아와서 우리를 아주 설레게 합니다.
4: 설레게 하고 그대로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을 거고.
5: 네.
4: 가끔 어디 들이받기도 하고.
5: 아, 아주 좋은 질문인데. 예. 사실 태양계 바깥에서 날아온다는 거는 이미 태양의 중력에 애초에 붙잡혀 있었던 적이 없는 외부의 천체라는 거고 네. 그렇다면 당연히 속도도 아주 빠릅니다.
4: 네.
5: 그래서 태양의 중력에 붙잡혀 있는 천체였다면 예쁘게 찌그러진 타원궤도를 그리거나 원궤도를 그리거나 했을 텐데
4: 네.
5: 보통 이렇게 외부에서 날아오는 빠르게 잠깐 들어왔다가 스쳐 지나가는 천체들은 우리가 흔히 쌍곡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주 크게 이제 돌아가는 그런 궤적을 그립니다.
4: 네.
5: 그래서 이런 천체들은 애초에 너무나 에너지가 높은 상태라서 태양계 안에 어디에 들이받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
4: 아~
5: 그냥 아주 빠른 속도로 잠깐 만났다가 다시 멀어지는
4: 스치듯
5: 맞아요. 아~ 정말 스쳐 지나가는 인연인 경우가 많습니다.
4: 그렇게 되는군요.
5: 네.
4: 혜성이나 소행성은 태양계 바깥에서 온 손님입니까? 아니면 태양계 안에 맴돌고 있던 친척 같은 친구들입니까?
5: 아, 이것도 진짜 너무 좋은 질문인데
4: 우리가
5: 지금 알고 있는 태양계 안에 있는 대부분의 소행성이나 혜성들은 아무래도 당연히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함께 태어났던 부산물일 거예요. 그래서 아주 먼 옛날 지금으로부터 거의 50억 년 전에 그 거대한 먼지구름이 수축하고 중심에 응애다 아기 태양 태어나고 그다음에 또 주변에 남아있던 찌꺼기들을 또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응애 아기 지구 이렇게 여기저기 만들었을 텐데
4: 네.
5: 근데 이제 그 주변에 또 남아있는 찌꺼기들이 조금 더 있었겠죠.
4: 있겠죠. 네.
5: 그것들이 이제 계속 그 주변을 떠돌다가 일부는 또 목성 같은 덩치 큰 행성에 추락하기도 하고 여전히 또 외곽에 남아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부분의 소행성과 혜성일 거고요.
4: 네.
5: 다만
4: 네.
5: 또 그중에 일부는 가끔씩 우리 태양계도 가만히 우주 공간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은하계를 함께 휘젓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주변에 다른 별들이 우연히 스쳐 지나가거나 하면서 외부에서 날아온 애들도 조금씩 조금씩 스파이처럼 껴있을 수도
4: 네네네.
5: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혜성이나 소행성들의 뭉쳐있는 성분을 분석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다른 일반적인 소행성과 좀 많이 다르다. 얘는 좀 출신이 이상하다.
4: 외부에서 온
5: 네. 네,
4: 외부인인지
5: 맞아요.
4: 네, 내부자인지.
5: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색출하는 경우들도 가끔씩 있죠.
4: 아, 그렇구나.
5: 네.
4: 근데 이제 태양계 뭐 바깥 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태양계는 어디까지를 태양계로 봐요? 경계가 있습니까?
5: 아, 진짜 이거 너무 재미있는 질문이에요.
4: 삼콤보 칭찬.
5: 예, 진짜로. 예, 예. 이게 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태양계의 경계, 여긴 더 이상 태양계가 아니다라고 하려면 태양의 중력의 영향을 거의 받을 수 없는 아. 거리여야 할 것 같아요.
6: 네.
5: 그러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 벗어나야 더 이상 태양의 중력에 붙잡혀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 보통 네. 이 경계를 오르트 구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6: 아, 오르트 구름.
5: 네. 그래서
6: 저희 오르트 구름 얘기 한 번도 안 해주신 것 같아요.
5: 어, 그런가요?
6: 이게 뭡니까 오르트 구름이?
5: 어, 네. 어 의외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6: 그런 것 같아요.
5: 네. 네. 노래 제목도 있잖아요.
6: 윤아 씨 네. 노래 제목이죠.
5: 이 네. 오르트 구름은 간단하게 말해서 이 태양계 외곽에 크고 작은 얼음 조각들, 혜성이 될 아이들이 동그랗게 퍼져서 뭉쳐있는 그런 거대한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6: 네.
5: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태양계 외곽에 숨어있다가 뭔가 주변 행성들의 중력 섭동으로 인해서 궤도가 틀어지고 우연히 태양계 안쪽으로 갑자기 날아오는 것들을 보게 돼요.
6: 네.
5: 그게 이제 태양계 근처로 오면 긴 꼬리를 그리면서 우리가 말하는 혜성으로 보이는데 이 혜성들 중에 이제 유난히
6: 네.
5: 주기가 아주 긴 애들이 있어요. 거의 그 한 바퀴 궤도를 돌 때 걸리는 주기가 막 수만 년씩 걸리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런 장주기 혜성들의 궤적을 거꾸로 쭉 따라가면
6: 네.
5: 이 혜성들이 원래 어디에 살고 있었을지를 내다볼 수 있겠죠.
6: 역추적하는
5: 맞아요.
6: 예.
5: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관측했던 장주기 혜성들의 궤적의 그 출발점을 쭉 그려보니까
6: 네.
5: 태양계 외곽에 태양을 중심으로 했을 때 거의 만 AU, 10만 AU까지
6: 그러니까 1 AU가 지구에서 태양 거리죠.
5: 맞습니다. 예, 예. 그것의 만 배에 달하는 예. 엄청난 먼 거리에 살고 있던 얼음 조각들이 온 것이다 라는 거를 추적하게 된 거예요.
6: 그게 그 태양의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은 그 경계랑도 일치하나요?
5: 네.
6: 아,
5: 그래서
6: 예.
5: 거기에 가장자리에 아슬아슬하게 잡혀 있으니까 이제 어디 안 가고 태양계 안에 그래도 태양의 중력의 그 소나기 안에 잘 그냥 떠돌고 있다가
6: 네.
5: 우연히 이제 뭐 주변에 다른 묵직한 별이 지나가거나 아니면 태양계 행성들의 어떤 중력적인 섭동이 겹쳐서
6: 네.
5: 우연히 이제 안쪽으로 잠깐 궤도가 찌그러지게 되면 그때 이제 천천히 곤두박질 치게 되는 거죠.
6: 네. 오르트 구름 얘기도 또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잡지사에서 전에 이제 설명해 주셨던 그 성간천체.
5: 네.
6: 태양계 바깥에서 찾아왔다는 성간 전체. 뭐 그중 어떤 거는 막 외계선으로 사람들이 착각하기도 하고
5: 아, 맞습니다.
6: 예,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요.
5: 네네. 네. 그 우리가 이제 한동안 잡지사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최근에 목격된 오우무아무아라는
6: 아, 그렇죠.
5: 그 이상한 천체도 있었고
6: 네.
5: 또 그것보다 더 거대한 두 번째 그 방문자 아틀라스도
6: 아,
5: 있었습니다.
6: 그게 외계선인가요?
5: 아 이제 어떤 분들은 네. 오무아무아가 선발대고
6: 아 맞다, 맞다. 네. 아 그랬다
5: 그
6: 후발대
5: 쓰리아이 아틀라스가 이제 본체다
6: 예, 맞아요, 맞아요.
5: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6: 네.
5: 그래서 뭐 잠깐 태양계를 빠르게 스쳐 지나가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여유가 많진 않았지만
6: 네.
5: 현재로서는 이제 그 태양계 바깥에서 아주 낮은 온도에서 만들어진 얼음 덩어리 같은 천체가 태양계 안쪽으로 지나가면서 이제 얼음 성분이 다 날아가고 하면서 속도가 변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아닐까라고 지금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6: 네. 성간천체라는 게 그러니까 별과 별 사이를 떠도는 천체잖아요.
5: 네, 맞습니다.
6: 그럼 걔는 어떤 항성계에 묶여있지 않은 애들인가요?
5: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6: 네.
5: 얘네들도 원래는 고향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태양계 외곽에 있는 그 혜성들처럼 원래 자기가 살던 별이 있었을 텐데
6: 네.
5: 예를 들어서 그 중심 별이 터지거나 아니면 그 별이 또 다른 더 묵직한 다른 별과 중력적인 힘겨루기를 하게 되었거나
6: 네.
5: 그런 어떤 중력적으로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그러면 원래 살고 있던 고향을 벗어나서 이제 자기도 원치 않는 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6: 네.
5: 그렇게 별과 별 사이 어느 한 별에 정착하지 못한 채 유랑을 하다가 또 우연히 태양계를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목격이 되었던 겁니다.
6: 그렇군요. 이렇게 태양계 안팎을 왕래하는 천체들에 대한 얘기로 좀 시작해봤는데요. 오늘 좀 파고 들어가 볼 주제는 이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태양계를 찾은 손님 중에는 뭐 혜성이나 소행성, 뭐 성간천체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항성,
5: 네.
6: 그러니까 별 자체가 태양계를 찾아온 적도 있다면서요?
5: 그럼요. 그러니까 이 별들이
6: 네.
5: 정확하게 다 똑같은 속도와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아요.
6: 네.
5: 가끔씩 가다가 우리보다 뒤처지는 별들도 있고 또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별들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약간씩 서로 어긋나는 방향으로 쭉 나아가다 보면 또 별이 우연히 비슷하게 같은 거리를 지나갈 때도 있거든요.
6: 네.
5: 그러면 이제 그럴 때 가끔씩 태양계에서 오르트 구름에 거의 닿을락 말락할 정도로 다른 별들이 쓱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6: 선을 넘을락 말락.
5: 맞아요.
6: 태양계의 선을.
5: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옷깃이 스치면서 네. 이제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게 되는데 네. 예를 들면 오르투 구름은 가장자리에 있으니까 네. 그 먼 거리에서는 태양의 중력도 상당히 미약할 겁니다.
6: 그렇죠.
5: 근데 갑자기 그 주변에 훨씬 가까운 거리에서 또 다른 묵직한 별 하나가 쓱 지나가면 네. 이제 오르투 구름 천체들 중 일부가 그쪽 별로 넘어갈 수도 있고
6: 그 오르투 구름 천체는 그 아까 얼음 조각이라고 네. 하셨던
5: 그쵸. 그런 태양계 것들이. 가장자리에 있는 아. 해성들 중 일부가 네, 네. 이제 다른 별 제국에 끌려가면서 우리가 빼앗길 수도 있고
6: 그렇죠.
5: 예. 또는 그 별이 스쳐 지나가면서 예쁘게 안정된 궤도를 돌고 있던 소행성들, 해성들의 궤도를 다 흐트려 놓아서 갑자기 태양계 안쪽으로 지구를 향해서 융단 폭격이 벌어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6: 아 그렇구나. 예전에 뭐 태양은 어디 뭐 성단에도 안겨 있고 되게 홀로 있는 외톨이 별이라고 하셔서 네. 이렇게 다른 별이 근접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또 그런 경우도 있네요.
5: 네. 대표적으로 네. 그 이제 이런 태양계를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과거에 지나갔던 별로 제일 유명한 별 중에 하나가 숄츠의 별이라는 별이 있습니다.
6: 숄츠의 별? 별.
5: 네. 네. 그래서 이 별은 약간 음모론으로도 많이 활용되는 별이기도 한데 네네. 오래전에 이 별이 지구 근처를 태양계 근처를 지나가면서 네. 그때 이제 지구의 대멸종을 일으켰다. 갑자기 소행성들이 쏟아지게 만들어서 그런 약간 음모론의 주인공으로도 자주 활용되는 별이기도 해요.
6: 가까이 지나간 건 맞아요?
5: 맞습니다.
6: 그건 맞아요.
5: 이 별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태양 그 은하계에서 우리 은하계에서 네. 수많은 별들이 어떻게 어느 방향과 속력으로 움직이는지를 잘 알고 있어서 네. 그 움직임을 거꾸로 추적하면 네. 이제 우리가 실제 각 별들이 과거에는 태양계에서 어느 정도 거리까지 접근했다가 또 멀어졌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추적할 수 있거든요.
6: 네. 근데
5: 숄츠의 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22광년 정도 거리에 있어요.
6: 22광년이요?
5: 네. 예. 근데 뭐 22광년이면 아주 멀진 않거든요.
6: 그럴 것 같아요.
5: 별치고는.
6: 예, 예, 예.
5: 근데 과거에는 이제 거의 우리 태양계의 오르투 구름 안쪽까지 다가와서
6: 예.
5: 태양으로부터 5만 AU.
6: 5만 AU?
5: 네. 그 정도면은 거의 한 0.5광년 정도 될 거예요.
6: 아, 0.5광년 정도까지 네. 근접을 한 거예요?
5: 그러니까 오르투 구름에 거의 닿을락 말락할 정도까지 다 다가오는 거죠.
6: 예.
5: 그래서 한 7만 년 전에 태양계를 가까이 스쳐 지나갔던 별이라고 부르고 그 정도로 가까웠다면 아마 예. 그때 7만 년 전이면 우리의 또 먼 조상들이 지구 어딘가에 살고 있었을 테니까 그들도 충분히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았을까.
6: 그러네.
5: 이런 생각도 해볼 예. 수 있습니다.
6: 7만 년 전처럼 가까운 과거는 아니지만
5: 네.
6: 오늘 이제 진짜 소개해 주실 별이
5: 네.
6: HD 7977이란 별인데
5: 맞습니다.
6: 이 별도 태양계에 근접해서 이제 다가왔던 모양이에요?
5: 맞습니다. 예. 방금 소개해드린 숄츠의 별은 비교적 최근에 한 7만 년 전에 또 태양계를 잠깐 구경하고 간 별이라면
6: 네.
5: 방금 또 편집장님 말씀해 주신 HD 7977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밝혀진 사실인데요. 한 250만 년 전에.
6: 250만 년 전.
5: 네. 250만 년 전에 또 비슷하게 우리 태양으로부터 한 만 AU 안팎까지 접근을 했다가 멀어진 별일 수도 있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6: 만 AU까지 접근한 게 사실이면
5: 네.
6: 아까 숄츠의 별보다 더 가까이
5: 맞습니다.
6: 온 거네요.
5: 네. 예. 그래서 아마 정말 최대로 가까이 접근했다면 이게 워낙에 오래전에 지나간 별이다 보니까 예. 궤도의 오차가 좀 크긴 합니다.
6: 예.
5: 그래서 그 정말 가까이 지나갔다면은 뭐 한 3, 4천 AU까지도 접근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6: 네.
5: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오차가 좀 적은 답을 찾아보면 한 만 AU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6: 네. 오늘은 HD 7977이 근접했을 때 태양계와 근접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 것 같은데요. 그 오르투 구름에 있는 얼음 천체들, 그 소천체들의 궤도에 영향을 주는 기본적인 요인들부터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5: 네, 좋습니다. 예. 사실 우리 태양계가 우주 공간에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이 거대한 별 수천억 개가 원반 모형으로 모여있는 은하계 안에 멤버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6: 네.
5: 그래서 사실 태양계에게도 이 은하 자체가 가하는 중력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르투 구름은 태양계 가장자리에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태양이 붙잡고 있는 중력도 워낙에 작아요.
6: 그렇죠.
5: 오히려 태양계 바깥 그 수많은 별들 은하가 통째로 가하는 외부의 중력 효과가 더 셀 수도 있는 거죠.
6: 그렇겠죠. 예.
5: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은하에 의한 중력적 효과다라고 해서 은하 조성력이라고 합니다.
6: 은하 조성력.
5: 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약에 이런 외부의 방해가 없었다라고
6: 네.
5: 하면 그냥 해성들은 이쪽에서, 그러니까 앞쪽에서도 똑같이 날아오고, 뒤쪽에서도 똑같이 날아오고, 오른쪽, 왼쪽, 뭐, 어디 할 것 없이 사방에서 똑같은 빈도로 날아와야 합니다.
6: 그러니까 태양계를 향해서?
5: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태양을 중심으로 했을 때, 혜성들의 궤도 분포가, 네. 뭐, 어느 한쪽으로, 그쵸, 예. 치우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방으로, 어느, 뭐, 방향성 없이, 네. 아무 데나 그냥 넓게 퍼져서 똑같이 동그랗게, 둥글게 퍼져서 분포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은하의 도성력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천문학자들은 어떻게 기대를 하냐면 네. 은하 도성력이 선호하는 특정한 방향으로 혜성들의 궤도가 더 많이 찌그러져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태양계 안쪽으로 쏟아지는 혜성들의 그 출발점 분포 역시 혜성들의 고향 그 위치 역시 사방에 그냥 그렇죠. 고르게 네. 분포하고 있지 않을 거다.
6: 은하의 분포에 따라서 더 강하게 끌어들이는 쪽으로 그 오르트 구름에 있는 혜성들도 더 끌려가겠죠.
5: 그렇죠. 네.
6: 그걸 실제로 뭐 관측을 해보기도 했습니까?
5: 그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26년에 그 천문학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수만 년을 주기로 아주 길게 찌그러진 궤도를 그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장주기 혜성들의 궤도 분포를 이제 비교를 해봅니다.
6: 네, 올해 비교해봤네요.
5: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혜성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쪼갤 수가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는 역학적으로 브랜뉴한 혜성, 최근에서야 이 태양계 안쪽으로 날아오기 시작한 신입생들.
6: 신입생들.
5: 네, 그래서 네. 이거를 역학적으로 새로운 혜성이라고 이제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 네. 얘네들은 그 궤도의 장반경, 그러니까 긴 반지름, 타원 궤도의 긴 반지름이 한 만 AU를 훨씬 넘는 정말 길게 찌그러진 혜성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길게 찌그러진 궤도를 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네. 오르트 구름에 잘 살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처음으로 태양계로 들어오기 시작한 애들이에요.
6: 신입생이니까.
5: 그렇죠. 예. 신입생이니까 그 먼 거리에서 태양계 안쪽까지 그려야 하는 궤도 자체가 길게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신입생 혜성들을 분류를 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젊은 귀환 혜성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2학년쯤 됐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신입생 1년 차는 이제 한번 잘 돈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 또 다음 주기가 되었을 때 잠깐 태양계 바깥으로 잠깐 방학을 보내고 왔다가 네. 다시 또 다음 학기를 보내러 태양계 안쪽으로 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번에 처음 들어온 애들이 아니라 앞서서 한 바퀴 돌았고 이번에 다시 이제 안쪽에서 한 번 더 궤도를 돌고 있는 그런 선배 혜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 다시 돌아온 애들이구나. 네. 예.
5: 그래서 얘네들은 당연히 신입생들 이번에 처음 들어오는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줄어든 궤도를 그리게 되죠. 옛날에는 저 멀리서 처음 와야 되니까 그 길이 길어야 하지만 네. 이제 한 바퀴 돌고 다시 두 번째 바퀴를 돌고 있는 애들은 네. 훨씬 좀 쪼그라든 안쪽으로 작아진 궤도를 그리게
6: 이제는
5: 됩니다.
6: 이제는 태양계에 묶여서 좀 이렇게 작아진 궤도로 도는
5: 맞습니다.
6: 네, 그런 친구들이군요. 네. 예.
5: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태양계 오르트 구름 이 가장자리 천체들에게 그 영향을 가하고 있는 게 오로지 은하 자체의 중력, 은하의 도성력밖에 없다고 하면 네. 처음 들어오는 신입생 혜성이든 예. 아니면 한 번 돌고 다시 또 들어오고 있는 귀환 혜성이든 네. 어쨌든 비대칭한 분포를 가져야겠죠.
6: 그렇죠. 비대칭해야죠.
5: 네. 예. 근데 네. 정말 이상한 결과가 나왔어요.
6: 왜요?
5: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 만약에 네. 그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네. 어떤 애가 더 많은 영향, 그러니까 이 은하의 조성력 말고 또 다른 외부 요인이 함께 섞여 있어서 숨어있는 요인이 더 섞여 있어서 함께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누가 더 영향을 많이 받게 될까요?
6: 제 생각에는 그 신입생들이요.
5: 어떤 점?
6: 왜냐하면 더 바깥쪽 경계 쪽에 있으니까 더 외부와 좀 접촉을 잘할 수 있고 또 멘탈적으로도 신입생들이 네. 아무래도 기도 얇고
5: 뭔가 취약하고
6: 예, 노련미가 떨어지거든요.
5: 정말 놀라운 통찰력인가요? 아니요, 진짜로. 네네. 사실 이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 예, 예. 직관적으로 네. 오랫동안 여행한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린 그 선배 혜성들 네. 한 바퀴 돌고 또 돌고 있는 애들이. 네. 그냥 여행한 시간이 더 길 테니까 네. 그래서 여러 요인들에 의한 영향을 더 많이 받지 않았을까
6: 그렇네 그 말도 듣고 보니까
5: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6: 오!
5: 그러니까 두 번째로 설명드렸던 한 차례 앞서 들어왔다가 다시 한 바퀴 돌고 또 들어온
6: 네,
5: 선배 혜성들 2학년 혜성들 이 친구들은 우리가 원래 기대했던 것처럼 그 한쪽으로 치우친 비대칭한 분포를 잘 그리고 있어요
6: 그러면 은하 조성력의 영향을 잘 받고 그쵸. 있어요.
5: 예. 그대로 잘 보여주는 거죠. 네네. 근데 오히려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한 신입생들 있잖아요. 네네. 이 친구들은 은하 조성력의 영향을 안 받는 것처럼 되게 사방에 고르게 분포하는 그
6: 아 고르게 분포해요?
5: 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6: 은하 조성력의 영향을 안 받을 순 없을 테고.
5: 그러니까요.
6: 그러면 그 은하 조성력을 좀 방해하는 다른 요인이 있는 건가요?
5: 그렇죠.
6: 그 그러니까 신입생들한테는
5: 이게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오히려 덜 직관적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네. 은하 조성력은 은하가 존재한 이래로 계속 그렇겠죠. 작동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러면 2학년들에게도 당연히 작동을 하고 있을 거고 네. 2학년에게 뒤이어서 또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신입생 해성들도 똑같이 당하고 있을 텐데 네. 오히려 오래전에 들어와서 한 바퀴 돌고 또 들어온 이 선배 혜성들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네. 최근에 유입된 애들은 안 받고 있다는 거니까
6: 그렇죠.
5: 그러면 옛날에는 은하 조성력이 있다가 최근에 갑자기 사라졌다? 이상하잖아요.
6: 네.
5: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6: 어떻게 설명하죠? 그 등방하게 분포하는 그 신입생들.
5: 그래서 예, 예, 예. 이번에 천문학자들이 어떤 가설을 제안을 했냐면 오히려 아까 우리 편집장님이 너무나 뛰어난 통찰력으로 해석하셨듯이 옛날에 들어왔던 네. 우리 선배님들 때 시절에는 아직 은하 조성력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은하 조성력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고 그때 라떼는 은하 네. 조성력밖에 없어서 아, 예. 그냥 그렇게 우리가 예상했던 비대칭한 분포를 잘 보였던 거예요. 우리 선배님들
6: 그 상태로 고여버렸어요.
5: 그렇죠. 그 상태로 고여버렸어요.
6: 예, 예, 예, 예.
5: 근데 갑자기 요즘 아이들, 요즘 예, 예. 후배들, 요즘 예. 것들이 들어오는
6: 해성들.
5: 그렇죠. 예. 얘네들은 이 은하 조성력 말고도 네. 또 다른 무언가의 영향을 함께 받았는데 그것이 우연하게도 은하 조성력의 효과를 지워버리는 반대쪽에서 다시 이 해성들을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작동했을 거라는 거죠.
6: 아, 반대쪽에서 끌어당겼을 거다? 네. 그래서 말이 되죠. 네. 그게 뭘까요?
5: 이게 네. 그래서 뭘까 네. 생각을 해보니까 네. 천문학자들이 아, 슐츠의 별 같은 애가 하나 더 있었나 보다. 그래서 오래 전에 이 신입생들이 한 차례 이제 입학하던 그 시즌에 네. 이 태양계 근처를 어떤 별이 지나가면서 얘네들의 궤도를 다시 고르게 약간 평탄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6: 그러니까 다 태양계 바깥에서 다른 별이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5: 네, 네 맞습니다.
6: 태양계까지 근접을 해서.
5: 네 맞습니다. 그래서
6: 그게 HD 7977입니까?
5: 네. 그래서 그 범인이 있나 정말? 유력한 용의자가 있나 예. 싶어서 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태양계 주변 다른 별들의 움직임을 지금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추적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 각각의 별들의 속도를 쭉 거꾸로 따라가서 유력한 범인을 찾아본 거예요.
6: 네.
5: 그랬더니 이제 HD 7977이 네. 지금으로부터 한 250만 년 전에 꽤나 가까운 거리에서 지나갔었고 딱 그때 지나가면서 250만 년 전에 딱 휘젓고 지나가면서 그때 이제 신입생들의 일부가 발랑 까졌고
6: 그렇죠.
5: 그래서 그 발랑 까진 신입생들이 이제 이런 이상한 궤도를 그리게 되었다.
6: 골고루 분포하는.
5: 네, 골고루 등방하게 분포하는 궤도를 그리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6: 250만 년 전에 그랬던 거잖아요.
5: 네, 맞습니다.
6: 지금 관측했을 때 그게 보일 아직도 그러고 있나요?
5: 이게 너무 예. 좋은 질문인 게요. 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숄츠의 별이랑 네. 오늘 소개해드린 그 HD 7977이랑 비교를 하잖아요.
6: 네.
5: 그러면 오히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인들의 입장에서는 250만 년 전에 지나갔던 이 첫 번째 별이 더 위험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6: 더 위험하다?
5: 네. 왜냐하면 그 먼 거리에 머물고 있는 오르투구름 가장자리 얼음 조각들이 이제 잠깐 흐트러져가지고 이제 안쪽으로 날아오게 될 텐데
6: 네.
5: 그 날아올 때 걸리는 시간이 대략 200만 년 단위거든요.
6: 아, 그 시간이 200만 년이에요? 네. 아, 그럼 얼추 오히려 지금이랑 맞아지는 거네요.
5: 그렇죠.
6: 타이밍이.
5: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살고 있던 고향집에서 네. 이제 입학하는 이 대학교로 네. 오기까지 걸리는 네. 그 여행 시간이 200만 년인 거예요.
6: 아, 그 얼음 조각이 떨어진다는 게 결국 혜성 같은 거잖아요.
5: 맞습니다.
6: 아, 그게 그럼 지금 더 많이 보일 수가 있겠네요.
5: 맞아요. 그래서 이제 슬슬,
6: 네, 슬슬.
5: 이 네. 앞서 250만 년 전에 지나갔던 별의 네. 영향이 네. 이제 조금 나타날 수 있다. 아. 이런 생각 떼볼 수가 있는
6: 반대로 숄츠의 별이 근접했던 건 7만 년 전이니까
5: 네. 아직 한참 남은
6: 그 거죠. 영향을 우리가 보려면 한참 더 기다려야 되는 거고
5: 네 맞습니다.
6: 아 그렇군요.
5: 네.
6: 이건 무슨 얘기죠? HD 7977이 오르투구름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도 영향을 줬다고 하던데요.
5: 아 맞아요. 예.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르트그룹은 아직 관측으로 실체를 확인한 적이 없는데 네. 단지 그 궤도 분포를 가지고 태양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퍼져 있을 건지 그 안에 개수가 얼마나 될지를 유추만 하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HD7977이라고 하는 별을 생각하게 되면서 그럼 250만 년 전에 얘가 지나갔을 때 앞으로 얼마나 많은 혜성이 떨어질지 또 지금까지 날아왔던 장주혜성들의 분포가 어떤지는 알고 있으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비교해 본 거예요.
6: 네.
5: 그랬더니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정말 그 별이 지나가면서 평상시보다 현재 혜성들이 한 두 배 이상 많이 쏟아지고 있는 특별한 시기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라면 네. 평상시에는 덜 떨어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6: 그렇죠.
5: 그렇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별을 몰랐을 때에는 네, 네. 그냥 원래 지금 떨어지고 있는 혜성들의 빈도가 평상시인 줄 알았던 거예요.
6: 그렇죠.
5: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쏟아지고 있는 이 양이 뻥튀기 된 양이었다는 거예요.
6: 보정을 해줘야죠, 그렇죠? 그러면.
5: 그러면은 평상시가 아닌 거니까 네. 다시 평상시 수준으로 보정해서 오르트그룹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6: 네, 네.
5: 그러면 옛날에는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그게 정상 수치인 줄 알고 아 이렇게 많이 쏟아지고 있다면 오르투구름은 이렇게 거대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6: 네.
5: 이게 정상 수치가 아니라 뻥튀기 수치였으니까
6: 줄여야겠네요. 맞아요. 오르투구름 규모를
5: 다시 줄여야겠죠.
6: 아, 예.
5: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오르투구름의 규모나 얼음 조각의 양이 아, 한 절반 가까이 줄 수도 있다.
6: 아,
5: 쪼그라들 수도 있다라고 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6: 아 그러네요.
5: 네.
6: 알겠습니다. 250만 년 전에 태양계를 근접 방문했던 별. 아, 참 신기한 얘기인데요. HD7977이라는 별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우주먼지 지용배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6: HD7977처럼 별의 이름엔 보통 일련 번호가 붙는데요. 재밌는 건 천문학자들이 시대에 따라서 새로운 별 목록, 성표라는 걸 만들어내면서 같은 별이어도 성표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리우스의 경우 성표에 따라 뭐 큰 개자리 알파성으로 우리가 부를 수도 있지만 HD48915로 불릴 수도, HR2491로 불릴 수도, HIP32349로 불릴 수도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 개인에게 부여된 어떤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가 또 각각 다른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 중에 시리우스, 베텔게우스, 북극성처럼 이런 고유 이름을 가진 별은 극히 드물다고 하니까 인간의 기준에서 보면 그 별들은 나름 또 축복을 받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 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7불 99, 씨 없는 수박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3불 99, 찰 옥수수 5개당 5불, 헤어룸 수라면옥 명태회 비빔 팬액면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10불 99, K타운 전 튀김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3불 49, 헤어룸 손 군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0: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2: 에이라디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영원한 일선발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벌써 3년이 됐군요.
3: 3주년을 갓 넘겼습니다.
4: 그러니까 중1 때 이 방송을 시작했으면 이제 중3, 고1 넘어가는 친구들도 같이 함께 한 거군요.
3: 그렇죠. 예, 아, 이제 대학교 가고.
4: 오래 했습니다, 진짜.
3: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친구들 장가 갈 때까지 해야죠.
4: 아유, 그 친구들 관갑잔치 할 때까지 해야죠.
3: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4: 건강할 겁니다. 네. 예,
3: 감사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네. 네.
3: 자, 오늘 썬문답은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는,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4: 네, 오늘은 약간이라 상당히 무거운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그 중국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가 하나 있거든요. 영화 제목이 731입니다. 731은 여러분도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일본 관동군의 731 부대.
3: 그렇죠.
4: 생체 실험을 했던 731 부대를 주제로 그린 영화거든요.
3: 네.
4: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뭐 상대적으로 이제 반일 감정도 지금 고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3: 막 극장에서 오성웅기 흔들고 막 이러고.
4: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내용 자체가. 네. 뭐, 끔찍하죠, 솔직히요.
3: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관련해서 이제 중일전쟁의 역사부터 해서 과연 그 731 부대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영화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중일전쟁이 시작된 역사적 배경을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4: 1920년대 일본으로 한번 넘어가 보셔야 돼요. 1920년대 일본도 물론 우리는 벌써 식민화가 됐지만 일본은 초기 자본주의가 약간 그 정착을 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게다가 20년대 같은 경우에는 대공황이 발생하잖아요.
3: 대공황, 그렇죠.
4: 대공황이요?
3: 예.
4: 아니, 자본주의의 종주국인 미국도 흔들리는데 당연히 신생 자본주의인 일본도 흔들리겠죠. 아,
3: 경제적으로.
4: 그러니까 기록을 보면은 일본 내에서 20년대 때 하루에 평균적으로 도산하는 기업 수가 70개가 넘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3: 심각했네요.
4: 그렇죠. 예. 그래서 일본은 그 고민에 빠집니다. 이 난관을 어떻게 돌파할까 하다가 그러면 무리수를 더 가지고 시장을 더 확대해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한번 삼아 보자.
3: 일본 밖으로 나가보자.
4: 그렇죠. 식민지를 제국주의가 건설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뭐 정치 외교적인 이유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시장 확대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본 당시 당국이 그러면 우리가 만주로 진출해가지고 만주를 장악해서 시장화를 하자.
3: 네.
4: 결정을 내려요.
3: 예.
4: 그래가지고 1931년 9월 18일 이른바 만주사변을 일으킵니다. 조작극이었어요. 그리고 만주를 점령을 해요.
3: 네.
4: 당시 이제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918 사변이라고 하거든요. 네, 9월 18일 날 예. 만주 사변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3: 네.
4: 일본의 입장은 일단 만주를 점령하자. 그런 다음에 중국 당국이 이제 뭐 군사적 뭐 반응을 한다고 하면은 빠지면 될 거 아니냐 했더니 만주를 점령했어도 중국이 별 대응을 안 했어요.
3: 아,
4: 왜냐하면 당시 이제 중국 대륙에서는 이른바 국공내전이라고 해가지고 아. 국민당과 공산당이 서로 이제 그 치고받고 싸우면서 만주를 신경을 못 쓸 아, 상태였거든요.
3: 그렇군요. 예.
4: 그래서 만주를 점령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점령한 건 아니었어요. 국제사회 눈치가 있기 때문에.
3: 네.
4: 그러면서 일본은 뭐 하냐면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을 아, 만들어요.
3: 그 영화 마지막 황제에 나오는.
4: 네.
3: 예.
4: 그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그 선통제 푸이를 꼭두각시 황제로 앉혀버리면서 만주국을 만들어버립니다.
3: 네.
4: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땐 우리는 만주를 지배한 것이 아니다. 뭐 우리는 만주국을 세워주고 봐라 황제는 선통제 푸이다 이런 식으로요.
3: 아.
4: 그런데 일본의 목표는 그게 아니었어요. 만주를 점령한 다음에 네네. 그러면 대륙까지 한번 진출을 해볼까. 아. 이 과정에서 이게 31년도에 만주사변이 발생을 하거든요.
3: 네네.
4: 저희가

0: 다리 한쪽은 일본군 이런 식으로요.
1: 예.
0: 이때 여러 가지 이제 뭐 설도 있고 의견도 있지만 1937년 7월 7일
1: 예.
0: 외우시긴 편해요. 777이거든요.
1: 그러네요.
0: 37년 예. 7월 7일 날 예. 노구교에서 그러니까 가장 많이 알려진 스토리는 이겁니다. 일본군이 저기 그 노구교에서 이제 그 점호를 했어요. 1번, 2번, 3번, 4번. 병사가 하나가 없는 거예요.
1: 네.
0: 병사가 하나가. 그래서 한 명이 지금 그 보고가 안 된다라고 해서 위에 그 지도부에 보고를 하거든요. 당시에 여기를 담당했던 일본군 사령관 이름이 무타코치 렌냐.
1: 동별. 예, 저희 다리 역사 때 그쵸. 무타코치 렌냐 오랜만에.
0: 무타코치 렌냐.
1: 예.
0: 쏘아라. 이거 아무리 봐도 저쪽에 있는 중국 국민당군이 납치한 거다.
1: 아, 예.
0: 저번에 한번 다뤘다.
1: 이탈한 병사를.
0: 이탈한 병사다.
1: 예, 예, 예.
0: 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예. 뭐 용변 때문에 갔다 왔다는 얘기도 있고.
1: 아, 그 병사가요?
0: 병사가
1: 아.
0: 나중에 돌아와요.
1: 예, 예, 예.
0: 돌아와서 같이 일본군과 중국군과 싸웁니다.
1: 예.
0: 너 어디 갔다 왔냐? 나 화장실 갔다 왔다고.
1: 불과 한 20여 분 뒤에 바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0: 복귀해요.
1: 아, 예.
0: 당시 밑에 있는 그 부관들은 그 사령관한테 얘기해요. 지금 여기서 섣불리 발포를 한다든지 교전을 벌이면 전면전 난다고.
1: 아, 그렇죠.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타코치 렌냐는 지금 우리 일본군이 자존심이 그렇게도 없냐고 발포하라고 지금.
1: 이거 중국 짓이다. 예.
0: 중국이 먼저 도발했다.
1: 예.
0: 라고 하면서 노구교에서 교전이 벌어집니다.
1: 아.
0: 이게 7월 7일이에요.
1: 그래서 다리 구멍도 세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0: 어, 그렇죠.
1: 개수. 예.
0: 그래서 이른바 중일 전쟁이 현재 베이징에 있는 노구교에서 발생을
1: 아.
0: 합니다.
1: 중일전쟁의 발단이 됐군요.
0: 그렇죠. 예. 그리고 당시 수도가 난징이기 때문에
1: 네.
0: 일본군은 쭉 베이징에서부터 남쪽으로 치고 내려와요.
1: 네.
0: 그런데 의외로 그때까지는 정말로 노마크 찬스였어요.
1: 아.
0: 국민당군이 정말로 대항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일단 난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가장 큰 대도시였던 상하이를 찍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1: 아. 예, 예.
0: 상하이를 쉽게 점령할 줄 알았어요. 일본군이요. 어.
1: 근데
0: 여기 상하이 시내에서
1: 예.
0: 국민당군과 일본군이 처음으로 A급 매치를 벌입니다.
1: 아, 국민당군과 일본군이요? 오.
0: 상하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국민당군이 그렇게 대응을 잘 못했는데
1: 그렇겠습니까?
0: 상하이 시내에서 시가전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1: 그렇죠.
0: 국민당군이 독일에서 수입한 독일제 무기를 가지고 끈질기게 일본군과 저항을 하면서 시가전을 펼쳐요. 이게 한 달 넘게 가요.
1: 아, 일본군도 타격이 컸겠네. 예.
0: 일본은 상하이를 바로 찍고 난징으로 들어가려고
1: 그렇죠. 심은 죽 먹길 줄 알았는데.
0: 네. 어. 근데 상하이에서 예상외로 저항이 강하고
1: 예.
0: 일본군도 사상자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1: 야.
0: 여기에 일본군이 격분을 해요.
1: 어.
0: 너희들이 감히?
1: 아, 화가 났구나.
0: 우리 일본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하이 점령돼요.
1: 예, 예.
0: 일본군에 의해서.
1: 결국에.
0: 그리고 그때부터 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난징을 원래는 그냥 점령만 하려고 했는데 네. 우리 당한 게 있다 상하이에서
1: 네. 아...
0: 실제로 이거는 그 일본군 사령관이 했던 말이에요.
1: 네.
0: 반성하지 않는 장개석을 우리는 혼내야 된다
1: 아...
0: 라고 하면서 난징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1: 아...
0: 이게 1937년 12월 13일이에요
1: 네.
0: 수도 난징으로 치고 들어가는데
1: 네.
0: 문제는 비판이 나오는 부분 이 부분이에요.
1: 네.
0: 수도를 지켜야 되잖아요.
1: 중국이요.
0: 국민당군이.
1: 어, 그렇죠. 예.
0: 우리는 수도를 지킨다라고 해놓고 충칭으로 빠져요.
1: 도망가요?
0: 그래, 뭐, 그러니까 빠져요.
1: 빠져요. 충칭으로 가요.
0: 그럼 예. 난징에 대한 시민들은
1: 예.
0: 어떡하지? 피난 갈까? 아니야. 뭐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정부가 아직도 여기 난징에 있대.
1: 어.
0: 이미 정부는 국민당 정부는 충칭 쪽으로 가고 있는.
1: 갔는데 이미. 아.
0: 그래서 피난 갈 시기를 놓쳐버려 난징 시민들이.
1: 예, 예.
0: 그러면서 밀고 들어오는 일본군에 의해 가지고 완전 지금 격분한 상태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대학살극이 12월 13일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른바 난징 대학살이거든요.
1: 아...
0: 공식적으로만 30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2주일 동안요.
1: 2주 동안?
0: 지금
1: 2주 동안 30만 명?
0: 네.
1: 자, 이렇게 1937년 말에 난징 대학살이 일어났고요. 아, 그러면 731 부대는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선생님?
0: 일단은 731 부대가 속한 부대가 관동군이라고 해요. 일본
1: 네.
0: 관동군. 관동군이 무슨 뜻이냐면요. 산해관이라고 해서 만리장성의 동쪽 끝.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서해죠. 바닷가에 있는 마지막 관문을 산해관이라고 불러요.
1: 네.

0: 그게 뚫리면은 만주에서 대륙 바로 들어갑니다.
1: 그렇지, 그렇지. 예.
0: 굉장히 중요한 관문이에요.
1: 예.
0: 만리장성이에요.
1: 예.
0: 산해관의 동쪽에 있는 부대라 해서 산해관 관동군이라고 하거든요.
1: 아, 예.
0: 관동군이 이제 그 만주를 관할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만주에 가시면 비가 엄청 안 와요.
1: 비가 안 와요.
0: 안 와요.
1: 건조해요.
0: 비가 안 오고 건조하고 또 일본군이 거기 갔을 때 먹을 것도 없고 씻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장티푸스 등등등 전염병이 창궐을 해요.
1: 네.
0: 그래서 일본 그 당시 군부에서 어떤 판단 내리냐면 관동군 지금 싸우다가 죽는 병사보다 전염병으로 죽는 병사들이 더 많다.
1: 아.
0: 해가지고 병사들의 그 위생을 책임지는 방역 급수 부대를 만들어라.
1: 아, 예, 예, 예.
0: 말 그대로 방역 급수,
1: 예.
0: 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부대를 하얼빈 옆에다가 만들어요.
1: 하얼빈 옆에. 예.
0: 그 부대를 명칭을 정한 것이 731 부대예요. 731 부대가 여러 가지 뜻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뜻은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0: 근데 부대 명칭이에요.
1: 네네.
0: 그냥 넘버링이거든요. 730, 731, 732 순서대로요.
1: 네.
0: 처음에는 말 그대로 병사들의 위생을 담당하는 그런
1: 방역급수
0: 부대였어요.
1: 예, 예, 예. 그렇군요.
0: 나중에 하얼빈 가시면 꼭 한번 가보세요, 저기.
1: 예, 예.
0: 그런데 원래는 방역급수 부대로 시작한 것이 어떻게 해서 생체 실험하고 부대가 됐냐?
1: 그 마루타라는 말도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죠, 그렇죠.
0: 이시이시로 라는 군의관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1: 군의관 이시히로, 시로, 예.
0: 인간이 얼만큼 악할 수가 있냐라는 네네. 거를 보여주는 케이스인데, 이시시로가 교토 제국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 졸업한
1: 엘리트네요.
0: 엘리트예요. 집안도 굉장히 좋아요. 집안도 굉장히 좋고. 그런데 그거, 머리 좋으면 뭐합니까? 물욕, 출세욕, 성공욕 넘쳐나는 인물이었어요.
1: 그렇구나.
0: 그래서 그 어떤 판단을 하냐면, 이시시로가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가 이제 그 일본이 벌써 제국주의화가 된 직후였거든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육군에 들어가야 된다. 군인으로 성공하자.
1: 예.
0: 그래서 도쿄 제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그 군의관으로 들어가요.
1: 예.
0: 들어가면서 뭘 하냐면 마침 1차 대전이 끝난 직후였거든요. 유럽에요. 1차 대전 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독가스가 사용이 돼요. 내가 그거 보고 오겠다고 대량 살상. 저 친구가 세균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1: 예, 예.
0: 독일 유럽 등지에 가서 독가스가 어떻게 사용됐고 어떤 장점이 있고 쭉 연구를 해봤는데 결론을 내립니다. 아직까지 일본의 기술로는 화학가스를 만들어내긴 부족하다.
1: 생물화학무기가 아직 일본 기술로는 안 된다.
0: 화학무기가요.
1: 화학무기.
0: 합성화학 독가스를 만드는 건 안 된다.
1: 아, 독가스.
0: 아직까지.
1: 예, 예, 예.
0: 그럼 뭐하냐? 세균을 배양해가지고
1: 아~
0: 세균전을 하자 그러면
1: 아, 생물학 무기로 가는
0: 생물학 무기로
1: 그렇죠,
0: 가자
1: 그렇죠.
0: 그래서 일본 당국에게 그때 건의를 해요. 이시이시로 가요.
1: 예.
0: 중국 인구가 당시 4억이었거든요
1: 예.
0: 아, 어떻게 이런 말을 할지 상상이 안 되는데
1: 뭐라 그랬는데
0: 지금 중국을 점령하려면
1: 예.
0: 단순 수치로도 중국 인구가 4억이니까 한 발만 총을 쏴도 4억 개의 탄환이 필요하다.
1: 아,
0: 총알이
1: 예.
0: 그런 총알이 어딨냐 일본이. 네. 그럴 바에는 한 번에 많이 죽일 수 있는 세균전으로 가자라는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탄저균 등등등을 연구를 하는데 결정적으로 아무리 그 동물 실험 해봤자 뭐예요. 사람한테 써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일본 당시 군부에게 건의를 해요. 생체 실험이 필요하다.
1: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0: 근데 일본 정부는 경악을 합니다. 어떻게 아니 사람을 대상으로 어떻게 그
1: 아, 일본 정부도 처음에는 경악할 만하죠 당연히.
0: 그렇죠. 예, 어떻게 사람
1: 들어도.
0: 가지고 실험을 하냐.
1: 예.
0: 그때 이시시로가 뭘 들었냐면 지금 하얼빈에 방역 급수 부대가 만들어졌다는 소리 듣고 나 거기 보내달라고.
1: 아 거기서 하겠다.
0: 거기서 중국인 만주인 뭐 포로들 어차피 지금 뭐 그 중일 전쟁이 시작됐고
1: 네.
0: 하니까
1: 네.
0: 포로들을 대상으로 난 그러면 실험하겠다. 일본 당시 군부도 뭐 중국인 만주에는 2등 시민이니까 한번 실험을 해봐라 라고 해서 이시시로가 원래는 방역 급수 부대였던 731 부대에 가서 성격을 바꿔버려요.
1: 아...
0: 생체 실험 부대로. 아,
1: 그렇군요. 이제 뭐 껍질 벗긴 통나무라는 뜻이라고 하던데 이제 소위 이제 마루타를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이 이어져서 1945년까지 5년 동안 이어지는 가운데 한 3천 명 정도의 예, 희생자가 발생했다. 뭐 이런 추산이 있습니다. 예.
0: 그 마루타가 왜 마루타라면요?
1: 마루타가 왜 통나무라는 뜻을 쓰는 거예요?
0: 어, 저기 이제 그 한 번 들어가면 단 한 명도 살아 못 나옵니다. 그렇게 피실험 대상자는요. 예. 그러니까 단 한 명도 못 살아 나와가지고 희생자가 증언한 케이스는 없어요.
1: 아, 참. 예.
0: 나중에 다 자료가 복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예. 일단은 저기 들어가면은 빨가벗긴 다음에 머리를 빡빡 민대요. 그래서 멀리 보면은 멀리서 보면 통나무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아, 마루타.
1: 그래서 야이 참.
0: 그리고 당시에 저기 장교들 말고 일반 사병들도 저기 일본군 사병들 네. 또 저기 이제 731 부대에 어 이제 그 배속이 돼서 갔거든요. 네. 근데 그 양반들은 몇몇 나와 가지고 도저히 양심상 나 못 견디겠다고 증언을 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네, 네, 네. 그 병사들 증언에 따르면 일단은 들어가면은 거기서 한대요. 여기서 생체 실험을 한다. 나 사람 못 죽이겠다고 빠지면은 끌고 와가지고 일본군 사병을 네. 가장 비실비실한 마루타 한 명을 데려와 끌고 와가지고 폐 죽이라고 한대요.
1: 아.
0: 죽을 때까지.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그 생존자의
1: 증언이에요. 증언. 네.
0: 그래서 아, 얘 이 마루타를 안 죽이면 내가 죽어요. 아. 위에 장교가.
1: 예예. 예.
0: 그래서 폐 죽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사람으로 안 보인대요.
1: 아, 그때부터 할 수 있게 된다.
0: 그때부터 업무래요, 그냥.
1: 아하.
0: 뭐, 사람 죽였네.
1: 아,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0: 그 네. 약간 어떻게 보면 자기 방어 기제죠. 네. 내가 죽인 건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난 이 업무로 그냥 동물 하나 죽였다, 이렇게 된 거죠.
1: 제가 뭐 방송에서는 너무 참혹하고 끔찍해서, 예, 그 구체적으로 묘사를 할 수는 없지만, 예, 증언에 의하면, 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천인 공로할 만한, 예, 그런 범죄가 자행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윤동주 평전 읽으면서 이제 뒷부분에서 진짜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저도 윤동주 시인도 이런 생체 실험을 당한 게 아니냐. 물론 이제 731 부대는 아니지만
0: 아니죠. 그때 예. 그 후쿠오카 예. 형무소 지금은 그 자리가 없습니다. 예.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어, 지금 저 731 부대뿐만 아니라 731 부대가 성공한 다음에 중국 곳곳에 생체 실험 부대가 생겨요.
1: 네.
0: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떤 걸 실험하냐면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 태평양 전쟁이요. 네. 전투 현장에서 그 피가 부족한 일본군 병사에게 뭘 수혈을 할 것인가 이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731 부대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실제 했던 이게 연구입니까? 하여간 실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피를 흘리면 어느 정도 피가 빠지면 죽나 이것도 연구를 하고 그러면 피가 수혈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사람 피가 없을 경우에 뭐를 대체로 넣었을 경우에 살 수가 있나 하면서 동물뼈, 동물피, 특히 말피를 뽑아가지고 넣어보고 물도 넣어보고 식염수도 넣어보고
1: 바닷물 그냥 넣기도
0: 바닷물도 넣어보고 네. 그래서 영화 동주를 보면은 그 영화에서 이제 바닷물을 넣은 것으로 약간 묘사가 돼요. 어떻게 죽었는 돌아가셨는지는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어, 윤동주 시인이 아니라 당시에 후쿠오카 형무소에 갇혀 있던 일본인이 아닌 포로들, 네. 특히 막 미군 포로들을 대상으로 바닷물을 투입하는 그런 실험들을 많이 했어요.
1: 많이 했다. 아...
0: 그리고 731 부대가 끔찍한 게 뭐냐면 동상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이 전쟁을 태평양 전쟁을 수행할 때 전투를 했던 대부분의 전투 현장들은 다 동남아예요.
1: 그렇죠.
0: 필리핀, 뭐
1: 동상 걱정 없는 나라.
0: 심지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곳도 하와이예요, 진주만이요.
1: 어, 예.
0: 괌, 사이판, 필리핀 동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거든요.
1: 왜 그런 거예요?
0: 일본군의 당시 있었던 곳 중에 제일 추운 곳이 731 부대가 있던 만주였어요.
1: 아, 그러네.
0: 왜 그럼 동상 실험을 했냐? 예. 이시시로 자체 개인적으로 동상에 관심이 많았어요.
1: 자기의 어떤 궁금함이네, 그냥.
0: 그래서 예. 뭐 했냐면은 동상에 걸리게 한 다음에 어차피 전쟁을 어디선가 하면 동상에 걸리는 병사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가장 동상 해동을 할 때 가장 적절한 온 물을 부었을 때 몇 도가 적절한지 이거 실험하려고 동상들을 아. 많이 시킨 거예요.
1: 그래서 그냥 멀쩡한 사람을 동상 걸리게 했다는 거잖아요. 열받습니다. 정말 네. 들어도 들어도 열받는 얘기입니다. 8년에 걸친 중일전쟁 이렇게 수천만 명의 사상자와 피라민 또 731 부대의 끔찍한 예, 학살, 생체 실험 이런 전쟁 범죄를 나왔습니다. 또 열받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1945년에 이제 일본이 패망하면서 전쟁이 끝이 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음에도 731부대 만행에 대해서는 심판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죠?
0: 네. 731 부대 군의관들은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1: 단 한 명도?
0: 네. 아. 왜냐하면 731 부대가 일단은 그 이른바 태평양 전쟁에 이제 소련군이 참전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든 경성 크리처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도 약간 그 이걸 모티브로 한 얘기 영화 드라마인데 예. 소련군이 오기 전에 모든 자료들을 다 일단 다 불사르고 소각한 다음에 진짜 이게 왜 연구란 말도 붙이긴 그렇지만 그 실험 결과 자료들을 다 가지고 미국 측과 딜을 해요. 이거 정말로 중요한 자료인데 우리 처벌 안 받게 해달라. 그러니까 극동 군사 재판에서
1: 예.
0: 만약에 우리가 처벌이 된다고 하면 이거 자료 소련에게 넘기겠다.
1: 아, 소련에게 넘기겠다 이런 식으로 했구나.
0: 그래서 일부 자료를 미군에게 보여줘요. 네. 근데 미국도 딱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연이 그렇죠. 자료잖아요. 네. 이게 소련에 넘어가면 안 돼요. 아. 막 지금 냉전이 시작된 이 시점에서.
1: 네.
0: 그래가지고 당시 미군 측은
1: 네.
0: 이거 소련에게 넘어가면 안 되니까 딜을 한 거죠. 그래 너희들 처벌 안 할 테니까 네. 이거 자료들 다 미국에 넘겨달라 이런 식으로.
1: 어떤 기록에 하면 미군도 그냥 소련에게 가는 게 두려워서도 있지만 이거 우리한테 쓸모 있겠네 하면서 반색했다는 기록도 있던데요.
0: 이신시로가 그래가지고 꽤 오랫동안 그 미국 군 그 병원 연구기관에서 거기서 연구원으로
1: 아 그래요?
0: 지내요.
1: 스카웃이 돼요?
0: 스카웃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일단은 공식적으로 알려진 그런 설은 뭐냐면은 뭐 받은 돈 다 탕진해버리고 뭐 윤락가에서 무슨 뭐 그런 안 좋은 사업을 하다가 뭐 쓸쓸하게 죽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최근에 그 발견이 된 한 자료에 따르면 그건 거짓말이고 신분을 세탁한 다음에 평생 잘 살았다고 해요.
1: 아유.
0: 그리고 나머지 731 부대의 그 군의관들이 있었으니까
1: 예, 예, 예, 예.
0: 일본 각지의 유명 의과대학의 학장 교수로서 와. 떵떵거리고 잘 살고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군의관 중 한 명은 제가 그 브랜드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1: 예, 예.
0: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제약회사까지 만들어요.
1: 아 그래요? 찾아보면 나오나요?
0: 나와요.
1: 아. 예, 의학계에서 아주 승승장구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핵심은 그 미국과의 딜로 인해서 그 모든 전쟁 범죄가 은폐가 됐기 때문에 이 731부대의 만행이 세상에 알려진 것도 비교적 얼마 안 돼서 알려진 거잖아요.
0: 731부대의 만행이 밝혀진 이유, 노력은
1: 네.
0: 여러 측에서 진행됐어요.
1: 네.
0: 일단은 중국이 가장 큰 피해자잖아요. 뭐 우리도 조선인 독립군도 많이 희생을 당했지만 그래서 하얼빈 그 지금 그 731 부대가 있던 자리 무조건 다 파가지고 조금이라도 다 관계되는 증거 다 찾아라 해서 철저하게 그걸 조사를 해요.
1: 예.
0: 그리고 일본 측에서도요. 그 여러 그 진보 그 의학 연구 단체에서
1: 아, 예.
0: 이거는 우리가 숨겨서는 안 되는 이건 일본 국적을 떠나가지고 이거는 양심 문제다 해서 관계자들 아까 말씀드린 그 일반 사병들 있잖아요.
1: 예.
0: 사병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미 노병이 됐어요.
1: 그렇죠.
0: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양심선언을 하고 돌아가시라고.
1: 예,
0: 그래서 계속 인터뷰를 요청을 해요.
1: 그렇죠, 예.
0: 그래가지고 이것도 여러분 너튜브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1: 예.
0: 그 노병들이 정말로 미안하다고 솔직히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나는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다 증언을 해요.
1: 예.
0: 그 증언들을 바탕으로 731 부대의 그런 얼개가 맞춰지는데
1: 예.
0: 제가 진짜 화가 나는 부분은 언제냐면 2013년도예요.
1: 2013년에 왜요?
0: 아베 신조 전 총리가
1: 예, 예.
0: 일본 자위대 그 공군 연습기에
1: 예.
0: 올라타가지고 씩 웃으면서 찍은 사진이 하나 있어요.
1: 예.
0: 그 공군 연습기 옆에 번호가 붙어있을 거 아니에요.
1: 예.
0: 전투기니까.
1: 아,
0: 그 전투기 번호가 731이었어요.
1: 731 부대랑 관련 있는
0: 물론 거예요? 당시 일본 정부는 예. 그 우연이었다라고
1: 예.
0: 얘기를 하지만 아니 우연이라고 쳐요. 그럼 올라갈 때 전투기 탈 때 좀 약간 주의를 하고 타야지.
1: 아,
0: 이게 분명히 여파가
1: 세계가 보는 건데.
0: 있을 것인데.
1: 아, 아베 정권이니까 좀 수상쩍네.
0: 그렇죠. 그때 예. 2013년도에 많은 공분을 일으킨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에서 영화가 개봉이 돼가지고 엄청난 지금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1: 그렇습니다. 예, 뭐 이제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꼭 알아야 될 역사이기 때문에 예, 다뤄봤습니다.
0: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나치 독일의 그 악마의 천사라고 부르는 요세프 맹겔레라고 그 나치 군의관이 있거든요. 네. 그 인간도 진짜 악마예요. 네. 근데 그 맹겔레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네. 하지만 이시시로라고 하는
1: 네. 더하면 더했어. 악마예요. 저 사람이.
0: 예.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 과학과 이데올로기가 결합하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부르는가 역사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중일전쟁은 어떻게 발발했는지부터 731 부대가 남긴 비극까지 돌아봤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작년 8월 우리의 광복절을 며칠 앞두고 731 부대의 소년병으로 있었던 이제는 90살을 훌쩍 넘긴 시미즈 히데오 씨가 79년 만에 중국당 731 부대의 만행 현장을 찾아서 참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린 손주를 볼 때마다 이제 부대에 있었던 영유아의 표본이 떠올라서 아주 괴로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한 시미즈 씨는 일본 당국이 역사를 직시하고 전쟁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중국을 찾았다고 밝혔는데요. 네, 인정과 증언 그리고 끊임없는 반성과 사과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아주 조금씩이라도 아물게 할 수 있지 않나 다시금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K 라디오 워싱턴 AM 132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 기업 마케두리가 강원도 특별 제품으로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케두리와 강원도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빈대떡,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 마켓우리 강원도 상품 특별전, 맛도 건강도 다 챙기는 마켓우리. 한국에서 직접 오신 여주 사장님, 산삼 사장님을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만나보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1: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의원총회에서 청년 노동계 지명직 최고위원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팀 정청래 최고위원 3명 모두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발표이자 당헌 위반이라면서 오늘 최고위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3명 모두 퇴장했습니다. 김민석 대표 체제 사흘 만에 당 지도부 내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윤리위는 어제 저녁 비당권파 의원 4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리면서 비장 행사가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 첫 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주재했는데요. 잠시 후 1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여의도 회전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종희 한판 승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예, 박정희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승인 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오늘도 박원석 전 의원님과 이재영 전 의원님 두 분과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십니까. 네,
5: 반갑습니다.
1: 예, 자 트럼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계속 지금 북한의 대화를 암시하는 또 유화적 제스처 11월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북한의 대응이 어떻게 나올 것이 이 부분에 주목됐는데 일단 우리 정부를 조롱하는 논평이 나왔습니다.
6: 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어제 20일 밤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는 방침을 내린 데 대해 김 부장은 서울은 제일 즐겨하던 전쟁놀이판을 거두어야 하는 가긍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고요. 또 이것이 한국에게 사상 처음 있는 변고라고 표현하면서 쉼없이 설레발을 치던 한국 당국의 비현실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망상과 안보관이 초래한 응당한 참사 등의 조롱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의를 표한다고 했던 것에 대해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은 한국의 불안초조한 모순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1: 예, 청와대 반응도 나왔는데 불필요한 비방 하지 말라라는 거죠?
6: 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에게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1: 예.
6: 청와대는 정부는 상호 존중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예, 자 이런 건데 북한 이제 동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일단 뭐 UFS 훈련에 대한 맞대응이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6: 네,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종료를 하루 앞둔 어제 북한은 오후 5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거리 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약 300km를 비행했고요. 한국군 당국은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미태평양 사령부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성명을 내고 미국 인력이나 영토 또는 우리 동맹국들의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본토와 이 지역 동맹국들 방어를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 예, 자 이런 거는 이제 국회 국방위가 주목되고 있는데 요즘 안기백 장관의 탈영 논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방위에서 관련 질의가 있었는데 장면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7: 장관님께서 억울하신 부분이 있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병적 기록표를 공개를 하셔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8: 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습니다. 그건 완전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만약에 제가 탈영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한기호 의원 아들입니다.
7: 아, 뭐 네. 한기호 의원님 아들인
8: 전혀 그 사실과 다르고 만약에 제가 이제 공직을 그만둔 뒤에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마무리 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 예, 자 안규백 장관 그리고 천하람 의원의 질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6: 네,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안규백 장관은 방위병 시절 군무를 이탈했다는 의혹을 또 한 번 제기받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다. 완전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면서 만약에 제가 탈영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한기호 의원의 아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한기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호도 입양할 마음이 없는데 굳이 입양하겠다고 하니 받아들여야겠다면서 졸지에 아들을 한 명 입양하게 생겼다. 그것도 장관 아들을이라고 밝혔습니다.
3: 예.
6: 한기호 의원은 당시 방위병에 대해서는 탈영이 아니라 분실이라는 단어를 썼다면서 병적 기록에 탈영이 적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금 30일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3: 예. 자, 관련 논쟁 계속되고 있는데, 자, 일단 북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그 트럼프 입장에 대해서 뭔가를 메시지를 낸 게 아니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4: 그 전날,
3: 예.
4: 트럼프하고 김정은 사이는 좋다.
3: 예.
4: 이 얘기를 김여정이 밝혔잖아요.
3: 그러니까 두 사이 무슨 대하고 오갔는지 모르나 관계는 좋다. 예. 뭐 이렇게.
4: 그 전날은 굉장히 건조한 반응을 내놨고, 이제 오늘은 굉장히 감정적인 반응을 내놓은 건데, 뭐 한마디로, 우리는 그 이미 적대적 두 국가를 표방했고 그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으니 끼려고 하지 마라. 뭐 이걸 아주 공식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보고요.
3: 페이스메이커는 없다.
4: 네,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설령 그 북미 간의 대화가 진전된다 하더라도 북한의 기본 태도는 아마 대한민국 패싱일 겁니다. 그걸 전제 조건으로 아마 미국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요.
3: 예.
4: 그게 본인들에게 얻는 게 더 많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건 상당히 의도된, 계획된,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될 그런 기조가 아닌가 싶고 그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제 어떻게 대응할 건지가 여러 가지로 좀 우리 입장에서 고민을 깊이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3: 선택지가 많지 않아 보여서요. 이재영 의원님.
5: 북한은 한국을 패싱하려고 하는 것일 테고 혹시 미국은 중국을 패싱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3: 예.
5: 중요한 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여러 가지 말을 쏟아내잖아요.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이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57기를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3: 핵무기가 있다?
5: 네, 핵무기 57개를 한두가? 가지고 있다.
3: 예.
5: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야 뭐 이것도 내면 좀 뭐 우리 저 주한 미군의 숫자도 틀리고 뭐 이러니까 개념 없는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겠으나 근데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미국에 있는 저명한 이런 전문가들이 내쏟는, 그러니까 내뱉는 이런 말들이 저는 더 우려스러운 게, 뭐 잘 아시겠지만, 빅터 차 같이 한국 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매파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아요?
3: 예.
5: 근데 이분이 요즘에 그 얼마 전에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도 하시고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에는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북한은 60기 정도 있고 더 만들 수도 있고 미사일도 틀리고 뭐 등등등 얘기를 들면서 뉘앙스가 예전에 매파의 빅터차가 아니고 이제는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는 식으로 가는 거네. 그래서 뭔가 보조가 맞춰져 간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진짜 우리가 뭐 뉴놀말 뉴놀말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북한에 대한 이 핵무기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 안보 체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한미 관계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3: 예.
5: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뭐 북한과 우리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과 저 한미 공조가 뭐 저 훈련 한두 번 못 하는 걸로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큰 굉장히 소위 말하는 매크로 이런 지점에서 뭔가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글쎄요. 정부가 이거에 대한 대응을 잘 마련하고 있는지 진짜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들어본 게 별로 없어서 좀 우려가 되기는 하는 지점입니다.
3: 네. 김수인 평론가.
6: 네. 일단 그 미국이 지금 한국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 예.
6: 이 부분을 유념을 할 필요가 있겠고 한국 입장에서는 당분간은 어쩌면 제법 오랫동안 북한과의 직접 대화는 물론이고 뭐 북미 간의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3: 예.
6: 그렇다고 그냥 패싱 당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가 미국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합의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상당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3: 예.
6: 그리고 얼마 전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안규백 국방장관을 만나기도 했는데 딱 보기에도 기색이 우리도 좀 황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게 느껴졌거든요.
3: 예.
6: 아마 미국 내에서의 동요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좀 한국의 정부나 정치권도 여야 국회도 마찬가지로 좀 미국 정치권 관계자들과의 접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이 한국을 패싱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하는 쪽에서 1차적으로 이 실마리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 그 관련해서 그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대표적인 이제 대북 강경파였던 존 볼튼 같은 경우에 최근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는 그 1기 행정부 당시 북미 대화 때도 많은 걸 포기하고 양보하려고 했었다.
3: 예.
4: 근데 이제 뭐 본인을 포함해서 주변에서 그거에 대해서 강력한 제지를 했었는데 지금 그런 우려가 동일하게 있다는 거죠. 아까 빅터차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때문에 빨리 트럼프의 눈을 한반도에서 돌리게 하는 게 관건이다. 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이제 미국 조야의 합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의회 합의는 고사하고 공화당 내에 이 기조에 대한 합의도 별로 없는 거고 본인이 이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서 어떤 식으로든지 대외정책의 돌파구를 열어보려고 저렇게 좀 즉흥적인 그런 그 제안이 섞인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은데 저게 얼마나 그 진지한 그리고 깊은 전략적 검토에서 나온 이제 그런 레토릭들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러다 갑자기 또 이 조변석회 해가지고 태도를 확 바꿀 수도 있고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거기에 춤추듯이 휘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저 의중이 뭔지 그에 대해서 지금 미 행정부 전체 입장이 뭔지 이런 걸 잘 파악하고 그리고 어쨌든 트럼프의 의중을 포함해서 미국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패싱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이 알고 우리식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싶어요.
5: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뭐 11월 중간 선거 뭐 자신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받아들인다고요.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이 붙기 시작했다는 이 부분이 우려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 저 대안은 대한민국이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관이 자기 뭐 한교 의원의 아들이 되네만에 이 얘기하고 앉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네. 되겠습니까?
3: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아까 이제 자연스럽게 영상 보셨는데 왜 이렇게 논쟁이 길어지나요? 타령했냐 안 했냐?
4: 두 분이 나이 차이가 없는데 아들 뭐 한계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동생이면 몰라도
3: 안규백 장관도 이거 만약에 맞으면 내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4: 근데 저는 솔직히 안규백 장관의 네. 이 사안에 대한 대응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냥 병적 기록부 공개하면 끝날 일을 왜 그걸 공개를 안 하는지 그럼으로써 더 의혹을 키우고 예. 저런 의혹 제기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이어지도록 만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3: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했던 봄에 제가 이제 공직을 그만둔 뒤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행정 절차를 밟아 마무리할 생각을 갖고 있다. 아니 그 무슨 절차를 그러니까 예,
4: 공직을 그만두면 더 이상 그게 궁금한 대상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장관직에 있기 때문에 예.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그걸 뭐 이제 공개해라 마라라고 하는 게 과할 수는 있는데 이미 이게 쟁점이 돼 있고 의혹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군 내부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그냥 깔끔하게 공개해서 의혹 해소하고 오히려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을 좀 무색하게 만드는 게 전공법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5: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경제부 장관을 하겠으면은 자기가 뭐 회사 주식을 들고 있거나 뭐 과거에 경제적 사범 뭐 리스크가 있으면 그런 거 공개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분한테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3: 그렇죠.
5: 국방부 장관이 탄영 내지는 뭐 이런 굉장히 그 관련된 밀접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거를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된다.
3: 예. 자 아무튼 관련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현대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10년 만에 지금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는 얘기인데 노조의 요구사항은 뭔가요?
6: 네, 현대자동차 노조가 2016년 이후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서 울산, 전주, 아산 공장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생산직 오전조, 오후조가 각각 8시간 파업함으로써 총 16시간 동안 생산 라인이 중단되는 일정이고요. 노조가 사측에 요구한 사항은 일단 기본급을 14만 9,60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상여금을 750%에서 800%로 인상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정년을 최장 65세로 연장하는 것도 요구사항에 들어있습니다.
3: 예.
6: 그 밖에 AI 도입에 따른 고용노동 조건 보장과 주 4.5일제, 해고자 복직 등도 요구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사측은 기본급 8만 9천 원 인상, 성과급 350% 더하기 1천만 원, 자사주 15주 지급 등을 제시를 했고요. 해복자 해고자 복직은 수용하기 어렵고 정년 연장도 정치권 법 개정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 예.
6: 노조는 이 입장을 거부했고요. 노조는 24, 25일에 각조 4시간씩 부분 파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3: 예. 노조 요구사항을 보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 이런 것은 굉장히 뭐랄까 좀 파격적이긴 하네요. 예.
4: 글쎄요. 그게 단위업으로 가능한 사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3: 예.
4: 어쨌든 법정 정년이라는 게 예. 있고 정년 연장 논의가 지금 있긴 합니다.
3: 예, 사회적으로 있긴 하고.
4: 근데
3: 예.
4: 저거를 단위업으로 해결하자는 거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협상용 아닐까 싶은데요. 다른 이제 협상안들을 관철시키기 위한.
3: 예. 자, 이번 파업 항상 이제 보면 이 파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하게 하는데 이재용 의원님 어떻게 보셨는지?
5: 뭐 과도하죠. 과도하고 지금 이런 그 노조가 사측이 요구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게 우리가 최근에 그 삼성 노조, 삼성전자 노조와 관련돼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실망하셨어요.
3: 너무 성과급 관련해서.
5: 그렇죠. 예. 왜냐하면 너무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크니까.
3: 예.
5: 근데 지금 노조가 사측에 이런 식으로 현대차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현대차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는 둘째치고 그건 뭐 잘 알아서 하겠죠. 근데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 특히 청년 실업 굉장히 지금 최악의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가 자기네 밥그릇을 안 뺏기는 거를 뛰어넘어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 과도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 그게 아무리 협상력이라고 하더라도
3: 예.
5: 글쎄요 이런 모습들이 좀 국민들이 봤을 때 과연 동의할 수 있을까 자기네들만의 리그는 아닐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무슨 카르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야말로 진정한 공고한 카르텔 아닌가요 우려가 됩니다 이것도
3: 예 김수인 평론가
6: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기본급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사실 좀 딜레마인 것이 뭐 노조, 그러니까 특히 사업장별 노조 입장에서는 임금 인상 이런 부분이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또 노조의 사활이 걸려 있는데 사실 이제 만약에 이런 투쟁이 사회인들이 보기에 저쪽에서 임금이 오르면 뭐 중소기업이나 하청에서도 같이 오른다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 지지를 보낼 수가 있겠는데 현재로서는 좀 사회 분위기나 심리적인 것들은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노동시장 양극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이제 변함없이 좀 노조 쪽에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고 사실 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을 관철시키는 이 개별교섭의 틀에서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 결국에 뭐 산별 노조라든지 산별 교섭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법정 그 정년 연장 부분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3: 예.
6: 사실 이런 경우에 요구가 들어가는 건 크게 세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노조 입장에서 첫 번째는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렛대로 협상의 지렛대로 쓰는 아닌 경우가 있고
3: 예.
6: 두 번째는 이번에는 아니더라도 사내적으로라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논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제기의 형태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장 범위를 넘어선 어떤 담론을 제시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노조에서 이걸 어떤 방향으로 또 끌고 가느냐 이게 또 사회적 논의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예, 저는 이제 주목되는 게 정년 연장 부분, 그 AI 도입에 따른 이제 고용 노동 조건에 대한 논의 이 부분이 또 이번에 어떻게 타결되는 것이 이 부분도 향후에 또 이제 시대가 워낙 바뀌고 있고
4: 현대자동차 예. 조합원 중에 예. 정년 임박한 조합원 숫자 굉장히 많아요.
3: 예,
4: 그런 점도 노조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당장 시행이 안 되더라도 일종의 이제 그 조합원들의 요구를 고려해서 요구 조건으로 내걸었을 가능성도 있죠.
3: 예. 자, 일단 여기까지 한판 브리핑 김수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6: 감사합니다.

0: 내전보다 짜릿한 진짜 고수들의 진검승부 여의도 외전.
1: 예, 박종현 아파트 여의도 외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예, 그리고 엘레강스정 동호김 전 의원님도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3: 네, 예, 안녕하세요.
1: 예,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요즘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났는데.
2: 국민의힘이 더 핫한데.
1: 아니에요.
4: 우리는 항상 핫해.
1: 아, 예.
5: 여당부터 해야지.
1: 아, 예, 여당. 예.
2: 매도 빨리 먹어.
1: 전당대회가 끝이 나면 뉴스가 적을 줄 알았는데 더 핫해지고 있어요. 예, 제가 일단은 대통령이 이제 후보 세 분과 만찬 한 다음 날인 어제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두 분 노동계와 청년 두 분을 임명을 했는데 이제 최고의 분위기가 어떨지 관심이었는데 일단 최민희 최고위원과 그 당 친청계 세 분이 반대해서 SNS에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2: 그렇죠.
1: 근데 최고위에서는 약간 수그러진 모습이긴 했었습니다만.
2: 네. 네. 그러니까 뭐 저간의 사정을 보니 아 이거 너무 크게 화냈다가 세게 화냈다가는 나중에 네. 효과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1: 네.
2: 왜냐하면 당대표께서 어쨌든 공약을 했을 때는
1: 네.
2: 이번 선거 때 원래 하자고 했던 건데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진 거 아니에요? 네. 친청계가 반대를 해가지고 실제 이제 그런 뭐 상황이 있었으니까 그럼 내가 끝나고 나서라도 선출을 뽑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만약에 안 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것에 대한 비판은 받을 거라는 걸 감수하고 결단을 내린 거라 봅니다. 당대표가.
1: 예. 예.
2: 왜 그러냐면 1차전을 굉장히 치열하게 치렀잖아요. 그럼 당내 분열적 양상이 드러나게 됐고 이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봉합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1: 예.
2: 여기서 청년 최고위원 선거하겠다 하면은 넌 또 반청이냐 반석이냐 뭐
1: 대리전.
2: 친청이냐 대리전 양상으로 또 가게 되면
1: 예.
2: 이게 또 파열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약속을 뒤집는 건 문제지만 그거보다 더 이렇게 진짜로 내 약속대로 진행했을 때 나타나게 될 더 큰 문제를 예,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단을 내린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앞뒤 문맥을 따져보면 아마 친청계 의원들께서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그러니까 수위가 약해진 것이죠.
1: 근데 표결 안 나고 회의장을 나가요.
2: 그거는 문제가 있죠. 근데
1: 첫 표결 아니야?
2: 저는 이제 일주일 정도 한 일주일 정도는 예. 약간 이제 찬바람이 불고 막 서운하고
1: 예. 뭐 그런 게 성원 후유증
2: 진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으니까
1: 예.
2: 일주일 정도까지는 그렇게 가고.
1: 예.
2: 다음 주부터는 산뜻하게 하나로 가자. 그런 느낌을 저는 봤습니다.
1: 되게는 네. 허니문이 일주일 하고 그 다음 싸우는데 여기는 이제 먼지 차가웠고 네. 나중에 더.
3: 네. 아니 결혼을 안 해봐서 그래. 허니문이 먼저지.
2: 아, 그런가요?
3: 그게 한 사흘 지나면 그 다음부터 그래야 되는 건데 벌써부터 그러는 거 보니까.
1: 결혼을 안 해봐서 그래.
3: 더 보나마나예요.
1: 보나마나 더 악화됩니까?
3: 저는 그렇게 봐요. 아 그리고 아주 우리는 한 몸이다 이거 아니야 셋이.
1: 원팀 아 그죠 세 분이.
3: 셋이 같이 붙어다니지 예, 예. 지켜보긴 할 건데요.
1: 예, 예.
3: 아유 이거 자체도 하나의 총극이죠. 그래서 과연 이제 김민석 대표가
1: 예.
3: 어떤 종류의 리더십을 발휘할지 상당히 궁금해지고
1: 예.
3: 또 나름대로 그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이 가지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1: 예.
3: 제가 기대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나 90도 인사하는 거 보고 기대를 접었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1: 예.
3: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은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고
1: 예.
3: 처음이니까 지금 이게 뉴스거리가 되지
1: 이거는
3: 그냥 밑장으로 깔고 그보다 더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1: 갈등이 갈등.
3: 네.
5: 아니, 뭐 지도부 내부에 그런 갈등이나 긴장 구도가 유지가 되겠죠.
1: 예.
5: 근데 저는 글쎄요 뭐 이른바 이제 친청계, 팀 정청래, 이분들의 무슨 공동행동, 이런 게 얼마나 유지될까 싶어요, 지금은. 아직 선거의 열기가 가라앉지 않아서, 각자의 지지층들이 저걸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저
1: 예.
5: 무대를.
1: 예, 예.
5: 자기 지지층을 의식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나 이런 말 했어. 그리고 나 표결 안 하고 나왔어. 어쨌든 문제제기 컴플레인 했어.
1: 예.
5: 이런데, 뭐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어요.
1: 예.
5: 그리고, 이제 지지층의 그런 그 격앙된 감정도 조금씩 좀 무뎌지고 가라앉을 거고 결국에는 김민석 대표 리더십의 요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을 해서 성과를 내서
1: 예.
5: 진도가 나가면 그리고 자신이 제시했던 노선의 옳음을 증명하면 다 가라앉게 돼 있어요. 저런 게
1: 예.
5: 지지율 올라가고 그러면. 근데 청년 최고위원 이 문제는 저는 한 가지는 좀 지적하고 싶은데 이른바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좀 일관성 있게 문제제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반대해서 청년 최고위원을 선거로 뽑는 게 좌절된 거예요.
1: 전당대회 시작돼.
5: 근데 네. 김민석 그 후보가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와가지고 그걸 왜 선거로 안 뽑냐고 문제 제기하는 건 예. 원칙에 있어서 일관성이 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협의 없이 지명했다 그러는데 그 협의하고 지명하지 않는데요. 다른 당대표도 다 지명하고 예. 그 당원에 따르면은 지명하고 의결하고 인준하는 거기 때문에 예. 별 문제가 없다.
1: 그 이유가 형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네,
5: 그래서 저는 그냥 목소리 낮춘 게 아닌가 싶어요.
1: 근데 최민희 최고위원이 꼭 지키시는지 감시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5: 스타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 스타일? 네.
5: 한마디 안 하면 직성이 안 풀리는 스타일.
1: 아, 이재근이요.
4: 이 세 명이 언제까지 같이 다니고 언제까지 이렇게 뭐 반 김민석 입장을 취하느냐는 본인들이 정하지 않겠죠.
1: 예.
4: 지지자들이 정하겠죠.
1: 어.
4: 네. 그래서 앞서 이제 박원석 선배께서는 지지자들도 이제 곧 누그러질 테고 지지율이 올라가면 따라갈 테니 걱정할 필요 없다.
1: 예.
4: 아니면 걱정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뭐 그렇게 되면은 이 세 명은 자연스럽게 예. 자연스럽게 접을 텐데 만에 하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지층들이 웃기지 마. 여기 나오잖아요. 오, 김민석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아직까지도 게시글을 올리고 거기에서 지금 서로 간에 소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5: 우리 댓글에도 올라가.
4: 그러니까.
1: 올라가고 있어. 네.
4: 이런 걸 보고 그 지지 세력으로 그 지지 기반으로 지금 최고위가 다섯 명에서 세 명씩이나 당선을 시켜줬는데 그리고 과연 이 세 명이 무시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거라고 보고요.
1: 근데 사실 국민의힘도 이렇게 이제 당권파, 비당권파가 있지만 네. 이렇게 눈에 띄게 막 항상 같이 움직이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 너무 같이 붙어 계시니까 아직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3: 아니요. 근데 그 지지층들은 네. 아직도 격앙된 상태고 네. 이 사람들은 나중에 당권파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뭐 공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으니까. 지지층은 안 그렇잖아요. 예.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잖아요. A. 그냥 그대로 같이. 가는 게 A라는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냥 A

0: 처음에 대선주자 1위 나오다가 다 꼬꾸라졌습니다. 예전에 김무성, 뭐 이낙연, 그만큼 이게 독이 든 성배 같은 자리예요. 때문에 대통령한테 당신 민심을 그대로 직언해야 될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저 세 분의 존재 가치가 빛나는 거예요. 저 내부에 반대자들이 있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 물론 합리적 반대자라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견제와 균형이 제도화된다는 거는 특히 이런 정당에서 저는 오히려 그게 필요하고 좋은 거라고 보고 그걸 지혜롭게 활용하면 오히려 김민석 대표가 청와대를 향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본인이 손 안 대고 코 푼다? 뭐 이런 어쨌든 그런 그 지뢰 레버리지로 지뢰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1: 김민석 대표는 이제 창조적 수평관계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이런 가운데 김민석 대표가 그 민주당 TV 얘기를 했어요. 새벽 방송. 그래서 이 민주당 TV를 통해서 모든 행사를 국민에 대한 존중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 관련된 소식을 이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90도 인사 아까 말씀하셨긴 했는데 민주당 TV 하면 우리 이동학 최고도 많이 나가시겠죠?
2: 아, 제 입장에서는 이거 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1: 왜냐하면
2: 당의 여러 가지 뭐 사안들이 벌어졌을 때 당의 입장이 빨리 정리되지 않아서 나름대로 뇌피셜을 굴려가지고 아니면 취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왕왕. 근데 당에서 아침부터 당의 입장을 정확하게 정해준다고 하면
1: 아침부터
2: 네, 해석의
1: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90도 인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2: 네, 국민들을 뭐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발목이 안 잡히려면 민주당이 잘못했을 때 진짜 입장을 취해야 될 때 정말 고개를 숙여야 될 때 고개를 숙여야 되겠죠. 근데 고개를 숙여야 될 때 안 숙이게 되면 이거는 백날 하나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자세는 낮게 취하고 국민들을 존중한다라는 의미에서 하는 건 좋고 그냥 추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사과할 거 사과하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이러한 태도를 갖는 것이 야, 제가 볼 때 이런
1: 저 방송 저런 방송 가능해요?
2: 좋다.
3: 불가능하죠.
1: 안 가능해.
3: 저거 입종이 이동적 아니에요?
1: 입종.
3: 그렇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너 딴소리 하지 마. 응, 당의 기조야. 이렇게 해가지고 가이드라인 제시할 수도 있는 거지.
0: 아니, 딴소리 하지 마가 아니고 뉴스 공장 가지 마지. 정확히 얘기하면.
3: 아니, 뭐, 그렇지만, 그것도 딴 데 가서 딴소리 하지 마. 우리 것만 얘기해.
2: 이게 논의는 협소하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뉴스 공장만 이렇게 제어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1: 이틀만 하지 마세요.
2: 방송국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 방송국.
2: 그렇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1: 유튜브 채널.
2: 쭉 이제 당의 입장 나가는 거죠.
4: 김민석 대표의 아이디어인가? 이게 민주당 TV 새벽 방송이?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는 뭔가, 아까 뭐라 그랬지? 창조적 수평관계.
1: 창조적 수평관계.
4: 창조적이래야 돼요. 네. 김민석 대표는 창조적인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딱 새벽 방송 이러니까, 우리 같이, 응? 여러 가지 그 시대를 이렇게 겪은 사람들은 갑자기 땡전 뉴스 같은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야. 땡 하면은 전두환 대통령은 해가면서 왜 그때 앵커했던 사람도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1: 예, 연상이 됩니다.
4: 네. 근데 그런 거 비슷하게 마치 또 민주당 TV 새벽 방송 하면 너무나 그게 일률적이고 90도 인사되어 사진을 보세요.
1: 사진 준비됐나요?
4: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3: 이거
4: 사진 준비하셔야
3: 거예요,
4: 되는데.
1: 아니, 근데...
4: 아, 그런데다가 또 한 가지.
1: 아, 또 한 가지.
4: 그 최근에 우리 한판 승부를 포함해서 굉장히 그 중요한 토크쇼들이 많잖아요. 민주당에서 나오신 분들은 전부 친 이재명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동안의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소위 그 친청계를 제압했는데 이게 더 필요할까? 그동안에도 이렇게 해왔었는데
1: 중요한 지적이시네. 중요한 지적이시네.
0: 그 최민희 의원이 선거 중에 어느 방송에 나가서 진보의 의제 설정은 김어준이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 민주당 내부에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 그 뉴스공장이라는 플랫폼 그리고 그걸 구독하고 그걸 이제 청취하는 그런 지지층들의 요구 이런 거에 맞춰서 자기 메시지나 포지션을 튜닝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어요. 잘못된 거죠. 때문에 당의 입장이 그렇게 외부에 그런 외풍에 의해서 흔들리는 걸 막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 민주TV를 만들어서 아침부터 당의 입장을 강하게 제시한다고 해서
1: 민주당들이?
0: 과연 그게 당원들이나 지지층들이 다 그 방송을 보고 끄떡끄떡하면서 알았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사고할게 이렇게 될까.

0: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김어준이 만들어주는 도파민이나 최욱이 만들어주는 그런 좀 재미, 역동성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당 TV가? 제가 보기엔 좀 불가능한 것 같아서
1: 예.
0: 대체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걸 대체하겠다는 욕심을 가지면 안 되고 그러나 당의 입장을 그런 왜곡 없이 중간에 필터링 없이 정확하게 당원과 지지층들에게 공유하겠다. 뭐 그런 정도라면은 뭐 있을 수 있죠.
1: 예.
2: 정확하게 요겁니다. 네. 그래서 견제하려고 하거나 경쟁하려고 하면 아니 민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예, 거기하고 예, 예. 시장이 서로 달라요.
0: 근데 예. 이런 거 있는 거지. 같은 시간대에
1: 예, 7시에
0: 섭외가 들어갔어 이동학한테. 근데 이동학이 거긴 안 나오고 뉴스공장이나
1: 박성태 뉴스를
0: 나오겠지. 박성태 뉴스를 나온 거야. 그러면 이제 이동학은 팍 찍히는 거죠. 이런 효과는 있지.
1: 아, 그래요?
2: 대변인들이 많이 나오시지 않아요? 당의 대변인분들, 국회의원분들.
1: 아, 근데 이 또 지시하는 네. 방법도
3: 아니,
1: 굉장히
3: 아니 근데 또 인증 뭐지 그 인증 뭐라
2: 인증
3: 해야지?
2: 패널?
3: 인증 패널 필요한 거 아니야?
1: 아, 민주당도?
2: 아니, 뭐 다채롭게 합의 중심으로.
1: 이 인상적인 건 이걸 이제 이 지시를 SNS로 했어요. 김민석 대표가 김남준 홍보위원장에게 요청합니다 하면서 그 자세하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김남준 홍보위원장도 굉장히 이분도 진지하신 분이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인데
2: 재미는 없으신 분.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각에서는 민주당 분들이 하신 얘기는 노잼이 될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0: 해요. 다큐죠, 다큐 이제.
1: 다큐래요.
2: 이게 중요한 거는 메인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걸 해보려고 그러는데 전혀 신선하고 새롭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땡전 뉴스도 나왔고 90도 인사 그거 제가 물어봤잖아요. 언제까지 할 거냐고. 답 못 하시잖아요. 어? 이제 볼 때면 저 대표 있는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계속해서 90도 인사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면 이거 사라질 것 같거든요. 게다가 SNS로 뭐 써가지고 지시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1: 예.
2: 내용이 새롭지가 않잖아요.
1: 아.
2: 심지어 방식마저도 새롭지가 않은데
4: 근데 저는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고 있잖아요. 이건 성공한 거예요.
3: 아니, 방식.
4: 민주당 TV라고 하는 게 일단은 설화가 되잖아요. 설화가 막 일어나고 야, 잘 될 거야, 말 거야 뭐 이러면서
1: 논쟁,
4: 얘기가
1: 논쟁.
4: 되고 그러면 실제로 지금 기대하시는 바와 같이 뭐 아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비슷한 컨셉의 뭐 방송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걸 깨.
1: 아.
4: 별개의 다른 작품이 나와.
1: 합격적이야?
4: 쫙 들어오는 거죠.
2: 네. 2년 전에 바닷가의 뒷걸음치로 이렇게 확 풍덩 빠지는 이동학이 아닌 것 같아요.
1: 아, 예. 인천 앞바다에.
4: 아니, 그래도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아, 예. 아, 박수 쳐주고. 아,
3: 희망을 가져보세요. 네.
1: 저 의원님이 이동학이 변했대.
3: 아니, 근데 전체적으로 이게 김남준 홍보위원장 하면 네. 또 김남준이라는 정치인이 가지는 그 함의가 있잖아요.
1: 그렇죠.
3: 젊고. 네. 대통령과 정말 가깝고
1: 그렇죠.
3: 그리고 그동안 일을 잘했다라고 대변인한테
1: 예.
3: 그랬는데 지금 나오는 아이디어가 예. 상당히 올드하다 그럴까 이 인사 이 각도도 그렇고
1: 인사하는 사진 나왔어요 준비돼 있어요
4: 45도가 좀 올드한가요?
1: 90도 요건데
3: 여기
1: 이제
3: 45도이든 90도
1: 저희 이제 민주당 의원총회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의 언어는 글이 아니라 그림이다 라면서 이제 그림 중 하나 당의 모든 행사를 90도 인사로 시작하자라고 이제 김민석 대표가 취임 후 첫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일단 뭐 인사를 받는 입장에서 기분 나쁘진 않은데.
0: 뭐 저게 하나의 또 뭐 예. 민주당을 상징하는 예. 그런 트레이드 마크 같은 게 지속된다면
1: 계속 될 수 있는
0: 거니까 뭐 두고 보시죠.
1: 알겠습니다.
0: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4: 예. 겸손, 겸손, 겸손. 예.
1: 그래서 그 새로운 방송 아이들 겸손은 쉽다로 하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0: 예. 겸손도 필요하다.
1: 예. 이제 논란 얘기하셔서 또 하나의 여야 간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용산공원 주택 문제. 요거, 요 문제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우리 정홍희 의원님 요 문제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3: 그, 이제 서울의 젊은 청년들의 예. 그 주택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1: 예.
3: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는 좀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 또 직주 근접도 얘기하면서 그래서 가구 수가 늘어났는데
1: 예.
3: 그 공원을 짓는다라는 그런 하나의 레토릭 때문에 당장 필요한 주거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서울시장으로서 과거에 보금자리 주택이라든지 많은 걸 했는데
1: 예.
3: 정부가 다르니까 지금 서울시장이 상당히 브레이크를 거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의구심도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1: 예.
3: 민주당 내에서. 그런데 지금 유사한 일들이 베를린이라든지 홍콩에서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1: 예.
3: 결국은 국민들 또 시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그 지역에 공원에다가 주택을 짓는 일은 저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큰 그림 속에서 봐야 되고 아무튼 간에 지금 서울시장으로서 현재 있는 낙후된 그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과 재개발을 하고 그거에 따른 규제를 좀 풀어주자.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또 이론이 있더라고요. 예. 그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그 여야가 정치적인 논쟁을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일단 재건축, 재개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용산공원 이전에 지금 그 앞에 정비창.
1: 네.
3: 그거부터 하면 되잖아. 거기 그냥 남아있어요. 그 국제지구는 왜 아직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느냐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1: 네.
3: 그 다음에 캠프킴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네,
1: 맞아요. 네.
3: 캠프킴 지금 환경정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용산공원이 원래 미군 기지였잖아요.
1: 맞아요.
3: 뭐 역사적으로 임오군란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어. 미군 기지였다라는 거는 그 지역이 상당히 오염됐다는 얘기. 그거 아세요? 내가 이 정말 상당히 예민한 얘기인데
1: 예.
3: 미국의 그 한국 대사관 있잖아요. 거기도 그런 문제 때문에 한때 논란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미 대사 관저를 짓는데
1: 예.
3: 거기가 옛날에 무슨 화학 뭐 공장인지 뭐
1: 예.
3: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 걱정을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대사 관저를 지은 적이 있었는데
1: 예.
3: 적어도 주거지를 짓는다 그러면은 그 오염 문제 해소하는데도 적어도 5년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다가 이제 국토부 장관을 하겠다라는 건데 주변에다 하겠다 그러고 스물스물 들어오겠다라는 소리인지 그거는 이제 서로가 불신이 있기 때문에
1: 예,
3: 그렇긴
1: 예.
3: 한데 일단 할 수 있는 곳 정비창은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3: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보면은 용산에 그 짜투리 가 많아요. 집을 지을 만한 곳이 공원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하고 용산 어린이 정원에다가 한다라는 거는 애초부터 어불성설이었고요.
1: 우리 권영세 의원이 뉴스에 나와가지고 아니 왜 자꾸 우리 용산을 갖고 이렇게 집착하냐. 김민석 그, 의원 지역구 여의도인데 여의도 공원에 져라라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예.
0: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양측의 얘기가 어느 정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1: 예.
0: 어쨌든 용산은 서울의 중심이고
1: 예.
0: 직주근접이 보장된 아주 노른자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쨌든 청년 주거시설과 같은 그런 주택을 짓겠다는 것도 필요하고 일리 있는 얘기고 또 일종의 이제 보존가치 측면에서 이건 그냥 녹지로 또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남겨놔야 된다. 이거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센트럴파크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센트럴파크가 원래 녹지가 아니었어요. 거기가 그 슬럼 같은 데를 녹지를 조성해가지고 녹지를 만든 거였기 때문에
1: 예, 예.
0: 이제 용산도 미군기지 반환 이후에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이제 그런 취지로 저걸 조성한 거잖아요. 다만 정부에서는 이제 녹지로서의 이후에 보존 가치가 별로 없는 그런 땅들도 그 주변에 있으니 그걸 우선 활용하겠다. 그런데 김윤덕 장관이 말을 조금 오해를 빚게 말을 했어요. 용산공원 전체를 고려한다. 이래가지고 마치 전체에다 다 집을 지을 것처럼.
1: 그런 다 밀어버리는 아닌데, 것처럼.
0: 전혀 아닌데. 그래서 그거는 좀 오해를 풀어야 될 것 같고 저는 저 반대의 이유가 상당히 정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지역 주민들은 이미 거기에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 가능성이 높고 주거 환경이 악화되는 게 싫죠. 더 집이 들어와서. 근데 타워팰리스 진다 그러면 반대 안 할 수도 있어요. 청년 주택 짓는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일 수도 있고 국민의힘이나 오세훈 시장은 용산이 자기 지지 기반이고 텃밭이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역 그 지금 유권자들의 반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자꾸 얘기하는데 재건축 재개발은 민간 정비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이 수익성이 보일 것 같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건데 지금 민간이 다 스톱한 이유가 최근 몇 년간은 이게 수익성이 안 보이기 때문에 스톱한 건데 그러면서 점점 더 무리한 요구를 해요. 이를테면 임대주택 의무 비율 같은 거 뭐 축소해달라 거의 없애달라. 그다음에 조합 설립 그 동의율이 70%인데 그거 대폭 낮춰달라. 그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없애달라 이런 거예요. 결국 거기서 얘기하는 규제 완화라는 게 주민들의 요구가 아니고 사업자들의 요구예요. 근데 그걸 들어주기 시작하면 이제 지금 집값이, 땅값이 폭등할 겁니다. 그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때문에 이 재건축, 재개발된 규제가 예전에 비하면 진짜 엄청나게 풀렸습니다.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 그거마저 풀겠다 그러면 서울 전체가 이제 투기판이 될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죠.
3: 아니, 근데 재건축, 재개발 짧게 얘기할게요.
1: 예, 예.
3: 그거는 있는 지역에다가 올리자는 거고 지금 정부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있는 지역 말고 빈대가 있으면 거기다 하고 싶은 거예요.
1: 예, 예.
3: 근데 빈 땅에다가 짓는 게 더 환경적으로나 또는 도시 정비적으로 문제가 있죠. 있는 지역에, 물론 그렇게 하면은 뭐 이제 멸실, 일정 기간 동안 멸실의 어떤 그런 그 코스트도 있고 그렇지만은.
1: 예.
3: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어느 한쪽의 의견만을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도 하면서 용산 정비층도 하면서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린벨트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말이 그린벨트지 그린벨트로서의 그 유효성이 이미 없는 지역도 굉장히 많아요. 짜투리처럼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선 다양한 형태의 주거를 짓는 것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좀 하라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해서
1: 시간이 다
3: 생각해야죠.
1: 네. 20초밖에 안 남아서.
0: 아니, 근데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 재건축 신여고요? 재개발 지원안도 나와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단판을 짓겠다.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관련해서 우리 이재영 의원님.
2: 앞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용산공원 개발과 관련해서 좀 분노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 지점이 뭐냐면 되게 열받는 부분인데. 이게 용산공원이란 특별법까지 만들면서 우리가 보존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이제 깃들여 있는 우리의 슬픈 역사뿐만 아니고 이건 결국 미래 세대 자산인 거거든요.
1: 예.
2: 근데 거기에 대해서 청년 주택을 짓겠다고 누구 하나 미래 세대한테 물어본 적 있나요? 지금 정치권에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이 급등을 했고 말도 안 되고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 정부가 이런 부동산 정책을 하기 이미 전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면 부동산 난리 난다. 전월세 없어진다, 사라진다. 당신네들 큰 코 다친다라고 얘기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1: 예.
2: 전혀 안 들었어요.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역대 가장 부동산 가격을 높이고 말도 안 되게 만들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도 속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던 겁니다. 근데 그걸 잘못을 자기네들이 가리기 위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미래 세대한테 줘야 될 그리고 우리 서울이 꼭 필요한 공원을 콕 집어가지고 여기에다 우리가 집을 짓겠다. 청년 주택을 짓겠다라고 얘기할 때 청년들한테 물어나 봤냐고요. 그들은 그런 선행 절차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거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4: 저는 우선 정부에서 서울시장을 만나서 머리 맞대고 노력할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노력은 전 필요하다고 봐요.
1: 예, 예.
4: 지금 일단 한 차례 만나고 또 계속 만나겠다고
1: 예,
4: 하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보고 싶은 모습일 거예요. 거기에서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지점이 입장차를 확인하고 헤어졌다고 하지만
1: 예.
4: 2차에서는 저는 일정 부분 진전된 안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2개월 전까지 지방선거가 펼쳐질 때 오세훈 시장 후보는 닭공을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1: 닥치고 공급?
4: 네. 닥치고 공급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예.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2년 전 인터뷰를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인구 소멸 위기를 직면하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일부 해제하는 것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윤석열 정부 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입장이 왜 달라졌을까? 저는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아까 정비창이나 코레일 뭐 정비창 문제나 국제업무지구 오세훈 시장의 그 지금 개념은 여기를 지금 팔아야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걸 왜 팝니까?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다가 청년 공급 저 공공 임대주택 같은 것들 공급해서 실제로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고요. 근데
1: 네.
4: 재건축 재개발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거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을 거예요. 청년들 중에 우리가 얘기하는 청년이 층위가 다 다양하겠죠.
1: 예.
4: 다양한 주택 공급이 지금 필요해요. 월세도 필요하고요. 공공임대주택도 필요하고 17평형도 필요하고요. 21평형도 필요하고 여러 층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의 공급인데 예를 들어 재건축을 해서 15억 최소 그 정도 받아야 사업성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사업주들도 뛰어들 텐데 그거를 대출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청년들 몇 명이나 될까요? 근데 그런 측면들까지 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용산 전체 개발하는 거 아니고 짜투리 지금 관사 있었던 부분 이런 거니까 제가 볼 때 그것도 모듈러도 주택으로 22층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하니까
1: 예.
4: 그런 정도 하면은 공급도 좀 빨리 할 수 있고
2: 저 부분은 네. 반박을 좀 해야 돼요.
1: 예,
2: 죄송하지만
1: 예.
2: 지금 이동학 전 최고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잘못된 부분을 하나만 지적할게요.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었던 그 그린벨트 일부 해제 필요는 아까 정옥임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도 그렇지만은 이게 그린벨트로 잡혀 있는데 그 빌딩들 수두룩하게 쌓이는 데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뭐 텃밭 같고 무슨 카페 들어와 있고 지금 아무것도 정비 안 된 무슨 창고 들어와 있는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1: 예.
2: 꽤 부지가 넓은데 거길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진짜 그런 데가 슬럼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린벨트를 얘기를 한 거지 언제 용산공원 같은 그린벨트를 그 특별법까지 했는데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제가 잠시만 그거는 제 그래서 그거를 호도하면 안 되고 오히려 옛날과 지금과 말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려면은 이재명 전 대통령이 전에 뭐라 대통령. 그랬어요? 현 대통령이 전에 뭐라 그랬어요?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 저기 어느 좋은 지역에 집이 100억이 되든 뭐가 되든 그게 뭔 소리냐?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도 그렇게 살아라 그래라.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건 말도 안 된다. 안 한다 그러는데 지금 세금으로 집값 잡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되나요?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비교를 할 걸 비교해야지 지금 잘못된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을 가리기 위해서 그거를 실드 치기 위해서 잘못된 디펜스를 치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4: 그 세금에 관해서는 합리화라고 정부 차원에서 발표를 했고 아마 그 부분이
2: 아닌데 어떻게 합리화라고 할 수 있어요.
4: 그 부분이 입장이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정당에서 당에서 이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수렴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 보는데 지금 용산과 관련돼서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관사 부분 예를 들면 서빙고역 바로 앞에 거기는 미군 관사가 있었던 데잖아요. 거기는 녹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부분이라면 저는 충분히 90만 평인데 9만 평 정도 10% 정도를 그런 이미 그런 녹지도 아닌 부분으로
1: 예.
4: 서로서 할애하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무리한 주장은 아닌 것 같아요.
1: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5: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6: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5: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6: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5: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7: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5: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6: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8: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9: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설립 37주년 감사 부흥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주제로 시드 국제선교회 평생 명예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현 뉴욕 센트럴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재열 목사님이 8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22일 토요일 새벽 6시 저녁 7시 30분, 23일 주일 오전 8시 45분, 그리고 오전 10시 45분에 시간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장소는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이며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www.mpcow.org 또는 703-941-4447 703-941-44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 기업 마케두리가 강원도 특별 제품으로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 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케두리와 강원도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빈대떡,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 마켓우리 강원도 상품 특별전, 맛도 건강도 다 챙기는 마켓우리,
10: 한국에서 직접 보신 여주 사장님, 산삼 사장님을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만나보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매사에 남 탓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든 내 탓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 탓은 나를 피해자로 만들고 내 탓은 나를 죄인으로 만들고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정답은 둘 다 아니다 라는 겁니다. 나든 남이든 책임을 떠넘길 시간에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게 포인트인데요. 탓을 버리면 터가 생깁니다. 새로운 시작이 뿌릴 작은 터가. 이상은입니다. 비밀의 화원.

0: 늘 남 탓만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내 탓만 하는 것도 문제 아닌가요? 어려서부터 항상 교육을 남 탓하지 마라 이렇게 받아서 그런가? 뭐든지 하면 아 이게 내 탓인가? 아 내 탓인가 봐. 이렇게 자책을 하면서 심지어 스포츠를 볼 때에도 내가 봐서 졌나 봐. 어떡해. 내가 안 봤어야 하는데 내가 봐서 졌어. 아니 솔직히 뭐 내가 뭘 했다고 나 때문에 졌겠어요? 선수들 문제이겠지. 예, 어쨌든 오늘은 그 즐거운 금요일 오후입니다. 너무 남 탓만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 너무 나를 자책하게 되면 자칫 자존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 일어날 일은 반드시 어떻게든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결코 나 때문이 아니니 나를 너무 죄인으로 몰아가지 말자고요. 오늘 하루도 편안한 하루가 되고 계신가요? 적어도 라라랜드 이 시간만큼은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편안하게 쉬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세바시 오늘 특별 초대 손님 모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특히 도움을 주실 분 모시고 잠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또 2부에서는 청취자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라라라 퀴즈 내드리고요. 금요일에 남자 H마트의 방정일 부장님과 함께 세일 상품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만나보시겠습니다. 2026년 8월 21일 바로 금요일 오후이고요. 여기는 편안한 방송 좋은 방송 K-라디오 라라랜드입니다. 라라랜드도요. 금요일이 제일 바쁜 것 같아요. 열심히 5시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의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델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이 척추 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세이 척추 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델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 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 반점. 매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4: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5: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6: 그럼 딱 한 모금?
7: 한 모금 아니잖아.
5: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6: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쉬지. 이제 돌려줄래?
5: 마지막 딱 한 모금만.
8: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날씨 이야기. 유럽을 강타한 폭염으로 일주일 만에 16,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벨기에의 일부 지역에서는 1일 사망자 수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사망자 수를 넘어섰음에도 에어컨 설치를 기피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벨기에 남부 왈로니아 지역에서는 6월 28일 하루 동안에만 313명이 사망을 했으며 사망자의 85%는 65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됐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19 유행이 절정에 달했던 2020년 11월에 1일 최고 사망자 수 245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인데 6월 중순부터 7월 사이 해당 지역의 사망률은 예상치보다 77%나 치솟았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하지만 에어컨 보급률은 여전히 낮습니다. 미국 에어컨 주택 보급률이 90%에 달하는 반면 유럽 주택의 보급률은 약 20%에 불과한데 프랑스, 독일, 영국 등지에서는 이보다 4에서 6%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심지어 벨기에 왈로니아 지역 응급실의 절반은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현상 뒤에는 미국인처럼 살기 싫다는 현지 주민들의 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데 에어컨이 냉방병을 유발하고 환경을 파괴한다는 점에 대한 거부감도 있습니다. 또 문화적으로 벨기에는 추운 나라로 인식이 되어 냉방보다는 난방에 초점을 맞춰온 영향도 큰데 왈로니아 당국 관계자들 역시 전력망 과부하와 도시 열섬 현상 가속화를 이유로 에어컨 보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국은 에어컨 보급 대신 공공 냉방 공간 확충과 주택 리모델링 지원 등 대안적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진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는데 벨기에 의사들은 에어컨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역대급 엘니뇨 현상으로 이 또한 중남미 지역이 심각한 가뭄을 겪으면서 현재 파나마 운항에도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인데요. 외신에 따르면 파나마 운하청은 엘니뇨에 따른 수위 저하에 대응하고자 다음 달부터 1일 선박 통과 수를 제한한다고 밝혔는데요. 운하청은 현재 하루 36척인 1일 통과 선박 수를 내달 3일 34척으로 제한을 하고 15일부터는 32척으로 추가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엘니뇨는 파나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드라스는 국토 대부분인 전국 298개 지자체 중 약 80%에 달하는 234곳에 가뭄 경보를 발령했고요. 남미 페루도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피해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전 세계 해상 무역량의 5%, 미국 컨테이너 물 동량의 약 40%를 처리하는데 이 운하는 두 개의 인공 호수에 모인 빗물로 물을 공급받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수로의 장기적인 지속을 위해서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엘니뇨는 적도 인근 태평양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으로 엘니뇨가 강하게 발달할수록 그 열기가 지구의 기온을 더 강하게 끌어올리고 세계 곳곳에서 극한 기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보통 2에서 7년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자연현상이지만 이번 엘니뇨는 발달 속도나 예측 강도, 기저 해양 온도 등 모든 지표에서 관측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유엔도 슈퍼 엘니뇨 출현에 우려를 포하고 있는데 안토니오 쿠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엘니뇨가 불타는 지구에 기름을 붓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최근 워싱턴 DC 지역에 내린 비는 포토맥 뉴욕 전반에 가뭄 상황 개선에 다소 도움이 되고 있으며 최근 강수량 증가로 지역의 강수량 부족 현상이 완화되고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심각한 가뭄으로 분류가 되었던 지역의 상황도 호전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는 2년간의 가뭄 이후 여름철을 맞이한 이 지역에 대한 우려 이후에 나온 고무적인 소식인데요.
사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포토맥 유역의 12%가 심각한 가뭄 상태였지만 현재는 그 어느 곳도 가뭄 상태가 아니며 강유량은 이맘때 평균치를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포토맥강은 급변하는 강이라며 기상 조건에 따라 수위가 빠르게 오르내릴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언제든 급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 이후로 강우량 부족분이 몇 인치 줄어들었으며 이는 좋은 징조라 볼 수 있고 강 수위도 이맘때치고는 상당히 양호한 편으로 실제로 평균보다 높다고 합니다. 개선되는 상황은 이 지역의 식수 전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현재 물 공급량이 DC 지역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고 저수지 수위도 연중 내내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은 여전히 가뭄 경보 상태라고 하는데 지난해 평균 강수량으로 회복하려면 20cm 이상의 비가 더 필요하고요. 뉴욕의 상당 부분이 중간 정도의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지하수 충전을 위해서는 꾸준한 비가 더 필요하고요. 주민들은 물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오늘도 비 소식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새벽으로 하루 사이에 변경이 됐네요. 비가 좋아지고 나서부터 비가 너무 안 오는 것 같아. 아, 이것도 내가 비를 좋아해서 그런가? 살짝 내 탓이요라고 돌릴 뻔했는데 뭐 제가 뭐라고 저 때문에 비가 안 오겠어요? 이상 기후 탓이지. 어쨌든 폭우는 말고 비가 좀 간간이 자주 와줬으면 합니다. DMB 지역 이번 주 주말 날씨와 다음 주 날씨 알아볼 텐데요. 어제 한랭전선이 지나간 후 뭐 사뭇 다른 선선한 기온의 변화를 느끼고 계실 겁니다. 60도대에서 시작한 기온은 현재 낮 최고 기온이 80도, 섭씨 18도이고요. 습도는 낮은 편입니다. 늦은 오후에는 다음 기상현상이 다가오면서 구름이 많아지겠지만 금요일 저녁 계획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밤늦게부터는 습도가 높아지면서 다음 기상현상이 강화될 것입니다. 자정 이후 비와 뇌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토요일 새벽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기온은 교외 지역은 60도대까지 떨어지겠고 워싱턴 DC 인근 지역은 70도 안팎을 기록할 것이며 이슬점은 60도 후반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토요일은 흐리고 습한 날씨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온은 이 지역 전체적으로 70도 중반에서 80도 초반에 머물겠고 이는 이맘때 평균 기온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습도가 매우 높아 이슬점은 70도 초중반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높은 습도로 인해 소나기가 내릴 수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홍수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95번 동쪽 지역에 홍수 위험이 가장 높으니까 동부 해안 지역으로 이동하실 계획이라면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9도, 습도는 95%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일요일은 토요일에 비해 건조하고 맑은 날씨 예상되고요. 아침에는 습도가 높겠지만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후에는 습도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대부분 지역은 비가 오지 않겠지만 건조한 기단이 유입됨에 따라 국지적으로 소나기나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후 최고 기온은 8월 하순에 적합한 온도로 83도, 섭씨 28도 유지하겠고요. 바람은 서북 서풍으로 10에서 15마일 불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61도, 섭씨 16도로 기온이 오늘보다는 훨씬 서늘하겠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개학일에는 기온이 더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낮 최고 기온 82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 섭씨 15도로 이젠 제법 쌀쌀한 기온을 느끼실 거예요. 이와 같은 날씨는 다음 주 내내 이어지다가 목요일쯤에서 한 차례 산발적인 소나기 예상됩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54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29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변진섭입니다. 희망사항.

0: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세바시. 자, 오늘 이 시간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벌써 설립 37주년이 됐습니다. 우리 애난데일 한복판에 정말 우뚝 서 있는 우리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의 설립 37주년 기념 감사 부흥회가 이번에 열리는데요. 이 부흥회와 관련해서 오늘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너무 반갑습니다.
1: 메시아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0: 네네. 아니, 뭘 그렇게 부끄러워하세요? 키가 생각보다 가까이서 뵈니까 크신데요?
1: 아유,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0: 네. 마이크를 조금만 더 가까이 해주시고요.
1: 네.
0: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벌써 설립 37주년이 됐어요.
1: 네, 그렇게 됐네요.
0: 예.
1: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0: 글쎄 말이에요. 네. 이번에 메시아 장로교회에서 부흥회를 이제 하잖아요. 금요일부터죠?
1: 네네.
0: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1: 네.
0: 이렇게 하게 된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글쎄, 여쭤봐도 될까요?
1: 네, 부흥의 목적이라면 당연히 영적 부흥을 위한 것이죠.
0: 네.
1: 저희 교회는 연중 행사들이 이렇게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정해져 있는데요. 특별히 7, 8월에는 우리 교육부서들의 훈련도 있지만은 선교와 전도가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초에는 우리가 과테말라로 선교를 다녀왔고, 이것을 위해 우리가 7월 6일부터 전교인 10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우리가 메시아 잔치, 그러니까 전도 초청 잔치를 앞두고 오늘부터 이제 금, 토, 주일까지 부흥 집회가 저녁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충전하여야지만이 또 나가서 전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적인 충전이고 우리 자신의 먼저 부흥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흥회를 이 시기에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런 부흥회를 갖고 있습니다.
0: 또 1년에 또 중간을 살짝 넘어선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라는 주제가 저는 정말 가슴에 와 닿았거든요. 무엇보다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이 뉴욕 센츄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더라고요.
1: 네.
0: 이분도 뭐 대단하게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
1: 아, 예,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단에서도 그렇고, 네. 또 뉴욕에서도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0: 예, 예. 그래서 아마 많은 성도들이 기대가 클 텐데, 특별히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뭐 말씀이나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1: 아, 예. 우리 강사 목사님이 다 준비하셨는데요.
0: 네네.
1: 제가 이제 이 강사 목사님을 모시게 된 동기는, 네. 제가 전에 뉴욕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분이 오셔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0: 네네네.
1: 그래서 언젠가는 이분을 한번 꼭 모셔야 되겠다 싶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말씀을 잘 하시고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고 또 목회도 잘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교회가 또 많이 도전받고 영적으로 충전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0: 아무래도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거든요. 물론 뭐 본국에 계시는 분들도 나름 스트레스를 받으시겠지만 그 받는 스트레스의 의미가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성도들에게 목사님의 입장으로 한번 말씀을 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1: 이민 교회만 필요한 것은 아니죠. 모든
0: 예.
1: 교회에 필요한 것이고 영적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다운되는 때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때마다 이런 영적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 특별 새벽 기도를 해라든지 또 릴레이 금식 기도라든지 배들을 갖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민사회의 경우에는 이런 기회가 더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만큼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들이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할 때에 저희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또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오셔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특별히 좋은 강사님을 모시면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교보사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픈을 하면서 광고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0: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완벽한 삶이라는 건 없잖아요.
1: 그렇죠.
0: 이게 뒤돌아보면 다 후회의 연속인데 특히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지.
1: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더 회복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흥회를 통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 물론 뭐 온전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좀 지나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능한 한 많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이 부흥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집회를 통해서 개인의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또 말씀 생활이 살아나고 또 성령님께 순종하는 이런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정말 이 마지막 때 언제 주님이 오셔도 왜 벌써 오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이나 성경의 징조가 다 보이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이때를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해답을 얻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면서 이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이번 부흥회에 특히 더 관심도 많이 갖고 기대를 갖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자리하신 김에 이 메시아 장로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네. 진짜 애난데일에서 네.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계시잖아요.
1: 네, 네.
0: 설립된 지가 정확히 몇 년도인가요?
1: 저희가 1989년도 10월 1일 주일에 네. 설립이 되었습니다.
0: 그렇다면 네. 그 긴 시간을 걸어오면서 네. 참 크고 작은 일들도 많으셨죠?
1: 그럼요. 제가 이 교회 부임 한 것은 2006년도 10월 1일이었습니다.
0: 벌써?
1: 그때도 10월 1일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올해로 20년이 되는 거죠. 저에게는 그리고 이제 17년 전에 이 교회가 다섯 가정에 의하여서 설립이 되었는데요. 설립이 되고 난 이후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면서 잘 오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요. 어려움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날 수 있었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희 메시아 교회는 표어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세대와 세대를 넘어 민족과 민족을 넘어 이건 비전이고요.
0: 네.
1: 그 다음에 실질적인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표현은 그리스도만을 찾고 그리스도만을 담고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자 그렇게 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것인데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목회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거 표어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저도 목회자로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예수님 중심인가 아닌가 사실 회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 중에서도 회개를 많이 강조하는 편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누구나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또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회개라는 회복의 놀라운 은총의 방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고 그러므로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회개는 단지 죄를 뉘우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방향을 틀어서 올바른 길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메시아 교회는 절망 중에 있는 한 영혼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소망 있는 예수꾼으로 만들어서 다시 절망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도록 세상으로 파송하는 치유와 양육 선교의 비전 공동체로서 지금까지 하나님이신 사명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0: 아유, 감히 중간에 끼어들 수가 없을 만큼 예,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이 목회자로 그 긴 시간을 지내오면서 정말 크고 작은 그리고 또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지금의 메시아 장로교회가 있게 된 것이고 무엇보다 그리고 무엇보다 목사님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지금까지 굳건하게 메시아 장로교회가 지켜질 수 있었던 원동력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참 평안과 감사함으로 주의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이 와도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어려움을 이기고 앞으로도 사랑하는 우리 예시아교회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1: 과거를 돌아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그럼으로써 또 회개를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렇다면 지금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회개 그리고 은혜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0: 네네.
1: 그렇다면 메시아 장로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기를 또 나름대로 바라는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0: 우리 메시아 장로교회 사실 뭐 여기가 좋사오니 이 말은 하면 안 되는데
1: 네네.
0: 지금 성도님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여전히 그리스도만을 찾고 그리스도만을 담고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그것이 목사님의 소망이신 제가,
0: 네,
1: 거죠?
0: 소망하는 건 네. 그것입니다. 예, 저희 교회가 지금 한국학교도 운영하고 예, 또 평생교육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 그거 얘기 좀 뭐 이왕 이렇게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네네. 얘기 좀 해주세요.
0: 네. 이제 한국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에 개학을 하고요.
1: 네.
0: 개학식을 하면서 섬기게 되고요. 또 평생교육원이 9월 2일에 개강을 하는데요.
1: 네.
0: 지난 학기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이번 학기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뭐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시다가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1: 예.
0: 감사합니다.
1: 네, 이번 메시아 장로교회 부흥회와 관련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해주셨고요. 정말 은혜스러운 자리였고 어떠한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 아닐까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1310 청취자 여러분 또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0: 아, 예, 뭐 당부는요. 건강하게 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메시아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이신 한세영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따 저녁 때 뵐까요?
0: 예. 감사합니다.
1: 아, 목사님도 그러면 오시죠, 당연히.
0: 그럼요.
1: 예, 설교하시나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0: 아, 제가 사회를 보죠.
1: 아, 사회를 보시는군요. 예. 아, 그럼 이따 우리 다시 또 만나나요?
0: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도 박상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7불 99. 씨 없는 수박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3불 99. 찰 옥수수 5개당 5불. 헤어룸 수라면옥 명태회 비빔 팬액면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10불 99. K타운 전 튀김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3불 49. 헤어룸 손 군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3: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4: You see, paid family leave?
5: That prevents child abuse.
3: And high-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4: Prevents child abuse, too.
6: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5: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2: we prevent child abuse
4: from ever happening.
6: Go to kidsay.org to learn more.
7: Let's solve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8: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유명 휴양지에서 연인과 캠핑을 즐기던 29살 러시아 여성이 텐트를 덮친 불곰에게 참혹하게 목숨을 잃은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보노시비르스크 출신의 법학 전공자인 여성은 사건 전날 연인으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약혼자와 함께 알타이 산맥의 호수 인근에서 야영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새벽 1시경 굶주린 불곰 한 마리가 두 사람이 자고 있던 텐트를 찢고 들어와 여성을 끌어냈는데 불곰은 여성을 놓지 않은 채로 강 건너편 숲속으로 들어갔고 끝내 숨지게 한 것인데 현장에 있던 약혼자와 다른 캠핑객들이 주위를 돌리려 필사적으로 시도했으나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산림감시원들의 미흡한 대응도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당국 관계자들은 불곰을 사살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공중으로 공포탄만 발사했다고 하는데 현행법상 민가, 일직지역 내 사격이 금지되어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한 목격자 말에 의하면은 곰은 총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성을 강 건너로 끌고 갔다며 사람을 먹으려는 곰을 바로 앞에 두고도 규정을 이유로 사살하지 않는 당국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현재 해당 마을 일대에는 약 20마리의 불곰이 출몰하고 있는데 사건 전날 밤에도 불곰의 습격을 받은 한 주민이 자동차 전조등을 비춰 가까스로 탈출하는 등 인근 지역 전체가 공포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지자체가 사냥 허용기간을 30일로 단축하면서 곰의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며 먹이까지 부족해지자 굶주린 곰들이 사람을 표적으로 삼기 시작한 것이라고 하는데 알타이공화국 검찰청은 이번 사망사건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했으며 피해자를 숨지게 한 불곰은 여전히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아이고, 어떤 곰인 줄은 알고, 이? 20마리도 넘는다며 다 그 곰이 구멍 같지 뭐 그 어떤 곰이 잡아먹었는지 우치게 잡어 이? 한 사람으로 그 20마리 뱃속을 채우겠냐고 이? 이것들이 또 기어나오지. 아니 근데 그 곰을 잡으면 또 어쩔 것이오? 동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죽이지도 않을 거 아니오? 이? 죽은 년만 억울하지. 두두두두두. 중국의 한 농부가 인공지능 AI가 알려준 농약 사용법을 별다른 검증 없이 그대로 따랐다가 축구장 약 14개의 규모에 달하는 참깨밭 농사를 망쳤다는 황당한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안호이성에 살고 있는 67세의 농부가 AI 어시스턴트의 조언을 따랐다가 축구장 약 14개의 규모에 달하는 25에이커 규모의 참깨밭 대부분을 하룻밤 사이 잃었다고 하는데요. 이 농부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 약 1년 동안 AI 소프트웨어를 농사에 활용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정 관리부터 비료 사용까지 다양한 조언을 구했고 이전에 AI 조언으로 좋은 결과를 얻으면서 점차 AI를 신뢰하게 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참깨밭의 잡초와 해충을 제거하는 방법을 AI에게 물으면서 발생을 했는데 농부는 AI가 제시한 농약 처리 방법을 다른 전문가나 기관에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약을 뿌린 다음 날 참깨 모종 대부분이 죽었다고 하는데 농업 전문가들은 AI가 추천한 제초제 성분이 참깨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제초제는 사용 대상과 농도, 살포 방법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지만 농부가 AI 조언을 그대로 따른 것이 대규모 피해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해당 농부가 사용한 AI 앱의 대화창 상단에는 AI가 생성한 내용이 부정확할 수 있으니 확인해달라는 경고 문구도 표시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대개 요딴 것 말이오. 눈에 잘 띄지도 않네. 그러고 아이 그동안 재미도 봤담소. 시상에 공짜가 어딨디야. 그냥 퉁 치면 되겠네. 인도 서부지방 구자라트 주에서 메탄올이 섞인 것으로 의심이 되는 가짜 술을 마신 사람들이 24시간 내에 8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어처구니없는 소식입니다. 구자라트 주는 인도 전국에서 가장 금주가 혹독한 지역으로 술을 팔거나 소비하는 것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술을 소지했다가 적발되기만 해도 중벌과 같은 벌금이 부과되며 심지어 투옥되기도 한다는데 그런데도 일부 주민들은 자기가 먹기 위해서나 팔기 위해서 몰래 밀주를 제조하는 모험을 감행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 구자라트주를 비롯한 전국 여러 지방에서 전에도 여러 차례 밀주로 인한 인명피해가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지난 6월에도 인도 남부 타밀라두주에서 불법 제조된 술을 마시고 50여 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도 남서부 마하라슈트라주에서도 지난 5월 화학제로 만든 가짜 술을 마시고 12명이 사망하는 등 전국적으로 대량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했다고 하네요. 먹고 싶어 죽던가 먹어서 죽던가 어차피 죽을 목숨이면 말이오. 차라리 먹고 죽은 귀신이 나니께. 그래도 술은 폐가 망신이지. 너 죽고 나 죽고 술 먹고 죽은 귀신은 보기도 흉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56살의 멜라니아 여사가 한 달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며 그동안의 공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대학 장학금 기부 행사에 참석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손을 잡고 집무실에서 연당까지 함께 걸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청중석에 앉아 아내의 모습을 지켜봤는데 이번 행사는 인디카와 폭스 코퍼레이션이 대학교 장학금 기금을 기부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행사에서 자신의 미래 육성 이니셔티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강조했는데 연단에 오른 멜라니아 여사는 첫 마디부터 나를 그리워했다고 들었어요 라며 말해 청중이 웃음을 터뜨리자 내가 여기 있어요 라고 다시 한번 말하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멜라니아는 지난달 19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을 관람한 이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후 한 달 동안 백악관 기자단 만찬을 비롯해 주요 행사에 잇따라 불참하면서 그녀의 행방을 둘러싼 각종 추측이 제기됐었습니다. 이날 멜라니아 여사의 발언은 이 같은 언론의 관심을 의식한 농담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사실 미국 언론이 멜라니아의 소재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35살의 여성 보좌관 나탈리 하프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게시물 작성을 돕는 인물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핵심 측근으로 부상했는데 특히 지난 16일 튀르키예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에어포스1에서 군 수송기로 갈아탄 소수의 측근 가운데 하프 보좌관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존 오소프 상원의원은 이를 문제 삼아 선거 유세에서 일할 생각은 없고 대통령 전용기를 빗대어 그저 날아다니는 궁전을 타고 나탈리와 함께 여행을 하고 싶어 할 뿐이라며 직격탄을 날렸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하프 보좌관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트루스 소셜에 게시물을 올리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출력해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인간 프린터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내내 그 곁을 지키면서 트럼프의 애착 담요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고 하네요. 참 이 담요라는 것은요. 깔고도 자고 덮고도 자고 둘둘 말아 끼고도 자고 아이 어디 갈 때도 들고 갈 수 있고 이지가지로 좋은 것인디 이 35이면 여자 인생 중 최고로 좋을 텐디 아니 그것을 56살이 무치게 이기겠냐고 이 땡기고 펴고 째고여도 못 이겨 이 암만 미국 하버드대 의과대학이 기증시신 불법 판매 사건과 관련해서 유족들에게 5,300만 달러, 약 737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하버드의대는 전 영안실 관리자의 시신 불법 판매 사건과 관련한 집단 소송을 끝내기 위해 유족 측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하버드의대 학장과 의학교육 담당 학장은 전 영안실 관리자의 행위를 비열하고 혐오스러우며 의료계 가치에 대한 노골적인 배신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족 47명은 하버드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합의 대상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하버드의대 해부학 기증 프로그램에 시신을 기증한 사람의 유족이나 지정인 등입니다. 합의금 가운데 5,250만 달러는 직접 피해를 본 유족에게 지급이 되며 나머지 50만 달러는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대상자를 위한 기금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법원은 합의안을 예비 승인했으며 최종 승인 심리는 오는 12월 6일에 열립니다. 영안실 전 관리자는 하버드 의대 영안실에서 근무하며 연구와 교육에 사용이 된 시신이 화장되기 전 일부를 몰래 빼돌렸다고 하는데 미 수사 당국에 따르면 장기와 뇌, 피부, 손, 얼굴, 절단된 머리 등을 뉴 햄프셔 자택으로 가져간 뒤 펜실베니아 등 여러 지역의 구매자들에게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미 지난해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범행을 도운 부인도 징역 1년 1일을 선고받았는데 시신 일부를 사들인 다른 피고인들도 잇따라 유죄를 인정했다고 하네요. 아이고 돈 몇 푼 벌려다 그냥 인생 아주 조져부렸네. 아니 어쨌든 말이오. 죽어서도 가족들한테 도움을 주고 간 그니들. 이. 천국은 가야 하는 거 아니오? 예. 천국 가시겠소.

조성호의 To Heaven 들으시면서 1부 순서 잠시 줄이고요. 안내 말씀 드리시고 저는 2부에서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금요일의 남자 방정일 부장님 나오실 텐데요. 어떤 셀프먹을 갖고 나오실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 기업 마케두리가 강원도 특별 제품으로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 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케두리와 강원도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빈대떡,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 마켓우리 강원도 상품 특별전, 맛도 건강도 다 챙기는 마켓우리. 한국에서 직접 오신 여주 사장님, 산삼 사장님을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만나보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026년 8월 21일 금요일 라라랜드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세무엘님께서 노래를 신청해 주셨어요. 2부 첫 곡 부탁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보기 좋은 것은 당신의 웃는 모습입니다. 항상 그대의 웃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저 말입니까? 네, 라라랜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사랑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와, 우리 복별님 이후로 사랑한다는 찐심을 또 나타내신 분이 등장을 하셨습니다. 신청해 주신 곡은요, 이신우가 부르는, 김신우가 부르는 귀걸이사 신청해 주셨습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아멘. 시편 11편, 113편 3절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보별님께서 보내주신 또 기도문과 성경구절인데요. 주의 은혜의 삶이 풍성하시게 감사 기도하신다고요. 밝아오는 아침해를 바라보며 삶의 평강과 또 평안이 깃들고 오늘 하루도 모두가 무탈하시고 무사한 날이 될 수 있는 평등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사랑을 많이 주고받는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셨습니다.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번 토요일과 일요일도 우리 복별님은 이렇게 늘 기도문을 보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중에는 또 신청곡과 함께 간단한 또 텍스트 메시지 보내주고 계시고요. 덕분에 성경 말씀을 적어도 매일 예, 한 구절은 읽게 돼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신청해 주신 곡 레이 찰스와 엘튼 존이 함께 부른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미안하다는 말을 하긴 너무 어려워. 맞아요. 이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자꾸 해버릇하면요. 예, 할만해요. 나이 90 그리고 죽음을 앞둔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좀 많이 할 걸 하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What have I gotta do to make you love me? 노래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구에게 사랑한다고 해야 할지 또 누구에게는 사과해야 할지.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온 불금이네요. 불금에 어울리는 좋은 글귀와 시 그리고 노래 보내드립니다 하시면서 우리 조석진님께서 보내주신 카톡 사연입니다. 아주 좋은 최고의 불금 그리고 주말 보내세요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일주일간의 긴 숨을 참고 달려온 끝 마침 드디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찬란한 금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밤은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마세요. 내일의 일은 내일의 태양에게 맡기고 온전히 누리는 나의 시간.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오늘 밤의 달콤함은 몇 배로 커집니다. 수고한 나에게 가장 근사한 밤을 선물하세요. 마음을 채워주는 시, 금요일 같은 인생. 나태주의 짧은 시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머물지 마라. 오늘이라는 하루는 눈물 겹도록 사롭다. 지나간 일에 묶이지 말고 다가올 내일에 겁먹지 마라. 오늘 밤만큼은 너 자신을 위해 온전히 웃어라.

오, 갑자기 뿜뿜 에너지가 올라가는데요. 다이나믹 듀오입니다. 불타는 금요일.

0: 두 분들 좋은 글에 비해 신청곡 대단하시네요 하시면서 우리 연미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예, 우리 조석진님은 조금 그래도 연배가 있으신데 보면은 늘 이렇게 요즘 노래 신나는 곡 많이 신청해 주고 계시고 또 우리 복별님께서는 옛날에 그 밴드를 하셨던 경험을 비추어서 좀 음악적인 그런 주로 팝송을 많이 신청을 해 주고 계시거든요. 어쩔 땐 조금 난해한 곡도 신청해 주셔서 아, 요 곡은 좀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하면서 또 뽕짝 트로트 신청해 주신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두 분 다 대단하세요. 음악적인 열정도 그렇고 특히 이 조숙진님은 어디서 이런 좋은 글들을 늘 보내시는지 또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서도 잠시 전하는 말씀 들려드리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라라라 퀴즈 이어지겠습니다.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나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이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색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4: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3: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시 함께합니다.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자, 이번 주 정답을 보내주신 분은 딱 한 분 계십니다. 와, 이번 주 이렇게 어려웠나요? 오늘 마지막 기회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이 다섯 노래의 공통점 찾으신 분들은 바로 카톡을 통해 정답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세요. 정답자는 물론이고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 드실 수 있는 곳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요리 하오에서 드리는 식사권 단 50불 이상 드시는 분에게 20불 디스카운트 할 수 있는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가족만 방랑에 길은 먼데.
1: 오기택의 곡입니다.

0: 다루면서 내 소리 내 소리.
1: 계속해서 들으시는 곡은 박재홍의 곡이고요.

0: 네,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은 김수희의 곡이죠. 월요일 날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1: 사랑을 찾
0: 매일 랄랄라 퀴즈 다섯 명의 가수의 노래를 한 곡 한 곡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박옥희의 곡, 오기택의 곡, 나영진의 곡 이렇게 들려드렸는데 오늘은 박재홍의 경상도 아가씨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엘지마트의 방정일 부장님과 함께 세일 품목 알아보는 이 시간. 오늘도 놓치면 손해볼 특가 상품들 많이 갖고 오셨죠?
1: 예, 네, 안녕하세요. 많이 가져왔습니다.
0: 예, 어우, 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한상이 벌어졌습니다. 브라보콘까지, 아, 정말 안 좋아할래, 안 좋아할 수가 없다니까.
1: 아유, 작은 선물이. 아우, 큰 기쁨을 주네요.
0: 정말 큰 기쁨이에요. 왜냐면, 네. 요맘때쯤 되면, 요 시간대면 출출하거든요.
1: 아, 맞아요.
0: 그래서 네. 제 책상, 요 보물 책상 옆에 있는데, 요 옆에 항상 먹을 게 있거든요. 사탕, 과자, 뭐, 초코파이 등. 그래서 요거를 하나 먹을까라고 했던 차에 세상에, 어머나, 산타클로스가 12월 달에만 오는 게 아니에요.
1: 매일같이 옵니다.
0: 자, 아, 오늘은 또 어떤 상품들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1: 아, 오늘 그 상품 안내해드리기 전에요. 먼저 항상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과거에 항상 얘기했다가 요즘 안 했는데 우리 그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0: 네네.
1: 채널 아, 아마도 없으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없는 아유. 분은.
0: 마지막 한 분 있었는데 그, 그분도 했어요.
1: 그러니까 아 그래요?
0: 네, 그분도 했어요. 아,
1: 그러니까 요 카카오톡 채널 없으시면은 네. 우리 카카오톡 들어가지고 친구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0: 네.
1: 에치마트 버지니아 또는 에치마트 메릴랜드 이렇게 치시면은 바로 친구 추가가 돼서요. 그러면은 또 친구 추가되면은 우리 각종 세일 정보를 미리 볼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죠.
0: 그렇죠.
1: 아마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
0: 네네.
1: 혹시라도 아직도 안 하시고 계신 분이 있으면 네. 이 방송 들으시고
0: 예.
1: 꼭 친구 추가해 주셔가지고 에치마트에서 뭐 그 주간 세일 광고라든지 기타 많은 정보가 카카오톡 채널로 우리가 발송이 되니까 아마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 다음은 또 이제 스마트 카드. 이건 뭐 한국 분들은 다 계실 거예요. 가지고 계실 건데
0: 네.
1: 잊어버리신 분들. 그냥, 어, 잊어버렸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에치마트 커스터마 서비스 가셔가지고, 개인 인포메이션, 뭐, 이름, 전화번호, 주소,
0: 네.
1: 뭐, 이렇게 세 가지만 일치되면은, 바로 기존에 잊어버렸던 카드를 새 카드의 포인트를 다시 적립을 해줘서
0: 네네.
1: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0: 네.
1: 또 혹시 없으신 분들은 또 커스터마 서비스 가셔가지고 그 인포메이션 몇 자만 적으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혹시 외국분들은 이거 돈 내냐 하고 물어보는
0: 맞아,
1: 분들도
0: 맞아, 있더라고요. 맞아요.
1: 야, 그거 돈 내는 게 아니고 이거는 풀이다. 풀이니까 지금 신청해라 하면 엄청 기뻐하더라고요.
0: 맞아.
1: 그래서 에치마트 스마트 카드는 풀입니다.
0: 풀입니다.

0: 10주년 안내인데요. 첫 번째로 통통배 백진미채 5원수짜리 두 개가요. 기획팩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정상가 17불 9분인데 10불 99 지금 세일 나와 있습니다. 홍진미채나 뭐 백진미채도 있는데 이 백진미채 가지고 이렇게 무쳐서 드시면 아주 맛있잖아요. 이렇게 저렴하게 40주년 세일을 하니까 요참에 구매하셔가지고 맛있는 반찬 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브라버콘.
1: 네, 브라버콘. 너무 맛있어.
0: 브라버콘은 제가 이거 보통 이제 상품 세일 상품 할 때 보면 제가 상품을 좀 가지고 나오는데
1: 네?
0: 아이스크림은 오면서 녹을까봐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일찍 나왔어요.
1: 아 그러셨구나.
0: 그래서 브라버콘을 제가 가져와서 같이
1: 너무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0: 브라버콘 옛날에 참 많이들 드셨잖아요.
1: 엄청 먹었죠.
0: 근데 요게 혜태 브라보콘이 다섯 개에 하나가 더 플러스 돼서 여섯 개.
1: 네.
0: 요게 6불 99전. 그러니까 다섯 개에 12불 99전 하던 거를
1: 네.
0: 하나 더해서 여섯 개에 12불 99전이 아닌 6불 99전.
1: 고맙죠, 고맙죠.
0: 엄청 좋은 가격이죠.
1: 네네.
0: 또 가족분들하고 저녁에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디저트로 또 이렇게 아이스크림 한번 이렇게 드셔 오시면서
1: 너무
0: 담소도 나누시고
1: 그러게
0: 그러면
1: 말해요.
0: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최고의 디저트죠. 최고의.
0: 예. 그러니까 요거 너무 가격 좋고 싸니까요. 요참에 한번 혜태 브라보콘 한번 구매해서 가족들하고 한번 네. 달콤한 사랑 이야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에치마트에 홍진경 김치가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1: 네.
0: 홍진경 김치가 아니고 조선호텔 김치가 들어왔어요.
1: 그래요?
0: 예.
1: 다른 겁니까?
0: 아, 이건 다르죠. 홍진경 김치하고는 이제 차원이 좀 다른 거예요.
1: 아, 레벨이 다르나?
0: 이게 호텔 김치.
1: 호텔 김치는 맛 없으면은 일단 안 돼.
0: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100년 역사와 한국 최고급 호텔 김치라고 합니다. 요게 에치마트에 들어왔습니다.
1: 예. 예.
0: 요거 총각 김치 17불 99 세일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포기 김치 16불 99. 요거 세일 나와 있는데요.
1: 아니 포장도 너무 예쁜데요. 깔끔하고.
0: 포장도 너무 예쁘고 너무 네. 깔끔하고
1: 네.
0: 나는 일단 호텔에서 김치를 내놓는데 김치가 맛이 없으면 그 호텔을 가지 않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근데 조선 호텔. 그것도 한국에서 유명한 조선 호텔 100년 전통의 그 레시피로 만든 김치.
1: 김치.
0: 조선호텔 김치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1: 이저 총각김치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요.
0: 이게 배추김치도 맛있을 거예요.
1: 너무 어떻게 그러면 H마트 김치도 끝내주게 맛있는데.
0: 끝내주게 맛있죠.
1: 네.
0: 근데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네. 사람들이 취향이 다 달라요.
1: 달라요. 맞아요.
0: 근데 조선호텔 김치가 네. 이게 중부식 김치예요. 그다음에 남부식 김치하고 중부식 김치가 조금 다르거든요.
1: 예?
0: 이게 중부식 김치는 중부지방은 약간 춥잖아요. 남부지방은 덥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더운 쪽은 김치가 시상하기 때문에 젓갈류를 많이 써요. 젓갈류를. 근데 중부 쪽은 젓갈류를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젓갈을 쓰더라도 새우젓 그런
1: 네.
0: 정도만 쓰는데,
1: 네, 네.
0: 그 다음에 중부식은 짜지 않고, 예, 중부식은 짜지 않고 아주 담백한 맛.
1: 네.
0: 그 다음에 남부식은 약간 짭짤하면서 양념이 좀 많이 들어가죠.
1: 예, 예.
0: 고춧가루도 많이 들어가고 각종 양념이 그때 특히 이제 젓갈류가 이제 많이 들어가잖아요.
1: 아하.
0: 한번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한번 회상을 해보시면은 아 서울, 경기, 충청 이쪽에서 먹었던 김치하고
1: 네?
0: 뭐 이쪽 전라도 그 다음에 경상도 이쪽에서 먹던 김치가 좀 달라요. 저희 그 아는 분이
1: 네.
0: 진해에 사시는데 김치 하는 거를 제가 우연히 봤어요.
1: 네.
0: 근데 우리 중부 지방에서 김치는 고춧가루하고 뭐 배추하고 뭐 무하고 같이 넣어서 같이 무치잖아요.
1: 네, 네.
0: 근데 거기 김치 하는 거 보니까 양념을 따로 하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양념을 따로 해 가지고 그 양념을 그 김치에 버무려서 하더라고요. 그냥 김치 하는 방식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치가 좀 약간 탁한 양념이 많이 들어간. 근데 중부지방 김치는 국물이 좀 자작하고 시원한 그런 맛을 내거든요.
1: 그거 제 스타일인데.
0: 그래서 이게 조선호텔 김치가 중부식의 그런 맛을 가지고 있는 김치이기 때문에
1: 네.
0: 아주 담백하고 아주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태까지 김치 얘기한 거죠? 네.
1: 조선호텔 김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백투더스쿨 관련해서 CJ. 모험전 저번에도 네. 제가 안내해 드렸는데요. 두루두루 만두.
0: 두루두루 만두.
1: 이거 저번주에도 그랬지만 찜에도 구워도 국에도 두루두루 맛있는 만두.
0: 튀겨도 맛있고. 아, 이거 맛있
1: 구워도 맛있고.
0: 이거 사먹어봤어요.
1: 국물에 넣어도 맛있고.
0: 맛있습니다.
1: 아무튼, 뭐, 두루두루 다 네. 맛있는 두루두루 만두. 이거 세일 나와 있고요. 네. 이거 4불 99전이고요. 햇반. 전체에도 안내드렸는데, 12개에서 플러스 6개, 18개가 들어가는 게 14불 99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제품 말고도 CJ 품목, 여러 품목 다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지금 네. 세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네. 뭐, 양념 소스도 하고요. 비비고 왕겨자. 그 다음에 볶음밥. 그 다음에 고추장, 된장. 그 다음에 매실청. 그 다음에 컵반. 뭐, 이런 여러 종류 한 자리에 모여서 지금 세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네. CJ 상품 좋아하시는 분들, 요참에 구매하셔서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제 하우스웨어 전자부 쪽에서 세일하는 걸 제가 잘 안 드렸었어요. 네. 근데 이제 백투더스쿨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품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에치마트 아트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0: 아, 인기 많아요.
1: 페어팩스점도 있고요. 센터빌점. 그 다음에 헌던점, 그 다음에 버크점, 이렇게 또 메릴랜드에는 엘코시티 프레드릭 매장에서 아트박스가 있는데 거기서 백투더스쿨 관련해가지고 펜시용품 지금 세일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투스쿨 하는데 아이들 문구가 필요하시면 여기 저희 에치마트 들리셔가지고 아트박스 가시면은 아주 아기자기하고 예쁜 그런 펜시 용품을 아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우스의 전자부에 오시면요. 제가 몇 가지 안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요. 네. 전기 유리 주전자.
0: 오, 그다음에, 이거 필요하죠. 우리 학생들.
1: 그다음에 교토 뚜껑 밥솥 해가지고 이게 29불 99 세일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텀블러들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0: 아, 이거 소모품이에요. 텀블러.
1: 그러니까 잊어버리기도 또 많이 잊어버리고 하지만 네. 덤블러는 59% 세일을 해가지고요. 49불 99, 59불 99 판매하던 거 지금 개당 19불 99전, 23불 99전 세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미니 테이블 램프. 요거 899 지금 세일 진행하고 있고요.
0: 아, 너무 앙증맞고 이쁘다. 예, 예.
1: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용 저당 밥솥. 요거 너무 좋더라고요.
0: 예, 예, 예.
1: 요거 29불 99.
0: 아, 요거 후뚜루 맛뚜루 아주 좋습니다.
1: 요거 아주 좋아요.
0: 계란찜 할 때도 좋고요. 너무 좋아요.
1: 이게 일단 예. 저당. 당을 내준 쌀을.
0: 그러니까.
1: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0: 전자레인지용 아니야 또.
1: 전자레인지용 아니야. 예. 집에 전자레인지 없는 집은 없잖아요.
0: 없지.
1: 또 일부러 그것도 밥솥에 밥할라 그러면 또 귀찮아.
0: 귀찮아, 귀찮아.
1: 근데 양이 아주 3인분 딱 나와요. 3인분 딱 나오는데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집사람도 이거를 쓰더라고요. 저당 밥솥을. 49불 99 하는 거 29불 99 세일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헬로키티, 티슈. 요것도 세일을 진행하고
0: 귀엽다,
1: 있습니다.
0: 귀엽다.
1: 요거 12불 49전 하던 거 9불 99전 세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워싱 광목 차렵 이불. 요것도 지금 세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와, 광목 이불이에요?
1: 광목이, 광목 내가 순간적으로 들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네. 광목,
0: 광목. 이거 좀 까칠까칠하지 않을까? 저녁?
1: 전혀 그렇지는 않고 광목
0: 마이크를 좀 가까이
1: 광목인데요. 예, 예. 아 이거 내가 생각이 날듯 하다가 안 되네.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꼭. 찾아가지고 꼭. 광목이 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요 이불이 요게 99불 99 하던 게 69불 99 지금 세일하고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요것도 너무 좋은 아이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는 아이들 좋아하는 아이들 좋아하는 수분 스킨케어 여자들 학생들 요것도
0: 필요하죠.
1: 지금 세일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16불 99 하는 거 11불 99 지금 세일 진행하고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아이들 학교 생활하다 보면 또 이렇게 상처 날 때 있잖아요.
0: 네네네.
1: 상처날 때 있는데 요게 이점 흉터 상처 케어 해가지고 네. 14불 구구하는 거 10불 구구 세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자 이런 거 특히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거나 그리고 또 또 남성분들도 요새 의외로 여드름 때문에 또 얼굴에 상처 난 친구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뭐 너무 좋겠는데요. 그죠?
1: 아 예. 예. 아, 요 짧은 사이에 또 광목에 대해서.
0: 아, 그, 야, 역시 뭐 하나 꽂히면 그거 반드시 해결해야 돼. 그게 또 이 우리 어 강 부장님의 또 이 또.
1: 이게 광목이 우리 모카 있잖아요.
0: 모카 알죠.
1: 모카 있잖아요.
0: 예.
1: 그 모카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실을 추출해 내잖아요.
0: 네.
1: 그러면서 그거를 가지고 만든 거죠.
0: 오.
1: 실을 해서
0: 고로 모카에서 빼낸 실을.
1: 그래서 이게 이제 만든 광목 그 이불.
0: 아.
1: 이게 통기성이 너무 좋대요.
0: 아무래도 좋겠죠.
1: 너무 좋고 피부에 네네. 자극이 없는 거예요.
0: 아 그럼 알러지 있으신 분들한테도 너무 좋겠는데.
1: 그렇죠. 보통 우리 이불 보면 이제 약간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0: 약간 있죠. 예예. 예.
1: 뭐 약간 뭐 옛날 말로 하면 나이롱 기질이라거나 뭐 하여튼 그런 게 들어가는데 순수 모카에서 추출된 거니까.
0: 네네.
1: 이게 피부에 자극이 없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이불 또 제일 중요한 게 땀이나 이런 걸 또 많이 흘리잖아요.
1: 아, 그렇죠.
0: 사실은 자면서도. 그래서 이 이불 빨래가 손쉬워야 돼.
1: 맞아요. 예. 가벼워.
0: 이게 가벼워.
1: 가벼워.
0: 그러니까 빨래도 좋다 이거죠.
1: 아, 그렇죠. 근데 우리 목가섬 이불 하면은 네네. 과거에 네. 한 10cm 두께를 해가지고.
0: 무거워. 침 팍 뺏고, 그거 팍팍 피고.
1: 그거 엄청 무겁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실 원단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 거니까
0: 네네.
1: 아주 가볍고, 피부 건강에 너무 좋은 그 재질이니까요.
0: 네네네.
1: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0: 알겠습니다.
1: 다음 문제 청가부 쪽 안내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허니두가 파운드에 69센트 나와 있고요.
0: 네.
1: 황금사라기 참외가 스마트 카드 온리 세일로 14불 99 박스 세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다음에 무화과 박스가 8불 99전이고요.
0: 네.
1: 황도 복숭아 파운드에 2불 49전. 그다음에 씨 없는 청복도 파운드에 2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백천도 파운드 2불 99전이고요. 온실 오이가 개당 99센트.
0: 오.
1: 전주 제가 안내 드렸었는데 생대추
0: 네.
1: 파운드에 1불 99전이고요.
0: 네네.
1: 화이트 양배추가 파운드에 49센트 세일 나와 있습니다. 람프탄 파운드에 1불 99전.
0: 네.
1: 금토일 한정 판매로요. 파가 두 번치에 1불 지금 세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값이 조금 올랐나 보네요.
0: 조금 올랐는데 그래도 두 개 1불이면
1: 나빼시고요. 근데 우리가 파 살 때 보면 어떤 걸 되게 가늘잖아요.
0: 네네.
1: 번치가 가는 게 한 번치에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0: 네.
1: 제가 나올 때 얼핏 보니까 아주 시래하더라고요. 우리 여자분들 손가락 굵기 정도? 그 정도 돼요.
0: 예.
1: 아, 그러니까 파가 아주 실한 거죠.
0: 오케이.
1: 두 개에 1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자두를 하나 가져나왔어요.
0: 네.
1: 그림자도를 제가 가져나왔는데 이게 파운드에 2불 99전이에요.
0: 이거 제가 지난번에 먹었는데 먹는 소리가 너무 맛있었다고 청취자분이. 아,
1: 예. 이번에도 한번 들려주십니다.
0: 아유, 다시 한번.
1: 요거 그림자도 파운드 2불 99전.
0: 네.
1: 저도 여기 방청 들어오기 전에 하나를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0: 맛있어.
1: 자두 요도 그 또 요 시즌 아니면은 못 드시니까
0: 네네.
1: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할 때 네. 사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허니즈 사과 2파운드 빼기 3불 99전. 그다음에 라고포도.
0: 예.
1: 자 라고포도가 스마트카드 온리 세일로 박스에 17불 99 세일 나와 있습니다. 우리 라거포도에 보면 안에 씨가 들어가 있잖아요.
0: 네.
1: 씨를 먹어도 될까요? 안 먹어도 될까요?
0: 그때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1: 아니요.
0: 아, 라거포도? 포도는, 아우, 씨는 그건 좋지.
1: 포도 씨는 드셔도 된답니다.
0: 아구적어저 씹으면 좋죠.
1: 네. 근데 그것도 표현하셨듯이 아그적 씹어서 드셔야지 그게 건강에 좋고
0: 네.
1: 그냥 꿀떡 새끼면 그냥 꿀떡 나오랍니다. 그러니까 그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0: 네.
1: 포도씨를 이렇게 또 씹어 드시기가 좀 뭐하시잖아요. 치아 건강도 생각하셔야 되니까.
0: 예, 예.
1: 그러면 믹서기에 싹 갈아가지고 그래서 드시면 흡수가 빨리 돼서 아주 건강에 좋다고도 합니다.
0: 네.
1: 그다음에 찰 옥수수가 5개 5불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마트카드 멤버십 온리 세일인데요. 요거 이제 첫 번째로 시험능력 수화 399 네. 동일한 가격으로 나와 있고요. 국버살 옐로우 15파운드짜리가 13불 99전. 케이타운 전 튀김이 3불 49전 나와 있고요.
0: 네.
1: 헤어론 손 군만두가 4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빙그레 뽕따 소다.
0: 뭐야 이거?
1: 이거 뽕따 물이세요? 아이스크림?
0: 아, 이거 위에 뽕따 뭐 뽕소리 납니까?
1: 예, 이렇게 따서 이게 드셔, 여름에 많이 어렸을 때 먹었는데.
0: 이름도 뽕따가 뭐야? 뽕따러 가시. 예,
1: 뽕따가 5불 99전입니다. 이게 6개 들어있는데 5불 99전이에요.
0: 네.
1: 다음은 이제 일반 그로소리 상품 안내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자연 담은 현미 네. 15파운드짜리가 12불 99전이고요.
0: 네.
1: 헤어룸 밥도둑 김자반이 기획 상품으로 1 플러스 1 3불 49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샘표 양재호광장 701이 지금 7불 99전 세일 나와 있고요.
0: 네.
1: 요 샘표 양재호광장 701 이게 뭘까요? 701
0: 글쎄요, 염도는
1: 501 그리는데요.
0: 네.
1: 이게 보니까 발효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감칠맛이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요.
0: 그래요?
1: 그래서 701은 감칠맛이 그러니까 그 총 질소 지수가 네. 1.7이 돼요.
0: 아.
1: 그러니까 진짜 좋은 거죠. 간장으로.
0: 그래서
1: 샘표 양조간장 701 하면은 진짜 프리미엄 간장이다.
0: 네네.
1: 요거 799 세일 나와 있고요. 해오름 막국수 소면 5파운드짜리가 5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식품 콩국물 선물 세트 8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0: 네.
1: 다음은 수산부 쪽 안내 드릴 건데요. 네. 아, 이거 간만에 또 세일이 나왔네요. 살아있는 광어가
0: 오!
1: 파운드에 21불 99 세일 나와 있습니다.
0: 사야지.
1: 저희가 정상가 27불 99인데요.
0: 네네.
1: 21불 99 세일 나와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샀어야 되는데 어저께. 아, 이거 비싸게 샀네. 요거요. 21불 99. 아, 너무 좋은 가격입니다. 그다음에
0: 네.
1: 양식농어 파운드에 799. 그다음에 수협 방어가요. 파운드에 199. 불연진호 파운드에 699 세일 나와 있습니다.
0: 네.
1: 전국 부쪽 안내 드리면요. 첫 번째로 우리 국거리형 양지 네. 12불 99전 나와 있고요.
0: 네.
1: 돼지 토막갈비 파운드에 4불 99전. 좀 이제 찬바람이 좀 불잖아요. 그럼 요럴 때는 또 우리가 곰탕 생각나잖아요.
0: 아우, 사골, 나죠, 나죠.
1: 사골곰탕. 그래서 혼합보식센터에 해가지고 사골하고 도가니를 같이 믹스해서 판매하는 혼합보신섹트가 파운드에 1불 99전 세일 나와 있고요.
0: 네.
1: 양념 돼지 불고기 파운드에 4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안내를 드릴 건데요.
0: 네.
1: 아침에 보면은 많이 선선하더라고요.
0: 오, 요새 그래요.
1: 찬바람도 바람 불 때 찬바람도 많이 부니까
0: 네.
1: 이럴 때 감기 조심하시고
0: 네.
1: 오늘 신문 보니까 뭐 코로나 또 일부 그게 또 버지니아 메릴랜드 이렇게 또 뭐 한다고 하는데
0: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우리 강 부장님 건강하셔야 돼요.
1: 예.
0: 자, 지금까지 오늘은 장보러 가는 날 H마트의 방정일 부장님이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나라랜드 여기까지이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습니다.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 화재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말 푹 쉬고 월요일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이시은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아직도 모기지 이자는 떨어질 줄 모르고 오히려 조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크게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없어 보입니다. 모기지 이자가 기대했던 것보다 높다면 같은 액수의 돈을 빌리더라도 더 많은 월 페이먼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고 때문에 생각했던 집보다 밸류를 좀 낮춰서 집을 봐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막상 매물도 별로 없고 집값이 조금 주춤하는 것 같기도 해서 더 기다려봐야 하나 싶기도 하고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은 마켓입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운영이 됩니다. 즉, 많은 돈을 안전하게 빌려주어야 실적이 좋은 은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자가 올라서 사람들이 돈을 빌리지 않는다면 은행은 이자를 낮춰서라도 돈을 빌려주던가 이자를 낮출 수 없는 환경이라면 고객들이 돈을 안심하고 빌릴 수 있도록 그에 맞는 다른 상품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기록적으로 낮은 이자율 덕분에 30년, 15년 고정 이자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좋았었지만 앞으로 모기지 이자가 계속 이렇게 오른 상태로 유지된다면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다시 인트레스트 온리 프로그램이나 어저스터블 레이트 모기지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고정이자 프로그램, ARM이라고 불리는 변동이자, 그리고 이자만 지불하는 인트레스트 온리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년 혹은 15년 고정 프로그램은 아모르티제이션 테이블을 참고하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매달 2,000불씩 내고 계신다면 첫 해는 100불이 원금이고 1,900불이 이자, 둘째 해에는 200불이 원금이고 1,800불이 이자, 이런 식으로 30년 중에서 앞부분은 대부분 이자의 비중이 훨씬 크고 점점 원금이 상환되어지는 하향 곡선에 그리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2, 3년 열심히 지불했는데 막상 집을 팔려고 보니까 원금이 조금밖에 줄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지만 계약한 이자는 30년 또는 15년 동안 바뀌지 않고 보장을 해준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자만 내는 프로그램은 수평적인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즉, 2,000불을 지불한다면 2,000불 전부가 이자인 것입니다. 원금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값이 혹이라도 떨어지게 된다면 지불해야 하는 원금이 집값보다 많아지는 업사이드 다운의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ARM이라고 불리는 변동이자는 일정 기간 동안은 일반적인 30년 고정 프로그램보다 조금 낮은 이자를 적용하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시장 금리에 따라 바뀌게 되는 어저스트 되는 경우입니다. 5-1 ARM이라고 한다면 처음 5년은 고정이자를, 이후에 1년에 한 번씩 금리 변동에 따라 바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모기지 이자가 팬데믹 때처럼 낮아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이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택 구입의 장애물이 되거나 마켓의 폭락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금리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시장은 결국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급한 진단과 무엇보다 나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전문인들과 상담하고 여러 융자 프로그램을 비교하면서 앞으로의 주택 계획과 함께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셔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2: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4억 달러 규모의 백악관 연회장 건설 공사를 당분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강한 뇌우와 폭우가 뉴욕을 강타한 가운데 롱아일랜드 남부 해안에서 거대한 수상 토네이도가 육지로 이동하면서 비치클럽 시설 수십 채가 파손됐습니다. 태평양에서 발달 중인 엘니뇨가 역대 최강급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연방재무부와 국세청이 미시민권자와 일부 적격 이민자에게만 주요 환급형 세액공제의 현금 환급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미 금융가의 중심인 뉴욕 월스트리트이 최근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뉴욕을 떠나 남부의 새로운 기회의 땅 텍사스로 향하는 대형 금융사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출신 63세 여성 알리사 구스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실종된 지 약 2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연구와 의학 교육을 위해 기증된 시신을 일부 빼돌려서 암시장에 판매한 전직 영안실 관리자의 범죄와 관련해서 하버드 의학전문대학원이 유족들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기로 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전세기가 추락하면서 탑승자 8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특수보조교사에게 1인당 만 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하도록 하는 시의회 법안을 놓고 맘다니 행정부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저지주가 차량국 MVC의 전산 오류로 유권자 명부에 잘못 등록된 약 5,100건의 유권자 등록을 삭제했습니다. 버지니아주가 여름기간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제공하는 아동 영양지원 프로그램 썬벅스의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농촌 지역에서 병원 분만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산모들이 출산을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재개 의지를 구체화하자 야당인 민주당도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이어서 올해 안으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겠다고 공언하자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굴복해 미국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비난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척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관심이 없다고 보도한 뉴욕타임스 기사를 인용하며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X에 글을 올려서 트럼프가 스스로 가까운 친구라고 주장하는 김정은마저도 더는 그를 존중하지 않는다며 이것은 트럼프가 세계 무대에서 미국에 망신을 준 최신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당 상원 활동 소식을 알리면서 X계정에 트럼프의 거래술이라는 글을 올려 트럼프는 한미 군사훈련을 취소했고 한미동맹을 약화시켰다며 김정은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쓸 무기를 러시아에 계속 보냈다고 비난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미셸 스틸 주한미 대사를 만나서 한미의회 외교와 한반도 평화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과 대화 재개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양국 의회 간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자세한 소식을 김승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조정식 국회의장은 21일 국회에서 미셸 스틸 주한미국 대사를 만나 양국 의회 외교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조 의장은 이날 접견에서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스틸 대사에게 미국 정계에서 많은 경륜과 역량을 발휘해 오셨고 한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갖고 계심으로 한미관계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장은 특히 냉각돼 있는 한반도의 대화의 물꼬를 들고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를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의장은 다소 아쉬운 점은 의회에 한미의원연맹에 마땅한 카운터파트가 없다는 점이라며 미한의원연맹 같은 그룹이 생기면 양국 관계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스틸 대사는 한국 국회의원들도 거의 매년 미국을 방문했고 미 의회에서도 의원단을 꾸려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안다며 양측의 교류를 통해 우리 동맹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활발히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틸 대사는 의원들, 의회 차원에서도 소통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거기에 일조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제가 의회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외교정책과 국제관계를 형성하는데 의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온몸으로 이해한다며 73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동맹으로서 손잡고 협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미 금융가의 중심인 뉴욕 월스트리트이 최근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뉴욕을 떠나 남부의 새로운 기회의 땅 텍사스로 향하는 대형 금융사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기업인 삼성의 미주지사 이전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텍사스가 명실상부한 미국의 새로운 비즈니스와 금융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2: 미국 주요 매체들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최근 댈러스를 신규 거점으로 전격 확정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오는 2031년까지 최대 4,800개의 일자리를 텍사스 댈러스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둥지를 틀 곳은 바로 댈러스의 금융사 밀집 지역인 와일 스트리트입니다. 뉴욕의 월스트리트의 남부식 사투리인 여을 결합해 만든 신조어인데요. 모건 스탠리는 우선 다운타운의 파운틴 플레이스 건물에 입주한 뒤 추후 신축 고층 빌딩으로 완전히 자리를 옮길 예정이며 이미 링크트인을 통해 현지 채용 공고를 게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뉴욕을 떠나 텍사스로 눈을 돌린 것은 최근 뉴욕의 정치적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뉴욕에 거점을 두고 있던 모건 스탠리는 최근 진보 성향의 조란맘단이 뉴욕 시장이 당선되자 이외 지역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당초 조지아주 엘퍼레타 등이 물망에 올랐지만 댈러스 시정부가 기업 친화적인 여러 세제 혜택을 제시하면서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댈러스 시의회는 올해 6월 특정 규모의 인력을 채용하면 1,850만 달러, 한화로 약 256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10년간 재산세의 90%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 정책을 통과시켰습니다. 모건 스탠리만 댈러스로 눈을 돌린 것은 아닙니다. 골드만삭스도 2028년까지 열 스트리트의 80만 평방피트, 약 7만 4,322 제곱미터 규모의 캠퍼스를 짓고 현지 직원 5천 명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뉴욕 맨해튼 본사를 제외하고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거점이 될 예정입니다. JP 모건 체이스도 텍사스에 가장 많은 직원을 두고 있으며 웰스 파르고는 댈러스 국제공항 인근의 캠퍼스를 개설했습니다. Bank of America도 현재 댈러스에 별도 사무용 건물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역시 미주지사를 텍사스로 이전하면서 이러한 거대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플롬 뉴욕시 파트너십 최고 경영자는 아폴로, 골드맨, 색스, JP 모건 체이스 등이 지난 몇 달 사이에 텍사스를 주요 거점으로 삼고 수천 개의 일자리를 그곳으로 옮기고 있다며 뉴욕시가 세금을 늘리는 사이에 텍사스는 일자리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대비를 이룬다고 지적했습니다. K-Radio입니다.
0: 연방재무부와 국세청 IRS가 미 시민권자와 일부 적격 이민자에게만 주요 환급형 세액공제의 현금 환급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정안은 1996년에 제정된 개인 책임 및 근로기회 조정법을 근거로 환급형 세액공제의 현금 환급 부문을 연방 공적 혜택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상은 근로소득 세액공제 EITC, 자녀 세액공제 CTC, 미국 기회 세액공제, AOTC, 입양 세액공제 등 4개의 세액공제입니다. 다만 세액공제 전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납부해야 할 연방소득세를 초과해서 현금으로 돌려받는 환급 부문이 규제 대상입니다. 최종 규정이 시행될 경우에 환급분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 신고 당시에 미 시민권자 또는 미 국민 또는 연방법상 적격 외국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적격 외국인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영주권자와 난민, 망명 허가자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번 규정안이 모든 비시민권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현재는 최종 규정이 아닌 제안 단계로 향후 의견 수렴과 공청회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무부와 IRS는 이번 규정안이 연방 공적 혜택에 관한 근로기회조정법의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규정이 확정될 경우에 일부 이민자 가정의 세금 환급이 제한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2: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1: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모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2: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 많은 산토리니도 가니?
1: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0: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노란 자두 파운드당 2불 99, 씨 없는 수박 개당 5불 99, 라고포도 박스당 19불 99, 배추 금토 1 한정 두 박스까지 60불 이상 구매 시 박스당 14불 99, 냉동 차돌박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5불 99, 바베큐 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e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2: 키스 뷰티 그룹에서 호스 설치와 기술 지원을 담당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련 경력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516-331-2250 516-331-2250번으로 연락주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한 뇌우와 폭우가 뉴욕을 강타한 가운데 롱아일랜드 남부 해안에서 거대한 수상 토네이도가 육지로 이동하면서 비치클럽 시설 수십 채가 파손됐습니다. 나소 카운티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긴급 대응센터를 가동했으며 뉴욕시와 뉴저지 일대에는 도로 및 주택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20일 목요일 저녁 뉴욕과 롱아일랜드, 뉴저지 등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을 강타한 강한 뇌우와 돌발 홍수 그리고 강풍으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 애틀랜틱 비치에서는 수상 토네이도가 육지로 이동하면서 비치클럽 시설 수십 채가 파손됐습니다. 당시 뉴욕시 퀸즈와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는 토네이도 경보가 발령됐으며 애틀랜틱 비치 앞바다에서는 거대한 수상 토네이도로 보이는 회오리 기둥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당시 포착된 영상과 레이더 자료, 현장 피해 상황 등을 토대로 수상 토네이도 2개가 뉴욕시 퀸즈 동부 락어웨이와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애틀랜틱 비치 일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토네이도로 보이는 2개의 회오리는 오후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육지에 상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첫 번째 수상 토네이도는 락어웨이 지역에서 짧은 시간 영향을 미쳤으며 두 번째 토네이도로 보이는 회오리는 애틀랜틱 비치에 상륙한 뒤 상대적으로 더 오랜 기간 머물렀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애틀랜틱 비치의 선앤서프 비치클럽에서는 강풍으로 대규모 시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나스 카운티 소방국은 현장에 있던 단층 카바나 30채가 파손되거나 완전히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2: We had a strong gust of wind and tornado that came through and touched down on this beach club. So there is some extensive damage. There are going to be an extensive repair that's going to be conducted. By the grace of luck that a lot of people weren't hurt here because this beach club is a very popular place during the summer. People travel from all over the island to come and enjoy their summer down here.
1: 현장 관계자는 당시 건물 전체가 흔들리고 굉음이 들렸으며 창문이 심하게 흔들리고 야외 데크에 있던 가구와 물건들이 공중에 날아다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클럽 안에 있던 사람들은 유리문이나 창문이 파손될 것을 우려해 건물의 중앙부로 대피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3: Oh my God, it is spinning around.
4: The noise was frightening. You could see the wind. It was extremely violent. I thought it was a big jet flying over. You heard this big loud rumble. But all of a sudden, you could feel the building start to move and shake a little bit. You could hear the windows pounding in and out. And all of a sudden, you look out the window and furniture from cabanas, from the deck area were flying everywhere. So we all ran to the middle of the room because we thought maybe it would break one of the glass doors or glass windows and that's what would go flying. People were sobbing. People were crying. It was no joke. It was devastating.
1: 이번 사고로 비치클럽 직원 한 명이 다쳤으며 현재까지 추가적인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블루스 블레이크먼 나소 카운티장은 폭풍 피해가 발생한 뒤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나소 카운티 긴급대응센터를 가동했습니다. 당국은 선앤서프 비치클럽뿐만 아니라 인근 실버포인트 비치클럽 등의 피해 상황도 조사 중입니다. 또 나소 카운티 남부 해안 지역에서는 집중호우로 침수가 발생해 차량 안에 고립된 운전자들을 구조하는 작업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악천후는 저기압이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을 통과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비상관리국은 폭풍이 본격화되기 전 돌발 홍수와 최대 시속 65마일에 달하는 강한 돌풍 가능성을 경고하고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실제로 뉴욕시 5개 보로와 롱아일랜드, 뉴저지 일부 지역에는 돌발 홍수 경보가 내려졌으며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스트메도우와 퀸즈 플러싱, 뉴저지의 엘리자베스와 블룸필드 등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로 주택 지하층과 1층까지 물이 들어차며 침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뉴저지 썸밋에서는 낙뢰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주택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폭풍은 밤 9시 이후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점차 약화됐으며 대부분 지역의 홍수와 강풍 위험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국립기상청 조사팀은 나소 카운티 해안가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피해 규모와 토네이도 상륙 흔적, 레이더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토네이도 발생 여부와 강도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뉴욕 출신의 63세 여성 알리사 구스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실종된 지 약 2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구스는 지난 8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친구와 함께 머물던 중에 CBS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나간 뒤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이틀 뒤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실종 이후 가족들은 구스의 휴대전화에서 수상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문자에는 돈과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구스의 아들에게는 자신을 알리사라고 밝힌 사람이 전화를 걸어 돈을 보내고 있는지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전화 속의 목소리가 구스의 목소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족들은 관련 문자와 통화 내용을 라스베이거스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구스의 조카 알라나 켈러웨이는 21일 가족을 대표해 성명을 내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다며 구스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들은 구스가 평소 건강하고 활동적이었으며 연락 없이 사라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구스의 정확한 사망 원인 또 실종 이후의 행적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전세기가 추락해서 탑승자 8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미 교통안전위원회와 연방항공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알래스카주 서부 지역에서 전세기가 추락해 탑승자 8명 전원이 사망했다고 21일 CNN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은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출발한 세스나 44의 전세기가 지난 20일 낮 12시 15분께 케이프 뉴웬햄 공항 인근에 추락했습니다. 사고 당시 해당 전세기에는 조종사 2명과 승객 6명이 타고 있었고 탑승자 8명은 전원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앵커리지에서 남서쪽으로 약 724km 떨어진 케이프 뉴웬햄 공항은 이 지역의 장거리 레이더 기지에 접근하기 위한 공군 활주로로 사용됩니다. 이 공항에는 군용기와 승인을 받은 전세기만 착륙할 수 있습니다. 미 공군 알래스카 사령부 사령관은 로버트 데이비스 중장은 성명을 통해 희생자들은 힘든 환경 속에서 헌신적으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던 전문가들이었다며 이번 사고는 우리 군 가족과 우리가 봉사하는 지역사회에 큰 손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이비스 중장은 희생자들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비행기는 앵커리지에 본사를 둔 전세계 운영업체 시큐리티 항공이 계약을 체결한 민간 계약 항공기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알래스카 지역 책임자인 클린튼 존슨은 앵커리지에서 이륙한 전세기가 케이프 뉴웬햄 공항으로 접근하던 도중에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와 연방항공청이 사고 원인을 함께 조사할 예정이지만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사고 조사를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증시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미 국채 금리 상승세에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날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98% 오른 53,277.0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43% 오른 7,674.3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44% 오른 26,180.46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장애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오늘 흐리지만 쾌적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 79도, 섭씨 26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20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 최고 기온은 75도, 섭씨 24도로 대체로 흐리고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면서 홍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20도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흐리고 몇 차례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뉴욕시 현재 흐린 날씨 보이며 기온은 76도, 섭씨 24도 나타냅니다. 대기질 지수는 나쁨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일원입니다. 오늘 차차 흐려지는 날씨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 86도, 섭씨 30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흐리고 몇 차례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19도 예상됩니다. 오늘 저녁과 내일 저녁 사이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면서 홍수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요일 내일은 최고 기온 77도, 섭씨 25도, 최저 기온 67도, 섭씨 19도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일요일은 조금 흐리고 일부 지역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 내리겠습니다. 워싱턴 현재는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기온은 86도, 섭씨 30도 나타냅니다. 뉴욕과 워싱턴 일원 날씨였습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핫한 뉴스와 유용한 영어 표현을 함께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잉뉴입니다. 오늘 다룰 소식은 뉴욕타임스의 기사 Trump Administration has a different way to drain Harvard funding. 트럼프 행정부, 하버드대 지원금을 줄이는 색다른 방식을 쓰다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지난해 법원 판결로 하버드대에 대한 노골적인 예산 동결 조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가 NIH, 국립보건원의 연구비 심사를 지연시키거나 감축하는 우회적인 수법으로 하버드대의 자금을 조여오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학교 측의 인원 감축과 연구 축소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시죠. The declines have persisted even after a federal judge forced the Trump administration to reverse drastic cuts to the university last year. 지난해 연방판사의 명령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에 대한 대규모 삭감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소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The declines have persisted. Decline은 감소, 하락이라는 의미고요. Persist는 어려움이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다, 계속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he declines have persisted는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이고요. 만약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된다면 The rain persisted throughout the night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reverse drastic cuts. reverse는 뒤집다, 철회하다, 되돌리다는 의미고요. drastic cuts, 대폭적인 삭감, 대규모 감축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everse drastic cuts to the university. 대학에 대한 대폭적인 삭감을 철회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NIH is mainly delaying, reducing, or rejecting grant requests, often leaving researchers and university leaders in the dark about what is happening. 국립보건원 NIH는 연구비 신청을 지연하거나 지원금을 삭감 또는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문에 연구자들과 대학 관계자들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s mainly delaying, reducing, or rejecting. 여기서는 세 가지 동사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선 delaying, 지연시키다, reducing은 줄이다, 삭감하다 라는 뜻이 되고요. 마지막 rejecting은 거부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NIH가 연구비 신청을 처리하면서 지연시키거나 지원 규모를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거부한다는 것이죠. grant, 보조금, 지원금, 연구비라는 의미인데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는 research grant, 연구비가 필요하겠죠. In the dark, 직역하면 어둠 속에 있다 이지만 어떤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다, 정보에서 소외되다 라는 비유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계획을 알려주지 않을 때 They kept me in the dark about the decision. 그 결정에 대해 나한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과거처럼 대대적으로 지원금 동결을 선언하는 대신 조용히 절차를 지연시키는 은밀한 카드를 꺼내든 것은 아닌가 비판합니다. More than a year of federal cuts have shaken any sense of stability as to whether the federal government is a reliable funder. 1년이 넘는 연방정부의 삭감 조치로 인해 연방정부가 신뢰할 만한 자금 지원 기관인지에 대한 안정감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Shake any sense of stability. Shake는 흔들다는 의미이고요. A sense of stability, 안정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shake any sense of stability는 안정감이나 신뢰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as to whether, 무엇 무엇인지 아닌지에 관하여 라는 의미로 as to whether the federal government is a reliable funder, 연방정부가 신뢰할 만한 자금 지원 기관인지에 대하여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reliable funder는 신뢰할 수 있는 자금 지원 출처를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사는 단순히 연구비 몇 푼이 줄어든 것을 넘어서 학계 전체가 정부 연구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깊은 불안감과 회의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What is the knowledge lost and what are the myriad ripple effects for the economies of the cities and towns that depend on universities as major employers? 그 과정에서 어떤 지식이 사라지게 될까요? 또 대학을 주요 고용주로 삼고 있는 도시와 지역 사회 경제에는 어떤 파급 효과가 나타날까요? What is the knowledge lost? 직역하면 잃어버리는 지식은 무엇인가? 라는 뜻이지만 여기서 the knowledge lost는 사라지는 지식, 즉 연구비 삭감이나 연구 중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생산되거나 축적되지 못하는 지식을 말합니다. Myriad, 수많은, 무수한이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Myriad ripple effects는 수많은 파급 효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Ripple effect. Ripple은 원래 물에 돌을 던졌을 때 생기는 잔물결을 말합니다.

0: 인데요. Scientists may be less likely to take. 과학자들이 무엇 무엇 하려는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Big swings. 야구에서 큰 스윙을 날리다 라는 말에서 나온 표현인데요. Take a big swing 이라고 하면 큰 도박을 하다, 과감하게 시도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breakthrough는 획기적인 발견이나 대약진을 의미해서 The research could lead to a scientific breakthrough 라고 하면 그 연구는 획기적인 과학적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산 줄이기가 계속되면 연구원들이 안정적인 연구에만 매달리게 되어 인류의 삶을 바꿀 혁신적인 과학적 도전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인데요. 정부와 엘리트 대학 간의 법적,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그 피해는 결국 현장의 연구원들과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원칙을 지키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지만 은밀하게 진행되는 예산 조이기 속에서 인원 감축과 연구 축소라는 힘겨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문의 열정을 어떻게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1: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펍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펍 홈모기지.
4: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오펍 홈모기지.
5: 뱅크오펍 홈모기지.
6: 뱅크오펍 이젠 이퀄 하우징 랜들.
7: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8: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7: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8: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7: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8: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7: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9: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10: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11: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0: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1: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0: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1: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2: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케네디 센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다시 새기는 문제를 놓고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사회가 건물 외벽에 대통령 이름을 다시 넣기로 한 가운데 이를 막아달라는 긴급 법원 요청이 20일 다시 제기됐습니다. 김승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오하이오주 민주당 소속 조이스 비티 연방 하원 의원이 20일 케네디 센터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건물 외벽에 다시 새기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며 연방법원에 긴급 요청을 제기했습니다. 비티 의원은 의회 직책에 따라 케네디 센터 이사회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다시 건물에 표시하려는 시도에 반대해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측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한 케네디 센터 이사회는 이달 초 건물 외벽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새기기로 의결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건물 명칭은 기존의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에 트럼프 대통령을 추가해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복원 개조됨이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또 트럼프 케네디 센터 기금이 1억 달러에 도달할 경우에는 건물의 해당 기금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기부됐다는 내용의 추가 문구도 새길 계획입니다. 케네디 센터 앞 광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기리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케네디 센터 측은 법적 논의를 진행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9월 8일 이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실제로 새기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BT 의원 측 변호사인 노마 아이젠과 나다니엘 젤렌스키는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이사회의 결정이 기존 법원 명령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케네디 센터 측은 BT 의원의 요청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측 이사회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케네디 센터의 재정과 운영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승인한 결의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적인 수준의 자금 조달 능력과 개발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이 없었다면 케네디 센터가 재정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케네디 센터 명칭 문제를 둘러싼 법적 근거는 비교적 명확하다는 것이 BT 의원 측 주장입니다. 의회는 1964년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된 이듬해 공연예술센터를 존 F. 케네디를 기리는 살아있는 기념관으로 공식 명명했습니다. 관련 법률은 케네디 센터 이사회가 이 시설을 다른 인물을 위한 기념관으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건물 외부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추가하는 것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서 크리스토퍼 쿠퍼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5월 케네디 센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건물에 추가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건물 외벽에 추가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제거하라고 명령했고 케네디 센터 측은 지난 6월 실제로 이름을 철거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있던 자리는 현재까지 대형 방수포와 비계로 가려져 있습니다. 케네디 센터 측 변호인들은 이번 주에도 비계를 철거할지 여부에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비계가 건물 처마 지붕의 누수 점검과 구조물 보수를 위한 수분 테스트와 구조 안전 직업에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건물 명칭을 둘러싼 논쟁을 넘어 의회가 공식적으로 역사적 기념관으로 지정한 국가 문화시설에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추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사회가 법원의 판단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 충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 추가를 불법이라고 판결한 만큼 9월 8일을 앞두고 법원이 다시 한번 케네디 센터 이사회의 명칭 변경 시도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2: 뉴욕시 국립학교의 특수보조교사에게 1인당 만 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하도록 한 시의회 법안을 놓고서 조란맘단이 뉴욕시장 행정부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의회는 저임금과 심각한 인력 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시 행정부는 노조와의 단체 교섭을 거치지 않은 임금 인상은 불법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4: 뉴욕시 공립학교 내 특수교육 학생과 장애 학생을 지원하는 특수보조교사, 이른바 패러프로페셔널의 처우 개선을 둘러싼 논란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조란맘단이 뉴욕시장 행정부는 최근 뉴욕시 의회가 통과시킨 특수보조교사 1인당 만 달러의 보너스 지급 법안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행정부는 이번 법안이 공공부문 노조와의 정식 단체 교섭 절차를 우회해 임금과 보상을 결정한 것으로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맘단이 행정부 대변인은 정치적인 절차가 단체 교섭 테이블을 대신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며 특수보조교사의 임금과 보상은 노사 간의 교섭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 의회와 교원 노조 측은 현행 교섭 체계가 오랫동안 특수교사 보조원들의 처우 개선에 실패해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패러프로페셔널은 교실에서 교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특수교육학생과 장애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을 지원하는 등 공교육 현장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집계에 따르면 상당수의 보조교사원들은 연봉이 약 3만 2천 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뉴욕처럼 생활비가 높은 도시에서 연간 3만 2천 달러대의 임금으로 생활 자체가 어려운 만큼 낮은 보수로 인해 인력 부족과 채용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 학기 개학을 앞둔 상황에서 뉴욕시 학교들은 특수교사 보조 인력의 부족 문제까지 겪고 있어 이번 보너스 지급 문제는 단순한 임금 논쟁을 넘어 교육 현장의 인력 확보와도 직결된 사안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클 머그루 뉴욕시 교사노조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뉴욕시 의회가 교사 보조원에게 만 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줄리맨인 뉴욕시 의회 의장과 카르멘 데라로사 뉴욕시 의원이 주도했습니다. 데라로사 시의원은 수년간의 계약 협상에도 특수교사 보조인력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단체 교섭을 존중하지만 기존의 절차가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면 시의회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Years and years of contract negotiations have left these workers without the ability to get a raise, without the ability to get the wages that they need. We believe in collective bargaining, but where processes fail people, we have to act.
4: 반면 멀그루 위원장은 시행정부가 교사 보조원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 다른 양보를 요구하거나 교사 노조원들의 향후 임금 인상분을 미리 사용토록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즉 특수교사 보조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을 별도의 추가 재원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기존 단체 협약의 임금 인상 재원을 놓고 다른 직종과 경쟁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6: Everyone in city council understood what the problem is and what the crisis is. They want massive givebacks on behalf of the paras or the union, or they want other union members to give up part of their future raises to give it to the paras, which is just ridiculous.
4: 이번 갈등은 맘다니 시장과 뉴욕시 의회 사이의 첫 충돌이 아닙니다. 양측은 앞서 뉴욕시 재정 적자 해소 방안과 예산 문제를 놓고도 이견을 보여왔으며 종교시설 주변 시위 제한 법안을 둘러싼 시장의 거부권 행사 문제에 있어서도 마찰을 빚은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고가의 세컨하우스, 즉 피다테르 세금 문제와 관련해 시의회 청문회에 시행정부 인사가 증언을 위해 출석하지 않으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다만 이번 특수교사 보조원 보너스 문제는 시장과 시의회가 끝까지 법정 다툼을 이어가지 않고 협상을 통해 해결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맘다니 행정부가 교원 노조와 협상을 통해 교사 보조원 처우 개선에 합의할 경우 시의회가 통과시킨 만 달러 보너스 법안은 자동 폐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소송의 핵심은 교사 보조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그 방법과 결정 권한을 누가 갖느냐를 놓고 시 정부와 시의회 그리고 노조가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가을학기 개학을 앞두고 심각한 보조교사 인력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교사 보조원들의 임금 인상과 인력 확보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시의회와 시행정부의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2: 버지니아주가 여름기간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제공하는 아동 영양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버지니아주가 20일 여름방학 기간 자녀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는 아동 영양 지원 프로그램 썬벅스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버지니아주에 따르면 올해 6월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62만 8천 명이 넘는 어린이가 썬벅스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버지니아주 전체에서 약 70만 5천 명의 어린이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아직 혜택을 신청하지 않은 자격 대상 가정이 상당수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할 수 있다며 자격을 갖춘 가정에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썬벅스는 여름방학 동안 학교 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령기 아동이 있는 가정에 식료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학령기 아동 한 명당 여름 한 시즌에 한 차례 $12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비겔 스펜버거 버지니아 주지사는 20일 성명을 통해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버지니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썬벅스와 같은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버지니아주는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Summer EBT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39개 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버지니아주 사회복지부는 올해 자격 대상 가정이 보다 쉽게 썬벅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새로운 온라인 신청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신청 방법은 모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새롭게 마련된 온라인 신청서를 이용하는 법입니다. 두 번째는 종이 신청서를 출력해 작성한 뒤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썬벅스 콜센터에 전화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전화번호는 866-513-1414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2: K-Radio 이브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미니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날릴 하이트론스의 핫서머 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내부가 보이는 LG 노크온 냉장고와 월풀 4도어 냉장고가 무려 50% 반값 세일, 선착순 30분께 드리며 모든 가전제품 프라이스를 매칭해 최저가로 드립니다. 파나소닉, 세라젬 등 프리미엄 명품 안마의자는 최대 40% 할인해드리며 한국인의 필수품 LG 풀무원, 김치 마마 등 인기 김치 냉장고를 최저가 판매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며 허리와 어깨 통증에 효과가 있는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는 30% 할인하고 코골이, 소화불량 환자의 효과 있고 안마 기능까지 있는 모션 베이스를 매트리스와 동시 구입하면 50% 할인합니다. 한 가지 더, 독일 명품 알텐바흐 저압 냄비가 드디어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영양은 그대로, 조리 시간은 짧게, 집에서도 깊고 진한 국물의 삼계탕 보양식을 뚝딱 완성해보세요. 유저지 201941-0024, 뉴욕 프러싱 718-445-2005, 하이트론스. 가족 성장 상담센터에서는 가족의 치유와 회복, 성장과 행복을 위한 가족 성장 상담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7주간에 걸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9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8시에서 10시에는 우울증과 분노 치유 클래스를, 9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8시부터 10시에는 친밀한 가족관계 원리에 대한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강의는 부부 상담학 박사이며 하베스트대학교 가족성장대학원의 오광복, 이은경 교수가 인도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족성장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문의는 전화 410-440-6061, 410-440-6061이며 카톡 아이디는 ISAAC0120입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Let's Yahoo! 안녕하세요. 오늘도 텐션 예쁘게 챙겨온 우렁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별인데요. 이 단어를 듣자마자 머릿속에선 슬픈 발라드가 자동 재생되고 갑자기 창밖을 바라봐야만 할 것 같고 그런 분들 계시죠? 하지만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 파티로 흘러가지는 않을 테니까요.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별이라고 하면 보통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는 순간부터 떠올리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일상에서 정말 다양한 이별을 경험합니다. 친했던 친구와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하고요. 오래 다니던 회사를 떠나기도 하고 좋아했던 취미에 흥미를 잃기도 하죠. 야식을 끊겠다고 결심하며 치킨 배달업과 진지하게 이별을 선언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물론 그 이별은 생각보다 빠르게 재회할 가능성이 높지만요. 이별이 힘든 이유는 단순히 누군가가 떠났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 속에 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 혼자 그려봤던 미래와도 동시에 헤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락처를 지워놓고도 번호를 전부 기억하고 사진을 정리하겠다며 앨범을 열었다가 추억만 2시간 동안 정주행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정말 괜찮아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길에서 우연히 익숙한 노래가 들리면 감정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그런 자신을 답답해하거나 왜 아직도 이러지? 라고 스스로를 혼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은 휴대전화 파일처럼 삭제 버튼 하나로 깔끔하게 사라지진 않으니까요. 조금 아쉬워하고 가끔 생각하고 그러다 어느 날 전보다 덜 궁금해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별 뒤에는 우리 은근히 웃긴 순간도 많잖아요. 새벽 감성에 잔뜩 취해서 의미심장한 노래를 프로필 음악으로 설정했다가 아침에 놀라서 내리기도 하고요. 저 정말 아무렇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서 상대방 SNS는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기도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살짝 이불킥이지만 그때는 그게 마음을 견디는 나름의 방식이었던 거죠. 오늘은 이별을 무조건 슬프게만 바라보기보다는요. 떠난 뒤에 남겨진 마음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리해야 좋을지 이별 후 우리가 했었던 행동들이 조금은 귀엽고 조금만 민망한 그런 행동에 무엇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직 이별 한가운데 계신 분도 이제 웃으면서 지나간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오늘만큼은 빨리 괜찮아져야 된다는 부담감도 내려놓으셔도 좋고요. 울고 싶을 때는 울고, 웃긴 기억이 떠오르면 우리 마음껏 웃어보자고요. 하나의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요. 지나간 마음은 존중하고 지금의 나는 조금 더 다정하게 챙겨보는 이곳. 우렁이의 K-Play DMB. 야!

0: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1: 그럼 딱 한 모금.
2: 한 모금 아니잖아.
0: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1: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0: 마지막 딱 한 모금만.
3: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4: 네, 이 아이의 1, 2, 3, 4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별이지만 우리 첫 코너부터 감정의 심해까지 내려가면 우리 여러분들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가볍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게 또 사람마다 이별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 다르거든요. 사진부터 지우는 분이 있는데 몇 년 추억을 그대로 홀리 보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또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기분을 바꾸는 분들도 있지만 일부러 슬픈 노래만 찾아 들으면서 눈물 버튼을 누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은 여섯 가지 상황에서 자신과 가까운 쪽을 골라주세요. 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과 답변에 선택하신 A의 개수와 B의 개수도 기억해 주셔야 해요. 지금부터는 이별 후 진짜 내 모습을 확인해보는 헤어지고 뭐했니? 시작합니다. Let's, yeah.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전 연인과 헤어진 뒤에 함께 찍은 사진은 어떻게 하시나요? A. 보면 마음이 복잡해지니까 바로 삭제한다. 그리고 B. 지금 당장은 못 지우니까 일단은 안 보이는 폴더로 옮긴다. 과연 여러분은 A와 B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실까요? 바로 지우는 분들은 결단력이 완전 확실한데요. 안 보이는 폴더로 옮기시는 분들도 언젠가는 정리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일단 잠시 보관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별한 날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A. 친구에게 바로 연락해서 긴급 만남을 잡는다. B.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조용히 마음을 정리한다. 와, 이것도 어렵네요. 뭐 친구를 만나면은 같은 이야기를 몇 번씩 반복하게 될 수도 있지만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전부 들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도 완전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죠? 어떤 방법이든 지금 내 마음이 가장 편안한 쪽을 골라주세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별 직후 내가 듣는 플레이리스트 스타일은? A. 슬픈 노래는 절대 금지. 신나는 노래로 텐션을 끌어올린다. B.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울겠어요? 이별 노래만 골라서 제대로 과몰입한다. B를 고르신 분들은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가사까지 이제 전부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릴 텐데요. 노래 한 곡이 끝날 때마다 새로운 추억이 자동으로 재생되는 완전 감정 몰입 코스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별 후 당신만의 분위기를 바꾸는 방법은? A. 머리나 옷 스타일을 바꾸고 새로운 모습으로 리셋한다. B. 가장 편한 옷을 입고 집에서 맛있는 것을 먹으며 회복한다. 뭐 갑자기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싶어진다면은 이제 뭐 마음속에서 새로운 시작 버튼이 눌린 걸 수도 있고요. 뭐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쉬는 것도 뭐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새벽 감성에 앞머리를 직접 자르는 선택만큼은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헤어진 사람의 SNS는 어떻게 하시나요? A. 실수로라도 들어가지 않도록 바로 차단하거나 팔로우를 끊는다. B. 끊지는 않지만 절대 보지 않겠다고 스스로 약속한다. 아, 물론 그 B를 고른 분들은 약속이 새벽 2시쯤에 살짝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프로필 한 번만 확인했다고 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거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지는 마시고요. 다만 보고 난 뒤 마음이 더 힘들어진다면 헤어진 전 연인과는 잠시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길에서 헤어진 사람을 우연히 마주친다면? A.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밝게 인사하고 지나간다. B.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니 못 본 척 자연스럽게 방향을 바꾼다.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뭐 A를 고르신 분들도 머릿속에서는 인사할 때 표정 말투를 완전 빠르게 계산하고 계실 것 같고요. 뭐 B를 고르신 분들은
갑자기 건너편에 뭔지 급한 일 생긴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동하시면 됩니다. 여섯 문제 모두 골라보셨나요? 제가 이제 이 여섯 문제에서 A와 B라는 선택지를 드렸는데요. 이제 이 A와 B의 개수를 확인해주세요. 지금부터 A와 B의 개수에 따른 여러분들의 이별 유형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A를 4개 이상 고르신 당신, 당신은 새로 고침 리셋형입니다. 이별 후 환경과 행동을 빠르게 바꾸면서 마음을 회복하는 스타일인데요. 사진을 정리하고 새로운 일정도 만들면서 지나간 관계와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완전 쿨해 보여도 마음까지 같은 속도로 정리되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감정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잘 챙겨주세요. 를 4개 이상 고르신 당신, 당신은 추억 보관 아카이브 형입니다. 당신은 지나간 관계와 감정을 충분히 돌아본 뒤 천천히 놓아주는 스타일입니다. 사진이나 선물을 바로 정리하지 못하고 익숙한 노래를 들으며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회복이 느린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속도로 마음을 정리하고 있는 거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와 B를 각각 3개씩 고르신 당신, 낮에는 쿨, 밤에는 과몰입형입니다. 낮에는 일상생활도 잘하고 친구들과 웃다가 밤이 되면 갑자기 추억이 자동재생되는 스타일인데요. 낮에 나도 진짜고 밤에 나도 진짜입니다. 괜찮은 마음과 그리운 마음이 번갈아 찾아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요. 왜 다시 생각나지? 라며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모두 어떤 유형이 나오셨나요? 결과가 완벽하게 당신과 맞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만났던 사람과 이별의 이유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도 있고 오늘은 A였다가 내일은 B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어떤 방식이 더 쿨하고 멋진지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가볍게 확인해보는 겁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은 자신의 결과와 가장 공감했던 질문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이별 후 모습을 완전 야무지게 확인해본 첫 번째 코너 헤어지고 뭐했니? 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위에 XOXO 듣고 왔습니다. 네, 우리 방금 전에는 이별 후 행동을 가볍게 알아봤지만 현실은 단순히 A와 B로 나눌 수 없잖아요. 같은 이별이어도 누군가는 한동안 마음이 멈춰있고 누군가는 생각보다 빠르게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각기 다른 이별을 제대로 과몰입해보겠습니다. 오늘의 과몰입 사연 시작합니다. Let's Yahoo!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요. 카카오톡 K라디오 DC 열려있습니다. 그리고 오픈톡 K라디오 검색하시면은 저희 오픈톡 들어오셔서 익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수 있고요. 인스타스레드 K플레이 DMB 그리고 K라디오 DMB 둘 다 사연 신청곡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방송 들으시는 방법은 K라디오 US 접속하시면은 우측 선단 온에어 버튼 누르시고 DMB 누르시면 온라인으로 실시간 라디오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제목은 그 사람과 함께 있던 제가 더 그리워요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여성입니다. 저는 8년 동안 만난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서로를 싫어해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혼과 함께할 미래를 그리고 있었지만 그 사람은 아직 자신의 삶을 더 자유롭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누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 결국 각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너무 그립고 보고 싶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제가 그리워했던 것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제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궁금해하고 주말을 기다리고 사소한 일에도 웃던 제 모습이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혼자 영화를 보고 미뤄두었던 운동도 다시 시작하면서 새로운 제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괜찮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혼자인 제 모습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겠죠? 네, 사연자님. 8년이라는 시간을 정리하는 일이 어떻게 금방 괜찮아질 수 있겠어요? 지금은 그 끝난 관계보다 현재 본인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본인의 하루를 조금 더 다정하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혼자 시작한 이제 새로운 일상도 언젠가는 조금 익숙하고 소중한 삶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장기 연애를 해보신 분들이면 알겠지만 사실 여러분 가슴속에 큰 구멍이 뚫린 것 같은 감정이 드는 이유는 내 하루의 루틴이 통째로 내 안에서 뜯겨 나가져 버린 거잖아요. 원래 평소에 눈 뜨면은 이제 뭐 연인이 있을 때는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아침에 눈 뜨면 눈 떴다. 밥 먹을 때 되면 밥은 먹었냐? 일은 잘 하고 있냐?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던 시간이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사실은 오래 연애를 하신 분들은 서로가 서로의 삶에 이렇게 깊이 들어와 있고 서로의 시간 속에 서로가 침투해 있는 깊이가 깊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날 한순간에 갑자기 떨어져 나가버린다면은 아마 방향성을 잃어버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연자님이 말씀하시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 사람보다는 그 사람과 함께 있던 그 시간에 내가 더 그립다. 무슨 말인지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사연자님도 혼자 시작한 새로운 일상도 언젠가는 익숙하고 소중한 삶이 되어 있을 거를 전 알아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우리 사연자님. 8년의 시간을 잊어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지금 나의 삶도 충분히 소중하다라는 거, 그리고 나 혼자서도 반짝이고 예쁜 하루를 채워나갈 수 있다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 보내시면서 구멍난 가슴이 메워지는 그날까지 조금만 힘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제목은 제목이 좀 웃긴데요. 제목이 되게 웃겨요. 읽어드릴게요.
1: 사람은 지웠는데 파스타는 못 지우겠습니다.
0: 아니, 남자분이시네요. 네, 저는 29살 남성입니다. 헤어진 다음날 마음을 제대로 정리해보겠다고 휴대전화 속 커플 사진을 전부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넘기다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 여자친구와 같던 맛집에서 찍은 음식 사진들이 너무 잘 나온 겁니다. 특히 크림 파스타 사진은 조명도 완벽하고 구도도 거의 작품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전 여자친구가 나온 부분만 최대한 잘라내고 음식 사진은 전부 남겼습니다. 친구들은 미련이 남은 건 아니냐고 놀리지만 저는 정말 사람에게 미련이 없습니다. 파스타에게만 미련이 있을 뿐입니다. 이 정도면 저 이별 정리 제대로 한 것 맞겠죠?

이분 진짜 너무 웃기시다. 아니 뭐 이건 미련이 아니라 그냥 맛의 기록 아닐까요? 뭐 그날의 습도 조명 파스타의 이분함 이런 느낌? 여러분 사람과의 추억을 정리해도 그 파스타의 비주얼까지 함께 지울 필요는 없죠. 사진을 볼 때 그 사람보다 이제 메뉴 이름이 먼저 생각나면은 이제 정리는 거의 끝난 것으로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땅땅. 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제목은 새벽 2시 좋아요를 눌러버렸습니다. 아, 잠시만요. 이 제목부터가 벌써 부끄러워. 벌써 부끄러운데 한번 읽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여성입니다. 며칠 전 잠이 오지 않아 SNS를 구경하다가 전 남자친구의 계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안 됐는데. 절대 미련은 아니고 정말 잘 지내는지만 잠깐 확인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3년 전에 올린 사진을 보다가 실수로 좋아요를 눌러버렸습니다. 이거 여성분이 미련이 없는지가 정말로 조금 약간 의심이 되는데 왜냐면은 여러분 3년 전 게시물을 보려면은 꽤나 아래로 내려야 되거든요. 꽤나 아래로 내려야 돼요. 실수로 눌러버려서 바로 취소했지만 몇 분 뒤 전 남자친구에게 잘 지내? 자니? 자는구나. 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미안해 손이 미끄러졌어 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전 남자친구가 3년 전까지 엄청 오래 미끄러졌네 라고 하더라고요. 아 어떡해. 너무 창피해서 아직도 답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라고 답장해야 가장 자연스러울까요? 사연자님, 솔직히 3년 전 게시물까지 내려가셨다면은 조금 손가락이 꽤 기나긴 여행을 하신 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래도 우리 사연자님이 먼저 연락할 핑계를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니면

심지어 동요까지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 추천 목록에 이별 발라드 다음으로 신나는 트로트가 나오고 갑자기 어린이 노래가 등장합니다. 저는 이미 괜찮아졌는데 제 인공지능만 아직 제 이별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제 음악 목록은 언제쯤 돌아올까요? 이게 사랑 마음보다 알고리즘을 돌려놓는 일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네요. 그 사람은 이별했는데 아직 내 알고리즘은 이별 중이라 뭐 그래도 지금의 약간 혼란스러운 재생 목록이 그 조금씩 우리 사연자분의 새로운 취향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이제 약간 신나는 노래 더 많이 들으면서 그 알고리즘한테도 좀 이별 졸업식을 열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사연입니다. 제목은 헤어지고 가장 먼저 민트 초코를 샀습니다. 제가 헤어지고 바로 뭐 다른 소비는 들어봤는데 민트 초코를 소비하시는 분 처음 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청취자입니다. 전년에는 민트 초코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제가 민트 초코를 먹을 때마다 자기야, 치약을 대체 왜 돈 주고 사 먹어? 라고 놀려서 연애하는 동안에는 자연스럽게 잘 먹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다음날 집으로 돌아오다가 편의점에서 민트초코 아이스크림을 발견했습니다. 왠지 오늘은 꼭 먹어야 할 것 같아서 하나를 사왔습니다. 한 입 먹는 순간 슬픈 것보다는 맞아, 나 원래 이 맛 좋아했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민트초코뿐만이 아니라 연애하면서 멀어졌던 제 취향들을 하나씩 다시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별을 가장 잘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물론 이별하고 가장 먼저 찾게 된 게 민트초코라니까 조금 남들 입장에서 웃기긴 하지만 요즘은 뭐 그 아이스크림 드시면서 내 취향을 찾고 계신다니 괜찮으시지 않을까요? 뭐 청취자분들도 헤어진 뒤 다시 찾게 된 자신만의 취향 있으실까요? 마지막 사연이 약간 좀 달콤하고 시원하게 마무리됐네요. 연애하면서 서로의 취향을 맞춰가는 것도 좋지만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 이제 자신의 취향까지 잊어버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이별 후 다시 듣게 된 노래나 다시 시작한 취미, 다시 먹게 된 음식이 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저에게 보내주세요. 오늘 사연을 들여다보니 좀 이별 이후의 모습이 정말 다양했는데요. 오랜 시간을 천천히 정리하는 분도 있었고요. 사진 속 파스타만 야무지게 지켜낸 분도 있었고 알고리즘이나 민트초코를 통해 새로운 일상을 시작한 분도 있었습니다. 아, 이별은 누군가의 관계가 끝나는 일이지만 잠시 잊고 있던 나 자신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마음이 복잡하더라도 너무 빠르게 괜찮아지려고 서두르지 마세요. 그냥 울고 싶을 때 웃고 울고 웃고 싶은 순간이 오면 눈치 보지 말고 웃고 그렇게 뭐 하루씩 지내다 보시면은요, 어느 순간 추억은 추억의 자리에 놓이고 지금의 나는 조금 더 반짝이고 있을 테니까요. 자, 오늘의 과몰입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자, 여러분. 우리 방금 전 오늘의 과몰입 사연에서는 각자 다른 모습으로 이별을 지내고 있는 청취자분들의 이야기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별이 힘든 이유가 헤어졌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마지막에 남긴 애매한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자동 재생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뜻이었지? 혹시 나 아직 가능성 있다는 말인가? 이런 문장 하나들을 붙잡고 혼자 의미를 10개씩 만들어내다 보면 새벽은 깊어지고 과몰입만 울충전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애매하게 남겨진 이별 문장들을 우리가 현실적인 언어로 싹 번역해드릴게요. 물론 같은 말이어도 사람과 상황에 따라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 때문에 내 마음이 더 다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별 문장 번역소 시작합니다. Let's 야호!

첫 번째 문장은 우리 잠시 시간을 갖자.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을 들으면은 머릿속에서 잠깐 희망 회로가 돌아가기 시작하죠. 예를 들면은 잠시라고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만나는 건가? 일주일 정도면 되나? 아니면 한 달? 기다리는 동안 연락은 해도 되는 건가?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잠시보다 여러분 시간입니다. 지금 두 사람의 관계를 그대로 이어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거리를 두고 생각해보자는 뜻에 가까워요. 이 말에 대한 우렁이의 현실 번역 들어갑니다. 자, 우리 잠시 시간을 갖자에 대한 현실 번역은 우리 현재의 상태로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우니 서로 떨어져서 이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의 시간은요, 여러분. 너와 내가 무조건 다시 만나기 위한 대기 시간이 아닙니다. 관계를 정리할 가능성까지 포함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돌아올 날짜를 계산하며 휴대전화만 바라보기보다도 나도 생각해 봐야 해요. 이 관계가 정말 행복했는지. 왜냐면 상대방만이 이 관계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 것이 아니니까요. 시간을 갖는 동안 나 역시 이 관계를 지속할지 그만둘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약도 기준도 없이 무작정 기다려달라는 말이라면은 기간과 연락 방식 정도는 분명하게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내 마음을 무기한 대기 상태로 세워두면 절대 안 되니까요. 두 번째 문장은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입니다. 이 말도 정말 이별할 때 정말 많이 등장하는 말이죠. 근데 듣는 순간 살짝 억울하죠. 아니,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왜 헤어지자는 건지. 나에게 지금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만 남기고 나랑 연인은 그만두겠다는 건지. 여기서 여러분, 좋은 사람은 칭찬일 수도 있고요. 상대방이, 이별을 고하는 상대방이 미안함을 줄이기 위한 선택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이 말의 우렁의 현실 번역은요. 당신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과 연인으로서의 관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요런 뜻이에요. 좋은 사람이라는 말이 반드시 거짓말이라는 건 아니에요. 사람으로서는 좋아하고 인간적으로는 좋아하지만 여러분, 고마워하는 마음과 연애를 계속하고 싶은 마음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이 말을 듣고 내가 무엇을 더 잘해야 했지? 라고 자신을 뜯어고치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좋은 사람도 누군가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별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매력이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냥 서로 연애 궁합이 맞지 않았을 뿐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은 그대로 챙겨서 나오시면 됩니다. 칭찬은 챙기고 미련은 두고 오기.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우렁이의 이제 이별 문장 번역서에서 몇 가지 단어들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뭐, 제가 지금 알려드린 것들보다도 제가 지금 번역해드리는 이 이별 문장들보다도 중요한 건 사실 따로 있어요. 이별할 때 상대방이 약간 어떤 문장을 남겼든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설명하는 문장은 아니니까요. 그 말에 숨은 의미를 밤새 추측하느라 내 마음을 더 힘들게 하시지 않으셔도 좋고요. 상대방의 애매한 문장보다는 지금 나에게 분명히 필요한 내 마음의 한마디를 먼저 들어주시면 좋겠고, 모두들 잊지 마시고,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지금은 내 마음을 돌봐도 괜찮다. 완전 중요한 말이니까 마음속에 저장해 두시고요. 이별 중 애매한 모든 말은, 애매하게 나온 모든 말들은 오늘 우렁이의 번역소에 두고, 여러분은 조금 더 가벼워진 마음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이별 문장 번역소는 여기서 문을 닫겠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자, 여러분. 방금은 우리 이별 신조어들을 싹 번역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누가 품위를 바꿨는지, 한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볼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신인 그룹, 새 드라마, 하프의 소식까지 8월 21일 기준으로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K-업데이트 시작합니다. Let's 야호! 첫 번째 소식입니다. 타이거 JK와 윤미래가 8년 만에 듀엣곡 Let Me Love You를 발표했습니다. 서로를 조금 더 사랑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신나는 러브송으로 두 사람이 직접 작사와 작곡에도 참여했는데요. 더욱 특별한 점은 두 사람의 아들 서조단 씨가 뮤직비디오의 아이디어와 기획을 맡고 공동 연출자로 데뷔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은 노래하고 아들은 뮤직비디오를 연출한다니 이 가족의 컬래버레이션 홈이 완전 미쳤습니다. 오늘 이별 이야기만 계속 듣다가 사랑세포가 살짝 필요해지셨다면 이 곡으로 충전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장윤정이 약 2년 8개월 만에 신곡 하늘에로 돌아왔습니다. 하늘에는 마음껏 울고 싶은 순간 그 마음을 대신 위로해주고 싶은 메시지를 담은 트로트곡인데요. 장윤정은 잔 공장장이라는 작사 작곡가 명으로 직접 작사와 작곡, 프로듀싱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별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버티다가 노래 한 소절에 갑자기 눈물 버튼 눌리는 날 있잖아요. 오늘 방송 주제와 감정선이 너무 찰떡이라 우렁이도 바로 플레이리스트에 저장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하이브의 신규 레이블 ABD가 선보이는 7인조 걸그룹 튜이드가 오늘 24일 정식 데뷔합니다. 데뷔 앨범은 Tune and Play, 타이틀곡은 Sun Kiss인데요. 서로 다른 음악적 언어를 하나의 리듬으로 맞추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즐기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멤버 전원이 10대로 구성된 만큼 상큼하고 자유분방한 에너지가 데뷔 전부터 제대로 터지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또 하나의 새로운 걸그룹이 K-POP 시장에 등장하는 만큼 지금 이름을 미리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군대 코미디 드라마 신병이 시즌4로 사보타주로 오늘 24일 돌아옵니다. 상병이 된 박민석과 하사로 복귀한 최일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대대장과 비밀을 품은 신병까지 합류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특수훈련과 재민지원 등 사건의 규모까지 커져서 제작진이 아예 본격 군 블록버스터라고 예고했습니다. 진급은 했는데 눈치는 그대로인 캐릭터들의 티키타카, 벌써부터 웃음 예약 아닌가요? 이별 후 혼자 있으시면은 자꾸 생각이 많아지시는 분들, 이런 몰입도 높은 코미디로 머릿속을 잠시 비워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의 K-업데이트 한 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사랑은 끝나도 신곡은 계속 나오고 새로운 그룹과 드라마는 쉬지 않고 등장하며 한강의 밤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사람의 소식만 업데이트하지 마시고요. 이제 내 플레이리스트와 내 주말부터 새롭게 업데이트해보세요. 과거에 머무르기에는 지금은 너무 재밌는 소식이 많으니까요. 지금까지 우렁이의 K-업데이트였습니다.

0: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1: 그럼 딱 한 모금.
2: 어, 한 모금 아니잖아.
0: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1: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0: 마지막 딱 한 모금만.
3: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야호! 자, 여러분, 우렁이와 함께한 시간 다시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별을 주제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별이라고 하면 눈물부터 떠올리기 쉽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도 정말 다양한 장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이 끝난 것처럼 슬펐다가도 배가 고파서 야식을 주문하고 추억의 노래를 듣다가도 갑자기 웃긴 영상 보며 빵! 터지기도 하잖아요? 마음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제멋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별했다고 해서 하루 종일 슬픈 표정만 짓고 있을 필요 전혀 없어요. 울다가 웃어도 되고 그리워하다가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잠깐 행복해져도 좋아요. 그건 마음이 가벼워진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의 일상으로 천천히 돌아오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자,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조금 더 가볍고 이별이란 단어를 조금 더 솔직하게 가지고 놀아보겠습니다. 미련은 잠깐 내려놓고 공감과 텐션 제대로 올려볼게요. 지금 라디오를 새롭게 켜신 분들도 어서 오시고요. 우린 지나간 사랑보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이 더 반짝일 수 있도록 우렁이가 기분 좋은 이야기로 꽉 채워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곳, 우렁이의 K-Play DMB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신나게 출발해볼까요? Let's, yeah!

자, 여러분. 요즘은 연애는 고백부터 이별까지 휴대전화 하나로 다 가능한 사실 알고 계셨나요? 메시지로 가까워지고 품유로 마음을 표현하고 멀프로 거리를 두다가 마지막에는 톡으로 헤어지는 거죠. 아! 지금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시겠다고요? 얼굴을 보고 말하는 연애보다는 화면 속 관계가 더 익숙해진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별 관련 신조어도 완전 디지털화됐어요. 톡별, 텍스트 십창생, 멀프행, 품유저격, 재회가까지. 처음 들으면 무슨 온라인 게임 기술 이름 같은데 사실은 이 단어들이요. 듣고 보면 전부 우리 연애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렁이가 준비했습니다. 26세 젠지 우렁이와 함께하는 2026년 한국 연애와 이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신조어들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트렌드 번역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렛츠 야후! 첫 번째 단어는 톡별인데요. 톡과 카톡할 때 톡, 그 톡과 이별을 합친 말이에요.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지 않고 카카오톡이나 이제 문자메시지로 이별을 통보하는 행동을 톡별이라고 해요. 카톡으로 이별을 말했다. 이걸 줄여서 톡별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 우리 만나면 아, 나 걔랑 헤어졌어. 이별했어요. 이러는데 아, 걔가 나한테 톡별했잖아. 카톡으로 이제 만남 약속인 줄 알고 메시지 열었다가 연애를 그만하자는 연애 종료 안내문을 받게 되는 완전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그 보통 톡별을 선택하는 사람들은요. 직접 만나서 말 꺼내기가 어렵거나 감정적인 대화를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톡별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요. 하지만 좀 아무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이제 이별 메시지만 남기고 바로 차단해버리면은 그 차단당한 상대방은 이제 기회조차 잃게 되는 거죠. 톡별이란 조금 쉽게 번역하면은 대면 없이 채팅창에서 끝나는 이별을 톡별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는 이런 분 없죠. 그래도 여러분 적어도 연인과 함께한 시간이 있다면은 적어도 상대방이 관계의 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는 여러분의 이제 젠틀하고 매너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 표현은요, 텍스트 십장생입니다. 이게 조금 욕 같은데요. 여러분, 욕이 아니고요. 이 텍스트 십은 텍스트와 관계를 뜻하는 relationship을 합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텍스트십이라고 해요. 약간 온라인에서는 좀 아예 그 온라인 세계 속에서 너는 산다 그런 뜻으로 장난스럽게 이제 텍스트십장생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제 약간 그런 이게 이 텍스트십과 이 텍스트십장생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서로 메시지나 이제 대화 카톡은 오래 주고받는데 정작 서로 만나지는 않아. 서로 인스타 DM을 계속 주고받는데 둘이 만나지는 않고 둘이 관계가 뭔지도 약간 안정하고 카톡이나 뭐 인스타 DM으로만 오래오래 이어지는 사이 있죠. 아침에는 약간 아침에는 잘 잤어? 라고 묻고 저녁엔 잘 자라고 해주고 일상도 공유하고 고민도 털어놓고 그냥 그 텍스트 분위기만 보면은 연인이에요. 근데 막상 서로 만나려고 약속을 잡으면 일정이 안 맞고 약간 우리 무슨 관계야? 이런 거 물어볼 때는 답장이 느려져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썸인지 친구인지 연애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대화방으로만 몇 달째 서로 연락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관계보다 채팅창이 더 장수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둘이 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애매한 약간 대화만 보면 연인 같은 그 채팅창이 더 오래오래 장수한다는 의미로 텍스트 십장생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뭐 쉽게 번역하면은
현실에서는 진전이 없지만 메시지 속에서만 서로 오래 살아남는 관계를 텍스트 십장생이라고 해요. 물론 서로 말이 잘 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무리 말이 잘 통해도 그 서로 이제 핸드폰 속에서 안 걸어 나오면은 서로가 원하는 것이 같은지 약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대화창에 인스타 DM이나 문자의 길이가 관계의 깊이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니까요. 네, 세 번째 소개해드릴 단어는 멀프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멀프 혹시 들어보셨어요? 멀프? 멀프는요, 카카오톡의 멀티 프로필, 카카오톡의 멀티 프로필을 줄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멀프행에서 행은 어디로 널 보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상대방이 나를 특정 멀티 프로필 대상으로 지정했을 때 보통 다른 사람한테 나 멀프행 당했어 라고 표현합니다. 연애할 때는 이제 커플 사진과 다정한 상태 메시지가 보였는데 헤어진 뒤 갑자기 연인이 헤어진 전 연인이 기본 사진이나 텅 빈 프로필만 보이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근데 친구 휴대전화로 확인했더니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사진이 보이는데 카카오톡 프로필이 나한테만 아무것도 안 보이면은 그런 여러분 의심해봐야 돼요. 내가 멀프행을 당했구나. 약간 서로 차단하기는 애매하지만 상대방한테 자신의 근황을 좀 보여주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하는 이제 약간 디지털 거리두기라고 볼 수 있죠. 뭐 쉽게 번역하면 특정 사람에게만 별도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여주도록 분리하는 것을 멀프행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표현은 품유 저격입니다. 여기서 이제 품유는요, 이제 카카오톡 프로필 뮤즈를 줄인 말이거든요. 품유 저격은 이제 직접 연락하는 대신 프로필 음악이나 제목이나 이제 특정 가사로 사람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행동이거든요. 헤어진 다음 날 갑자기 보고 싶다, 돌아와 달라, 너 없이도 잘 산다 같은 내용의 노래를 설정하는 거죠. 연락은 하지 않으면서 노래 한 곡으로 의미심장한 분위기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전 연인은 바로 가사 검색하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첫 소절부터 마지막 이야기까지 이거 완전 우리 얘긴데? 하고 과몰입하는 거죠. 근데 뭐 이별 노래를 설정했다고 품위 저격은 아니고요. 정말 뭐 노래가 좋아서 올렸을 수도 있고 연인이 아닌, 전 연인이 아닌 이제 딴 사람 생각하면서 했을 수도 있는데 이 품유 저격은 쉽게 번역하면은 이제 직접 할 수 없는 음악을 카카오톡 프로필 음악으로 대신 보내는 것을 품유 저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 이거는 조금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단어는 재회각입니다. 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나 분위기를 뜻하는 각을 붙인 표현인데요. 헤어진 두 사람이 다시 만날 가능성이 보일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 나 얼마 전에 누구랑 헤어졌는데 얘 갑자기 연락 왔어. 이거 약간 재회각 아니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전 연인이 먼저 이제 안부를 묻거나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거나 이제 헤어진 원인에 대해서 약간 진지한 대화를 시도했을 때 약간 사용하는 말이겠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프로필 뮤직, 품유가 바뀌었다 그래서 바로 재회각 아닙니다. 멀프행, 멀티프로필행 풀렸다고 재회각도 아니고 SNS 스토리 한 번 더 염탐했다고 해서 재회각 아니에요. 그건 재회각이 아니라 내가 혼자 만든 의미부여각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두 사람이 직접 대화하고 관계를 다시 만들어가려는 분명한 행동이 있어야 진짜 재회 가능성을 생각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아셨죠? 자, 오늘은 2026년 이제 연애와 이별을 보여주는 다섯 가지 신조어 표현 알아봤는데요.
메시지로 관계를 끝내는 톡별. 대화방 속에서만 아주아주 오래 이어지는 텍스트 십장생. 특정 사람들에게 별도의 프로필을 보여주는 멀프행. 프로필 음악으로 마음을 간접적으로 보내는 품유저격. 다시 만날 가능성이 보이는 순간을 뜻하는 재회가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연애 방식이 달라지면서 이별의 모습도 우리 진짜 다양해졌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새로운 신조어가 생겨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서로가 솔직한 대화와 서로를 향한 예의예요. 애매한 프로필과 노래 한 곡에 밤새 의미를 찾기보다는요. 나를 향한 분명한 말과 행동을 확인하세요. 톡은 삭제할 수도 있고 프로필은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는 생각보다 오래 남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배운 단어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조금 뒤에 있을 신조어 퀴즈에서 제대로 실력 발휘 부탁드릴게요. 오늘 26세 젠지 우렁이의 트렌디 번역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계속 이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별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연인과 헤어지는 장면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살면서 연인이 아닌 수많은 존재와도 헤어집니다. 가까웠던 친구와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하고 정들었던 직장이나 학교를 떠나기도 하고 오래 살았던 동네와 작별하기도 합니다. 매일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오랫동안 품었던 꿈을 내려놓는 것도 하나의 이별이 될 수 있고요. 가끔은 예전에 나와 헤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연애 이야기에서는 조금 더 넓게 가다가 보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삶에 존재하는 여러 모양의 이별을 우렁이와 편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우렁이의 프리토킹 코너 말 나온 김에 시작합니다. Let's Yahoo! 우선 제 생각에는 가장 눈에 잘 보이는 이별은 연인과의 이별인 것 같아요. 헤어지자는 말이 있고 또 마지막에 만난 날들이 있고 연애가 끝난 날짜도 사실 비교적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뭐 사진과 연락처를 정리하고 또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헤어졌다고 알리면서 이별했던 사실을 이제 계속 확인을 하게 되잖아요. 물론 날짜가 분명하다고 해서 마음까지 그날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가 끝났는데 이제 습관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좋은 일이 생기면 조금 알려주고 싶고 익숙한 장소에 가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떠오르기도 해요. 그래도 연인과의 이별은 주변 사람들이 좀 비교적 쉽게 알아줘요. 친구들이 막 아, 너 엊그저께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며 괜찮냐 이렇게 물어봐주고 또 어떤 친구는 아, 힘들면 울어도 돼 이렇게 말해주는 경우도 있고 맛있는 음식 사주면서 같이 막 그래, 네 전남친 진짜 별로였어. 이렇게 욕도 해주잖아요. 약간 이별했다고 공식 발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약간 좀 슬퍼할 자리가 분명한 이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연인과의 이별과는 다르게 친구와의 이별은 조금 달라요. 친구끼리는 보통 이렇게 마주 앉아가지고 이제 예,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연락하는 횟수가 이제 서로 조금씩 줄어들고 약속을 잡으려다가 조금 미뤄지고 약간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서로의 중요한 소식들을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같은 이제 SNS로 알게 되죠. 예전에는 뭐 하루 종일 친구랑 메시지하고 전화하고 뭐 남친이랑 싸우면 연락하고 직장 상사 욕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생일 축하 한마디를 보내는 것도 조금 어색해지는 거죠. 물론 친구와 크게 싸워서 관계가 끝나기도 하지만 약간 좀 아무 사건 없이 그냥 서로 걸어가는 방향이 달라서 멀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친구와의 이별은 사실 좀 정확히 언제 끝났는지 좀 알기가 어려워요. 뭐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에도 그날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약간 이런 조용한 이별이 좀 마음에 오래오래 좀 남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함께 웃었던 시간이 분명히 있는데 약간 뭐 그 친구가 잘못했다기도 어렵고 다시 연락하자니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버린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가 싫어진 게 아니라 서로의 이제 생활 패턴이라든지 관심사가 달라지면서 좀 자연스럽게 멀어진 것일 수도 있잖아요. 뭐 모든 친구가 옆에 있는 모든 친구가 평생 같은 자리에 남아있어야만 좋은 관계였던 건 아니지만 뭐 꼭 그런 건 아니죠. 어떤 친구는 좀 특정한 시기에 나를 가장 잘 이해해준 사람으로 남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뭐 지금은 함께하지 않더라도 그때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였다면은 그 관계의 의미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정말 반대로요. 그냥 시간이 오래된 친구라고 그 이유 때문에 계속 붙잡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만날 때마다 나를 작아지게 만들거나 나를 상처주는 말을 반복하면서도 편한 사이라는 이유로 약간 사과하지 않는 관계면은 거리를 두는 것도 사실 필요해요. 연애에는 헤어짐이라는 선택지가 이제 자연스럽게 존재하는데 친구 관계는 무조건 오래 유지해야 한다라는 생각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하지만 근데 여러분, 우정에도 서로를 존중하는 기준이 필요해요. 친구와 멀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의리가 없거나 나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나를 지키기 위해 한 작별이라면 그 또한 충분히 의미 있는 결정일 수 있습니다. 또 말 나온 김에 학교나 직장을 떠나는 순간도 저는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졸업이나 퇴사, 이런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하지만 이 안에도 분명히 이별은 들어있어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가던 장소와 헤어지고 늘 마주치던 사람과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이제 10년 정도 회사를 다닐 때 같은 회사를 제가 또 거의 10년 가까이를 다녔었어요. 그리고 또 비슷한 같은 동네에 계속 살았었고 그럼 이제 맨날 아침에 출근을 하다 보면은 제가 자주 가는 카페, 그 카페 사장님은 항상 바뀌는데 그 옆에 이제 고로케집이 있었거든요. 그 고로케집 아줌마는 안 바뀌어요. 10년 동안. 그 가게가 처음 들어온 순간부터 제가 한국을 떠나오는 그 순간까지 그 이제 아주머니랑 매일 아침에 이제 인사를 하면서 출근을 했었는데 이제 미국에 오고 나서 이제 가끔씩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가끔 이제 미라클 모닝 한 아침, 뭐 아침 6시쯤 일어나서 운동 다녀오면은 아, 한국에 있을 땐 내가 이 시간쯤이면 출근 준비를 하곤 했는데 커피 하나 사서 한 손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사들고 출근하면서 고로케집 아줌마랑 인사도 하고 그걸 10년 동안 했네? 그 아줌마 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약간 뭐 그런 거죠. 뭐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가던 장소와 헤어지고 뭐 매일 아침에 마주치는 사람들을 더 이상 못 만난다는 게 뭐 이런 거죠.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시는 학생이면은 학교에 다닐 때는 이제 빨리 졸업하고 싶고 직장 다닐 때는 이제 출근하기 싫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왠지 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오늘이 근무 마지막 날이다? 오늘이 출석 마지막 날이다? 그러면은 평범했던 복도랑 책상도 괜히 좀 특별하게 보여요. 그동안 그렇게 지겨웠던 출근하는 길도 약간 다시 똑같은 이유로 출근 때문에 걷는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기분이 묘하고요. 이게 원래 사람 마음이 정말 웃겨요. 있을 때는 벗어나고 싶은데 막상 떠날 때는 약간 서운해지는 좀 복잡한 시스템이죠. 특히 직장을 떠날 때는 사람뿐 아니라 그곳에 가지고 있던 내 역할과도 헤어지게 됩니다. 매일 처리하던 업무와 익숙한 명함,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갑자기 내 일상에서 빠지는 거죠. 퇴사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알람 없이 눈을 떴는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좀 기쁘면서도 살짝 허전할 수도 있어요. 그동안 그렇게 쉬고 싶었는데 막상 일정이 사라지면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잠시 혼란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바로 다음 일을 찾지 못했다고 불안해하기보다는요. 이전의 생활과 제대로 작별 인사를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쉼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장이 완전히 맞춰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음 문장을 조금 천천히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설렘과 그리움이 함께 존재해요. 뭐 유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직장을 구했다든지. 뭐 좋은 기회로 떠나는 거니까 무조건 뭐 나쁜 건 아닌데 또 무조건 기쁘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좋은 기회로 떠난다고 해서 무조건 기쁘기만 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면서도 남겨두고 온 장소가 그리울 수 있고요. 두 감정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떠난 곳을 그리워한다고 뭐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다고 과거의 장소를 잊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여러 장소를 조금씩 남겨두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뭐 오랫동안 살았던 집에서 이사하거나 익숙한 도시를 떠날 때 뭐 공간에도 정이 들 수 있고요. 비로소 알게 되죠. 이 공간에도 정이 들 수 있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죠. 뭐 집에 이사가기 전에 벽에 남은 작은 흔적이나 매일 햇빛이 자주 들어오던 창문, 자주 가던 카페와 마트까지 갑자기 소중하게 느껴지고요. 특히 저처럼 이제 한국을 떠나 DMB 지역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라면은 장소와의 이별이 더욱 크게 다가왔을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는 너무 평범해서 이제 신경 쓰지 않았던 골목이나 편의점, 늦은 밤 배달 음식까지 멀리 떠난 다음에는 선명한 추억이 되잖아요. 반대로 DMB 생활에 익숙해진 뒤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된다면은 매일 보던 도로와 자주 가던 한인마트도 그리운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오랫동안 하던 취미나 품었던 꿈과 헤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웠던 악기를 그만두거나 좋아했던 운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거나 혹 오랫동안 준비했던 목표를 다른 이유로 내려놓기도 하잖아요. 물론 이것들이 사람과 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일을 하던 시간과 그 일을 좋아했던 나 자신까지 함께 떠나보내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꿈을 바꾸면 실패한 것처럼 느끼는 분들도 있지만 끝까지 붙잡는 것만이 언제나 용기 있는 선택은 아니에요. 지금 나와 맞지 않는 꿈을 내려놓고 다른 방향을 선택하는 것에도 큰 용기가 필요해요. 뭐 예전에 정말 좋아했던 취미가 더 이상 즐겁지 않을 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잠깐 지친 거라고 생각하면서 억지로 계속 해보시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이미 멀어졌다는 걸 알게 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 여러분들은 과거의 나 자신과도 이별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좀 인정받는 게 중요했지만 이젠 내 마음을 좀 편안한 쪽을 선택하게 될 수도 있고요. 무조건 내가 다 참는 것이 성숙함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이제는 싫은 일에 분명하게 선을 긋게 되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매일 나를 기다려주고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존재가 떠난 그 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이별의 모양이 있어요. 크게 울면서 끝나는 이별도 있고 마지막이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지나가는 이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별의 아픔을 서로 비교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연인과 헤어진 슬픔만이 진짜 이별인 것도 아니고요. 소중한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나보는 것만이 크나큰 슬픔인 것도 아니고요. 친구나 장소와 멀어진 아픔들이 가벼운 것도 아니에요. 내 일상의 일부였던 존재가 사라진다면 그 빈자리를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모든 이별을 또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완전히 잊지 못해도 괜찮고 장소를 계속 그리워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억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아프지 않게 하는 자리로 옮겨주는 것이 먼저 아닐까요? 처음에는 마음 한가운데를 전부 차지하고 있던 기억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옆으로 이동합니다. 사라지지는 않지만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오늘은 말이 나온 김에 연인과의 이별에서 시작해 친구, 학교, 직장, 장소, 꿈, 반려동물, 그리고 과거의 나와 헤어지는 순간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어떤 이별은 우리를 울게 만들지만 또 어떤 이별은 새로운 방향으로 걸어갈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헤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함께했던 시간의 가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절의 사람과 장소, 그리고 그 꿈이 지금의 나를 만드는데 분명히 한 부분을 채워주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떠나보내는 것이 있다면 억지로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실 필요 없습니다. 좋았던 만큼 아쉬울 수 있고 익숙했던 만큼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충분히 그리워하고요. 천천히 새로운 일상에 자리를 내어주시면 됩니다. 언젠가는 그 이별을 떠올리며 아팠던 순간보다도요. 함께해서 좋았던 순간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오늘의 모든 이별이 완전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나로 넘어가는 다음 장의 시작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렁이의 말 나온 김에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운 이별 신조어를 우렁이가 그냥 보내드릴 리 없죠. 설명을 제대로 기억하고 계신지 확인해보는 신조어 퀴즈 타임 시작합니다. Let's Yahoo! 오늘은 딱 한 문제만 갑니다. 다음 상황을 잘 들어주세요. 연인과 헤어진 뒤 직접 연락할 용기는 없지만 내 마음은 어떻게든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의미를 알아주길 바라며 의미심장한 가사와 노래를 프로필 뮤직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표현하는 신조어는 다음 보기 중 무엇일까요? 1번 톡별, 2번 품유저격, 3번 재회가. 정답을 생각할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모두 정답 생각해 보셨나요? 정답은 바로 2번 품유저격입니다. 품유저격은 특정한 사람이 노래의 가사를 보고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면서 프로필 뮤직을 설정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직접 연락은 하지 않지만 노래에게 대신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이 그 노래를 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다면 정말 의미를 몰라서일 수도 있고요.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혹은 프로필 뮤직 자체를 확인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노래 한 곡 올려놓고 상대방 반응 기다리시는 것보다는요. 가끔은 솔직한 대화 한마디가 훨씬 정확합니다. 만약 오늘도 문제를 맞히셨다면 이별 신조어 완전 합격입니다. 뭐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신조어는 몰라도 되지만 애매한 신호에 혼자 너무 과몰입하지 않는 센스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렁이의 신조어 퀴즈 타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이제 방송을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이별이라는 주제로 연인과의 헤어짐 뿐만 아니라 뭐 친구, 학교, 직장, 정들었던 장소나 꿈, 그리고 과거의 나와 작별하는 순간까지 함께 이야기해봤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무거운 주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별에도 정말 다양한 표정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별은 눈물이 날 만큼 아프고 어떤 이별은 마지막이었다는 사실을 한참 뒤에야 깨닫게 됩니다. 또 어떤 이별은 나를 지키기 위해 직접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있기도 하죠. 하지만 헤어졌다는 이유로 함께했던 시간과 그 안에서 느꼈던 마음까지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이미 지금의 나를 만든 한 부분으로 남아있으니까요. 지금 무언가를 떠나보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너무 빨리 괜찮아지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진을 바로 지우지 못해도 괜찮고 익숙했던 사람이나 장소가 문득 그리워져도 괜찮습니다. 마음은 휴대전화 파일처럼 한 번에 전체 삭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충분히 아쉬워하시고 천천히 내 일상에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예전에 듣기 힘들던 노래가 다시 기분 좋은 노래로 들리고 떠올리기만 해도 아팠던 기억이 이제는 조금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는 이제 완전히 잊었다가 아니라 이제는 잘 보내줄 수 있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정도면 완전 멋지게 다음 장으로 넘어온 겁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며 떠오른 사람이나 장소, 그리고 또 시간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짧게 인사를 한번 건네보시고요. 함께해서 고마웠고, 그동안 수고했고, 이제는 각자의 방향으로 가보자고 짧은 인사 한번 건네보셨으면 좋겠고요. 추억은 예쁘게 보관하되 미련은 조금 가볍게 내려놓고 앞으로 계속될 나의 하루에는 더 크게 과몰입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당장의 끝난 관계보다요 계속 살아갈 나의 폼이 훨씬 중요하니까요. 오늘도 우렁이와 함께 웃고 떠올리고 마음껏 과몰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이별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일상을 향해 넘어가는 페이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렁이는 다음 방송에서 더 반짝이고 유쾌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기는 노는 시간, K-Play, 야호! 우렁이였습니다. 오늘도 완전 소중한 밤 보내시고 우린 다음에 만나요. 빠이루!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15번째 페이지. 코까지 내려쓴 안경이 유독 잘 어울리는 분이죠. 경상국립대학교 약학과 백승만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1: 경상국립대
2: 백승만입니다.
1: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 또 뵙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백승만 교수님과 함께 전쟁과 약이라는 주제로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전쟁과 약, 이 둘은 인류사에서 어떻게 맞물리는 건가요?
2: 사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따져보면은 항상 아프고 항상 싸웠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네. 싸우니까. 집단이 되면 전쟁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아프잖아요.
1: 그렇죠.
2: 항상 질병은 있으니까. 그 싸움의 대상이 이제 병균이랑 싸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노화성 질병도 있는 것이고요. 항상 네. 싸우면 항상 아팠단 말이에요. 그 이 둘이 당연히 연결이 된단 말이죠. 아프다가 못 싸우는 일도 있고, 혹은 그렇죠. 상대방을 아프게 해서 못 싸울 수도 있고
1: 그렇죠.
2: 혹은 약을 만들어서 내가 좀 더 힘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전쟁과 약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는 항상 붙어 다니게 됩니다.
1: 네.
2: 사실 2차 세계대전은 약과 관련된 게 더 많아요. 독일이 프랑스 군대를 사실 거의 한 달 만에 파리까지 함락을 하거든요. 또 그 과정에서 이제 프랑스, 사실 독일은 1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잖아요.
1: 예, 그렇죠.
2: 전쟁 준비를 더 못했을 거란 말이야, 사실. 그 훈련하기도 힘들었었고.
1: 네.
2: 그런데 정격전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작전을 해가지고 3일 동안 쉬지 않고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1: 네.
2: 그러면서 예상 밖으로 어떤 방어벽을 짜기도 전에 그 전선을 돌파를 해버리죠. 그러면서 양쪽에서 공격하는데 성공을 하거든요.
1: 네네.
2: 그 배경에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각성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1: 우리 쉬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건 각성제 때문이에요.
2: 그 현장에 있던 부대 지휘관들이 각성제를 나눠줘요. 그 당시에 쓰던 이제 각성제가 메스암페타민, 우리나라 치면 이제 보통 히로뽕이라 그러죠. 히로뽕의
1: 예.
2: 그 성분이 당시 독일에서도 독자적으로 만들었었거든요.
1: 네.
2: 독일에서는 필로폰이라고 하지는 않고 펄비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페르비틴, 펄비틴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1: 예, 예.
2: 1937년, 8년 그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와서 바로 전쟁 군인들한테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힘이 나요. 이길 것 같아. 왠지 총알이 피해갈 것 같아.
1: 환각이죠.
2: 네, 환각이죠. 예. 많이 보면 환각 나거든요. 예. 그다음 각성 효과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잠도 안 자고 하던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탱크 운전병들은 3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예, 그 당시 기록들 보면은 정말 그냥 달리기만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진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1차 세계대전에 그 전쟁 시스템에 익숙해 있던 프랑스 부대병들은 뭐야 벌써 왔어?
1: 말도 안 되는 타이밍인데.
2: 네. 쟤도 누구야 연락받은 적 없는데 그런 반응이 나온 거죠.
1: 그렇죠.
2: 참으로 받기도 전에 이미 다 와 있는 거예요.
1: 그러니까.
2: 돌파를 네. 있는 것이죠. 그게 독일뿐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에서는 사실 필로폰을 만든 원조 나라거든요.
1: 아, 일본이요?
2: 메스암페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네. 성분명이 그런데 1800